0: 화물차가 고장으로 2차로에 멈춰있던 화물차와 안전조치 중이던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이 우리 돈 81조 5천억 원 규모 상호 관세 인하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측 관세 인하 대상엔 중국산 완구, 가전제품, 유아용품, 주방 욕실용품 등이, 중국 측엔 미국산 농산물, 의료기기, 석탄 등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관세 인하 대상 상품 90% 이상은 서로 추가 부과한 관세를 모두 없애고 최혜국 대우 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대두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경상권은 곳곳에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mm 안팎, 경북 동해안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등 23도에서 27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우리 지금 가을 한복판에 있는 거 맞죠? 선선합니다.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해요. 첫 단풍은 산에서 나뭇잎이 20% 정도가 물든 때를 말하고 80% 정도가 물들면 절정이라고 부르죠. 드디어 단풍을 즐길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 나고야 날씨는 어떨까요?
1: 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아이고.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우리 선수들 날씨 개의치 말고 컨디션 조절해서 기량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기가 많이 열리는데요. 우리 선수들 대단합니다. 전통적인 인기 종목은 팬들의 응원이 여전히 뜨겁고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은 종목인데 새롭게 관심을 모으게 된 종목도 있습니다.
0: 그리고 우리 당당이님들이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비인기 종목이라 소속 팀을 구하기 어려워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시간 아껴가며 운동을 이어간 선수들도 많더라.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핑 돈다. 네, 좋아하는 운동을 하려고 고생한 선수들이 더 큰 결실을 거두기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1: 그렇다면요, 우리 오늘은 그런 선수들의 마음과 자세로 한번 아침을 열어볼까요? 우리가 재능은 있는데 인기 없는 종목의 선수인 겁니다. 하지만 운동을

0: 정말 사랑해서 이 길을 꿋꿋이 가는 거죠. 자, 그 마음에 빙의해서 같이 외쳐주세요. 유명한 선수 부러워하지 않고
1: 유명한 선수 부러워하지 않고
0: 나는 내 길을 간다.
1: 나는 내 길을 간다.
0: 나는 나다.
1: 나는 나다.
0: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덮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국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2: 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일부는 환인제약,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성원에드피아, 음주 후엔 티맵대리, IBK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나증권, 빅토스,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3: 으라 차차차. 이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손이 번쩍 올라가지요.
2: 예.
3: 두팔 만세 하면서 온몸 기지개, 몸을 길게 길게 한번 늘려주시고요.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몸통 돌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손 깍지 껴서 손바닥이 앞으로, 네, 앞으로 향하게 쭉 뻗은 다음에 몸통을 좌로 우로 돌리는 겁니다. 회전을 시키는 거죠. 시선은, 예, 쭉 뻗은 손끝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요. 먼저 왼쪽부터 회전. 몸을 최대한 돌려주세요. 뒤쪽까지 쭉.
2: 예.
3: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도 회전. 몸과 몸통, 시선 모두 부드럽게 회전해 주세요.
2: 네. 자, 어깨도 으쓱으쓱 해주시고요. 고개도 살살, 도리도리 살살,
3: 네,
2: 부드럽게 풀어주시면서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또는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3: 네. 자, 미니와 또 문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0: 분들께는 향긋한 모닝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야, 근데 이분 보세요. 5319님.
0: 네.
1: 희은 누나, 일단 감사해요. 어젯밤에 제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 꿈을 꾸고 출근하니까 제 이름이 승진 명단에 있더라고요.
0: 정말?
1: 뭐? 희은 누나 꿈꾸고 승진 명단에 본인 이름이 있대요.
0: 어머나 세상에. 또 그런.
1: 야, 대박 기운이 있는 꿈이에요 진짜.
0: 그런 일이 있군요. 야, 이정님님. 다이빙 김영남 선수 어제 은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이빙 선수분들 응원합니다. 그러셨어요.
1: 야, 그렇군요. 이제 다이빙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중국이 또 강국이잖아요.
0: 네.
1: 다이빙에서는.
0: 네.
1: 근데 우리나라의 김영남 선수.
0: 얼마나 진짜.
1: 장합니다.
0: 아유, 그래.
1: 네.
0: 진짜. 아이고, 그 세월. 정말 눈물 어린 그 훈련의 기간. 드디어. 네. 빛을 발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나라 다이빙 축하드려요. 선수들 또 응원하고요.
1: 네.
0: 네.
1: 5319님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
0: 예. 야.
1: 진짜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물론 워낙에 주목받는 뭐 축구, 야구 금메달도 기쁘지만
0: 네.
1: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우리의 생활 체육으로 접했던
0: 그렇죠?
1: 혹은 생소했던 종목들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마음껏 발휘가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
1: 네.
0: 그리고 또 골고루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하죠. 왜 결과에 상관없이 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며 준비한 그 시간 그런 것을 응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자, 남은 기간도 다치는 거 없이 본인의 그렇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부상 안 하는 것도 복이에요, 정말.
1: 맞습니다.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의 당당이 분이십니다. 저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호산나 대학 시간 강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낯섦과 약간의 두려움, 또 낯선 대상에 대한 설렘 등 복합적인 감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가끔씩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시선을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돌입했을 때 하는 특별한 행동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과 같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어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써봅니다. 혹시 발달장애인이 만드는 커피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학교에는 카페가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음료도 만들고 계산도 하고 커피를 즐기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학교 급식을 먹고 난 후 저는 카페에 꼭 들러 학생들이 만들어주는 음료를 마셔요. 한 번은 일이 있어서 못 간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카페에서 글쎄 저를 오매불망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가서 마신답니다. 아마도 카페 일을 통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받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한 반려동물을 돌보는 시간도 있고 텃밭도 만들고 열심히 스스로 돈도 벌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큰맘 먹고 홀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운동장에서 가상의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도는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함께 농구도 하고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들끼리 연애도 열심히 하며 지낸답니다. 물론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지만 서로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제일 뿌듯한 시간은 그들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할 때예요. 얼마나 눈이 반짝이고 초롱초롱한지 모르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약간 달라 보이지만 며칠만 그들과 보내시면 아마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종종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곤 해요.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얼른 뒤돌아서서 재빨리 눈물을 훔쳐요.

0: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학생들과 즐겁게 보낸답니다. 요즘 유행하는 K-POP 이야기도 하고 월드컵 기간에는 축구도 다 같이 보며 대표팀을 응원하고 국경일에 맞춰서 애국가도 큰 소리로 부릅니다. 24절기에 따라 알맞은 동요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불러보고요. 특히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우리 애들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도 육아가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정말 쉬는 날에도 보고 싶은 우리 애들이거든요. 최근에 추분 절기를 맞아서 가을 노래를 불러보았어요. 학생들이 20대가 대부분이라 낯설어한 노래였지만 다들 좌우로 흔들흔들하며 음에 몸을 맡기며 함께 불렀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과 그 노래를 같이 듣고 싶네요. 가을 편지 신청해도 될까요?
1: 가을 편지랑 어울리네요. 네. 이 아침.
0: 그러게요.
1: 저희 가든 스튜디오에서 바깥을 보면 이제 출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0: 네.
1: 햇빛은 쨍하고.
0: 하지만 공원에 그냥 햇빛이 찬란하고.
1: 좋아요.
0: 확실히 나뭇잎이 나뭇잎들이 쨍했던 초록잎에서
1: 네.
0: 이제는 조금씩
1: 조금 진짜.
0: 네. 네. 색을 달리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당당이님은 그러니까 우리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함께하시는
1: 네.
0: 그 대학의 시간 강사님이시군요. 네. 근데 이 성인이라지만 마음이 너무나 예쁜지
1: 그렇죠.
0: 그 카페에서 늘 찾아오는 선생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1: 안 오실 때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0: 아, 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좋네요.
1: 그렇죠. 약속하면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0: 그러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1: 네.
0: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 학생들과 이 계절마다 절기마다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요 노래를 또 좀 전에 얼마 전에 함께 불렀다고 하네요.
1: 네.
0: 그럼 우리 희은 누님의 목소리로 한번 네. 들어볼까요? 가을 편지 듣겠습니다.

0: 아, 문자로 2393님. 희은 언니의 가을 편지 너무 좋아요. 저를 40년 전 20대로 데리고 가네요. 성숙한 목소리 아마 50대쯤 부르신 것 같아요.
1: 정확하십니다.
0: 오, 네. 맞습니까?
1: 9551님. 저는 외로운 여자입니다. 희은 언니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0: 가사 말이죠?
1: 네.
0: 아, 그 편지를 또 받으셨군요.
1: 네. 네. 답장 주세요.
0: 그러게요. 6495님. 저 칭찬해 주세요. 머리하러 미용실 왔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여성시대로 바꿔도 되냐고 물어보고 틀어서 함께 듣고 있어요. 가을 노래 좋네요.
1: 네.
0: 좋습니다.
1: 52404님 조금 늦게 접속했는데 여성시대가 아니라 클래식 FM2인 줄 알았어요. 희은님 목소리가 가곡처럼 느껴집니다.
0: 어, 그러네요. 진짜 이 노래 한 곡으로 분위기가 또. 예. 근데 오늘 가곡 느낌의 이 분위기 저희 3, 4부에도 이어드릴까 합니다.
1: 그렇죠.
0: 아시죠? 월간 조용갑. 우리 테너 조용갑 선생님 나오는 시간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쪽지 함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 네.
0: 편지 아니고 쪽지. 정서연님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일반실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가면서 제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참 막막하던 중에 서울에 살 때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집이랑 연락이 닿게 됐어요. 제가 두 형제를 5년 동안 사랑으로 키우며 인연을 맺었던 집인데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되었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병원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1: 아유, 저희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주신 이모님을 병원 로비에서 주무시게 하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0: 라고 하시며 선뜻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끝내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면 불편할까봐 목욕시설이 있는 안방을 쓰라며 선뜻 내어주시고 다음날 집밥까지 먹여주셨던 따뜻한 배려와 깊은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두 형제를 돌봐주었던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려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남편도 조금씩 호전돼 가고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산으로 가족여행 오시면은 제가 제대로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예. 아유, 참 인연이라는 게 이래요. 정말. 아기 드릴 때 네, 봐줬던 그 댁에서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까
0: 네.
1: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가 호의가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그렇죠.
1: 네.
0: 진짜 은혜. 은혜 갚을 기회로
1: 그러게요.
0: 부산 한번 가족여행 가셔야겠어요.
1: 쪽지 남겨주신 정서연님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떡볶이, 짜장면, 인절미, 간편식, 죽까지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쪽지 하나가 더 있네요. 저는 내년 3월에 셋째 아기를 기다리는 딸 예슬이에게 꼭 하고픈 얘기가 있어 쪽지 남깁니다. 셋째 얘기를 꺼내면서 아무래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많이 미안해하던 우리 예슬이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임신 때마다 저혈압으로 가끔 쓰러져서 너무 걱정인데 아기들 위해서라도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기라고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5살 또 9월에 돌을 맞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나의 일남일녀 중 둘째인 우리 예슬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믿는다.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늘 걱정하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 테니 미안해하지 말고 언제든

0: 언제든 연락해라. 우리 딸내미 파이팅이다.
1: 아, 야,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듬뿍 담아 쪽지를 네. 보내주셨습니다.
0: 아유, 예슬 씨는 얼마나 좋아.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사연들 보면은 아무데도 의지가지가 없는 분들도 많잖아.
1: 네.
0: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어라.
1: 언제나 너의 뒤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예. 자, 여성시대 저희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사람들이 그곳으로 구경 많이 갔다죠. 북항 주변 편의점 또 식당들도 북항이한테 고마워한대요. 많은 분들이 얘야 너는 드넓은 바다 출신이잖아. 니네 무태상어 집안은 수심 100m나 되는 깊은 바다에서 사냥을 한다며. 근데 그 좁은 인공 수로에서 힘들지 않아? 이제 그만 바다로 가렴. 근데 있잖아 또 너를 계속 보고 싶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북항이 오늘은 그 친구 얘기를 더 많이들 하시겠습니다.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작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북항이는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장기적으로 체력과 먹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서 배를 띄워 물을 쏘고 뿜어서 그 바깥바다로 나가게 하거나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망으로 수로 안쪽에서부터 퇴로를 차츰차츰 차단해서 바다로 나가게 할 거랍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동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를 찾아온 동물이나 우리의 관심을 모은 동물한테는 이름까지 붙여주며 애정을 표하죠. 국내 동물원에서 사랑 듬뿍 받았고 중국으로 가서도 아우 그 친구가 마른 것 같아, 요즘은 잘 지내는 것 같다 등등 수시로 관찰이

0: 줄기가 올라오는 그 판다. 이름 뭐죠?
1: 푸바오.
0: 맞아요. 푸바오도 생각나고요. 얼마 전에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잡혀서 집으로 돌아간 늑대. 그 친구 이름은 늑구. 늑구도 그 야생성에 대해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달곰 가운데 오삼이도 떠올라요. 관리 번호가 오삼이라서 오삼이로 불린 이 친구는 지리산에서 태어났는데 자꾸 김천 수도상까지 탈출해서 억울해서 탈옥을 반복하던 그 영화 속 주인공 같다고 빠삐용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몇 년 전에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을 새로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죠. 새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을 겪은 사춘기인데다가 옆집 캥거루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더 동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 여러 동물들을 떠올리다 보니 아, 안 되겠습니다. 이참에 우리 곁에 여러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해 봐야겠습니다. 10월에 일요일 2부 여성 살롱 시간에서 동물에 대한 얘기 준비해 볼게요. 아, 자연스러웠다. 여성 살롱 홍보. 자,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엘튼 존의 노래였습니다. 네, Circle of Life였습니다.
1: 네. 우리가 정말 모든 동물들과 함께 이 지구를 공유하는 건데,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예, 우리도 동물의 일종이죠.
1: 우리도 동물이죠, 진짜. 네. 네.
0: 이봉선님이요. 북항이 덕분에 부산역 근처 식당 개업을 했어요. 근데 손님이 많아져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우 북항아 어딜 가든 잘 살아 해주셨습니다.
1: 구조 작업이 글쎄 좀 수월하게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0: 네.
1: 북항 친수공원에 갇혀 있는 북항이.
0: 북항이.
1: 자 0032님 제가 일요일 그 열광하는 부산 북항 북항이를 직관하고 왔어요.
0: 오.
1: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관객들에게 재롱을 부리더라고요. 야. 더 넓은 바다로 나가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러셨어.
0: 그러게요.
1: 가서 예. 보신 분들도 이렇게 많구나.
0: 진짜 이제 본인의 터전인 넓은 바다로 가야죠.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9387님은 또 이걸 기억해 주시네요. 여성 살롱에서 나눴던 개미 이야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저는 기억 못하는.
1: 그렇죠.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저희가 진짜 기억을 오래도록 하게끔 아주 조근조근 이렇게 뭐랄까요. 조용하게 그러나 네.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2021년 여름부터 봄부터군요. 봄부터 2022년까지 다시 듣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0: 아,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 이 개미 이야기를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 보네요.
1: 네네네, 그랬죠. 네.
0: 제가 쓴 말씀 드렸죠. 이제 10월 4일 일요일부터는 또 여성살롱 시간에서 북극곰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동물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1: 네. 네. 자, 사연 소개해드려야죠. 당당이님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사는 19살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연휴에 겪었던 일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여성시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참고로 저희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여성시대를 챙겨 들으시는 열혈 청취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옆에서 여성시대를 종종 같이 듣곤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니 괜히 신기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에 오빠와 함께 친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할머니를 뵙고 나서 오빠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먼저 가고 저는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81번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아이와 연세가 꽤 있으신 할아버지께서 함께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먼저 자리에 앉혀드리고 자신의 교통카드를 찍은 후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와 할아버지 모두 할아버지 버스 요금을 낼 현금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버스에서 내렸고 할아버지께도 어서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님께서도 할아버지께 버스에서 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손자에게 다시 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가 출발하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기사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기사님 얼마

0: 내면 될까요? 저는 학생이라 평소 교통카드 버스 요금이 100원이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신 내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기사님께서 2,000원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 지갑에 1,000원과 5,000원짜리 지폐가 가장 작은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님께 혹시 5,000원도 괜찮을까요? 여쭤봤는데 기사님께서는 그러면 거스름돈을 전부 동전으로 받아야 한다 하셨어요. 저도 잠시 고민하고 있던 그때 기사님께서 이미 버스에서 내린 아이에게 다시 타라고 말해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에게 기사님이 다시 타라고 하신다 하고 말했고 그렇게 그 아이는 다시 버스에 타게 되었어요. 버스가 출발한 후 저는 아이에게 혹시 현금 1,000원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도 1,000원짜리 지폐가 가지고 있던 가장 작은 돈이라 하더라고요. 만 원짜리
1: 만
0: 지폐가,
1: 원짜리가
0: 그죠? 만 원짜리가 가장 작은 돈이라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할아버지의 요금을 낼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사님의 넓은 아량 덕분에 아이와 할아버지는 무사히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와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릴 때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만 원을 건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야, 다시 가져가라고 했죠. 그런데 아이는 제 손에 만 원을 꼭 쥐어주고는 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향해 연신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인사를 하더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내린 후에도 한참 동안 아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에게 돈을 받아서 그런지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오히려 제가 그 아이에게 더큰 마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원을 볼 때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먼저 자리에 앉혀드리던 모습, 과 마지막까지 다른 승객들에게 죄송하다며 인사하던 모습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꼭 연락해 줬으면 좋겠어. 그때 네가 건네준 만 원은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돌려주고 싶어. 부디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가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러셨어.
1: 이렇게 19살 우리 학생에게서 사연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버스를 타려고 할아버지와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탔다가 카드가 찍히지 않으니까 기사님은 이제 그럼 어쩔 수 없다
0: 내려라.
1: 내리시라 했는데 거기서 좀 실랑이가 있었고 그래도 우리 이제 19살 우리 당당히 학생이 나선 거잖아요. 도와드리고 싶다. 근데 그 남학생이 만 원짜리밖에 없으니 그걸 또 나중에 주고는 그냥 내린 거예요. 이야.
0: 야, 참. 대신 내주겠다는 말에도 좀 뭔가 감동을 받았고, 또 자기 그 할아버지와 자기 때문에 버스가 떠날 시간을 놓치고 그냥 한동안 실갱이를 했던 실랑이를 벌렸던 그 시간도 죄송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어우, 그렇게 만 원을 또 손에 쥐어줬구나.
1: 그러게요.
0: 아, 근데 이게 불편한 만 원이죠. 그잖아요. 이 19살 여학생 말 맞다나 조금 돌려주고 싶어지는 그런 만 원이에요.
1: 그러게. 진짜 19살이고 또 중학생 만약에 그 남자아이라면 이제 누나인 거잖아요. 우리
0: 누나죠.
1: 당당이가. 그만원꼭 돌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혹여라도 할아버지와 함께 또 버스를 타다가
0: 여성
1: 또
0: 시대를 들으신다면.
1: 듣게 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너무 예의 바른 모습도 참 우리 남학생도
0: 그렇죠.
1: 멋지고 우리 사연 주신 우리 19살 당당이님도 참 그래도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예쁘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참 예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사님도 넓은 아량으로 다시 태워 주셨어.

0: 네, 잘하셨어요.
1: 네, 우리 네. 기사님도 멋지시고.
0: 네.
1: 맞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V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1: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13: 층은 달라도
14: 층은 달라도
13: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1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1: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0: 번째 사연에 주인공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그리고 이 만 원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당당이 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1: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버스에서 여성시대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김명심님, 출근길 파주마을버스 034-1 기사님과 지금 단둘이 타고 가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0: 네.
1: 전세 냈네.
0: 그러네요. 네.
1: 이선구님, 안양에 8-1번 타고 가는데요. 여성시대 들리네요.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들. 네. 1186님, 여기는 경기도 이천. 어제 마을버스 여자기사로 취업했어요. 이제 아침마다 여성시대 틀어놓고 운행할 거예요. 방금 종점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또 출발해요.
1: 아, 좋습니다.
0: 이게 네. 차낼권을 기사님이 딱 쥐고 계신 거거든요.
1: 아, 그럼요.
0: 어떤 그럼요. 방송을 틀을 것인가. 네. 네.
1: 그 각 버스마다의 담당 PD님 아니시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잘 좀 부탁드려요.
0: 택시 기사님들도 고맙습니다.
1: 아, 맞습니다. 빼놓으면 서운하지.
0: 서운하죠.
1: 택시 기사님들도.
0: 1171님. 아우, 오늘 사연들이 왜 이렇게 가슴 뭉클해지는 거죠? 가을이라 더 감성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1: 그랬어요. 있어, 있어.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0: 있어요. 예. 날씨가 영향을 되게 줘.
1: 맞습니다. 네. 자, 문자로 6961님의 신청곡 아마 함께 하시면 가을이 더 진하게 올 것 같은데요.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일곡 들으시고요.
0: 네, 3, 4부에는 라이브 무대, 귀로 먹는 산삼, 조용갑 선생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보라 켜고 다시 올게요. 10시 5분에.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0: 한번 치료받은 심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위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청와대 신임 참모 중 박지영 사법제도 비서관이 92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신규 공개 대상 참모 6명의 재산은 모두 258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43억여 원이었습니다. 박지영 비서관은 서울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 45억 8천만 원, 예금 28억 5천여만 원, 주식 24억여 원을 신고해 총 92억 1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홍보소통수석은 강남 대치동 아파트 등 86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한찬식 민정수석이 58억 6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563명의 평균 재산이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 2천여만 원을 신고해 신규 선출직 가운데 가장 많았고, 광역단체장 중에선 김성욱 울산시장이 50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감 가운데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 6천여만 원, 광역의원 중에선 윤유진 서울시 의원이 156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다른 사람 글을 인용하는 것이 각 작성자의 모든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최근 제기된 비판에 대해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인용글 작성자의 과거 글을 모두 조사할 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는 특정 성향 게시물에 반복 노출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이 대통령이 갇혀 있다며 X 리트윗을 중단하고 직접 작성한 글만 올리라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고 북한은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에 추가로 1만 명 규모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0: 근데 강원 경상권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mm 안팎, 경북 동해안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등 23도에서 27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대 1.5m를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이번 네팔 홍수는 인류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줬습니다. 산악 지역에서의 수력 발전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낙차가 큰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인데요. 온난화로 인해 고산지대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각종 발파 작업과 산림 벌채가 더해져서 산사태가 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발전소가 지어지는 산악 국가들은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 관리 기준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 피해가 커질 수 있죠.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전한 발전 방식은 무엇일지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다 와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6: 네. 대한민국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8: 어떡해요? 오늘 사서함 일주일간 모시겠습니다.
9: 어제요. 경남 양산의 다방 사거리 신호등 전에 한 거리 작은 도로 쪽 주택가에서 큰 도로와 합류하는 곳이 있는데요. 차량 통행이 조금만 있어도 끼어들다 사고 나기 쉬운 구분 도로예요. 깜빡이 켜고 기다리는 차에게 제가 비상 깜빡이를 켜놓어 먼저 가시라는 수신호를 해드렸는데요. 마침 신호등에 걸려 저와 나란히 옆차선에 서 있게 되었어요. 회색 봉고 차주님께서 문을 내리시고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며 모두가 이렇게 양보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웃음이 매력적이고 멋진 봉고 차주님,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봉고차주님 덕분에 제 마음에 예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경남 양산 당당이였습니다.
8: 아,
6: 와, 요 순간 정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서로가 눈을 마주보면서
8: 네.
6: 인사를 그렇게 하고
8: 양보해 주셔서
6: 정말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6: 모두가 이렇게 양보 운전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큰 소리로 외치셨어.
8: 그 잠깐의 여유인데.
6: 아, 그러게.
8: 근데 되돌아보면 그냥 깜빡이 켜고 저렇게 끼어들려고 더부터 그냥.
6: 네. 그러게. 공간 안 비켜져 더. 더. 네.
8: 그러다가 나중에 같은 저기 신호등 앞에 서갖고 차문 내리면 이렇게 좋은 말이 안 오가죠.
6: 그렇죠. 맞아요.
8: 예, 아, 그렇게 마음 불편한 것보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6: 네.
8: 우리 정은수님. 그러니까
6: 사람
8: 남겨주셨어요.
6: 사이에 이런 소통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그냥 뭐 무심코 그렇게 양보했는데 고맙다는 말로 돌아올 때 그 한마디에 하루가 얼마나

0: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1: 맞습니다.
0: 오늘 음성 남겨주신 정은숙님 토닥토닥 통닭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차량의 클락션이 그냥 빵빵빵 소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고맙습니다.
0: 아, 그런 소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1: 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뭐 그러게.
1: 왜? 그런 소리가 이렇게 좀 함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 운전자분 최고.
0: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아우 좋다.
1: 그러게요.
0: 크락션 그 빵빵 대신에 이런 소리가 나가면 얼마나 좋아.
1: 맞아요. 자, 듣자마자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기분 좋아지는 말들이 있죠. 고기 먹으러 갈까?
0: 오늘 혼자 좋아해.
1: 내가 해놓고. 오늘 유난히 멋지시네요.
0: 예. 아 네.
1: 아 그리고 뭐 덕분입니다. 뭐 이런 말들. 네. 자,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 좋아지는 말. 여러분이 들었던 말도 좋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줬던 말이나 듣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열린 사소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네, 잠시 후 3, 4부에는 가을 냄새 물씬 나는 목소리 테너 조용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성 충전, 라이브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미니 켜시고 기다려주세요.
1: 네,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연 팀앱 대리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유니베라,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한국 MSD 캣박스이브,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출근길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한 그릇. 그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한 번 더 보게 되죠. 내 것도 아닌데. 그 풍경 하나로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4: 맞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도 마음이 그냥 부자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계절. 이 가을 아침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줄 분 모시겠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라이브 무대를 선물해 주시는 귀로 먹는 산삼 월간 조용갑의 테너 조용갑 성악가님 어서 오세요.
5: 어서 오세요. 네.
6: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지금 흐르는 목소리가 우리 조용갑 선생님 목소리 맞죠?
6: 목소리가 나왔나요?
4: 네네. 예, 너무 비슷해가지고 소개할 때 딱 흘렀던 목소리가 아니군요.
3: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6: 네,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4: 예.
6: 가구도에 다 내려가면 좋은데 고향에 내려가면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이 한 분이 올라오시면 모든 식구들이 다 서울에 그렇죠. 모여가지고 철원에 있는 그 펜션 하나를 빌려서
3: 예?
6: 거기서 기타 치고 추석을 아주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놀았습니다.
4: 아 그러시구나.
3: 다 모이시면 몇 분 정도 되세요?
6: 이제 다들 결혼했고 저희들이 사형 사남매.

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네, 들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숫자가 막 불어나니까
1: 네. 그렇죠.
0: 거의 뭐 스물 몇 명까지 이렇게
1: 네, 그러시구나. 야,
2: 그분들이 펜션으로 이제 다 같이 가족 여행 네.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굉장히 뜻깊은 연휴네요.
0: 네, 그렇게 오. 보내기도 합니다.
2: 아,
0: 네.
2: 거기 노래도 하시고 함께.
0: 아 예.
2: 가족분들이.
0: 그렇죠. 저희도 노래하고 이제 또 기타를 치고 네. 기타 치면서 노래해주면 또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막 노래하시고 아, 춤도 추시고.
1: 아, 흥이 많으시구나. 네.
0: 날 들어가거라 날 데려가거라.
1: 아 어머님의.
0: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진다 막 이런 삼단이라고 이런 노래가 있는데
1: 아, 그래요? 예.
0: 기타 지금 이렇게 해주면 그냥 그 반주에 맞춰서 그냥
1: 아 그래요?
2: 네, 어머님이랑 노래 한
0: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2: 야 네. 기타는 그러면 누가 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0: 이제 매형이 잘 기타를 또
2: 매형이
0: 잘 치시고 그래서 예. 저도 좀 기타 치는데
2: 예.
0: 저보다 좀 더 잘 쳐서 제가 네. 양보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준비가 다 돼 있네. 네.
1: 음악인 집안이신가 봐.
2: 그러니까요.
1: 박미경님이 한 달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2: 전혜원님이 어 피부가 뽀얘지셨네요. 관리하셨나? 하셨는데.
1: 야 그러신데?
2: 뭐 바르세요?
0: 아 살짝 그
2: 예.
0: 선 크림하고 딱 그 네. 융합이 된.
1: 어. 아.
0: 요즘에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2: 그런 그래서. 걸 저희는 톤업 크림이라 부르죠.
1: 아, 톤업
2: 예.
1: 크림.
2: 예. 예. 실은 맞습니다. 저도 오늘 발랐는데.
0: 아, 예.
2: 저는 표가 잘 안 나나요? 저도 오늘 처음 발라봤는데.
1: 네, 그러시구나.
2: 아, 그, 모르셨구나.
1: 전혀.
2: 아, 표가 안 났구나. 예. 예. 우리 조영갑 선생님은 표가 확 납니다.
0: 아, 예.
2: 잘 사셨네요. 그거 예.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0: 감사합니다.
2: 자,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입니다. 월간 조영갑 본격적으로 이달의 노래를 청해 듣기 전에 잠시 8월의 기억을 퀴즈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난달에 불러주신 노래 중에서 퀴즈를 준비했어요. 8월 월간 조용갑에서는 총 3곡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중 한 곡이 이탈리아의 나폴리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미국 뉴욕이다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2: 아, 어렵죠. 아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저 구름 흘러가는 곳. 2번, 까탈이 무정한 마음. 3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자, 이 세 곡을 다 지난달에 불러주신 곡입니다. 이 중에서 나폴리 노래 같지만 만들어진 건 미국 뉴욕인 노래. 아시는 분들 정답 문자로 주시면 10분 뽑아서 쌀 5kg 2개. 해서 총 10k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정답을 주실 곳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2: 네. 8월에 혹여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힌트로 노래를 1, 2, 3번을 조금씩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0: 아, 그럴까요?
1: 네.
2: 네네.
1: 네,
0: 1번.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이렇게 되고요.
1: 네.
2: 자, 2번 까탈이 2번, 무정한 까탈이 마음.
0: 이태리 말로 돼 있는
1: 네.
0: 곡인

0: 에케 이태리 말로 돼 있잖아요.
1: 네네. 그리고
0: 그리고 세 번째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네, 이렇게 짧게 부른 거 말고
1: 네네,
0: 길게 부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이제 정답 확실히 아시겠죠?
1: 네.
2: 뉴욕에서 만들어진 나폴리 노래 문자 미니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불러주시는 노래들이 또 다음 달에 퀴즈가 되는 거겠죠?
1: 네, 그렇죠.
2: 네.
1: 자, 이제 9월의 월간 조용갑 무대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용갑님의 신곡이 나왔다고 해서 그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좀 설명해 주세요.
3: 신곡 소개해 주세요.
0: 아, 이 곡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추석 막 지났잖아요.
1: 네네.
0: 사람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2: 네.
0: 어느 곳이 생각이 나냐면 꼭 고향이 생각나고 어렸을 때 동심
1: 네.
0: 그 친구들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2: 아, 세 가지.
0: 그래서 제 고향이 가고도인데 가고도를 잠깐 소개를 하면
1: 네.
0: 가고는 최서남단 그 강성

0: 낙동돔이 잘 잡히는 곳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낚시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네. 그거에 그 섬에는 특히 산이 신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고요. 그래서 바다와 산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게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서 도라지, 산삼 막 이런 것만 먹고 옛날 바다에서 나오는 뿔소라, 문어, 뭐 전복 막 이런 것만 먹고 맨날 해만 먹고 고기는 하나도 없고 이런
1: 그러기엔 저희도 그러면 저희도 도라지 산삼 소라 문어 전복은 저희도 없어서 못 먹어요.
0: 그 없어가지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먹고 자란 그래서 그 섬으로 아주 유명한 건데
1: 예.
0: 그 고향과 친구들과 동무들
2: 네.
0: 이런 거를 그리워하는 아, 마음을
1: 네.
0: 노래에 담았습니다.
1: 그래서 네. 신곡을 내신 거예요?
0: 예. 예.
1: 야.
0: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성악을 하기 때문에 우아하게 가고 싶. 너무 이 성악적으로 하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2: 네. 어르신들이.
0: 네. 네. 네. 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가장 서민적인
2: 네네
0: 트로트 장르로다가
1: 친근하게 또
0: 친근하게
2: 어머나.
0: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2: 어머나 선생님.
1: 하면서 이거
2: 세상에
1: 여성시대에서 첫 공개하시는 겁니까?
0: 예, 네. 처음 공개하는 거.
1: 진짜요?
0: 네.
2: 뭐. 그러면 마이크 앞에 준비해 주시고요.
1: 예, 네.
2: 자, 오늘 여성시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바로 그 조용감님의 신곡 가고 싶은 곳 가고도.
1: 오, 직접 가사도 쓰시고
2: 네네.
1: 곡도 쓰신
2: 네.
1: 새 노래입니다. 가고도. 지금 심의도 여성시대 PD들이 긴급 심의로 받아왔다고 해요.
2: 이 심의가 안 나오면 노래를 그렇죠. 방송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1: 네.
2: 역시 여성시대가 파워가 세다.
1: 자, 우리 좋습니다. 테너 조용감님의 신곡 가고도 박수로 쳐야 듣겠습니다.

0: 정확한 제목이 가고 싶은 곳 가거도 였습니다.
1: 4850님이 좋은 것만 드셔서 목소리가 좋으신가 봐요. 뭐 도라지, 산삼, 먹을 소라, 게 없어서.
0: 전복. 그러니까.
1: 먹을 게 정말 없어서 소라, 문어, 전복만 잡수고 사셨다는. 그 섬에 저도 가고 싶네요. 흥이 나요. 몸이 절로 흔들흔들 그러셨어요.
0: 네, 정혜영님도 야 울림통 최고. 아우 살랑살랑 해주셨고요. 1578님 조용관님 인생사연 듣고 감명받아서 화물기사인 저도 성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오, 대단하시네.
0: 하셨어요.
1: 네, 아주 한 사람의 인생을 진로를 바꿔놓으셨습니다.
0: 아 멋지시네요. 1578님도 네. 진짜 작사 작곡은 워낙에 이걸로 처음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좀 공부를 하셨어요?
2: 음악 공부하다 보면 네. 자동으로 이제 작사 작곡법을 기본적으로 화성법 배우고 네.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네. 도움을 많이 받죠.
1: 네.
2: 가사들을 쓰고 그다음에 약간 매끄럽게 해주고 다시 또 현실적인 가사를 AI가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1: 네.
2: 이제 그런 현실적인 가사들을 또 같이 네. 해가면서 다듬어 가면 예전보다는 좀
1: 수월하게
2: 할 수
1: 네.
2: 있습니다.
1: 네.
0: 그렇죠. 고향을 바라고 그리는 그 마음은 진짜 내 속에 있는 거니까.
1: 맞아.
0: 야, 이걸 또 작사로 이렇게 곡으로도 만드시고.
1: 어쨌든 이쪽 분야는 첫 도전이신 거죠? 작사 작곡.
2: 네, 예, 맞습니다.
1: 아우,
2: 네.
1: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우리 선배님께서 또 한번 평가를 해 주셔야죠.
1: 아니, 절로 진짜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돼요.
0: 맞아요.
1: 좋아하실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 도입 부분에 루루루 시작하는 건 이제 우리 나훈아 님의 오마주 약간 이런.
2: 아, 그래요?
0: 루루루루루.
2: 아,
0: 죄송합니다.
2: 역시 저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0: 0106 님이 방금 CD 아니죠?
1: 아닙니다.
0: 너무 또박또박 잘 들려서 신기하네요. 팍팍 꽂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라이브로 들려주셨죠. 네.
1: 그렇죠. 네.
2: 저는 라이브 아니면 안 합니다.
1: 네.
0: 아 그러십니까?
1: 0067님이 어머님 품 그 자체를 떠올리는 풍경 같은 노래예요. 조용갑 그대는 욕심쟁이 우후훗.
0: 진짜 네 그 가거도에 계신 어머님이 그래서 추석 연휴에 또 혼자
1: 올라오셨구나. 네, 네.
0: 아 온 가족이 함께 하셨다니. 8489님 귀에 물파스 바른 것처럼 시원합니다. 대박 가자.
1: 네. 네.
0: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 가고 싶은 곳 가거도 우리 조용감님 작사 작곡의 신곡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퀴즈 정답도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월간 조용갑에서 불러주셨던 노래 중에 이탈리아 나폴리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미국 뉴욕에서 만들어 부른 노래는 몇 번일까요? 정답 공개할까요?
1: 네. 2번 까탈리 무정한 마음이었습니다.
0: 네.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주현님 2번 카타리. 저 기억해요. 카타리 불러주신 거요. 오늘도 보라 켜고 듣고 있어요. 조용갑 선생님의 라이브 너무 좋아요.
1: 네, 이렇게 네. 선생님 아주 든든한 팬덤이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0: 네,
2: 네. 감사합니다.
0: 이주연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3840님도 여성시대 팬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경기도 광주에서 4명이 가거도에 갑니다.
1: 오!
2: 이야.
0: 예, 2박 3일 계획으로 가는데 가거도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좀 알려주세요.
1: 네, 알려주세요.
2: 예, 가거도는 독실산. 산이 매력적이니까. 꼭,
1: 좀 높죠, 섬
2: 예,
1: 중에서.
2: 높아서.
1: 네.
2: 그렇지만 여행 하루 코스로 갈 수 있는 곳이고요.
1: 네.
2: 마을이 항리, 대리 세 개가 있어요.
0: 항리.
1: 그래서
2: 대리, 항리, 그 대풍리.
1: 대풍리.
2: 그래서 세 곳이 있는데
0: 예.
2: 가장 큰 마을이 이제 선착장이 거기 대리 제가 살았던 곳이고
1: 대리.
2: 저희 집 한번 찾아가시고 어머니 한번 만나시고
0: 예? 아니 어머니란 거죠. 상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어머니 만나러
2: 아, 안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항리가 되게 예쁘거든요. 가는 길도
0: 네.
2: 예쁘고 그래서
0: 네.
2: 항리 한번 가시고 또 대풍리 가시고 독실산 올라가시고
1: 예.
2: 섬을 통째로 한번
1: 하루에 될까요?
2: 하루에는 안 되죠. 2박 3일이니까 통째로 또 하루는 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0: 자, 잠시 후에도 우리 조용감님의 라이브 기대해 주세요.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아침 옹골찬 목소리 복싱 선수 출신의 성악가 조용갑 테너님과 함께합니다. 월간 조용갑.
1: 자, 카타리 그 정답 알려주신 분들 상품은 네. 쌀 5kg들이 두 개죠. 쌀 10kg을 보낼 텐데 정답과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뽑아서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가고 싶은 곳 가고도 들으시고 올가을에 조용감님의 고향 가고도에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잠깐 말씀을 듣자니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야, 만만치 않다. 배멀미 하는 사람은
0: 그러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에서. 그렇군요. 아니 이진희님이 그러면 그 조용갑 쌤 닮으신 여성분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1: 어머니,
0: 어머니. 어머니 한번 만나뵈러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1: 모친.
0: 예. 네. 또 김영자님도 2박 3일 패키지 구성이네요. 그냥 가고도 둘러보는.
1: 오, 그러네.
0: 네. 김미영님도 코스가 딱 좋아요. 네, 풀코스.
1: 네.
0: 예, 거기서 없어서 못 먹는다는 아니죠. 네. 먹을 게 없어서 먹는다는.
1: 먹는다는 도라지, 문어, 소라, 도라지, 산삼,
2: 문어,
1: 불소라,
2: 문어, 불소라 뭐 이런 거 그냥
0: 드셔보시면
2: 되죠. 흔하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 어머님
1: 대리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2: 네, 대리에서 찾아뵈면 되고.
1: 아니 가고도가 예. 나온 진짜 슈퍼스타 아니겠어요.
2: 네, 조용갑 얘기하면 다 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1: 다 알아요. 네.
2: 걱정하지 마시고
0: 아, 정말요?
2: 얘기하면 좀이라도 혜택은 있을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이제 다음 달에 네. 계속 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2: 아 그래요?
1: 네 그럼요.
0: 아니 그럼 네. 이거 감점. 진짜 한번 모시고 한번 저희 가고도 한번 가요.
2: 예.
0: 가서
2: 그러시죠.
0: 조용갑 선생님이 오셔서 근데 마을 주민분들이 못 알아보고 그러면
1: 뭐예요? 누구요?
2: 아,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가구여가지고
0: 예.
2: 아.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0: 아니 그러면 그 300가구 분들을 위해서 예. 그 마을에 나고 자란 그래도 명가수인데
1: 네.
0: 마을 주민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선물 좀 하고 하셨습니까?
2: 아 예전에 했죠.
1: 어렸을 때?
2: 아, 아니 예, 말고 제가
1: 전공을 네. 바꾸신 후에
2: 예.
1: 네네.
2: 후에 이제 성악도 하고 네네. 그것도 해드리고

0: 한번 가서 예. 그 돼지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어르신들 대접하고 아. 그렇게 해서 노래 자랑하고
1: 아, 돼지 잡으셨어요?
0: 예, 예.
1: 그거 괜찮겠다. 아쉽네. 돼지.
0: 돼지 잡아서 썰어가지고 예. 같이 가시려고요?
2: 아니, 아니 그러니까,
0: 한 번 더 하죠 뭐.
2: 아, 안 하셨으면 한번 저 여성시대에서 또
3: 잡아도 가가지고
2: 예, 조용감님 모시고
1: 바닷가에서 괴기를 먹어야 돼.
2: 오히려?
1: 육고기.
0: 그렇죠.
2: 예, 예.
1: 아니 물고기는 개 것은 흔하니까.
0: 네, 너무 많으니까.
2: 육고기로.
1: 예, 육고기로 먹어야 돼.
0: 거기는 육고기를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
1: 좋아하시죠. 아, 맞아.
0: 먹을 게 네. 그게 밖에 그거 먹어야 되니까.
1: 근데 맞아요. 어머니 바빠지시겠다. 이제 큰일 났다. 네. 자, 일중이가 간다. 각오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2: 예, 아니 여성시대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0: 아, 그거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1: 네? 일중씨 가세요. 각오도 가서.
0: 예, 예,
1: 일중. 그 저기 독실산 한번 오르고.
0: 네, 예, 거기에서 그냥 방송 계속 하시고.
1: 네. 예,
2: 거기서 방송.
1: 저는 서울에서 받고. 아, 그렇게 하면 돼.
0: 아니 이중, 같이 가셔야죠.
1: 이중 방송 해야죠.
0: 아, 이원 그렇게도 가능해요?
1: 이원 예. 이원 방송.
2: 네. 아, 근데 이미 또 마을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셨다 그러니까. 예. 조금 더.
1: 싹꼬리 빼는 거 보세요.
2: 자, 월간 조용감 이제 9월의 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실까요?
0: 아,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그 한 달 동안 사이에 제가 탄자니아를 갔다 왔습니다.
1: 오!
2: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0: 아프리카잖아요. 예. 너무 먼 비행시간. 10시간에다가 두바이에서 또 8시간 대기하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아, 23시간, 4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 한인들을 위해서 힐링 음악회를 해드렸어요.
1: 아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교민들이 많으세요?
0: 네,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프리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1: 아, 그러시구나.
0: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2: 네.
0: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이 네. 추석도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추석 전이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 곡을 불러드렸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나. 너무 고맙다고 막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2: 어떤 곡이길래 이렇게 감동을 많이
1: 그러면
2: 하시고.
1: 준비를 해주세요.
0: 네, 꿈에 네. 본 내 고향이라고.
1: 아~
2: 꿈에 본 내 고향. 네. 야.
1: 이 곡은 아주 오래된 우리 가요 아닙니까? 1950년대
0: 네.
1: 노래예요.
0: 네, 맞아요. 50년대에 네. 실향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나훈아 시도를 리메이크업을 할 정도로 그 네. 정도로 관심 있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곡.
1: 네.
0: 특히나 고향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1: 해적에게
0: 부르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도 유학생활 해봤잖아요. 그래서 고향 갈 수 없는 그 애틋한 마음.
1: 네.
0: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 곡을 불러드릴 텐데
1: 네.
0: 참 제가 또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 네. 두바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노래를 하고 나서
1: 그러니까
2: 탄자니아로 위문 공연을 가시는 그 중간에 두바이에서
0: 네.
2: 또 뭔가
0: 두바이에서 또
2: 있었군요.
0: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
2: 예.
0: 그건 제가 노래를
2: 알겠습니다.
0: 하고 와서
1: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앞에 서 주시기 바라고요.
2: 준비해 주시고요. 이 꿈에 본 내 고향. 저는 실은 예, 나훈아 씨나
1: 네.
2: 우리 심수봉 씨가 부른 버전만
1: 아,
2: 들어봤는데
1: 그러시구나.
2: 네. 우리 조용감 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2: 자,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가셔서 불러 주셨다는 바로 그 곡 꿈에 본 내 고향.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1: 와. 이렇게도 야. 부를 수 있는 노래군요.
0: 그러게 그 먼 네. 타지 탄자니아에서 네. 진짜 이 노래를 들으신 네. 우리 한인분들이 눈물을 안 흘리실 수가 없었겠네요.
1: 이정단 님이 내가 어릴 적에 타양에서 엄마 생각하며 울며 불렀던 노래.
0: 0262님은 어메 목소리 좋은 거 내 남편 목소리도 이랬으면.
1: 9387님 네. 처음 서울로 돈 벌러 와서 꿈에 본 내 고향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뚝뚝 하염없이 울었더랬죠. 내 집 내 고향집에 가고 싶어서.
0: 아 그러셨구나.
1: 진짜 그러시겠다.
0: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서울로 그죠 네. 지역 사시다가 서울로 와서
1: 많이 들어오셨죠. 네. 돈 벌러 예.
0: 고향을 네. 그리며 네. 네. 고생하셨던 분들. 441호님 노래 들으시고 교민분들도 진짜 많이 우셨을 듯해요. 노래 듣는데 괜히 저도 울컥하네요.
1: 그렇죠.
0: 가셨습니다. 자 그야말로 탄자니아 공연을 추석 전에 다녀오셨어요. 예, 네, 근데 네. 아까 그 가는 와중에 두바이에서 뭔가 얘기. 에피소드가 있으셨잖아요.
2: 아, 두바이에서 이제 그 잠깐 쉬는 중간에
0: 네.
2: 이제 살짝 가이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네. 향수 정통 그 물건을 파는 데를 갔는데 그게 향수. 유명한 게 향수더라고요. 그래서 네. 향수를 파는데 네. 제가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저를 위해서 향수를 한 통을 그냥 제조. 주겠대요 선물로. 그래서 와이프를 위해서 또 하나를 주겠대요.
0: 왜?
2: 와, 그래 너무 감사하죠.
0: 예.
2: 그 세 개를 딱 얹혀주면서 이 마지막 하나는 100달러니까 100달러를 내라 하더라고.
1: 이야.
2: 그래가지고 상술이 대단하네.
1: 상술이 대단하죠. 네.
2: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 안 되겠다고 통역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 내가 나는 돈은 없고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다. 선물을 해줄 테니까 네. 이 하나만 나에게 공짜로 줘라.
0: 그리고 그걸 또 딜을 하셨어.
1: 딜을 하셨네.
2: 어떤 선물을 그 상황에서 또. 선물을 예. 제가 딱 노래로 옷설레미를 쫙 불러주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1: 예.
2: 사람들이
0: 주변 분들도 다 들으셨겠네요.
2: 난리가 났죠. 예. 그래가지고 노래를 딱 했더니
1: 세 병 다 공짜.
2: 예, 아니 하나만 주더래. 세 병 다 안 주고 하나만 주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친구라고 막 같이 사진 찍고 아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 옆에 가게에서 그 네. 액세서리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도 노래해주면 하나 주겠다고 노래해달라고.
0: 야 웬일이야.
1: 그러셨구나.
2: 그래서 날씨가 더운 데는 다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악은 바로 거기서 막 잘 네. 울린 데서 제가 노래를 했죠.
1: 아.
2: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막 노래를.
1: 네.
2: 그래 통하더라고요. 야, 거기도 이태리만 통한 줄 알았더니
0: 확실한 예. 무기가 있으시니까
1: 그렇지 예. 그러시잖아.
0: 나중에 여행 가 하시다가도 돈 떨어져 버스킹으로 바로
1: 버스킹 좋죠.
0: 아 재밌네요. 그 향수를 그렇게 또 팔려고 했는데
2: 네. 오히려 저한테 당했습니다.
0: 네. 네. 자 자연스럽게 지금 향수 얘기를 나눴는데 어머 9월의 월간 조용합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주실 곡의 제목도
2: 향수입니다. 향수.
0: 향수예요.
2: 예. 그 향수는 아닌데.
1: 네, 그렇죠.
2: 같은 향수죠, 뭐.
1: 네, 그렇죠.
0: 소개 좀 해주세요. 곡 소개 좀.
2: 아, 이 곡은
0: 저희가 아는 그 노래 맞죠? 그 향수. 네. 고향을 그리워하는.
2: 네, 맞습니다. 정주영 네. 시인의 김희갑 선생님의 곡을 붙였고요.
1: 네.
2: 이동원 선생님과 박인수 선생님,
0: 네.
2: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1: 네.
2: 그 두 분이 성악가가 가요를 부른다는 거는
1: 얘기가 굉장히 시끄럽게 많았어요.
2: 네, 있을 수 없는
1: 일이에요. 클래식 음악계에서.
2: 네,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1: 네.
2: 아니 어떻게 가요를 부를 수 있느냐.
1: 네,
2: 성악계에서 더군다나 교수님이 그거 불러가지고 협회에서도 막 그 불이익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1: 그랬어요.
2: 이슈가 많았습니다.
1: 근데 뭐 끄떡없이 부르시죠.
2: 네, 그래도 과감하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미리 아신 거죠.
1: 네.
2: 그래서 이제 촥 불렀는데 그 엄청난 대중들의 그 인기를 얻게 되고 이러면서 저까지 부르게 되고 모든 또 클래식을 좋아하면서 또 일반 사람들도 클래식을 더 좋아하게 되는
0: 네.
2: 이 곡 때문에
0: 네.
1: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2: 클래식을 더 좋아하게 네. 되는

0: 그런 아주 명곡이 됐습니다.
1: 자, 듀엣곡인데
0: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곡은 원래 이제 그 가수 이동헌
1: 네,
0: 선생님하고
1: 이제 세상을
0: 같이
1: 떠났죠. 네. 네,
0: 같이 불러야 되는데
1: 혼자 다 부르세요 오늘?
0: 네, 저는 이제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김일중 선생님이 불러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하고
1: 네.
0: 좀 더
2: 아, 혼자 하신다고요? 나 목 왜 네. 풀었어?
1: 자, 그런데
0: 제가 기업에 네. 많이 가는데 기업에서 네. 그 이 곡을 제가 이제 노래도 해드리고 그럴 때 꼭 신청곡이 회장님이 아. 저랑 같이 듀엣으로 하겠다.
1: 아이고.
0: 그래서
1: 그래요?
0: 회장님이 같이 저랑 부르기를 요청하는 곡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
1: 아, 그러시구나.
2: 그러네. 초청받은 자리에 이렇게 가면
0: 네, 가가지고 아, 네. 같이 좀 불러달라.
1: 어떻게 돼요? 근데 결과가?
0: 결과는 이제 회장님들이 박자 잘 못 맞추시고
1: 그렇죠.
0: 소리도 좀 이상한 소리 내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1: 혼자서 쩔쩔매시겠다.
0: 네, 그러려냐고 이제 막 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2: 이게 뭐 그 자리가 또 자리니만큼 네, 그래도 또
0: 그들의 또 예. 축제이니.
2: 맞아요.
1: 그렇죠.
0: 뭘 하든지 다 좋아하잖아요.
2: 네.
1: 그렇죠. 네.
2: 아, 오늘은 그래서 그래도 혼자 솔로로.
0: 솔로로. 네.
2: 네. 예. 저도 아, 미리 말씀 주셨으면 저도 8월부터 준비했죠. 혹시 10월 달에 혹시 뭐 듀엣곡 하실 거면 그때 좀 미리 말씀 주세요.
0: 아, 정말이에요?
2: 예, 말씀만 주세요.
0: 저 그 뭐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2: 아니,
0: 그래서 신청곡 할 거예요. 듀엣곡 뭐 10월에 어느 멋진 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0: 할 수 있어요?
2: 명곡 잊혀진 계절도 해요. 다 오. 10월 달에 다 있지.
0: 아, 그래요?
2: 자, 일단은 뭐
0: 알겠습니다.
2: 9월
0: 9월에 끝나고 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 9월 라이브부터 네. 일단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조용감님의 솔로곡 향수. 아까 저희 뒤를 쓱 지나가신 우리 김재희 연주자님의 피아노 반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하고 있습니다.
2: 예.
1: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0: 진짜.
1: 아우, 또. 추석에 고향 못 다녀오신 분들한테 오늘 이 노래 들을 다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월간 조용가 이 9월에 또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저희 벌써 다음 달이 기다려집니다.
2: 예. 아, 그렇습니까?
0: 다음 10월에는 이제 27일 화요일에 또 뵙겠네요.
2: 네.
0: 예. 그때 저도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예.
2: 뭘 같이 했습니다.
0: 아니. 조용가 선생님 그때까지 건강하게
1: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10: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기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을 전문가로
13: 경복
12: 4호성 캠퍼스
13: 경복.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3: 경복대학교.
1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 구균 감염은

0: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4: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4: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자, 여러분 놀라운 소식. 3581님이요. 81년부터 2년간 가거도 소옥산도 중학교에서 남편은 영어, 저는 가정가사 선생님으로 근무했어요. 조용감님, 노병도 선생님 기억하실까요?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3: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희가 여쭤봤죠. 기억하신대요. 네. 연락드리겠대요. 저희가 연결해드렸습니다.
4: 그렇게요.
3: 네. 야, 고향 생각도 진하게 나시겠다.
4: 맞습니다.
3: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4: 안녕히 계세요.
5: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은희경 작가에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묻자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모범답안 같은 삶을 꾸리고 있었지만 꿈꾸던 인생과는 달랐다고 해요.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난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좌절로 가득한 괴로운 물음은 마침내 첫 소설 새해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삶이 싫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7: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청와대 신임 참모 중 박지영 사법제도 비서관이 92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신규 공개 대상 참모 6명의 재산은 모두 258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43억여 원이었습니다. 박지영 비서관은 서울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 45억 8천만 원, 예금 28억 5천여만 원, 주식 24억여 원 등을 신고해 총 92억 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강남 대치동 아파트 등 86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한찬식 민정수석이 58억 6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563명의 평균 재산이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 2천여만 원을 신고해 신규 선출직 가운데 가장 많았고,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감 가운데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 6천여만 원,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 4천여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8천 명 이상 있고 북한은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에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정치권을 향해 음모론을 부추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조사를 토대로 종합판단한 결과 북한군 지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고 지역에 우리 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10여 미터 떨어진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는 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현지 시간 28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억제력은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0: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권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mm 안팎, 경북 동해안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등 전국이 23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대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는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3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몇 초 만에 글과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AI가 그 답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사나 책의 내용을 학습했다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또는 받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둘러싸고 최근 미국에서는 AI 기업과 작가들이 또 국내에서는 방송사와 포털 기업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이철규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김완선의 나만의 것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요즘, 과학기술과 법의 교차점을 명쾌하게 짚어줄 이철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이철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두 번째로 만나네요.
2: 아, 네. 또 뵙게 됐습니다.
1: 법은 사회과학이라서 저희 이과학 저과학에 꼭 필요한 분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처음에 여기 출연 요청이 왔을 때 과학에 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회과학이잖아. 사회과학 하면 법이 제일 필두로 있는 거잖아. 라고 해서 바로 한마디 아 그러네요 하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주제는 더 과학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코 AI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인공지능 매일 쏟아지는 뉴스만 봐도 뭐 그림, 챗봇, 번역 서비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네. 분쟁들도 있고요. 네. 법 쪽에도 실제로 AI 관련 분쟁이나 법률 문의가 좀 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방면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1: 예.
2: AI 변화가 크다는 건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서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2023년부터 미국에서 지금까지 한 3년 사이에 소송이 4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양쪽으로만 4배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개인 수준을 떠나서 언론사, 출판사, 영화사 같은 거대 기업들까지도 원고가 돼서 좀 질적으로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예.
2: 그런 큰 회사들이 참여하다 보니 당연히 결과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좀 느끼실까요?
2: 그렇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소송 자체도 그렇지만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분이 이제 AI로 서면을 작성해서 내신다거나 저희 의뢰인들도 AI로 이제 질문 같은 거를 정리해서 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는 흔한 일이 됐죠.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1: 아, 변호사들도 AI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플랫폼들이 있다면서요?
2: 네, 그런 법률가에게. 플랫폼도 네 있고 요즘은 다들 하나씩 가입을 해두고 열심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AI가 실질적으로 법 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네.
1: 사실 우리가 법 얘기를 하면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법은 좀 그것을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방어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법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네.
2: 일단은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없애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1: 만드는 과정에서는 각 분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요.
2: 맞아요.
1: 입법부라는 곳에서.
2: 네. 그래서 충분히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법 만들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르게 휙휙 바뀌면은 어제는 이게 괜찮았는데 오늘부터는 안 된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좀 법을 뭐 기술의 발전에 빨리빨리 우리도 산업 발전을 좀 보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좀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위험성이 또 너무 크잖아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2: 맞습니다.
1: 또 그거에 대한 제어는 법령으로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원칙 중심의 큰 틀에서의 법을 정하고 많이 열어놓는 그런 방향이 좀 대세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2: 네.
1: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 네.
1: AI에게 조언 받아서 서면도 작성하기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2: 네.
1: 그럼 그 차이 같은 것들은 혹시 느껴지세요? AI가 한 것과 사람이 한 것을?
2: 그 이제 변호사분들이 하시면은 당연히 AI가 쓴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지 않고 본인의 언어로 바꾸시니까 좀 괜찮은데 요즘은 당사자분들도 소송하시면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굉장히 AI를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문장을 바꾸는 게 조심스러우시니까.
1: 아, 변호사 없이 하는 당사자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소송에서도 그다음에 저희 의뢰인이 정리해서 주시는 것도 하게 되면 AI는 그 특유의 문장 구성이나 쓰는 단어나 이런 게 대단히 정해져 있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 쓰지 마라고 지침에 엄청나게 입력해놓는데도 그걸 뚫고 계속 그런 단어를 또 쓰더라고요.
1: 아, 그렇죠. 학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들일 테니까.
2: 꼭 법률 용어가 아니라도 뭐 핵심, 축, 막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AI가 썼구나. 바로 짐작이 됩니다.
1: 그렇죠. 서면을 워낙 많이 보시니까 그런 차이는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청취자분들이 좀 체감할 만한 AI 관련 우리 국내 최신 사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국내 대표 포털이자 IT 기업인 네이버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2: 네.
1: 네. 소개 좀 해 주실까요?
2: 2025년 1월입니다. 이제 대 MBC를 필두로 이제 네이버를 상대로 네. 그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AI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학습을 시키는데 이 방송 3사의 뉴스 기사들을 가지고 허락 없이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 침해다. 데이터를 부정 사용한 거고 우리의 성과를 도용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소를 제기를 했고
1: 네.
2: 국내에서는 첫 대규모 AI 학습 관련한 소송이고요.
1: 예.
2: 그다음에 요거 올해 2월에 또 요 방송 3사가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를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기사라든지 어느 콘텐츠 이런 네. 것들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2: 그렇죠. 네.
1: 아, 그런 거군요.

0: 이 소송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언뜻 들으면 인터넷에 공개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다 봤는데 이미.
1: 네네. 예.
0: 뭐 그게 AI가 그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다 공개된 것들을.
1: 네네.
0: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이 소송에서 양측이 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핵심 쟁점은 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뉴스 기사가 저작물인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인가.
0: 뉴스 기사가 저작물인가.
1: 네. 네. 그래서 저작권은 사람의 어떤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뉴스 단신 뭐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결과만 알려준다거나
0: 네.
1: 오늘 주식이 몇 퍼센트 포인트 올랐다. 근데 요 정도는 누가 써도 비슷하고 뭔가 창작적 표현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실만 전달되는
0: 예.
1: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법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0: 네.
1: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일부고 그냥 이제 그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누구 인터뷰를 따든가
0: 그렇죠.
1: 뭐 어떤 화면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방송사의 창작이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0: 네.
1: 거의 대부분의 뉴스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기자가 작성을 하는 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뉘앙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1: 그렇죠.
0: 적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1: 이게 네. 법원에 제출된 것만 10만 건 그리고 자기 이게 모은 것들 따지면 5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이 소송에서 무엇이 저작물인가
1: 네.
0: 뉴스의 경우에
1: 네,
0: 이런
1: 네,
0: 것도
1: 네.
0: 판단이 또
1: 네.
0: 이루어지겠군요.
1: 될 건데 이제 네. 10만 건이나 보셔야 되다 보니 판사님도 그 사실 보도에 불과한 건 알아서 좀 빼주세요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는 해요.
0: 예. 알겠습니다. 뉴스가 저작물인가?
1: 네.
0: 두 번째 쟁점은 뭘까요?
1: 그다음에 2020년에 네이버와 방송 3사가 제휴를 체결했는데요. 거기 문구가 서비스 개선 그리고
0: 네.
1: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이 방송 3사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0: 이용할 수 있다.
1: 네. 그래서 이게 네이버가 AI 학습시키는 것도 이 문구가 포함이 되는 거냐.
0: 아.
1: 방송사는 AI는 그때 없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거 포함 안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
0: 당시 계약 시에는 예.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1: 네네.
0: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네네,
0: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1: 맞습니다. 네.
0: 그 부분이군요.
1: 네네.
0: 아, 이 부분도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1: 해석의 여지가 좀 있죠.
0: 네.
1: 있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이게 미래를 예상한 건 아니겠지만
1: 네네.
0: 포괄적으로 그 연구라는 것에
1: 네네.
0: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1: 그렇죠. 네.
0: 세 번째는 뭘까요?
1: 이게 이제 저작권 관련인데 그러면 일단 자 뉴스 기사가 저작물이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계약으로 연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저작권 침해냐? 그게 아니라 공정한 이용에 해당해서
0: 네.
1: 비록 허락 없이 썼지만 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지. 그러니까 공정 이용이 세 번째 쟁점인데요.
0: 예.
1: 이 저작권은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창작되는 순간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방송도 실시간으로 지금 저작권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0: 아, 저작권 법에 따라서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원칙은 모두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데
0: 네.
1: 이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자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익을 보호하고 많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문화와 산업을 풍부하게 하자 이게 목적인데
0: 그렇죠.
1: 모든 저작권마다 하나하나 다 허가를 받아야 되면 당연히 상호작용이 적게 일어나겠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허락 없이 써도 된다고 몇 가지 열거를 해놨습니다. 연구 목적, 뭐 교육 목적, 뭐 비평 목적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또 그것만으로는 이제 AI 같이 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들겠죠.
0: 네.
1: 그래서 이 어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건 이제 허용하자고 하는 이제 좀 포괄적인 큰 범위의 이용 저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정 이용입니다.
0: 아.
1: 이제 이렇게 공정 이용에 해당하려면은
0: 네.
1: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용 목적이나 방법이 기존과 좀 다르냐. 기존이랑 똑같으면 안 되고 목적이나 방법이요.
0: 네.
1: 그다음에 저작물의 종류가 어떠냐. 이용 비중은 또 어떠냐. 100%를 다 뺏겨왔냐. 10%만 가져왔냐. 뭐 중요한 부분을 가져왔냐. 덜 중요한 부분을 가져왔냐. 이런
0: 네.
1: 게 이용 비중이고.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0: 네.
1: 지금 이 시장을 그대로 뺏어갈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 시장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건지 이런 걸 기준으로 공정 이용인지를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0: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져다 쓰는 사람과
1: 네.
0: 예, 그걸 애초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사람과
1: 네네.
0: 이 둘 사이에 가져다 쓰는 것이 이거 너무 불합리하게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에요.
1: 네네.
0: 공정하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라는 의미일 텐데 그것이 그냥 공적인 목적이냐
1: 네.
0: 아니면 어떤 특정한 너무 해가 되지 않는 종류를 썼느냐
1: 네.
0: 그다음에 너무 많이 쓰진 않았느냐
1: 네, 네. 네.
0: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가져다 쓴 사람 거야라고 100%

0: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리고 너무 많은 이익을 얻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정 이용이라고 하는군요.
1: 네.
0: 그러니까 가져다 쓴 사람과 가지고 있던 사람 간에 공정했느냐를 평가하는.
1: 네네.
0: 아,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긴 하겠어요.
1: 네.
0: 공정하게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1: 맞아요. 말부터 게. 뭐가 공정이냐부터 따지기 그렇죠. 시작하면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지정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이런 AI 같은 변화에도 다 대응하기 위해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추상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법이라는 게 모든 걸 구체적으로 정해놓기 시작하면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또 적용할 수 없으니까
1: 맞습니다.
0: 좀 추상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1: 네.
0: 그래서 뉴스가 저작물에 해당하느냐 계약을 할 때 허락한 게 맞느냐
1: 아니냐, 네.
0: 공정 이용이냐
1: 네.
0: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정하게 이용했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일 것 같아요.
1: 네.
0: 판사들이 판단할 때에도
1: 맞아요. 거의 이게 쟁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0: 무엇이 공정인지부터 정해야 되고
1: 네.
0: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1: 이제 9월 8일에 7차 변론이 있었고요.
0: 네.
1: 11월 5일에 8차 변론이 예정돼 있고 당사자끼리 절차 진행은 이제 이 정도 해서 한번 결과를 봅시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내년 초쯤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0: 내년 초쯤에.
1: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1심이라서요.
0: 네.
1: 이제 이 정도 큰 규모 사건이면 아마 항소나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럼 아직 한 1, 2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0: 그래도 1심에서 나온 것들이 좀 항소심에 영향을 주잖아요.
1: 그럼
0: 그 판결들의
1: 네, 네,
0: 내용이.
1: 네.
0: 이게 판결이 나오면은 ARU에 관련 법안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줄 것 같고.
1: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이 AI 관련해서는 첫 대규모 소송이기도 하고
0: 네.
1: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판례를 보고 법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랑 협상할 때도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씁시다
0: 예.
1: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법이나 판례나 이것뿐 아니라 그냥 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네, 사건입니다.
0: 그렇죠. AI가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를 창조한다고 해도 사실 모방에서 비롯된 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대부분이 네.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낸 창조인데
1: 네네.
0: 그것이 AI의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해외 사례도 같이 지켜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해외에도 소송전이 치열한 곳이 단연 미국일 것 같고요.
1: 당연했습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0: 최근에 AI 챗봇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픽과 관련해서도 소송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1: 네네.
0: 예.
1: 우리가 이제 미국은 그냥 뭐 시장이 크니까 미국을 봐야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저작권법이 이 저작권은 전 세계를 다 넘나들잖아요. 케이팝 이런 거는 전 세계를 넘나드니까. 그래서 그 구조가 이 나라마다 다르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0: 네.
1: 그래서 나라 국가별로 이 저작권법 구조가 거의 유사해서 미국에서의 사례가 우리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미국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0: 아, 그렇군요.
1: 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0: 네.
1: 미국 작가들이 엔트로픽이 그 허락 없이 우리 책으로 클로드를 학습시켰다 고 제소를 한 겁니다. 그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학습시킨 것 자체.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재료가 되는 책이
0: 네.
1: 하나는 돈 주고 산 건데 또 일부는 불법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됐는데
0: 예.
1: 결과는 우선은 이 학습시킨 것 자체는 공정 이용이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책을 그대로 베끼는 게 목적이 아니고
0: 예.
1: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준인데요. 글 쓰는 방식을 익히기 위한 거죠. 이 책을 그대로 베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뭐 이런
0: 네,
1: 게 아니라
0: 네, 네.
1: 글 쓰는 방식을 익혀서 이제 글은 고품질의 책은 고품질의 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 글을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베끼거나 비슷한 내용이 아니어서 다른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또 책을 쓰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완전히 다른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아서 공정 이용이 인정이 됐고 다만 이제 불법 다운로드는 당연히 불법이죠.
0: 예.
1: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0: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1: 네.
0: 합의금은 얼마예요?
1: 합의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0: 네, 요 금액을 끝으로 해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이철규 변호사와 함께 AI와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미국의 작가들이 AI 챗봇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픽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저작권 네. 침해 소송을. 그래서 합의금으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5: 네.
4: 미국 돈으로는 15억 달러 정도.
5: 네, 네.
4: 예. 오, 이렇게 이 결과까지 말씀하고 이제 정보를 듣고 왔어요.
5: 네.
4: 근데 이 거대 기업 사실 기업의 힘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5: 네, 네. 예,
4: 그게 사실 우리가 뭐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모든 걸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텐데
5: 네.
4: 이 거대 기업이 법의 판단을 받아 정확하게 끝까지 받아보겠다 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2조 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합의를 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5: 네. 근데 이 사안은 뭔가 네. 좀 뭐랄까요. 좀 시체말로 비벼볼 만한 사안이 아니고 불법 다운로드잖아요. 이거는 네. 너무너무 명백하게 할 말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4: 학습에서 공정 이용은 인정이 됐지만 불법 네네. 다운로드 때문에.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그 저작물 같은 경우에
5: 네.
4: PDF로도 막 돌잖아요.
5: 네네.
4: 파일이. 그게 불법 다운로드인지 아니면 불법이 아닌 다운로드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나요?
5: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보통 그 CC라고 해서 그게 걸려있죠. 저작권 관련해서.
4: 참조.
5: 네. 네. 참조해서.
4: 네.
5: 그 커먼 크리에이티브 센스에서 뭐 이렇게 저작권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4: 네네.
5: 기호로
4: 네.
5: 국제 기호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못 읽어서 그렇지 국제 기호가 있는데 이들은 아예 그걸 무시하고 알고 그냥 갖다가 쓴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4: 예.
5: 그냥 손해가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법적으로 이만큼이라고 쳐 이렇게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그걸 끝까지 갔을 때 이 클로드 측에서는 책을 수십만 권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4: 네.
5: 그러다 보니까 그 손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다 보니 그렇게 가서 최대 그만큼 그냥 두드려 맞을 바에 그냥 요 정도에서 합의하자가 그들로서도 합의 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4: 근데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공정 이용이라고
5: 네.
4: 인정이 됐고
5: 네네.
4: 불법 다운로드니까 아, 합의를 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5: 네.
4: 다른 해외 사례를 또 들여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 네, 네. 요거 공정형이 이제 인정된 사례를 봤으니까
4: 네.
5: 인정이 안 된 사례를 또 소개를 드리면.
4: 오, 있어요.
5: 네. 네. 이 검색 AI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4: 네.
5: 다른 검색 AI 회사의 요약문을 무단으로 갖다가 쓴 거예요.
4: 예.
5: 그리고 똑같은 검색 AI 서비스를 냈어요. 근데 이 점은 아까 당연히 봤을 때 같은 목적이고 같은 이용 방법이고 예. 시장도 완전히 침해를 하죠.
4: 그렇죠. AI 회사 거를 가져다가 예. 또 AI로 돌렸으니까. 네네.
5: 무슨 깡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명확히 판결이 나서 이제 AI가 어떤 거를 만들고 또 어떤 시장과 겹치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정 분쟁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급증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은 해 주셨잖아요.
5: 네.
4: 근데 기존 법 체계가

0: 기술의 법률 관계를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도 AI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법, 이른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돼서 본격 네. 시행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0: 예,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핵심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1: 우선은 EU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을 좀 전반적으로 다 규율하는 법이 생겼고 올해 네.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뭐 복잡한 내용은 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건 이제 투명성이거든요. 이제 네. 투명은 뭐가 투명하냐? AI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투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지점에서 투명성인데
0: 네.
1: 우선은 이게 AI 기반한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0: 예.
1: 그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이다. 결과물에도 그게 표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딥페이크가 문제되잖아요.
0: 네.
1: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AI가 만든 것입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될 의무가 네. 생겼습니다.
0: 네.
1: 근데 요거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다 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AI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되고 단순 이용자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0: 아, 단순 이용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나보려고 예, 사용하는 예, 목적에서는 예. 표시 네. 안 해도 되지만
1: 네.
0: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
1: 네, 네.
0: 아, 그런 사업자를 얘기하는 네. 걸까요?
1: 조금 저도 이게 헷갈려서 좀 찾아봤는데
0: 네.
1: AI 서비스 자체가 제공이 돼야 돼요. AI를 사용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AI 뭐 심리 상담,
0: 네.
1: 뭐 AI 타로, 뭐 AI 자소서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네. AI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자가 돼서 앞서 말씀드린 투명성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0: 네.
1: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저도 이제 법률 사무를 하는데 AI를 쓰는 거잖아요. 요런 제가 제공하는 건 법률 서비스죠. 그런 거는 저는 이제 해당이 안 돼서 저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0: 아, 직접적 도구는 서비스
1: 예.
0: 사업자지만
1: 네.
0: 간접적으로 그냥 살짝 이용하는
1: 예,
0: 거는
1: 예, 예.
0: 그것까지는 안 된다.
1: 네.
0: 아, 그 고형형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0: 뭔가 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법에 좀 예. 심하게 저촉된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하던데.
1: 네, 네. 이게 예. 뭐 의료 말씀하셨고 뭐 금융도 이런 게 문제가 많이
0: 그렇죠.
1: 되죠. 그다음에 뭐 대규모 인사 채용 이런 건데 AI를 쓰면은 분명 엄청 편하지만 그 결과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해서 고영향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냈고
0: 네.
1: 이 경우에는 이제 위험을 좀 더 너네가 관리를 잘 해라 관리할 의무가 더 추가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직은 초기인 거잖아요.
1: 네, 네, 완전 예. 초기죠.
0: 기본법만 만들어진 네. 상황인 거고 혼란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1: 네, 네.
0: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네,
1: 보안이 어떤 게 고영향 AI냐. 그다음에 아까 저도 헷갈렸던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사업자냐, 어디까지 이용자냐 이런
0: 네.
1: 경계도 실제로는 애매하거든요 아직까지.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는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도 기간도 두고 있으니까 그 안에 좀 사례별로 축적이 되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저작권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법에는 저작권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0: 아 AI 기본법에는 저작권 내용이 없어요.
1: 네네네.
0: 저작권법이 따로 있어서 그럴까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 이용을 통해서 해결하든가 아니면은 뭐 EU나 일본은 새로 요거 관련해서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든가 한데 어느 게 옳은지는 지금 아직도 활발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0: 저작권법에는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규정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1: 없습니다. 네.
0: 그럼 저작권법도 개정을 하든지
1: 네.
0: 아니면 AI 기본법에 그 AI로 만들어낸 창작물이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걸
1: 네.
0: 넣든지
1: 네.
0: 아.
1: 아니면 기존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정 이용 사례를 가지고 잘 포섭을 시켜서 사례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하든지
0: 아직도 좀
1: 네.
0: 갖춰져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1: 많이 있습니다
0: 아,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작권뿐만 아니라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투자 사기
1: 네.
0: 시험 부정 행위
1: 네.
0: AI 기반 서비스의 계약 그리고 위반 문제
1: 네.
0: 등등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눌 게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종종 이철규 변호사님과 AI가 발전하는 그 과정 중에
1: 네.
0: 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I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철규 변호사와 함께 AI 관련법 얘기 나눠봤는데 이어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판결을 예상해보는 시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1: 네.
0: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 두 개를 저희가 들려드릴 거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는지 골라주시면 되는 코너를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들은 결과를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실 부분이 많습니다.

0: 하거든요.
1: 네. 그래서, 예. 구체적인 사정까지 들여다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판결 예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보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되신 마음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인가요?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0: 네, 네, 있습니다.
1: 실제 해볼 수 있는데 네, 네. 제가 거기 홍보
0: 아, 그러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1: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사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판결을 내리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사건입니다. 지하철 안입니다. 한 사람이 슬그머니 다른 승객의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거는 지갑 하나. 지갑은 15만 원 상당이었고요. 안에는 현금 8만 1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붙잡혔고 지갑과 돈은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절도를 벌인 당사자는 이전에 수차례 비슷한 절도로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B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금액은 무려 4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옮긴 사건인데요. 추후에 재판을 받게 된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 돼 있던 집을 회사 명의로 다시 이전을 했고 회사 주주들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는 지하철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지갑과 돈은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고요. 그러면 네. 피해는 없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B는 그런데 A는 이전에도 비슷한 네. 절도 행위를 전과가요. 해서 네. 전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B는 회사 자금 4억 원대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자기 명의의 집을 회사 명의로 이전을 했고 회사 주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원대를 빼돌리고서 자기 집으로 대신 회사에 넣어준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법원은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렸을까 하는 게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질문이고요. A라고 생각하시면 A, B라고 생각하시면 B를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예상하셨는지도 함께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의견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룰라의 비밀은 없어 듣겠습니다.

0: 예, 룰라의 비밀은 없어 듣고 오셨습니다. A, B 사연 사건 둘 다 붙잡혔으니까요. 네. 비밀은 없어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은 비밀은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없어야 하는 거고요. 네. 예, 범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6725님께서는 저는요, 비요. 회사 자금은 피해볼 직원이 많이 있잖아요. 하셨습니다. 아,
1: 그렇죠. 회사 자금이 빼돌려지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주나요? 중요하죠.
0: 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지갑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지갑에 네. 얼마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네. 보통은 한 3, 40만 원 많으면 네, 네. 100만 원?
1: 저도 3, 40만 원 네. 넣어 다닌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0: 근데 네. 이 B 같은 경우에는 4억을 빼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1: 그렇죠. 네.
0: 이게 성공하면 4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피해 볼 사람도 훨씬 많고 네. 가져가는 이득도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990님은요. A가 더 형량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갑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있고 동일 전과가 많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일 전과가 많다는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1: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죠, 실제로는. 네.
0: 그렇습니다. 그 동일 전과가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분류돼서 형량이 높아지는 걸까요?
1: 그 특별히 법이 만들어지는 게 있고 단순히 이제 몇 차례 전과가 있는 것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동일 전과를 너무 많이 저지르셔서 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0: 그게 상습범이면 예, 예, 가중처벌되는
1: 예. 가중처벌이 되죠.
0: 네. 때문에 그렇군요. 네. 6288님 A는 징역형 상습범 B는 집행유예
1: 예.
0: 징역형이고 네. 상습범이라 네. 가중처벌됐고 네. B는 집행유예 초범에 합의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량까지 정해서 네. 보내주셨어요.
1: 상당히 뭐랄까요.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변호사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 같네요.
0: 예.
1: 네.
0: 6288님은 그래서 A가 더 높게 나왔을 것이다 네. 라고 하셨고요. 2904님은 해외에 4억 빼돌린 자가 형벌이 더 중합니다. 공금 횡령 경제사범이라고 쓰셨어요.
1: 그렇죠.
0: 네. 0495님은 정답은 B요. 만약에 회사 돈 4억 원, 내 집 1억일 경우에는 어찌 될까요? 아, 회사로 다시 집을 이렇게 네. 네, 반환하듯이
1: 넘겨주긴 했지만 그 집 가격이 턱없이 부족한
0: 할 수도 있다.
1: 네, 그럴 수도 있죠.
0: 예.
1: 네.
0: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더 내놔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변제 충분히 다 갚지 못한 그 비용만큼은 또 형을 정할 때 또 반영이 되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굉장히 다 합리적인 의견을 각자 내려주신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0: 실제 판결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까요?
1: 네, 우리 지갑을 훔친 A씨가 징역 3년을 받으셨고요.
0: 실형을 받았습니다.
1: 네,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감옥에 가시게 됐고
0: 네.
1: 이제 4억 원을 빼돌리신 B분은 징역 2년 6월이지만 집행유예 4년을 받으셔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0: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면 징역 2년 6월

0: 결은 내려졌긴 하지만,
1: 하지만
0: 4년 동안 지켜보겠다.
1: 네, 4년 아. 동안 죄 안 저지르면 없던 걸로 해줄게.
0: 없던 걸로 해줄게. 예. 아, 형은 안 살게.
1: 네, 형은 안 사는 걸로 해줄게.
0: 해줄게.
1: 이렇게 됐죠.
0: 이 없던 일은 아니고.
1: 네, 네,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4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2년 6개월까지 같이 살 줄 알아.
1: 맞아요,
0: 이런
1: 맞아요.
0: 의미인 거죠.
1: 네. 역시. 아. 네.
0: 그 A는 어쨌든 지갑과 돈 모두 주인에게 돌아왔고요.
1: 네.
0: B는 회사 자금 4억 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변제는 집으로 했다고 치는
1: 네.
0: 그런 상황이에요.
1: 네네.
0: 근데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람은 A예요.
1: 그렇습니다.
0: 8만 천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1: 네,
0: 지갑에.
1: 네.
0: 예. 지갑까지 합쳐도 피해 금액은 한 23만 원.
1: 네.
0: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은 하긴 합니다.
1: 네.
0: 실형까지 선고받았으니까.
1: 네.
0: 법원은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봤을까요? 네.
1: 이 사건에서는 이제 단순 절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습 절도로 계속해서 이분이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어떤 법이 적용되냐면 이렇게 상습절도로 계속 실형도 사시는데 나와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분들은
0: 네.
1: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죄가 따로 적용이 돼요.
0: 아, 특정 범죄, 뭐
1: 네.
0: 예를 들어 절도,
1: 맞아요.
0: 강도,
1: 네, 뭐 그런 것들이에요.
0: 예.
1: 네. 뭐 우리 뭐 음주운전, 운전자 폭행 이런 것도 여기에 있고요. 뺑소니도 여기에. 규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0: 그런 특정한 종류의 범죄들은 상습범일 경우에 특정 범죄에
1: 네네.
0: 가중되는 처벌을 받는 법이 적용된다.
1: 네네.
0: 예.
1: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습 절도로 실형 두 번 이상 받고 그다음에 형을 마치고 3년 안에 또 절도를 하게 된 경우가 되는데 이분이 이런 경우였어요.
0: 예.
1: 그래서 일반 절도는 형이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0: 6년 이하라고 하면
1: 네. 1개월부터
0: 1개월부터 6년까지,
1: 네. 6년까지
0: 징역
1: 되는 건데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가 돼야 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0: 최하가 3년 이상이에요.
1: 네, 맞아요.
0: 최하를
1: 네.
0: 받긴 한
1: 네,
0: 거네요.
1: 네. 근데 최하가 3년인데 네. 집행유예는 3년까지도 집행유예 줄 수 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분이 그 실형 살고 나오셔서 넉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셨어요.
0: 예.
1: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범이라고 해서 누적되는 범행이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0: 예,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 지갑이나 돈도 돌려받았거든요. 이제 그것도 판결문에 다 기재는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액도 크지 않고 즉시 발각돼서 다 돌려줬고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고 이런 게 다 유리하지만 가장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0: 예.
1: 3년.
0: 예, 그런 네. 뒤에 사정들이 있었다라는
1: 네, 네, 네.
0: 설명을 해주셨고요. B는요? B는 어떤 죄가 적용이 됐을까요?
1: 네, B는 우선은 이제 해외 거래처에 가짜로 돈을 보내고 그 계좌에서 해외에 있는 자기 계좌로 빼돌려서 거기서 다 써버렸어요.
0: 써버렸어요?
1: 네. 네, 네, 네. 네. 사용까지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회사 돈을 빼돌린 거니까
0: 네.
1: 업무상 횡령죄가 되고요.
0: 네.
1: 지난번에 잠깐 다뤘었는데 업무상 횡령죄가 되고 그다음에 이 범죄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재산 국외 도피죄가 적용이
0: 예.
1: 됩니다.
0: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이게 법정 형량이 어떻게 되죠?
1: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됩니다. 벌금형도 있는데
0: 네.
1: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0: 나요. 이 두 개 검성 횡령과 국외 도피 중에는 국외 도피가 더 많이 적용이 됐다면서요?
1: 네, 네, 네. 더 무거운 죄 같아요.
0: 무거운 죄라서 네. 여기에서는 인정이 됐고
1: 네, 둘 다 인정은 됐고 처벌은 국외 도피죄로 인정을 받았죠.
0: 근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1: 네, 네. 우선 집행유예는 선고형 아까 3년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는데 2년 6월이니까 일단 그거는 충족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런 뭐 누범이라든가 뭐 다른 집행유예를 못 내리는 법률적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0: 네.
1: 이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과가 없었습니다.
0: 네.
1: 초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동종 전과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런 점에서 A와는 이제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0: 초범이었기
1: 달랐죠.
0: 때문에.
1: 네, 네, 네.
0: 아,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상당 부분이 사실상 자기 회사, 자기가 대주주였거든요. 그
0: 네.
1: 회사에.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 회사 원래는 다르지만 법인과
0: 네.
1: 엄격히 달라야 되지만
0: 다른데.
1: 네, 달라야 되는데
0: 자기가 어쨌든 손해를 배상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1: 네,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런까지 고려를 해서
0: 네.
1: 했고 그냥 가볍게 끝난 건 아니고요. 사회봉사 160시간 받았고 돈 빼돌린 건 다 추징 선고 받아서 다 토해내야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좀 어떤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는지 짧게 정리해 주실 수
1: 네.
0: 있을까요?
1: 제일 큰 게 세 가지가 자백하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마지막이 과거 범죄 전력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거든요. 그 외에 이제 범행 동기나 뭐 수단은 어떤지, 결과는 어땠는지, 나이, 뭐 지능,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 결과다라는
1: 네.
0: 거 알고 계시고요.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0: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8: 층은 달라도
9: 층은 달라도
8: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난 선택
7: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1: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법이 멀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조금 자주 접하면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또 마련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큰

0: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다른 사람 글을 인용하는 것이 작성자의 모든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최근 제기된 비판에 대해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인용한 글의 작성자의 과거 글을 모두 조사할 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는 특정 성향 게시물에 반복 노출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이 대통령이 갇혀 있다면서 X 리트윗을 중단하고 직접 작성한 글만 올리라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북한군의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고 지역에 우리 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10여 미터 떨어진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는 점, 또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고 북한은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에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현지 시간 28일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 억제력은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신임 참모 중 박지영 사법제도 비서관이 92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신규 공개 대상 참모 6명의 재산은 모두 258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43억여 원이었습니다. 박지영 비서관은 서울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 약 45억 원, 예금 28억 5천여만 원, 주식 24억여 원 등을 신고해 총 92억 1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강남 대치동 아파트 등 86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한찬식 민정수석이 58억 6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563명의 평균 재산이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 2천여만 원을 신고해 신규 선출직 가운데 가장 많았고,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 동해안과 남해안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권 해안에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등 전국이 23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4도입니다.

0: 날씨는 막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54년 9월 29일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1차전 뉴욕 자이언츠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와의 경기. 경기 막바지였던 8회 2대2 동점 상황에서 뉴욕 자이언츠의 중견수 윌리 메이슨은 상대팀의 장타를 공을 등지고 쫓아가서 거꾸로 잡아냈습니다. 이 극적인 수비는 팀의 패배를 막았고 훗날 더 캐치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프로야구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되죠. 무릇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감동이 있어야 명승부가 되는 법. 우리 야구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고도 흔쾌한 느낌을 못 주는 것도 그 감동이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일부에선 다시 나오고 있는 북미회담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합의를 둘러싼 공개 공방을, 그리고 2부에서는 트럼프의 이른바 미운 언론과의 전쟁을 들여다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가지 내용에도 모두 감동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빌드를 시작곡으로 했습니다. 야구의 전설들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견수가 바로 윌리 메이스죠.

0: 예, 노래 내보낼 때 제 소개 멘트가 약간 좀 잘렸죠. 이 곡은 미스터 센터필드, 존 포거티의 노래였습니다. 잘 아시는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리더이자 보컬이기도 했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죠. 오늘 A면은 북한을 둘러싼 외교 안보 현안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회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져버리면서 트럼프가 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중국 쪽을 설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연설도 있었고 앞으로의 북미 대화 결국 북한의 응답에 달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이거는 우크라이나와 지금 약간 갈등 관계에 빠져 있죠. 그리고 DMZ 지뢰 폭발 사고도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민감한 현안마다 계속 북한이 언급되는 상황인데

0: 북한 관련한 외교 안보 이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주 뵙습니다.
1: 네.
0: 예. 제가 어제도 잠깐 그 이 문제를 다루긴 했는데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은 어떻게 봅니까?
1: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단순히 빠진 게 아니고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비핵화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기 때문에
0: 예, 예.
1: 저는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마 얘기는 됐을 것이다.
0: 예, 예. 예.
1: 미중 사이에.
0: 그러나 일단 예. 내 입장을 고려해서 북한 비핵화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었을
1: 그렇죠.
0: 것이다.
1: 그렇죠. 예.
0: 예. 근데 어찌됐든 뭐 북미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는 건 뭐 틀림이 없는
1: 예,
0: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지금 급한 거는 오히려 트럼프처럼 보이고.
1: 네.
0: 그 유엔 총회에서 김선경 북한 외무성 네. 발언이 있었는데 혹시 눈여겨본 대목이 있습니까?
1: 이것도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읽힐 수 있는데요. 평소에 북한보다 훨씬 밋밋하고
0: 예, 예.
1: 좀 뭐라 그럴까요? 자극하지 않고 위협적 발언도 없었고 거칠지 않아서
0: 쓰는 단어도 정상적이었고
1: 예 그리고 보통 위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국에 대한 확실한 위협도 없고
0: 예, 예.
1: 그래서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가는 상황?
1: 예.
0: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중간 선거 전이든 뭐 언제든
1: 네.
0: 후에 만나더라도 만난다고 공표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네.
0: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
1: 네.
0: 입장에서는
1: 네, 네.
0: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1: 저 우리 선석님하고 제가 딱 1년 전에 경주 에이펙 때 그때는 제가 굉장히 낮게 봤지 않습니까?
0: 그 제가. TV 질문들에서
1: 예, TV 질문들에서 제가 10%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0: 그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1: 높게 보셨죠.
0: 예, 50% 이상으로.
1: 예, 저는 그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저도 아니 그래도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데
1: 예, 그때 훨씬 저보다 비중 있게 다루셨습니다.
0: 예,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닐 텐데라고
1: 네,
0: 생각을 했었죠.
1: 네,
0: 예.
1: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훨씬 몇 배 정도 저는 좀 잘 봐준다면 50% 정도까지 오히려 지금은
0: 예.
1: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때도 근데 나중에 알려지긴 했지만
1: 네네네.
0: 뭐 정 장관 얘기처럼
1: 네.
0: 약간의 물밑 대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북한이 고민했던 건 사실인데요.
0: 예.
1: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물밑 대화, 비공개 대화의 이 정도 수준은 지금도 아닙니다.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일방적으로 거의 미국이 구애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0: 예.
1: 자꾸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다시 말해 조건을 맞춰라.
0: 예.
1: 그럼 나가겠다. 그 조건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미국 쪽에 성의를 보였거든요. 그 세
0: 예.
1: 가지가 하나는 이제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0: 예.
1: 비핵화 얘기 안 하는 쪽으로. 물론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까지 해달라는데 그거는 북한도 그건 안 될 거다라고 북한은 짐작하는 거고요.
0: 협상용으로 내밀었을 가능성.
1: 그렇죠. 그리고
0: 예.
1: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도 시켰지 않습니까?
0: 뭐 아예 중단시켰으니까요.
1: 그리고 대북 제재 부분도 우리 대통령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제재가 별로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북한 쪽에서는 좀 더 공식적으로
0: 예.
1: 그냥 지나가는 얘기 말고.
0: 아 그렇지 뭐 그쪽 입장에서 뭐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1: 그게
0: 하겠죠.
1: 되면 만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보다 지금 중국이
0: 예.
1: 미중 관계를 위해서도 북한 문제가 안정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북러가 너무 가까워지는 건 중국도 원하지 않거든요.
0: 예, 예.
1: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맥락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호조건이다.
0: 예. 근데 뭐 하여간 그 하노이하고 그 전에 싱가포르에서
1: 네.
0: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1: 뒤통수 맞은 거죠.
0: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적어도 그 이상을 얻어내지 않는 다음에는
1: 그렇죠.
0: 그 뭐하러 내가 나가서 또 그 이제 면이 상하겠느냐.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1: 그때는 나가는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데
0: 예, 예.
1: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 아무리 북한이라도 그거는 소위 말하는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0: 받아들일 수 없겠죠.
1: 받아들일 수가 두 번 당하면 받아들일 수 없죠.
0: 예, 예. 그래서 만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건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11월 18, 19일
1: 예,
0: 이렇게
1: 예.
0: 선전해서 열리게 되는데
1: 예.
0: 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중국 쪽에서는 하고 가면서 하라고 하겠죠.
0: 예, 예.
1: 중국은 또. 그게 중요하니까.
0: 그렇겠죠.
1: 그렇죠. 중국 쪽에서는 후를 바랄 것이고 뭐 가능성 치면 전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
0: 예,
1: 같습니다.
0: 예.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그때쯤.
1: 예.
0: 그리고 트럼프는 물론 중간선거 전에 이걸 10분 정치적으로 활용할 테고.
1: 그럴 것이고요. 예.
0: 예,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양쪽 간에 적어도 대화 합의는
1: 예.
0: 만나는 건 그 뒤가 되더라도 네. 합의는 11월 3일 이전이 되는 것이 트럼프로서는 최선이잖아요.
1: 정말 좋죠. 네, 예, 예.
0: 그럼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요즘 워낙 가까우니까 우크라이나 네. 전쟁 때문에 요거 약간 좀 떼내야 될 가능성 필요도 있고
1: 지금 언론이나 일부에서는 마치 북중러가 되게 밀접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성절 외에는 예. 같이 만나거나 같이 회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0: 예.
1: 그리고 훈련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미일이 계속 모이고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중국은 예. 한미일의 빌미를 줄까 봐
0: 예, 예.
1: 북중러를 오히려 조심합니다.
0: 아.
1: 그래서 중러는 만나도 북중러 3자는 잘 안 만납니다. 그게 예, 중국의 예. 방향입니다.
0: 예. 그러면 만일에 만남이 성사되려면 네. 그럼 북한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네. 어디까지 뭐 아까 이제 공식적으로 네. 그 세 가지를 다 인정하라라는 건데 네. 그걸 정말 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만 그런데 네. 그것도 뭐
1: 쉬운 일은 아닙니다.
0: 예, 왜냐하면 뭐 미국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어디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57개 얘기하고
0: 예, 예.
1: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0: 예, 예.
1: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래서 기자들이 국무부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냐? 그러니까 국무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비핵화 우리 목표다 하니까
0: 예.
1: 북한이 또 발끈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의 생각과 국무부의 생각이 같으냐? 적어도 트럼프가 국무부의 상에서 부정하든지
0: 예.
1: 그것을 못하게 하라 이 요구거든요.
0: 예, 예. 중국이 역할을 할까요?
1: 저는 중국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0: 어떤
1: 그때는
0: 식으로?
1: 예. 2019년 때는 18년, 19년 때는 중국이 배제됐습니다. 북중 관계도 안 좋았고요.
0: 예, 예, 맞아요.
1: 그래서 끼어들었습니다. 중간에
0: 예, 예.
1: 조절하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아까 말한 북러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0: 예.
1: 이 동북아가 안정돼야 된다는 게 생각이니까
0: 예.
1: 중국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 협조할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0: 예.
1: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경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재 역할을 우리가 부탁하기도 했고요.
0: 예, 예. 그에 대한 반응은 뭐 그냥 뭐 공식적으로만 나왔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런데
0: 예.
1: 과거에 이제 북한을 압박하라는 역할에서 오히려 이제 중재 역할은 중국으로서 나쁘지 않죠.
0: 예, 예.
1: 예.
0: 하여간 그거는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슈가 또 이외에도 많아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포로 두 명 송환하는 거 우리나라로.
1: 네.
0: 양국 간에 지금 굉장히 좀 골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1: 저는 한국적인 말이 맞다고 보고요.
0: 예예. 예.
1: 그리고 국제법상 부분은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데.
0: 예.
1: 근데 이거를 유엔 같은 데서 공개를 해버렸고.
0: 그것도 아주 다른 데도 아니고 유엔.
1: 유엔에서 그걸 예, 해버렸단 말이에요.
0: 너무 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런 합의가 있었고 지켜져야만 된다는 것이라면. 젤렌스키는 거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게 아닌가?
1: 상식을 하고 향후에 이제 그 젤렌스키가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했을 때 신뢰도가 완전히
0: 그러니까요.
1: 떨어집니다.
0: 누가 그를 믿고 뭔 약속을 하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젤렌스키가 그런 거예요.
1: 계속 쫓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계속 이제 임기에 대한 정당성 왜냐하면 계속 연장하고 있으니까.
0: 그렇죠. 예.
1: 물론 이제 전세에서 약간 유리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전쟁에서 돌파가 없고
0: 예.
1: 그리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엄청 예를 들어서 그 파병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기 제공에 대해서
0: 천국미사일.
1: 예, 천국미사일을 계속 요구했는데 한국이 안 들어줬고요.
0: 예, 예.
1: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됩니다. 사실상 우회 지원했던 탄약이라든지
0: 예, 예.
1: 그다음에 지뢰 제거에 첨단 장비를 줬었거든요. 거기에
0: 예.
1: 비해서 너무 단호하니 그냥 마지막 쪽 그렇게 질러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근데 그게 질러서 될 일인가?
1: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27일 나온 게 중요한데 그 실말인데요.
0: 예.
1: 지금 뭐 우리 남북이 충돌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지 않습니까?
0: 예.
1: 전선을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같이 가야 하고 북하고 러시아가 같이 가는 거 아니냐.
0: 예예.
1: 결국 그렇게 전선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0: 젤렌스키 입장에서.
1: 젤렌스키 입장에서.
0: 예예. 그냥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 아, 예,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0: 예.
1: 그 인터뷰한 것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됐고 남북이 충돌 직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 예. 그건 일종의 뭐 이런 표현 좀 과할지 모르지만 좀 물귀신 작전 같은.
1: 물귀신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무기는 안 됐지만 우리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고 제재하고 있고
0: 예, 예.
1: 그다음에 원조를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0: 예.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아주 그 좀 핫한 이슈이긴 한데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1: 네네.
0: 예. 이게 이제 어디 거냐? 북한 거라고 대륙 이제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1: 네네.
0: 다만 그것이 이제 원래 어디

0: 뒤에 묻혀 있었다가 흘러내려온
1: 네.
0: 곳이냐, 거기까지 내려와서 심어놓은 곳이냐, 그리고 목적이 뭐냐, 이런 걸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1: 예, 밝혀져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요.
0: 예.
1: 이거를 단정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이 여세화하는 건 사실입니다.
0: 예.
1: 원래 우리가 지금 그 카메라에서 보는 철책은 휴전선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MDL이란 군사분계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그게 북한도 많이 내려와 있고 원래 2km씩 확보돼야 되는 건데
0: 그렇죠.
1: 북한도 밑으로 내려 우리도 사실 일부 올라가 있는데
0: 예.
1: 그리고 이 중에 밀림 이쪽인데요. 처음 완전히 들어가 보지 않은 밀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표지판도 없어서
0: 예.
1: 지금 10m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병사들이 수색을 갔을 때 10m 지점은 구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얘기냐면
0: 못하지 뭐, 저 천지문관이 안 되는
1: 안 되는 거죠.
0: 상황인데. 예.
1: 북한도 자기 쪽에 매설했던 것이 10m 넘어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과거 2015년 목함 지뢰는 400m나 우리 지역을 우리가 다니는 곳으로 와서 도발한 겁니다.
0: 예.
1: 그것과는 또 구별돼야 됩니다.
0: 아, 그런가요?
1: 그래서 이게 북한으로 하더라도 북한 요새화가 방어용인지
0: 예.
1: 내려와 가지고 실제로 우리 도발해 가지고 심은 건지는 이것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0: 예.
1: 그래서 도발로 확정 짓고 그럼 대응을 뭘 하냐? 대응력도 우리도 까는 거 외에 그게 그냥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0: 그렇다고 그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1: 네.
0: 근데 그게 만일에 북한 거라면 대응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좀
1: 이게
0: 어려운
1: 대응을 해야
0: 상황인데.
1: 되고 우리가 이때까지 뭘 했냐면 그러니 같이 하자 했거든요.
0: 예.
1: 공동조사를 했는데 북한이 계속 침묵했거든요.
0: 예.
1: 이걸 계기로 오히려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를 다 이거는 국제법에도 위반이기 때문에 발목
0: 예.
1: 지뢰는 이거를 다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죠.
0: 예.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지는 게,
1: 네.
0: 뭐 아시는 것처럼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1: 네.
0: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간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1: 네.
0: 그 모든 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다 막혀버릴 가능성.
1: 그래서 저는 이게 왜이 시점에
0: 예.
1: 그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위험한 작전을 초기에 제안했던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0: 예.
1: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상징적으로 덜 위험한 곳에 지뢰 부분을 계속 얘기하다가 사실은 이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갔어야 된다. 그게 저는 애초에 좀 아쉽습니다. 네.
0: 예.
1: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고요. 북한에
0: 예.
1: 항의하고요.
0: 예.
1: 그러나 이것이 다시 뭐이 여기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오히려 그 위험한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 남북이 거의 붕괴선에서 마주치는 곳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0: 예.
1: 위험하죠.
0: 예.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1: 쉬운 일
0: 같아서
1: 아닙니다.
0: 좀.
1: 분명히 악재는 악재입니다. 네.
0: 예. 그또 단기간 내에 이게 뭐그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얘기 없었습니까?
1: 모르죠. 1차 조사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그건 나왔는데.
1: 그거는 나왔는데.
0: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1: 또
0: 때문에.
1: 확정 해석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럼
0: 예.
1: 10m 넘어오면 그게 북한이 도발이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0: 예. 두고두고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은 저 음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1: 아,
0: 시간이 한
1: 그렇습니까? 좋았습니까?
0: 1분밖에
1: 네.
0: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그 비무장지대 문제는 여야가 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이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예.
1: 범여지만 야당이죠.
0: 또 국민의힘도 있고
1: 예.
0: 대충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1: 그리고 포로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0: 예.
1: 지금 계속 장동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의 심기를 보고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0: 예.
1: 포로 문제도 원래 사실은 그 포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였거든요.
0: 예.
1: 정말 심기를 생각했다면 안 데려올 게 맞죠.
0: 그렇죠.
1: 처음부터. 예,
0: 예.
1: 그러니까 이건 정쟁으로 삼는 거고요.
0: 아니, 그리고 데려왔을 때
1: 예.
0: 비밀로 데려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면 언젠가 또 밝혀졌을 텐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예.
0: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김준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0: 확보해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예, 2부의 국제뉴스를 듣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6: 미국 국채 금리 5%는 이제 뉴노멀이 됐죠. 10년물 5.25%, 30년물 5.57% 등 미국 국채 금리 모두 고점을 높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4조 원가량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추가 승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악재도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최상위 모델의 안전성을 이유로 학습을 중단시키고 안정성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메타, 인텔, 마이크론 등 AI주는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에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호재도 있는데요. 사우디는 동서 송유관 복구를 마치고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스타쉽은 스타링크 V3 위성 26기를 탑재했는데요. 위성 인터넷 속도도 더 빨라지겠고요.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태워 나르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꿈도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는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주둔 중이며 1만 명 이상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북한 내에 샤헤드형 자폭 드론 생산 시설이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북한에 대해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남북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통제 불가능한 도화선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7: 与世界接轨
8: Conectarse con el mundo
9: 世界とつながる
10: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1: Connect with the world
12: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5: 예, 손석희의 12시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CNN, MS Now, Politico 등등 트럼프가 최근에 가짜뉴스라는 이름표를 붙인 미국의 언론사들입니다. CNN은 뭐 워낙 왼수지간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폴리티코까지 이제 걸고 넘어갔네요. 이 언론사들의 백악관 출입이 금지되면서 파장이 커졌고요.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죠. 법원에서 백악관 출입을 허용해 이렇게 제동을 걸었는데 그러자 트럼프가 이번에는 CNN은 전용기에 태우진 않는다. 타지 말라 하면서 이제 비행기 문을 걸어 잠갔다고요. 전용기 탑승 금지는 어디서 배워간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 벌어진 트럼프와 언론의 전면전, 그 거친 충돌의 배경에는 역시 중간선거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미국의 정치 전문가 하상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세요.
5: 예. 미국에 대해서는 뭐든 물어봐도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13: 야, 유도받은 거라고 제가.
5: 예. 뭐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트럼프하고 언론하고 싸우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9: 네.
5: 예. 왜 그 이 CNN 폴리티코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NN하고는 뭐
9: 일기 때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5: 예. 대변인도 싸우고 네. 트럼프도 싸우고 네. 물어보면 답도 안 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네.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9: 네, 네.
5: 폴리티코도 그랬습니까?
9: 폴리티코도 뭐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0: 예.
1: 지금 말씀하신 그 세 언론사가 유달리
0: 예.
1: 이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0: 예. 예,
1: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이제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제 이게 백악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0: 예. 아무래도 이제 폴리티코는 정치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1: 네.
0: 예. 그래도 뭐 좀 덜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밑보이는 게. 근데 더 그랬던 모양이군요.
1: 예. 뭐 한 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 뭐 한 80% 이상 그 보도를 다 보니 뭐 80% 이상 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더라.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0: 예.
1: 식의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0: 이게 예.
1: 뭐 허위 정보나 뭐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라는 걸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사실 행정부의 여러 행보나 조치에 대해 가지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0: 예.
1: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런데 하 교수께서 보시기에 벤스나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1: 예, 뭐 그 정치하는 입장에서야 기분이 나쁜 수도 있을 것 같기는
0: 예,
1: 한데,
0: 예.
1: 근데 이번에 그 사법부가 개입한 그 상황을 좀 잘 이렇게 놓고 보면은
0: 예.
1: 좀 생각해볼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언론이랑 이제 백악관 혹은 이제 행정부가 다툰 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0: 예, 예.
1: 뭐 트럼프 행정부야 워낙에 잘 알려진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인 민주당 행정부 때에서도 그때도 이제 언론이랑 좀 충돌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CNN, 폴리티코, MS 나우 이 세 언론사는 이제 백악관에 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백악관을 취재하는 그 언론 풀단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이제 그 풀단에 소속된 이제 언론사가 다 그러면 우리는 다 백악관 그럼 취재를 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집단 행동을 나온 게 하나고.
0: 예, 예.
1: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연방 사법부에서 제동을 건 거죠. 대통령 그렇게 함부로 언론사를 백악관에 못 들어오고 하는 건 안 된다.
0: 예, 예.
1: 근데 이런 일 그러니까 즉 언론사들이 집단적으로 보이콧을 한 일, 그다음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대통령의 소위 얘기하는 언론 탄압을 억제한
0: 예.
1: 요 두 가지 일은 사실은 이제 과거 행정부에서는 잘 살펴볼 수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0: 근데
1: 예,
0: 그,
1: 정도의
0: 예.
1: 차이라기보다는 이건 종류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0: 예.
1: 맞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백악관 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바이든 때도 그랬고
1: 네.
0: 다 그랬어.
1: 예.
0: 오바마 때도.
1: 네.
0: 그 저 정부들도 언론 취재 방해한 거 맞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1: 예.
0: 또 유행어가 생각이 나는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적인 판단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연방 헌법이 준 게 있고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위임한 권한이 있는데
0: 예.
1: 이제 그 권한 안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느냐 마냐를 결정하는 건 사실 사법부 역할이거든요.
0: 예. 예.
1: 예 근데 이번에는 사법부가 봤을 때 이건 좀
0: 월권이다.
1: 문제가 있다.
0: 예.
1: 예. 그래서 그 수정헌법 5조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0: 예.
1: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0: 예.
1: 지금 저촉이 되는 행위인 걸로 판단이 되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한 거고 과거 이제 오바마나 바이든 때 언론과 충돌했던 부분은 사실 다툼에 불과했던 거고 이런 식의 이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0: 예, 예.
1: 조치까지는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종류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슷한 얘기라고 하고 있는 거죠.
0: 예, 예. 그러면 백악관 출입은 회복이 된 거죠?
1: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0: CNN만 그러면 전용기에는 못한다.
1: 근데 전용기에 못하고 이러는 것도 있고 뭐 소송 걸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0: 예, 예.
1: 근데 뭐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가 못한 경우는 과거 행정부에서도 있긴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문제로 뭐 그래서 비행기에 뭐 지나치게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타고 있어갖고 자리가 없다라든가
0: 예, 예.
1: 예, 혹은 뭐 비행기 타려면은 이런 절차에 따라갖고 요청을 해라 그랬는데 뭐 그 절차에 조금 하자가 있었다든가 그러면은 과거에도 비행기를 못 태우는 일이 있었는데
0: 예, 예.
1: 이번은 뭐 분명히 정황상
0: 그러게요.
1: CNN에 대한 보복 예, 행보죠. 그래서
0: 예.
1: 타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뭐 소송이 지금 있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뭐 혹시 또 소송이 걸리면은 그 조치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는 있습니다.
0: 예. 아무튼 그 셋 중에서도 CNN은 유독
1: 예, 일기 때서부터 하여간
0: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모양입니다.
1: 네.
0: 예. 법무부에서는 트럼프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뭐 트럼프 행정부니까 당연하죠.
1: 예.
0: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 취재를 제한한 건 국가 안보에 여기는 그 뭐만 나오면 국가안보 얘기하면
1: 예.
0: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서
1: 네.
0: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주장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이게 그 백악관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그 홈페이지

0: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문서가 있는데요. 예. 이제 거기를 보면은 제목이 백악관에서 언론 취재를 하는 것은 이건 권리가 아니라
1: 예.
0: 프리빌리지.
1: 아, 예.
0: 예, 이건 특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특혜는 주는 거죠. 이제 주는 거라서 우리가 특혜를 베풀고 있는데
1: 안 줄 뿐이다.
0: 예,

0: 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1: 아유, 그 옛날에요.
0: 그 옛날에 워터게이트 때
1: 73년,
0: 예,
1: 4년.
0: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사법부에서 이거 좀 조사해야 되니까는 백악관 기록을 좀 공개를 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도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들이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때도 프리빌리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백악관 문서를 보고서 그 단어를 쓴 게, 예, 그 닉슨 때 워터게이트가 연상이 되는 이제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1: 그 이제 그 다음에 언론이 이걸 이번 사태를 놓고 볼때 언론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예를 들어서 그세그 언론사에게 당신들은 백악관 출입은 안 된다, 취재단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불취재단에 들어가 있던 다른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도 안 할래
0: 네.
1: 하다가 결국 다시 돌아갔거든요.
0: 예.
1: 그 명분은 뭐
0: 풀어줬으니까, 예,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제
1: 예예 예.
0: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풀단이 다시 활동을 한 거고,
1: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그
0: 예.
1: 세 언론사에게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공동행동에 나서진 않았습니까?
0: 공동행동을 나섰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그 풀단에 있었던 언론사 중에 친 트럼프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팍스도 동참을 해서, 예, 이 조치는 부당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풀단을 작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팍스뉴스도 동참을 한 게 이제 상징적인
1: 그러면
0: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1: 법원의
0: 것
1: 판단이
0: 같습니다.
1: 내려지기 전에는 여전히 모든 언론사의 취재 거부는 작동하고
0: 예,
1: 있었던
0: 작동하고
1: 거군요.
0: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1: 그나마 그건 좀.
0: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바이든 때는 보지 못했던 행동이니까 언론사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지나친 조치다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섰다는 거죠.
1: 그건 그렇고, 이제 뭐, 이게 조금 본론이 늦게 들어가게 되긴 했는데, 언론과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는 이유, 그거는 뭐, 당연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0: 그렇죠. 그게 트럼프의 전내 특허인데, 결국 이제 그 트럼프 개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를 호도하기 위한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양산하는 잘못된 언론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1기 때도 상당히 오래 했고 2기 때 와서 그게 조금 심해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특이하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늘 해왔기 때문에 잘
1: 그러게요.
0: 모르겠고 이게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이게 새로운 카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알 만한 유권자들은 다 CNN과 트럼프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예, 태평양 건너에 사는 우리들도 이제 알고 있을 정도니 미국에서야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다시 끄집어낸다고 해가지고 뭐 중간선거의 판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뭐 태평양 건너 우리도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경험이랑 투영되는 게 있죠.
1: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이른바 이제 언론 탄압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행태가 결국 그 정권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미국 언론의 보도가 그러면 선거를 앞둔 유권자에게 뭐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그게 이제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언론 환경이 많이 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정치 선거 관련된 수업을 한다든가 토의를 할때 보면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언론사들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1인 언론들도 많고 예, 그리고 1인 언론들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언론의 이제 정치 혹은 선거에서의 영향력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퇴색했다라는 그런 게 중평인 것 같습니다.
1: 그 트럼프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더군요.
0: 예.
1: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백악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단에 트럼프 TV라고 아예 이렇게 배너가 떠 있고, 그걸 눌러서 들어가 봤더니 뭐 부통령 연설하는 것도 계속 나오고 뭐 트럼프도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스트리밍 되고 있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나?
0: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본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또 법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뭐그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 TV를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하냐?
1: 그러게요.
0: 그리고 무슨 법적 근거로 이게 운영이 되냐? 24시간 365일. 예, 여기에 대한 논란이 조만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렇게 계속 틀어대면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또 경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0: 한데 뭐 이미 지금 경도된 사람들은 거의 다 경도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예.
0: 워낙에 양극화가 뭐 우리도 심하다고 하지만 이제 미국 그 정치 양극화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1: 예.
0: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트럼프 TV를 만든 것도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 예.
0: 예, 이제 밖에 있는 산토끼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1: 아, 예.
0: 같습니다. 네.
1: 그 방금 이제 그 트럼프 TV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거보다도 또그 TV 광고도 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홍보하는 광고를 한다고요. 이거야말로 정부 예산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게 이제 정부 예산을 썼다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지금 광고를 뿌렸기 때문에
1: 아,
0: 논란이
1: 예,
0: 되고
1: 기록이 남아
0: 있는데요.
1: 있군요.
0: 네.
1: 예.
0: 그 광고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정부에 의해서 스폰서를 받은 광고다라는 문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1: 예.
0: 좀 문제가 됐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1: 예.
0: 세금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한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예, 그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의 현행법을 위반하는
1: 예.
0: 판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1: 그거
0: 좀 지켜봐야 될것
1: 정치
0: 같습니다.
1: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사실 뭐 전직 대통령들 보면 전 행정부들도 보면은 이제 중요한 입법을 했다라든가 아니
1: 예.
0: 중요한 정책을 했으면 그 정책 홍보 같은 거는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예.
0: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요번에 우리가 올린 광고도 정책 혹은 이제 그런 광고, 우리
1: 예.
0: 행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1: 예.
0: 결국 이제 내용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할 것인지의 문제고 십중팔구 이것도 사법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상황인
1: 예.
0: 것
1: 근데 이제
0: 같습니다.
1: 그게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가면 그걸 이제 이게 정말 정치 광고냐, 공익 광고냐, 그 기준은 뭐냐, 여태까지 판례는 뭐냐 이런 걸 따지는데 또 한참 걸리잖아요.
0: 한참 걸리죠. 그래서
1: 뭐 때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0: 네네.
1: 트럼프 끝난 다음에 예? 임기 끝난 다음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0: 그러고 그게 선례가 될 수가 있죠. 또 예전에 그냥 했는데 넘어갔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1: 그렇죠.
0: 있겠죠.
1: 예.
0: 네네.
1: 그래서 아마 제가 뭐 트럼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뭘 하든 뭐 트럼프 TV를 매일 뭐 돌리고 있든 아니면 광고를 뭐 예산을 써서 하든 말든 이거는 일단 나는 중간 선거가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다. 그다음에 판단은 사법부로 넘어가면 그건 몇 년이 걸릴 거니까 그땐 유야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0: 그렇죠.
1: 거
0: 그게
1: 아닐까요?
0: 지금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 예.
0: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1: 예.
0: 그리고는 사법부에서 못하게 하면은 그냥 하지 않고, 사법부에서 제동을 안 걸면 그냥
1: 예.
0: 일방적으로 하는 걸 유지를 하고, 이런 식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1: 그러게요.
0: 예, 말씀드린 대로 법과 헌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밖으로
1: 예.
0: 지금 뛰쳐나가고 있고, 그걸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주긴 하는데 다는 아니고 일부는
1: 예.
0: 제동을 안 걸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가 있겠죠.
1: 그러게요.
0: 예.
1: 미국이 원래 또 판례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뭐 법과 상식으로 움직이는 소위 아메리카는 이제 트럼프 이후에는 별로
0: 그리고 사실 정치학자 입장으로 봤을 때참 안타까운 거는 이
1: 예.
0: 모든 정치 현안들을 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거림칙한
1: 그렇죠. 그건
0: 거죠.
1: 뭐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가끔
0: 그러니까
1: 나오긴
0: 정치의
1: 하지만
0: 사법화라고 불리는 게 사실
1: 예.
0: 미국에서도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진행 중임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만큼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무대뽀가 통하는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공화당은 여전히 어렵습니까? 이제 선거는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0: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공화당이 좀 초조한 거는 맞습니다.
1: 예.
0: 예, 그 여론조사 결과들도 보면은 유리하지 않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1: 예.
0: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1: 예.
0: 근데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워낙에 많고 그다음 이제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수의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섣부른 예측을 하긴 좀 어렵겠지만은 이제 공화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다. 예,
1: 예.
0: 요거는 명확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상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 고맙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TV를 봤네. 생각 없이 TV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공허함을 다룬 노래인데 노래가 참 이쁘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백악관 사이트에 트럼프 TV를 들여다봤다고 말씀드렸는데

0: 그 TV를 한참 들여다본 저의 감상이기도 합니다.
1: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2: 봤네.
1: 아, 아, 아.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2: 잘해.
1: 아, 아, 아. 참 잘해. 무슨 드라마든 쇼프로든 코미디든 뭐든 간에.
2: 간에.
1: 아, 아, 아. 뭐든 간에 일단 하는 동안에는 도대체 만사 걱정이 없는데. 아, 아, 아. 만사 걱정이 없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시간 동안에는 아, 아, 아. 아, 아, 아. 결국 나는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2: 봤네.
1: 그냥 봤네.

난 참 웃음이 많어. 참 많어. TV 속 사람들의 별스럽지도 않은 농담에도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또 보다 더 이상

0: 슬프다 슬프다 말도 잘해
1: 잘해
0: 참 잘해.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층은 달라도,
3: 층은 달라도
2: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2: 유튜브에 정훈김님, 음악이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 말씀 드릴 때가 제일 기분이 좋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음악 고르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선곡위원들께서도 고생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로 한 분이 오늘 방송 세 달째 되는 손석희 12시 하셨는데, 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9월 29일, 저희가 6월 29일에 시작했으니까 딱 세 달이네요. 그동안 그냥 마구 달려오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영님, 감기 다 나으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쯤은 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은 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5: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89.1MHz 목포 MBC 라디오.

0: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항과 반발에도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주권자가 부여한 개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혁이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세심하고 조용하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8천 명 이상 있고 북한은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에 추가로 1만 명 규모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고 지역에 우리 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10여 미터 떨어진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는 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정보로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일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택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모펀드와 운용사, 상장회사 등에서 인수합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청와대 신임 참모 중 박지영 사법제도 비서관이 92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신규 공개 대상 참모 6명의 재산은 모두 258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43억여 원이었습니다. 박지영 비서관은 서울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 45억 8천만 원, 예금 28억 5천여만 원, 주식 24억여 원 등을 신고해 총 92억 1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강남 대치동 아파트 등 86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한찬식 민정수석이 58억 6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563명의 평균 재산이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 2천여만 원을 신고해 신규 선출직 가운데 가장 많았고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AI 개발 자동화가 지능폭발로 이어지면서 인류의 소외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AI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오픈 AI 수석 과학자 등 주요 AI 연구자 22명은 공동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내놓으며 정책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 동해안과 남해안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권 해안에 5mm 안팎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1도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 3부 질문들에는 윤종신 씨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뮤지션이 오랜 시간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대중 곁에 있으면 이렇게 함께 쌓아온 기억들도 빛바래지 않고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 후 4부 첫 곡은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보내드리죠. 지금부터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윤종신 씨와 만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예, 화요일의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가수 윤종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꾸준하면서도 잘하는 가수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완성해낸 가수이기도 하죠. 어제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공연 얘기를 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 금요일부터
2: 네.
1: 서울 대학로를 시작으로
2: 네.
1: 예,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가을 냄새입니다.
2: 네, 가을 냄새.
1: 어떤 분이 그 어제 이런 그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봄하면 봄 내음인데
2: 네.
1: 가을하면 가을 냄새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0: 저는 가을 냄새 대표적인 냄새가 예. 지금은 좀 이른데 한 11월 정도 되면은 마을에서 예. 동네에서 어르신들이나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태우세요.
1: 낙엽 태우죠.
0: 그 탄내가 예. 탄내가 어디서 나면 아 이거 가을이다.
1: 좋죠.
0: 가을이 깊었다. 예. 너무 좋거든요.
1: 아 그건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예 맞아요. 노래 중에 뭐 9월이란 곡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금 윤종신 씨 곡 가운데 네. 네. 거기 보면 묘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나를 설레게 하는 9월. 그 요즘은 근데 9월도 더워서
0: 맞아요.
1: 예.
0: 근데 뭐 9월은 온도라는 느낌보다는 이 노래 속에서 9월은 약간 새학기?
1: 야, 예, 예. 예.
0: 새학기가 되면은 어쨌든 물론 만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름방학이 우리나라는 좀 길잖아요.
1: 예, 예. 예.
0: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새학기에 뭔가 안 되던 사이도 될 것 같고.
1: 예, 예. 예.
0: 그리고 벌써 한 학기 지나면서 사람들하고도 좀 알았고 9월쯤에는 뭔가 좀 괜찮은 일이 생기지 예. 않을까? 특히 남자들이 9월 가을 탄다 그러잖아요.
1: 예, 예.
0: 그 9월에 생기는 그 묘한 기대감.
1: 아. 네. 어, 그거 보면 그 윤종신 씨는 아직도 감각이 젊은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1: 편이에요. 예, 저는 뭐 학기 같은 건 생각도 안 나거든요.
0: 왜 교수님이시잖아요.
1: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젊은 기분에 9월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0: 네, 9월이 예. 원래 3월이 신학기잖아요. 3월은 왠지 좀 3월에는 돋보이지 않는 학생들.
1: 예, 예.
0: 9월쯤에 기대하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3월에는 누가 봐도 우월해 보이는 친구들이 좀 득세하고 저처럼 예. 살짝 분위기를 보는 사람들은 9월을 노리죠.
1: 예. 예. 아니, 아까 좀 아까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감각은 무슨 노력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까?
0: 아, 이거 노력이 아니지. 그러니까 노력일 수도 있는데 예.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저는. 아. 저는 처음부터 돋보이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 예. 9월을 노렸고 항상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예, 항상 예. 항상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아. 제 노래들은 좀 평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1: 그렇죠.
0: 예, 튀지 않는 사람.
1: 예, 예.
0: 그리고 그냥 예를 들면 반에서 약간 관망하듯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제 노래 좋아해요. 예. 네, 우수한 예. 사람들을 지켜보는 입장인 사람들.
1: 예, 예.
0: 네, 네. 아, 다수긴 하죠, 그게.
1: 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하여간 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예. 설득하고 선동하는 가사는 결코 좋은 가사가 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0: 네.
1: 그럼 너는 이렇게 느껴야 되라고 강요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제 화법은 난 이랬어요.
1: 예.
0: 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남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기회가 생기면 거의 강연 같은 거 안 하는 편인데 이래야 합니다. 이게 좋습니다라는 화법을 좀 안 좋아하고
1: 아, 예.
0: 제 자체가 좀 워낙 의심이 많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불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꼭 여러분은 어때요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
1: 예.
0: 저는 약간 확신형 인간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예.
0: 예. 확실 너무 확 저는 죽을 때까지 의심하자 주의여 가지고.
1: 예.
0: 그러니까 의심이 막 남을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에 대한 불확신이 에너지다.
1: 예, 예.
0: 나 모르겠고 난 60이 돼 봐야 할 것 같고 70이 돼 봐야 할 것 같아.
1: 예.
0: 그래서 저는 확정형 표현들을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게 어찌 보면 윤종신 씨 처음에 아까 감각 유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0: 네.
1: 고루하지 않게 지켜주는 힘일 네. 수도 있죠. 예.
0: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항상 예. 하는 편이고.
1: 제가 지금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형이 아닌가? 계속 많은 사람을 고민시키는 말씀이셨던 것 같네요.
0: 아니 확신형 인간이 되면 예. 나중에 그 말을 바꾸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1: 아,
0: 분명히
1: 그렇죠.
0: 저분도 바뀔 텐데.
1: 예예.
0: 그 더군다나 요즘처럼 유튜브다 뭐다 해서 다 기록되는데
1: 맞아요.
0: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단언할까?
1: 예예.
0: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1: 아. 무척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거군요.
0: 네.
1: 어찌 보면.
0: 네.
1: 예. 그 평소에도 그러면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0: 네.
1: 그 많은 노래의 가사들이 다는 아니겠죠.
0: 네.
1: 예. 그러면 관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맞죠.
1: 누구를 관찰하고 어떻게 얻어냅니까?
0: 저는 관찰하고 메모가 제 특징인데요.
1: 아, 예.
0: 뭐 말버릇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꼭 이렇게 저 휴대폰 메모장 이게 모든 제 창작적 근원은 이제 휴대폰 메모장에 있거든요.
1: 예, 예.
0: 메모장에다가 메모해놓는 편인데.
1: 아 휴대폰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겠네요.
0: 예, 안 돼 물론 백업이 다 돼 있으니까.
1: 예.
0: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MBC 오늘 들어올 때도 어쨌든 예. 제가 91년도부터 MBC

0: MBC에서 DJ 했는데 물론 지금 사옥이 바뀌었지만
1: 예, 예.
0: 저는 MBC 하면은
1: 여의도.
0: 여의도인데 MBC 하면 저는 밥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여기 MBC 식당,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1: 식당 밥이요?
0: 네. 예. 그 저는 그 MBC DJ 할 때도 다들 뭐 밖에서 드시는데 저는 구내 식당 가서 먹고요. 예. 왜 이렇게 맛있지? 거기서 식당.
1: 나름 이 식단을
0: 네.
1: 이 조리 영양사분이
0: 아,
1: 관리합니다. 예. 예.
0: 그 맨날 가면은 배철수 형님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의 기억은 배철수 형님과 마주보고 식사했던 기억이 예. 저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기억해요.
1: 그 양반은 집에서 밥을 못 먹는지 저녁 방송하는 양반이 꼭 낮에 와서
0: 낮에 와서 예. 아침부터 와서 식판에서 밥 드세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래서 저는 MBC 라디오 MBC 들어올 때 되면 배철수 형님 식판 밥
1: 예.
0: 그리고 올라가서 철수 형님하고 올라가서 얘기 나누고 이런 게 해서 기억이 남듯이
1: 예.
0: 그런 걸 잘 안 잊어요. 그런, 어. 그런 찰나 같은 순간 예를 들면 버스를 탈 때도 버스를 한번 탔을 때 손잡이를 보면
1: 예.
0: 예전에 연애할 때 손잡이 같이 잡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0: 그래서
1: 예, 예.
0: 가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버스 손잡이를 이별하고 났을 때 예. 혼자 잡았을 때 분명히 요 버스 손잡이를 같이 잡았던 손이 기억이 난다던가.
1: 아, 예. 아, 그거 저 죄송하지만 그 부인 되신 분께서는 좀 더 높은 손잡이를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아니 손잡이가 좀 낮았겠죠. 저는 위를 뻗었는데
1: 예,
0: 예 뭐 그랬듯이.
1: 죄송합니다. 이거 별걸로 다.
0: 아, 아니 그거는 뭐 20대 때니까.
1: 예. 예. 예.
0: 그 그런 식의 소소한 거를 안 잊고 메모하는 편이에요.
1: 아, 예. 그런 게 다 이제 가사로 남는 거군요.
0: 그렇죠.
1: 예.
0: 뭐 그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던가
1: 예.
0: 이런 거를 메모해 놓으면.
1: 그럼 요즘에 윤종신을 사로잡았던 즉 메모에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0: 요즘 제가 메모 한번 볼까요?
1: 어, 거기 바로 이제 열면
0: 저,
1: 나오는
0: 예,
1: 거고.
0: 저는 예, 예. 요즘에는 이렇게 문장을 많이 써놨거든요.
1: 예.
0: 예, 문장 많이 써놓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떤 영화 속에서 한 줄이 있으면
1: 예.
0: 어,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여름이 너인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누가 했나 봐요.
1: 예.
0: 그걸
1: 그대로 가사로 옮길 수는
0: 아,
1: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0: 이런 거 있고 뭐 기울어진 사랑 뭐 이런 게 있네요.
1: 예. 예.
0: 예.
1: 아.
0: 뭐 이런 메모들을 해놨네요.
1: 예. 20대 때 쓰던 가사와 50대가 쓰는 가사는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20대 윤종신에겐 있었지만 아무리 젊은 감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죠? 어, 지금의 윤종신에게는 사라진 감정도 있을
0: 그렇죠.
1: 법한데.
0: 그러니까 20대 때는 확실히 무모하고
1: 예.
0: 내 감정 위주였던 것 같아요. 내 감정 그리고 아, 저의 20대는 상대방 감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예.
0: 제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입장이 안 되고 내 감정 위주의 무모함이 확실히 저의 큰 근데 그 무모함을 심지어 상대방이 좋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0: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예. 좋아하는 모습. 그런데 제가 40대에 쓴 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1: 예.
0: 거기에 첫 가사가 안 되는 걸 알고 되는 걸 아는 거.
1: 아, 예.
0: 딱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되는 게 뭔지 아는 거.
1: 예, 예.
0: 그때부터 조금 깨닫게 되면서부터 가사는 쓰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1: 예.
0: 예.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해지고 남을 위한 상대방 생각을 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때 그녀가 왜 그랬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1: 예.
0: 나중에 꽤 지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후회도 되고 그래서 40, 50대의 가사는 내가 지금 깨달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1: 예, 예. 예 그, 아무래도 그렇겠죠.
0: 네, 네.
1: 예. 또 하나는 사람의 감정이나 이렇게 연애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0: 맞아요.
1: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0: 네.
1: 지난번에 성시경 씨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옛날에는 뭐 서로 좀 어긋나면 시간을 필요로 했잖아요.
0: 네.
1: 그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도 집에다 바로 하면 또 뭐 부모님이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0: 그렇죠. 그렇죠.
1: 요즘은 그런 게 없이 바로바로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 연애 세태도 바뀌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가사도 그런 것을 바뀐 시대를 담아내다 보면 옛날 것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0: 그 요즘 세대의 특징은 이제 저는 나중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1: 예.
0: 이게 조금 색다른 똑똑함인 것 같아요.
1: 예.
0: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많은 궁금증과 결론들이 다 나와 있어요.
1: 그러게요.
0: 심지어는 요즘에

0: AI까지.
1: 예.
0: 그래서 20대들이 뭐
1: 연애 상담도 AI랑 예. 한다면서요. 예.
0: 필요 이상으로 현명해요.
1: 예.
0: 현명하다 보니까 애초에 연애가 시작이 되기가 힘들고.
1: 아.
0: 예.
1: 예.
0: 그리고 말 그대로 연애 시작에 이미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1: 예, 예.
0: 그것 들이 무모함을 없애고. 근데 저는 무모한 맛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무 많은 시작과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1: 예, 예.
0: 우리 때에 비해서 결국은 경험하지 못한 똑똑함,
1: 예.
0: 겪지 않은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말 엄청 잘해요. 그래서 후배들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너는 참 똑똑하다. 근데 겪어는 반일인데 안 겪어봤대요. 안 겪고 똑똑함이 나중에 굉장히 허탈해지거든요.
1: 예, 예.
0: 그거에 대한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죠.
1: 예.
0: 겪지 않고 똑똑하는 거.
1: 그럼 요즘 세대 입장에서 보면 뭐 꼭 겪어야 하나?
0: 그렇죠.
1: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0: 그리고
1: 거니까.
0: 잘 회피할 수 있어요.
1: 예,
0: 요즘은.
1: 맞아요.
0: 잘 회피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은데
1: 예.
0: 저게 꼭 괜찮은 결과만 나올까?
1: 예.
0: 예. 그런 게 걱정이 되긴 예. 하죠.
1: 예. 그 이 질문은 사실 그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인데
0: 네.
1: 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 질문을 늦게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0: 네.
1: 이별이 그 이별 이야기가 윤종신을 관통하는 주제잖아요.
0: 네.
1: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감성이 물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지만. 그 감성이 이제는 다 달았을 때. 예,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는 이별 이야기는 나의 감성도 아니고 사람들의 감성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라는 판단이 들 때도 올 때가 있겠죠.
0: 많이 있죠. 많이 있죠.
1: 아, 벌써?
0: 네, 네.
1: 예. 아니 왜냐면 뭐 그건 육체적으로 나이 먹음과 함께 동시에 또 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0: 네, 네.
1: 예. 지금 50대시잖아요.
0: 네.
1: 60대, 70대가 돼서도 이별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윤종신 씨가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가 있을까요?
0: 일단은 이별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네,
1: 예.
0: 이별 이야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큰 반응을 일단 기대하지 않고요.
1: 예, 예.
0: 예, 예전에는 확실히 큰 반응을 기대하고 썼다면 지금은 큰 반응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별을 바라보는 게 제가 너무 관조적이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왜냐하면 예. 막 들끓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때
1: 예, 예.
0: 이별을 못 견디고 막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그랬던 감정이 떠났고
1: 예, 예.
0: 저는 지나고 보니 아, 그 이별 원래 그랬던 거였는데 라고 그 얘기를 넌지시 전해주는 이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아, 예.
0: 그래서 조금 더 슬프고
1: 예, 예.
0: 예, 그러나 예전처럼 폭발적인 대중성을 가진 가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그래서 저는 당연히 36년 정도 활동하면 뭐 반응이 예전 같진 당연히 않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뎁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예.
0: 아, 이거는 이 정도면은 깊이 있어.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할 수는 있어라고 각오하고 씁니다. 그런데 제 완성도에 대한 제 만족 그리고 그걸 알아봐 주시는 소수가 지금 좀 뭐 예를 들면 윤종신 월간 윤종신 구독자님들
1: 예, 예.
0: 요분들을 상대로 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죠.
1: 아, 예. 네. 한창 그 젊을 때 활동하실 때 하고는 뭐랄까 좀 내려놨다거나 할까?
0: 그렇죠. 내려놨죠.
1: 예. 네. 내려놓으니까 편하십니까? 아니면 서운합니까?
0: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1: 예.
0: 많이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현실이다.
1: 예.
0: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잘 나왔는데
1: 예.
0: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36년이라는 세월이
1: 예.
0: 이게 와 하고 관심도는 확실히 떨어지는 예. 더군다나 이제 월간 윤종신의 단점은
1: 예.
0: 매달 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예. 확실히 이제 그냥 가끔씩 월간 윤종신 하고 있나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독자 분들이 들어주신 말 그대로 코어한 우리
1: 예, 예.
0: 또 구독자분들 말고는 사실 거의 몰라요. 예, 근데 그분들은 찐으로 알아주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그분들이 저의 마지막 소통자들인 것 같고
1: 예.
0: 제가 몇 년 전에 낸 노래 섬이란 노래가 있어요.
1: 예,
0: 섬이란
1: 예.
0: 노래가 제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딱 대륙의 중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1: 예.
0: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저는 똑 떨어져서 섬이 됐고 섬을 가려면 배도 타야 되고
1: 예.
0: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1: 그게 월간 윤종신이군요.
0: 네, 그 섬으로 오시는 분들은 수는 적지만
1: 예.
0: 굉장히 농축된 저에 그렇죠. 대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1: 아,
0: 그분들이 예. 제 재산이고.
1: 예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나는 다시 한번 대륙으로 갈 거야라는 생각은 이젠 안 하시나요?
0: 안 그거는
1: 예.
0: 이제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또 힘들어지는 거죠.
1: 피곤해지고.
0: 예.
1: 예.
0: 그 예전에 이장희 선배님이 왜 그 울릉도 울릉 진짜 그 울릉도를 했잖아요. 예.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진짜 물리적으로 섬으로 가신 거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실제 저희 연배 뮤지션들은 다 창작자들은 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중심에서 멋있게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1: 예, 예.
0: 저는 지금 막 중심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 예. 네. 솔직함이 또한 매력이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정규 12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0: 아, 네.
1: 예. 이 성실함과 꾸준함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0: 아, 사실은 이제 앨범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1: 근데 그 12집은 11집이 나온 게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0: 18년 됐거든요.
1: 2008년이니까. 예, 예.
0: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월간중심이 좀 변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1: 아, 예.
0: 월간중심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 완전히 새로운 목소리 신인들을 위한 플랫폼처럼 좀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1: 작곡만 하고
0: 뭐 작곡이라든지
1: 예.
0: 조금 월간중심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1: 아,
0: 또는
1: 예.
0: 일종의 창작적 놀이터 창작과 실현의 놀이터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1: 예.
0: 저는 한 컨셉을 가지고 앨범을 한 번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 그러면 그 저 12집을 내고
0: 네.
1: 그다음부터 월간 윤종신은 꼭 윤종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플랫폼만 제공한다는
0: 네네네.
1: 말씀인가요?
0: 네네네. 그렇게 해서
1: 혹시 지치셨습니까?
0: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월간 윤종신이 더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조금 더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월간 윤종신만 하는 거에 마냥 미덕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1: 예,
0: 제가
1: 예.
0: 아 이런 이야기를 한 8곡에서 10곡 정도 모은 걸 내고 싶다. 근데 내가 택한 방법은 매달 내는 거를 택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한 패키징으로 한 10곡 정도를 내고 싶은데 한 컨셉으로.
1: 예,
0: 그리고
1: 예.
0: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얘기는 월간 중심보다는 앨범으로 묶어서 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예.
0: 그리고 다른 루키들, 새로운 보이스, 새로운 작곡가들이 막 편하게 놀 수 있는 플랫폼은
1: 예.
0: 월간 중심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예.
0: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번씩 그분들이 여기서 릴리즈 됐을 때 조금 유명세도 탈 수 있고
1: 예. 예. 예.
0: 그런 계기가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몇 년 전부터 생각했었어요.
1: 그 방법론으로 치면 오히려 그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0: 어떤 식으로?
1: 요즘 앨범을 잘 안 내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월간 윤종신은 홍보를 거의 안 하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앨범을 내면 그 앨범 덕택에 한번 쭉 방송도 돌고
1: 예.
0: 한번 홍보 이벤트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예. 어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공연 성황리에 잘 마치시기 네. 바라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예, 손석희의 12시 4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니의 김동현 씨, 저는 윤종신 씨를 015B 개관 시절부터 좋아해서 개인 앨범도 빠짐없이 다 샀던 오래된 팬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가사는 텅 빈 거리에서의 동전 두 개뿐입니다. 궁금한데요. 어떤 느낌을 줄지. 그때를 떠올리면서 015B의 텅 빈 거리에서를 추천합니다. 윤종신 씨의 목소리입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젠슨 황과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뉴욕의 한 갈라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젠슨 황의 벤 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요. 훈훈한 덕담이 오가며 AI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젠슨 황 수상 축하 영상까지 띄웠다고 하네요. 도쿄대가 1877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여성 총장을 배출했습니다. 주인공은 후지가키 유코 종합문화연구과 교수인데요. 임기는 내년 4월부터 6년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35분 골을 터뜨리며 A매치 한국인 남자 최다 골 기록인 58골을 기록했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과 타이를 기록한 건데요. 10월 2일 베네수엘라, 10월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 일정 중에 59호 골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 에이스 발베르데가 부상으로 빠진 우루과이에 1-4로 패했는데요. 이강인 손흥민 콤비가 뒤늦게 한 골을 합작하긴 했지만 경기 내내 미들에서 전방으로 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패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022년 몸이 돌처럼 굳는다는 희소병, 전신근육강직인간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활동을 중단했던 셀린 디온이 파리 로레알의 패션쇼 런웨이에서 I'm Alive를 열창했습니다. 셀린 디온은 파리에서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도 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9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어떤 얘기입니까?
0: 네, 오늘은 태양광 패널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먼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1: 예.
0: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일본 폐 골프장 아니면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땅이 없다 가지고 왔는데요.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전에는 일본의 전력의 3분의 1 정도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1: 예예.
0: 지금은 그 에너지 공백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핵심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패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예.
0: 문제는 일본의 이제 지형 특성상 산이 많고 평지가 적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대형 패널을 설치할 땅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폐 골프장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 일본이 이른바 버블 때 그때 골프장을 뭐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면서요?
0: 네. 버블 경제 때 이제 경기 호황이 오면서 골프장 많이 지었다가 2000년대쯤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1: 예, 예.
0: 기사 밖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골프장이 꽤 많은 것 같잖아요.
1: 많죠.
0: 네, 우리나라는 예. 한 500여 개 수준으로 파악되는 데 비해서 일본 골프 전문 매체를 좀 보니까 일본은 2,100개 수준으로 한국의 4배 정도 굉장히
1: 예.
0: 이제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 뭐 땅덩어리가 뭐 그만큼 넓긴 한데 근데 인구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하여간 비율로 볼 때 꽤 많긴 하네요.
0: 네, 네.
1: 예, 예.
0: 하지만 이제 골프 인구 자체가 좀 고령화됐기도 하고 골프 인기도 좀 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많은 골프장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곳이 많다고 하고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페어웨이를 태양광 부지로 쓰면 딱이겠다.
1: 아, 예.
0: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어웨이를 보면 이미 이제 개간이 돼 있잖아요. 나무가 없고
1: 예,
0: 넓고
1: 예.
0: 그리고 골프장들은 이제 조망도 잘 되고 이제

0: 태양을 받기가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1: 예.
0: 지금 이미 일본의 상업용 태양광 용량 중에서 대규모 설비는 약 9% 정도가 이 옛 골프장 부지에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2040년까지 태양광 전력 비중을 현재의 3배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 29%까지 끌어올리자라는 계획을 일본이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럼 뭐 쓰지도 않는 골프장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아 보이긴 하네요.
0: 네.
1: 예.

0: 농지에 이제 소규모 패널을 좀 설치하는 예. 방식으로 이 목표를 좀 채우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소규모 태양광 설비 있잖아요. 이게 일본 말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발전 용량 와트당 5에서 6달러 정도 이제 패널이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예. 지금은 와트당 약 12센트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1: 수십 배나 떨어진 거네요?
0: 네. 네. 예. 이 한 업계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이 저렴하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offensively니까 뭐 싸움을 걸자 할 정도로 아, 저렴하다라는 예.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게 이제 왜 저렴한지를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1: 예.
0: 순전히 중국의 대대적인 생산 능력 폭발 때문이라고 기사는 짚었습니다.
1: 중국이요?
0: 네.
1: 예.
0: 그러니까 중국이 막 어디서나 1등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일념하에 태양광 패널도 우리가 이제 독점을 해버리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1: 예,
0: 국가
1: 예.
0: 주도 하에. 하지만 이제 그 전략의 재발에 자기가 이제 스텝이 꼬인 격이 됐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이제 만든 패널을 폐기하는 수준까지 예, 가고 예. 있다고 합니다.
1: 예.
0: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전 세계에 설치된 소규모 자가 발전 태양광 용량만 지금 1.2 테라와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용량의 한 3배 정도 된대요.
1: 예.
0: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1.2 테라와트보다 더 많은 1.36 테라와트만큼 중국이 생산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전 세계 수요보다 지금 패널을 더 많이 찍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뭐 몇십 개 이상의 중국 태양광 제조 업체가 파산하거나 매각이 됐고
1: 아, 예.
0: 또 이제 인력을 많이 감원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태양광 패널이 이제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보조금 받으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었는데.
1: 예.
0: 주류 에너지원으로 지금은 자리 잡은 현상입니다.
1: 예, 뭐 태양광 패널 값이 싸진 거는 아무튼 요즘 같은 에너지 중시 시대에는 뭐 반가운 얘기긴 하네요.
0: 네, 특히 지금 이제 전쟁 상황 때문에 에너지 쇼크 시대라고도
1: 그러니까, 예,
0: 하잖아요.
1: 예.
0: 뭐 화석 연료 가격 너무 비싸졌고 이런 상황에서 패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 당국과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자립을 이때다 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1: 예,
0: 하고
1: 예.
0: 영국이나 미국 보니까 공사 없이도 그냥 플러그만 딱 꼽으면 되는 800와트급 소형 태양광 패널이 슈퍼마켓이나 뭐 DIY 마켓 같은 데서 손쉽게 판다고 하고요.
1: 우리는 없죠, 그런 거.
0: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1: 예.
0: 미국이나 영국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겠죠. 뭐.
0: 네, 예. 그리고 이제 선진국 말고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 인프라가 이제 탄탄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이 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1: 예, 예.
0: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명의 인구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1: 예.
0: 여기에서도 이제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서 직접 집에다가 이제 플러그만 꼽으면 되니까
1: 예,
0: 자가
1: 예.
0: 발전을 하는 정도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1: 예. 그 태양광 발전소는 뭐 우주에도 짓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0: 맞습니다. 그게
1: 예.
0: 조금 신기한 이야기였는데 뭐 전에도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 얘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 예, 예.
0: 지상의 데이터 센터를 짓자 하는 이야기가 뭐 너무 갈등도 많고 이제 전력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1: 예.
0: 그러면은 태양 에너지가 무한대인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좀 보내보자 하는
1: 예.
0: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하이의 한 컨소시엄이 우주 궤도에 이미 이제 태양광 패널을 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1: 예.
0: 그리고 구글도 오는 목요일에 프로젝트 선캐처라고 우주에 태양광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동해보는 그런 실험적인 시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1: 예, 예.
0: 앞으로 우주에서도 태양광 패널이 활약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예, 예. 땅 위에 하면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0: 네.
1: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살아나는 그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스피커로 크게 들어야 힘을 발휘하는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재생될 때보다는 아무래도 턴테이블 위에서 돌아갈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꼭 오래된 음악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아날로그 매체에 담겼을 때 아 이게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는 음악들, 오늘 가져온 음반도 그런 음악들로 꽉 찬 앨범입니다. 이번 주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귀해진 음반들만 모아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이 이번 주 담당이신데 꺼내놓은 두 번째 음악은 2019년에 발표된 잔나비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전설입니다. 잔나비는 1992년생 동갑내기들이 모여서 시작된 밴드죠. 모두 원숭이띠여서 원숭이를 뜻하는 옛말 잔나비, 서울 사투리로는 잿내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이 동경했던 음악은 1970년대의 그룹 사운드, 그 시절의 음악의 정서를 이 시대 방식으로 다시 구현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시 LP라는 매체에 담겨야 그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반가워하실 텐데요. 잔나비의 정규 2집 전설입니다. 예. 멤버들의 친필 사인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김학선 의원이 잔나비하고 인터뷰했을 때 받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남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멤버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고 김학선 의원은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열정이 그대로 담긴 음반이 제목 그대로 전설이 됐습니다. 한국 인디밴드 역사상 손에 꼽히는 성공을 거둔 음반입니다. 여기 보면 김학선 평론가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잔나비 이렇게 써있네요.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그 음원하고 CD로만 나왔는데 몇 달 뒤에 팬들을 위한 소량의 한정판 LP로 다시 제작이 됐습니다. 재발매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잔나비 측에서는 추가 제작은 안 한다 이렇게 못 박은 상태라고 하는군요. 이 판은 그냥 이 상태대로 그냥 놔두면 더 귀해질 일만 남았으니까요. 오늘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밴드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대표곡,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준비했습니다.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잔나비의 음악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울리는 짝이 있죠. 음악과 그것을 담는 매체 사이에도 궁합이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어폰으로 감상하면 더 좀

0: 예, 귀한 LP에서도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희귀반, 잔나비의 정규 2집 앨범에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8: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 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0: 예, 저 음반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잔나비의 이 정규집, 정규 2집, 예. 이게 68만 원이라고 하네요. 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아, 그렇게 비싸군요. 예, 희귀반이라는 게 그래서 희귀반인 모양.

0: 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68만원짜리 LP에서 들으셨습니다. 김학성 의원님 돈 많이 쓰셨습니다. 예. 미니 박현미님, 저에게는 이 프로에서 알게 된 보석 같은 노래들을 모아놓은 손석희 12시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어떤 곡들로 이제 모아놓으셨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비록 68만원짜리는 아니겠지만 예, 저도 하여간 오늘 꽤 놀랐습니다. 68만원짜리 음반이라는 것은 유튜브에 새벽빛이라고 해주신 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3072 쓰시는 분 015B 콘서트 포스터 사진 보내주시면서 그 당시에 015B 윤종식님을 추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좋은 노래가 잘 나갔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12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의 경질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진이 창작의 산물로 사실을 왜곡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에는 제작진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1: 명문대 경영 동아리 출신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수년간 미공개 인수 합병 정보를 공유해 2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형사고발은 물론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2: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란 외무장관이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의 새로운 호르무즈 재개방 조건을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른바 7일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란의 협상안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뒤 이란 재공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양측의 재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오키루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5: 먼저 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요 얘기부터 좀 나눠보죠. 우리 군이 북한 지뢰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6: 네.
5: 발표하자마자 국민의힘 공세 수위가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6: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듣고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7: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합니다.
6: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신임 강신철 국방장관이 사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면서 즉각 지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라, 또 경질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5: 네. 우리 군이 이게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죠?
6: 네. 어제 저녁에 발표 사항 좀 정리해드리면요.
5: 네.
6: 어제 조사는 현장까지는 못 가고 2m 전까지 갔는데 폭발의 원점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잔재의 형태, 크기 이런 걸 분석할 때 아군의 지뢰는 아니다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5: 네.
6: 일단 우리 군이 그곳에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요. 특히 장병들이 인근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한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이게 대인 지뢰를 말하는 겁니다.
5: 네네.
6: 이게 우리 군은 전혀 쓰지 않고 1969년부터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뢰라는 겁니다. 합참은 이 같은 근거를 종합해 보면 아군 지뢰는 확실히 아니고 북한군의 지뢰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 이게 만약에 이제 북한 지뢰라고 한다면은 이게 네. 떠내려온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매설된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6: 네, 일단 군은 매설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뢰가 지표면에 없었고요. 또 공병이 지뢰 탐지기를 이렇게 할 때도 탐지가 되지 않았고 그전에 장병 7, 8명이 지나가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이 매설한 기록도 없다고 했고요.
5: 네.
6: 그런데 매설을 했다고 해도 이게 북한군이 과거에 매설했는지 또는 최근에 도발한 것인지 이것도 관건인데 이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0: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조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 군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조사팀이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폭발 원점에 실제 도달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파편 수거를 좀 더 시도할 수 있고요. 장병들이 발견했다고 진술한 그 나머지 한 개 지뢰, 이것도 추정되는 한 개 지뢰도 찾아내서 명확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1: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면서 좀 심중한 입장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국민의힘을 향해 가지고 뭐 지나치게 이거 너무 좀 정쟁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어요.
0: 네. 그 민주당도 이게 북한 수행이 확인이 되면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어제 합참의 발표가 철저한 현장 조사와 국과수 감정 이런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나온 중간 조사 결과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신중한 결론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늑장 대응 공세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반박 오늘 아침 그 천준호 원내수석 부대표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누가 봐도 북한 수행이 명확하다며 정부와 군을 공격했습니다. 급기야 조사 지연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과 체포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합참이 과학적 근거를 담아 중간 결과를 내놓자 이번에는 비겁하고 한심한 늑장 대응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0: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 북한 문제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이걸 또 우리 정부가 숨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기조의 맥락인데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신변 안전, 포로 송환 관련해서 이런 거 입장을 보면은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또 북한군의 포로 송환 이런 걸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당부했습니다.
1: 자, 이야기 주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그 민주당이 다음 주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퇴장을 했네요.
0: 네, 여당 단독으로 일반 증인 출석을 의결했습니다. 그 대법원장은 보통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기관 증인 신분인데요.
1: 네.
0: 어제 채택한 일반 증인은 특정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택된 증인을 말합니다. 이 특정 사안이란 건 이제 대법관 재재청 거부 이걸 말하는 거겠죠.
1: 네.
0: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3: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재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법원장을 불러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법원장을 국민 앞에 세워 망신을 주고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0: 어제 국회 법사위에는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 노처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행정처 내부에서 특정 방안을 제시했거나 또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적은 없고 여러 의견을 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이 주목한 건 이 부분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의견 가운데서 재재청 거부 이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가 법원 행정처 등의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처장은 법원 행정처가 재재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법원 행정처장 등을 통해서 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1: 자 끝으로 이 얘기 좀 잠깐 좀 짚어보죠. 그 영화 암사자들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이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뭐 연일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0: 네, 일단 이 영화는 1974년 서울 국립중앙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식 열렸고요.
1: 네.
0: 이때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소개한 기사들에 따르면 이 영화는 극중 일부 인물들이 당시 박정희

0: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다. 이럴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논란이 일단 또 됐습니다.
1: 네.
0: 민주당 이정문 간사 또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2: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이번 영화는 영화 감독의 창작물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듣거나 전해들은 내용에 의하면 어떤 특정인을 뭐 배우로 묘사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 자체에서 어떤 열린 결말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요.
3: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사자 명예훼손의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배우술과 음모론이 제기하고 영화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면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소재로 가족의 배우설, 측근의 배우설 이런 걸 영화가 강하게 암시하여도 그걸 영화적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0: 국민의힘 입장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이런 등과는 달리 보수 진영 역사 문제에는 내로남불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을 중단해라 또 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까지 했는데 허 감독의 증인 참고인 채택 여부에는 여야가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허진호 감독은 국민의힘 전 서울시 의원에 의해서 허위사실 적시 등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 속에 영화는 지난 23일 개봉해서 닷새 동안 박스오피스 정상에 있다가 오늘자로 2위로 내려왔습니다. 제작진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 왜곡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화는 아니다.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웅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4: 명문대 경영 동아리에서 알게 된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5년간 여러 차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5: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최근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거둔 일당의 주거지와 회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핵심 혐의자들은 서울대 경영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3, 40대 5명 안팎입니다. 이들은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업무를 통해 얻은 공개 매수나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미공개 정보가 발표되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대량 매수했다가 호재성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오르면 파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이 범죄에 이용한 종목은 5개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도 동원해 총 10여 명이 범죄에 가담했고 2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뒀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계좌를 파악한 뒤 거래된 종목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이 있는 증권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4: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오후까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권 해안에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뒤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6: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22일 실시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통합특별시와 광주 전남 경찰청을 감사하고 교육위원회도 통합교육청을 상대로 첫 국감을 진행합니다. 통합시 조직과 인사, 세계청사 운영과 공공기관 통합을 비롯해서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사업 등 통합 이후 주요 현안이 검증대에 오르고 특히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과 후속 대책도 국감 쟁점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재산 등록 대상이 된 광주 전남 지역

0: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광산구 연립주택 등을 포함해서 13억 5,100여만 원을 신고했고 신규 공개 대상 기초단체장 9명 가운데 김태성 신안군수가 34억 1,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등록 통합 시 의원들은 평균 10억 원 안팎의 재산을 신고했고 보성 2 강경윤 의원이 65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김태성 신안군수는 서울 강동구에 20억 원, 손은모 순천시장은 서초구에 27억여 원, 이재각 진도군수는 동작구에 17억여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내역은 공직윤리시스템의 재산공개 통합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지난 10일 청구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관련 공익감사가 아직 실시 여부 검토 단계에 있어서 시의회 차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 주요 평가 자료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소송이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공익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과정의 평가 기준과 검증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광주와 전남을 나눴던 거주지 제한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거주자는 통합시와 22개 시군구 모집에 교차 지원할 수 있고 과거 광주와 전남에서 산 기간도 합쳐서 3년 이상이면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내년부터는 전남 광주 지역의 학교 졸업자에게도 응시 자격이 확대되며 도서 지역인 완도와 진도, 신안은 기존 거주지 제한을 유지합니다. 최근 5년간 전남 광주의 상가 공실률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반 상가 공실률은 전남 13.7%, 광주 16.5%로 전국 평균 13.36%보다 높았습니다. 2021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전남은 3.97%포인트, 광주는 3.6%포인트 올라서 상승폭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으며 전국에서 세종에 이어서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진군이 강진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축소합니다. 강진군은 지류와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합산해서 월 70만 원이었던 구매 한도를 다음 달부터 30만 원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추진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고 상품권 할인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구름만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 은행, 삼호 농협, 대창식품, 일로 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바닷속에서 700년을 버텨온 붉은 나무,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지금 이 나무를 주인공으로 한 특별한 전시에 바다를 건넌 나무, 자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1975년 한 어부의 그물에 걸린 도자기 몇 점으로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문을 연 바로 그 신안선에서 나온 자단목입니다. 배 밑바닥에 실려있던 자단목 천여 점에는 놀랍게도 글자와 기호가 빼곡하게 적혀있는데요. 한자는 물론이고 일본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가나 문자, 원나라 황실 문자인 파스파 문자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화물 운송장이자 바코드였던 셈이죠. 나무 한 토막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700년 전 동아시아 바닷길과 교역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700년의 시간을 건너온 붉은 나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린의 시간을 거슬러 해를 품은 달 OST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700년을 견뎌온 또 바다를 건넌 나무 자단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무려 700년 세월을 거슬러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빼곡하게 글자와 기호들이 남아있는지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00년 전에도 동아시아를 바닷길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했다는 아주 소중한 증거이자 유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가 진행 중이고요. 내년 2월 14일까지 넉넉하게 전시가 되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번 찾으셔서 700년의 이야기를, 나무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1, 2부에서는 전남의 모든 것을 퀴즈로 알아보는 김태욱의 머시단까 함께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 동서, NH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2: I can just see
3: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뭐시여? 뭐가 궁금한디?
1: 아따 이게 뭔지 궁금하다니까.
0: 궁금하면 들어봐. 이게
1: 뭐시단가?
0: 오늘도 뭐시단가 김태용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김태용 리포터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재미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아, 오늘은요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 놀러 가기 딱 좋은 곳을 제가 기가 막히게 찾아왔습니다.
0: 기가 막힌 곳. 이 가을에 가면 딱 좋을 기가 막힌 곳. 어떤 네. 곳이길래?
1: 약간 표현을 하자면 네. 거대한 흰 바위 봉우리를 병궁처럼 두르고 네. 연못위에 비친 풍경이 한 폭의 진경 산수화를 이루는 남도의 대표 명찰입니다.
0: 남도의 대표 명찰. 사찰.
1: 네, 맞죠.
0: 절이라는 얘기인데
1: 아, 사찰이 좀 많아가지고
0: 네, 굉장히 많잖아요.
1: 떠오르진 않을 겁니다. 네.
0: 네. 그러면 바로 힌트를 통해서 오늘 어떤 사찰을 가볼 건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장성 백암산, 하얀 양, 쌍계루 연못, 애기단풍.
0: 아, 이제 사찰 이름 정확하게 알겠어요.
1: 네.
0: 힌트만 딱 들으니까 어딘지 딱 알겠습니다. 오늘 정답 세 글자죠?
1: 맞습니다.
0: 네. 첫 번째 힌트가 장성 백암산이네. 이 백암산 자락에 이 사찰이 있다는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암산 자락 이야기인데요. 대한불교종 제18교구 본사인 이 사찰은 백두대가 호남 정맥의 명산인

0: 대감산 거대한 흰빛깔 바위 봉우리, 즉 백합봉을 뒤에 든든하게 병풍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1: 대감산의 거대한 흰바위 봉우리인 백합봉 기운을 아늑하게 품고 있다. 그래서 사찰의 기운과 풍광이 남다르군요.
0: 맞습니다. 웅장한 바위 안봉과 수려한 계곡, 그리고 우거진 숲이 이 사찰 건물들과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사계절 내내 차분하고 숭고한 멋을 자랑합니다.
1: 사계절 내내 찾아도 좋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 가을철 찾으면 더 좋은 이유가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0: 네.
1: 두 번째 힌트는 하얀 양. 아, 요게 이제 그 오늘 알아보는 이 사찰 이름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답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바뀌게 된 신비로운 전설 이야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정확합니다. 원래는 백제 무왕 33년인 632년에 여환조사가 처음 창관하여서 이 산 이름을 따서 그냥 백암사라고 불렸습니다.
1: 보통 이제 사찰 이름들이 다 그렇죠.
0: 그렇죠. 뭐. 네. 그러다가 고려 덕정 때는 정토사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흘러흘러서 조선시대 선조 7년인 1574년 환양선사께서 이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셨는데 설법을 듣기 위해서 산에서 하얀 양 한 마리가 내려와서 이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1: 에이, 진짜 아무리 네. 전설이라고 하지만 아니 사람도 아니고 양이 내려와서 그 스님의 금강경 그 독송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야, 그러니까 참. 이게 요약을 하자면 스님의 나중에 스님의 꿈에 그 하얀 양이 또 나타나가지고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의 설법 덕분에 죄를 벗고 천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환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딱 깨닫고 양이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는 절이라 해가지고 사찰의 이름을 흰양 해서 흰백 양양자를 써서 오늘 정답인 땡땡사가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하얀 양이었는데 이 스님의 설법 덕분에 사람의 몸으로 환생하게 됐다.
0: 맞습니다.
1: 그 전설을 딱 담아가지고 오늘 사찰의 이름으로 바꾼 거다.
0: 네. 저도 당연히 백암사가 아니라 왜 뜬금없이 땡땡사일까 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정말 딱 전설인 것 같습니다.
1: 진짜 전설입니다. 네. 예, 눈물을 흘렸다는 그 양. 자,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시민들은 남도 장성의 웅장한 산세와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천년 고찰 땡땡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 그 직장에도 이렇게 야유회 때 갔는데 뭐더라 거기에 동백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꽃이 빨간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절 앞에 보면 또 절 분위기가 되게 커 보였어요.
3: 보통 그냥 우리는 여태 가을에 가잖아. 가을에 곧 단풍철인데 전국 내장산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산이 그렇게 좋아.
1: 야유회로도 많이 가고 또 단풍놀이로도 많이 간다. 산이 그렇게 좋다라고 마지막 분 인터뷰도 기억에 남는데요. 자. 하얀 양이라는 뜻의 이 절 이름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 사찰하면 또 떠오르는 산이 인근에 있는 내장산. 여기도 가을에 찾으면 참 좋은 곳인데 이 내장산을 노래한 분이 있습니다. 김용임이 부르는 내장산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89.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악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한

카스트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단금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시작했고요. 김태욱의 멋이 단가. 오늘은 우리 전남 광주의 한 유명한 사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가을철 이맘때 특히 단풍 들 때 찾으면 너무나도 좋은 그 사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얀 양이란 뜻의 사찰 세 글자 맞춰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가 쌍계루 연못이네요. 근데 오늘 이 땡땡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리고 가장 인생샷을 많이 건지는 그런 대표 풍경이죠.
2: 네, 시그니처죠. 사찰 입구 계곡물이 모이는 연못 위에 우뚝 선 아름다운 누각, 바로 쌍계루인데요. 이 쌍계루 앞 연못 수면의 뒤편에 거대한 백합봉과 단풍나무 누각이 거울처럼 맑게 반사되어 비치는데요. 이 비치는 모습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제 3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냥 백합봉, 단풍나무 누각이 거울처럼 반사돼서 비치는 건데 이 장관을 네. 명승 제38호로 지정한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리고 또 조선시대 포운 정몽주 선생이나 각종 선비들이 이 쌍계루에 올라서 시를 읊었던 역사적 장소라면서요.
2: 네, 그때 당시 유명했던 분들은 다 여기를 왔던 것 같습니다. 정몽주, 이색, 하서 김인우 선생 등 수많은 문인들이 이 쌍계루에 들러 남긴 시판이 누각 안에 여전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이 물에 비친 절경이 너무나도 수려해서 예전부터 남도를 대표하는 수묵 채색화의 현장으로 꼽혀왔다고 하더군요.
1: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네. 저절로 시가 나오고 그림이 그려지고.
2: 맞습니다. 네,
1: 그렇구나.
2: 자, 그래서 제가 이곳의 풍경과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을 담아온 보도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3: 풍과 파란 하늘은 연못 위로도 내려앉았습니다.
4: 기분이 상쾌해요.
5: 공기도 맑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풍이 색색으로 많이 단풍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에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도 나들이객들을 불렀습니다. 차가 막혀 오가는 길이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걸맞은 보상이 있었습니다.
6: 왜 굳이 왔나 싶었지만 와보니까 좀 더 보람 있었고 아름다워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7: 기분도 확실히 전환되고 이렇게 물 경치도 좋아가지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1: 역시 대표 단풍 명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땡땡사. 자, 마지막 힌트가 애기 단풍. 이 사찰 주변에 이 애기 단풍이 많나 보죠?
2: 네, 그렇습니다. 가을철 오늘 정답인 이 사찰에 전국 각지 탐방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 이 애기 단풍이 일반 단풍과는 좀 달리 잎이 작고 색이 유독 진해가지고 애기 단풍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2: 네, 백양사일 때 자생 단풍은 다른 지역 단풍잎보다 크기가 아기 손바닥처럼 조그맣고 정교해서 애기 단풍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이 붙였는데요. 이 단풍나무 잎이 작다 보니까 빛을 머금었을 때 주황색, 붉은색, 노란색의 스펙트럼이 네. 훨씬 정교하고 선명하게 연출이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사찰 진입로인 일주문부터 쌍계루에 이르기까지 붉은 터널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 애기 단풍길은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1: 이 붉은 애기 단풍과 노랜 은행나무, 그리고 고즈넉한 부도정과 고불매 같은 역사 유적들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남도 가을 산책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명소지 않나 딱 생각이 드네요.
0: 네, 지금이 방송 기준으로 9월 말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쯤 되면 아주 제대로 된 이곳에서의 단풍 구경을 할수 있겠네요. 자, 오늘 힌트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1: 네, 병풍바위를 두른 장성 백암산, 스님의 설법을 들은 하얀 양의 전설, 그리고 명승 제38호 쌍계루 연못, 그리고 아기 손바닥처럼 고운 애기 단풍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8946번님께서 땡땡사 잘 마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혜리가 부릅니다. 아이 좋아라.

0: 이엘의 아이 좋아라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 이 단풍명소로 아주 유명한 사찰 세 글자 말씀해 주세요.
1: 네, 백양사입니다. 백양사.
0: 그렇습니다. 하얀 양이란 뜻이죠.
1: 맞습니다.
0: 3191번님 세 글자 첫 번째 힌트 장성 백암산 나오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정답 백양사 맞죠? 가을에 쌍계루 연못 앞 애기 단풍 보러 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 명소죠, 명소.
0: 네.
1: 자, 그다음에 8524님.

0: 정답 백양사. 스님 들으러 내려온 하얀 양 전설 이야기를 들으니 사찰 이름에 그런 역사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1: 스님의 금강경 네. 설법을 아, 참 전설은 전설이에요. 예,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0: 자, 그 다음에 1302님 백양사 모르면 바보.
1: 최소한 우리 지역민들이면 무조건 알고 그리고 산 좋아하는 분들 네. 그리고 단풍 구경 좋아하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죠.
0: 왜냐면 워낙 명소니까 예, 또.
1: 전국적으로 네. 유명한 단풍 명소니까요. 8496번님 백양사 보냅니다. 쌍계루 연못에 백학봉이 거울처럼 반영돼 비치는 모습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승 제38호로 지정될 만합니다. 그냥 봐도 아름다운데 네. 그 연못에 비친 모습도 아주 맑고 투명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0: 그러니까 네. 옛날에 유명했던 문인들이 거기만 가면 이게 시가 써졌다 하니까.
1: 그러니까 저절로 시상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0: 자, 그 다음에 8345님 정답 백양사여라. 자, 그 다음에 장성 백양사 이야기 들으니까 아, 도미노스 자부심이 뿜뿜 나네요.
1: 지금 이제 통합시가 됐는데 여전히 네. 도민으로 살고 있는 8345번님이네요. 자, 6853번님 백양사 아기 손바닥만한 애기 단풍길 걸으며 산책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김태우 리포터님이 설명해 주시니 가을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가시면 되죠. 네, 네.
0: 딱 이 시기에 맞춰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듣고 바로 그냥 차키 들고 와서 시동 걸면 되지 않나 생각이
1: 들어요. 지금 바로 가면 안 되죠. 네. 아직은 네. 이제 단풍의 절정 시기는 아니니까 뉴스나 또 기상청에서 단풍 절정 시기를 보도하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0: 네. 자, 그 다음에 5855님 백양사 백제시대에 창건되어서 정토사를 거쳐 백양사가 되었다는 이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주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좀 놀랐던 게 이렇게 오래된 천년 고찰인지는 몰랐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백양사의 역사를 아주 제대로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백양사 잘 맞춰주셨는데 오늘 김태훈 리포터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0: 네, 축하드립니다. 5859님 축하드립니다.
1: 네, 5859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김태훈의 머시단가는 단풍 구경하면 생각나는 명소 우리죠 백양사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222님이 정해주신 노래 금잔디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3: 바라보는 것도 사랑.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 세계 랭킹 2위 이소희 백하나조가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1위 중국조를 격파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소희 백하나조는 여자 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02년 부산대회 라경민 이경원조 이후 24년 만입니다. 군 소속 DMZ 지뢰 폭발 합동 현장조사 전담팀이 폭발 지점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추가 증거물들의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은 어제 조사단이 현장에서 획득한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 등의 정밀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해 현재 정밀 감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앞서 40여 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은 어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해 현장에서 작전병력의 방탄 헬멧과 군장 그리고 지뢰화 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지뢰폭발 중간조사 결과 원인이 북한 지뢰로 잠정 지목된 데 대해 통일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현재 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거론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는 결과에 따라 추후에 검토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20번 넘게 박치기를 한 공장 관리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 2단독 박소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 직원 기숙사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 박치기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국방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적극 활용하고 우주수송 분야에서 민군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우주청은 오늘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미래국방과학기술정책협의회 우주분과회의를 열고 국내 발사체 활용 등에 대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우주발사체와 발사장 등 민군 협력을 통한 우주수송 역량 확대 전략과 국방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 등 우리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 역량 결집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뒤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20mm,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5에서 10, 충청권과 전북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강희정입니다. 여러 알바를 거쳐 버스기사가 되기 전에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옷을 한 벌 사입으면 그것과 똑같은 옷이 아프리카 우간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 500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자동으로 기부되는 카페도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뜻이 좋고 동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회적 기업도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는 진리였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2: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신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화요일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3부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0: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4부에서는 우리 가족 365일 건강관리 특급 비법을 알아보는 명의보감 함께 하겠습니다. 7998님이 사랑님 언제나 그 자리는 고정입니다. 백양사 정답 맞히시면서 언제든지 MBC는 고정입니다 하셨고, 와 7998분이 제가 손석구 가요제 진행하러 갔었을 때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거를 또 보내주셨네요.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굉장히 제가 발랄하게 찍었네요. 감사하고요. 1263님 가을하면 붉은 단풍. 41년 전 남편과 신혼여행 직접 운전하면서 전국 일주했는데 첫 코스가 내장사였습니다. 11월 11일 1시 결혼기념일인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장어 구이도 맛있게 먹었던 곳이죠. 오호. 야, 41년 전에 신혼여행을 전국 일주하면서 보냈다. 와, 진짜 남다르시고 평생 그 추억이 남으실 것 같아요. 1263님. 6330번님은 선선한 바람과 예쁜 상사화가 잘 어울리는 가을날이네요. 듣고 싶은 노래는 박지현의 안녕이란 슬픈 말 들려주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완전한 가을이거든요. 기온도 선선하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그리고 지금 한창 절정일 상사화도 잘 어울리는 그런 날씨인 것 같은데, 이 노래도 지금의 날씨와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박지원의 안녕이란 슬픈 말 바로 보내드릴게요.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종근당 건강, 음주후엔 팀앱들이, 우리 이엔을 하루틴,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환인제약,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박지원의 안녕이란 슬픈 말 보내드렸습니다. 좀더 찬바람이 더 불고 날씨가 흐린 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네, 가을과 잘 어울리는 박지원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2958님께서 명절 때 남은 음식 처리하는 것도 곤욕이네요. 꿀떡볶이? 떡떡이? 전 올려 먹는 것도 먹다 보니까 물리네요. 랑디, 명절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저희 집은 명절 음식을 소량만 해가지고 이번 명절에 다 해치워가지고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지금 딱 떠오르는 건그전 같은 거, 그 전찌개라고 하죠. 막 섞어가지고 찌개로 하는 거, 그거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남은 음식 어떻게 활용해서 드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번엔 그 남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특별히 활용할 게 없었어요. 예.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청취자분들 방송 듣고 계시면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보내주시고 또 틱택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명절 음식 남은 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2958님이 좀 궁금하시대요. 네. 자, 2792번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배추 4,000평 완성하고 이제는 마늘 종자 쪼개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거의 다 하고 벼 수확만 남아서 쉬엄쉬엄 하렵니다.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야, 여전히 쉬엄쉬엄 한다고 하셨는데 2792번님은 배추 4,000평 그리고 마늘 종자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유, 참. 이게 힘든 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와, 너무 많으신데.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2792번님? 항상 일이 많으셔가지고 좀 걱정인데,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생각하시면서요. 그리고 021번님은 랑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이룬의 젊어 좋겠다 남겨 주셨네요. 네,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이룬의 젊어 좋겠다,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앞서 들은 노래 이룬의 젊어 좋겠다 였습니다. 4871님이 랑디 명절 남은 음식 한꺼번에 섞어서 먹는 일명 거지탕이라고 인터넷 보면 레시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박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신청합니다. 아유, 이름이 너무 안 좋은데요. 거지탕. 그냥 섞어탕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우리 2958번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레시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네요. 우리 4871번님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미애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주로드 명의보감. 매주 화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우리 가족 365일 건강관리 특급 비법을 알아봅니다. 명의보감. 요즘 부모님이 예전보다 말수가 부쩍 줄었다. 좋아하시던 드라마도 시큰둥하게 보신다. 밥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자꾸 거르신다. 그런데 병원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나이가 드셔서 기운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 우울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치매나 다른 병과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상은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울증이라고 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몹시 슬퍼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종종 떠올리는데, 어르신 우울증은 이렇게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우울증은 아주 조용히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분들은 제가 우울해요, 힘들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아니 내가 우울하게 무슨 우울이야 하시면서도 입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몸에 힘이 없다, 속이 답답하다, 여기저기 쑤신다,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마음이 힘들다고 꼭 눈물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눈물 대신에 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몸이 먼저 기운이 없다, 잠을 못 잔다, 아픈 데가 자꾸 늘어난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마음의 말을 대신해 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몸이 우리 마음의 대변인처럼 먼저 나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변인이 조금 과묵합니다. 네. 우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니까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가 아프신가 보다 하고 뭐 내과, 정형외과 여러 과 진료를 돌아가면서 열심히 받게 됩니다. 네. 물론 그 진료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검사들을 해봐도 뚜렷한 원인도 없이 피로하고 몸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기운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혹시 마음의 건강도 이상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울증은 사실 이렇게 지속되는 슬픔뿐 아니라 흥미나 에너지의 저하, 식욕이나 수면의 변화, 또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어떤 변화

0: 변화를 보면 이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되겠는데 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1: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0: 예.
1: 원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나?
0: 아.
1: 원래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시던 분이 연락을 피한다거나 매일매일 산책하시던 분이 현관문 밖으로 잘 안 나가신다거나 또 손주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반짝이시던 분이 그냥 다 귀찮다고 하신다. 이러면은 이런 변화들이 2주 이상 이어진다면은
0: 네.
1: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0: 예.
1: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울증은 사람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휴대전화도 배터리가 3% 남으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기능이 잘 실행 안 되잖아요.
0: 예예.
1: 어르신들도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뭐 씻는 것, 밥을 챙겨 먹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이것들이 어려워집니다. 큰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0: 그렇군요. 마음의 배터리가 너무 오래 방전된 상태에 가깝다. 참 마음에 와닿는데 평소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평상시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2주 이상 보인다면 그때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군요. 실제로도 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우울하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예, 정말 많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70대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몇 달 동안 속이 더부룩하다, 머리가 띵하다, 온몸이 아프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내과에서 검사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요.
0: 네.
1: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니까 몇 달 전에 이제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뒤부터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거르고 친구들과 만남도 피하셨습니다. 내가 있어봤자 자식들만 귀찮지 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0: 네.
1: 그래서 어르신 몸도 힘드셨겠지만 마음도 너무 오래 혼자 견디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르신께서는 나는 우울한 거 아니다. 그냥 기운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네네.
1: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노년기 우울증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0: 아.
1: 기운이 없다, 재미가 없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마음이 지쳤다는 중요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간혹 이제 그 가족분들이 걱정되는 마음 또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기운 내세요, 힘 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기운 내세요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한데
0: 네.
1: 이 우울증이 깊은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기운을 못 내서 문제라는 거네 하고 이게 비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 말씀해 보시면 좋습니다.
0: 네.
1: 요즘은 전보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혼자 견디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이건 당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이라기보다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울한 마음에는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옆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들이 좀 필요하겠군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운도 없고 깜빡깜빡하기도 하면 가족들은 제일 먼저 쉽게 떠올리는 게 치매잖아요. 이 우울증도 치매처럼 볼 수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우울증 있으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TV를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고
0: 네.
1: 약속도 깜빡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치매인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할수록 잠도 더 못 자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우울증 때문에 기억이 나빠지신 분은 내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다 하고 본인이 속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근데 치매에서는 가족분들이 먼저 어르신이 같은 말씀을 계속합니다 하고 변화를 알아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학과에서는 단순히 기분이 어떠냐만 묻지를 않아요.
0: 네.
1: 기억력, 판단력, 일상생활 능력 이런 가족이 느끼는 변화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하면은 인지검사나 혈액검사, 뇌영상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후기의 우울증들은 이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치매와 같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0: 그러니까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잘 모를 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대로 좀 구분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럴 때 걱정되시는 마음에 혼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진단을 하시면은 마음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0: 네네.
1: 아, 이게 치매인 것도 같고 우울증인 것도 같고 약 부작용인 것 같고 그럴 때는
0: 네.
1: 전문가를 찾으셔서 하나씩 살펴보시는 게 낫습니다. 우울증이라면은 우울증 치료의 방향을 잡고 인지저하가 동반됐다면은
0: 네.
1: 그에 맞게 평가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되거든요.
0: 그렇군요.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뭐

0: 또 삼각처럼 이상한 것들을 보고 이럴 때는 선망일 수가 있습니다. 선망은 뇌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거거든요. 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되게 천천히 마음의 불빛이 어두워지는 쪽이라면은 이 선망은 갑자기 집안의 전기가 깜빡깜빡하고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상황에 가까워요.
1: 네네.
0: 갑작스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며칠 기다려봅시다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날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선망은 먼저 몸의 신체적인 원인을 빨리 확인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내과에서 치료 중인데 굳이 정신건강의학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0: 그럴 수 있죠.
1: 네.
0: 네, 내과 진료를 잘 받는 것과 이 정신건강학과 진료를 받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내과에서 혈압, 당뇨, 갑상선, 빈혈 같은 문제들을 살펴야죠.
1: 네.
0: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런데 검사상에 큰 이상이 없는데도 잠을 못 자고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계속된다면 마음의 진료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정신건강학과에서는 우울증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 치매인지 선망인지 또 다른 약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1: 네.
0: 또 위험한 생각은 하지 않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약을 여러 개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약들이 서로 안 좋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너무 어르신을 졸리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나 추가하기 전에 지금 드시는 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음식도 궁합이 중요하듯이 약도 내 몸과 잘 맞는지 궁합을 봐야 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우울증 치료는 약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이 잠을 회복하고 나대 활동을 조금씩 늘리고 식사도 챙기시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바꾸고 이 외로움을 줄일 방법을 같이 찾아야 합니다.
1: 네.
0: 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함께 합니다. 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는 게 마음이 약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너무 혼자서 오랫동안 버틴 마음에 의자를 하나 내어드리는 일에 가까워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이 치료에는 약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또 생활의 리듬 회복, 또 동반된 다른 신체적인 질환의 관리를 다 같이 해야 합니다.
1: 종합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그 애청자분께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울증과 조울증의 차이를 좀 궁금해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치료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우울증은 그러니까 기분에 우울사파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라든가 의욕의 저하들이 나타나는 경우이죠. 조울증은 다른 말로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1: 네.
0: 이런 우울사파뿐 아니라 그 조증사파 그러니까 이유 없이 기분이 들뜨거나 예민하거나 과민한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행동이나 그런 생각까지도 동반된 조증사파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예.
0: 이런 기분의 변화가 우울하고 또 조증의 사파가 서로 몇 날,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오고 가는 기분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조절이 잘 안 되는 병이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단지 항우울제만 먹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 네.
0: 안 되고 그 네. 이전에 이런 조증사파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1: 같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생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0: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1: 네. 자, 오늘은 어르신 우울증이 꼭 눈물이나 슬픔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치매나 선망, 우리 몸의 질환과도 잘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0: 네, 가족분들께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어요.
1: 네.
0: 이 어르신들이 나 괜찮다 하셔도 정말 괜찮은 건지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하기보다는 요즘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그리고 기운 내세요 보다는 아, 혼자 버티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병원 가세요 보다는 병원에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라고요. 그 한마디가 이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마음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0: 한마디가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상은 과장과 명의보감 함께 했습니다. 자, 틱땡 라이브에서 영탁님이 최성수의 풀립사랑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노래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화요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7989님께서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쁜 빨간 꽃무릇 사진과 또 노랗게 익어가는 벼들 사이에 예쁘게 피어있는 코스모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랑디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한동엽 검정 고무신 신청합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도 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명절 기간에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고향을 찾는 발걸음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죠. 어떻게 7989님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보니까 좀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독감 예방접종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차례가 되면 가급적 웬만하면 다 맞으실 것을 예방접종 주사를 다 맞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동엽의 검정 고무신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쿠라시 종목에서 김민영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쿠라시 여자 87kg 초과급 결승에서 대만의 스류류 링을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예인 쿠라시는 유도와 비슷하지만 바닥에서 누르거나 조르고 꺾는 기술은 금지되며 선자세에서 상대를 맺히는 기술로 승부를 가리는 종목입니다. 2022 항저우 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로 첫 입상에 성공한 한국의 쿠라시는 세 번째 아시안게임 도전 만에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등을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 위원장이 오늘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체위는 또 유경수

0: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최대석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 겸 박정희 학술원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영화 제작을 맡은 허진호 감독의 증인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일교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사건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 등 피의자들에 대해 어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늘면서 올해 2분기 전국 지역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지난 2분기 전국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7% 증가하며 1분기에 이어 3%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국 광업과 제조업이 1년 전보다 6.5% 늘었고 서비스업도 3.4%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비, 자정 무렵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20mm,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5에서 10, 충청권과 전북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주식을 하고 내 멘탈이 이토록 허약한지 알았다.
3: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사소한 일이 질투하는 이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강력한 확증이 된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긴데요. 상승장에선 쳐다도 안 봤던 시시한 뉴스를 하락장에선 일일이 신경 쓰며 하나하나 악재로 반영하는 새가슴 현상.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생각해야 승자. 그래서 어려운 거랍니다.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천식 오다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오나미입니다.
0: 네, 오나미 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약간 그 지적 허영이 있거든요.
1: 어, 그래요?
0: 아는 채 좋아하고
1: 네네네. 네,
0: 배운 게 없으니까 더 몸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멋있는 말 적어놨다가 막 방송에 써먹고 그래요.
1: 어, 진짜요? 네. 뭐 멋있는 말 뭐 있었어요?
0: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연자분이 좋은 얘기 보내주시면 네. 예, 세상을 보는 창이 되어주시네요. 이딴 거. 그리고 또 네. 봐서 누가 불평불만한다 네. 감사함을 모른다 그런 분께는 제가 네.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이런 거.
1: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1: 아, 너무
0: 남이 씨는 어때요?
1: 네. 제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좀 있어 보이는 말은요. 네. 제가 강의할 때 좀 가끔씩 쓰는 거거든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뭘까요?
0: 네?
1: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0: 지금.
1: 네.
0: 아, 중요하죠.
1: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말할 수 있는 단어 3개 제가 또 알아왔어요.
1: 진짜요?
0: 먼저 다들 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1: 네. 네,
0: 저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건데
1: 네.
0: 아, 페르소나.
1: 아, 페르소나?
0: 네, 알아요?
1: 아니,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죠?

0: 있어봐요. 모델이거든요. 네. 네.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인격이나 이미지. 이렇게 써 있네요.
1: 아, 근데 그렇게
0: 적어가지고 제가.
1: 아, 그러시군요.
0: 하나 더 했어요. 네. 아, 레퍼런스.
1: 어, 레퍼런스 알아요.
0: 들어봤죠?
1: 네네.
0: 참고 자료나 어떤 기준이 되는 거.
1: 오. 네.
0: 천식 씨 그 지난 시간들 어떤 레퍼런스는 어떻게 되시죠? 이런 거.
1: 어어어.
0: 네. 하나 또 있습니다.
1: 네.
0: 인사이트.
1: 인사이트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인사이트.
0: 네. 상황을 꿰뚫어보는 어떤 통찰력 같은 거.
1: 네.
0: 다 적었어요?
1: 아, 지금 네. 적을게요.
0: 불러드릴게요.
1: 아, 네.
0: 페르소나.
1: 페르소나.
0: 레퍼런스.
1: 레퍼런스.
0: 인사이트.
1: 인사이트.
0: 어, 이거 네. 세 단어 넣어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1: 네. 네. 그러면
0: 자,
1: 제가.
0: 가볼까요? 예.
1: 페르소나. 레퍼런스. 인사이트.
0: 어, 요거를 섞어서 이제 한번
1: 아,
0: 해주실래요?
1: 아, 제가 한번
0: 네.
1: 섞어서요?
0: 네네.
1: 어. 페르소나는 요즘 제가 아는 사람들 네. 한 사람들 중에
0: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끝났어 아, 망했어
1: 너무 어려운데요?
0: 아 귀여워 아 일부러 대본대로 안 하고 정직하게
1: 아니 아, 선배님 예. 짓궂어요
0: 아 네? 미안합니다 네. 예. 아, 참 희한한 게 남희 씨
1: 네.
0: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잖아
1: 그렇죠
0: 근데 그때 시절 어떤 부끄럼 때문인지 몰라도 나는 어른 되고 나니까 네. 그렇게 유식해 보이고 싶어.
1: 아, 맞아.
0: 다 돌통에 나가지고 이제.
1: 어. 아.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해요.
0: 뭐 그쵸?
1: 그럼 예. 똥멍청인 게 티가 날까 봐.
0: 아, 네. 이제 요즘 가을인데 독서의 네. 계절 아니겠습니까?
1: 그쵸.
0: 어떻게 남희 씨는 책 좀 읽는 편이에요?
1: 저는 이제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읽거든요. 오. 주변에 또 개그우먼들이 또 책을 많이 냈어요.
0: 독서 이은... 모임 있다고 들었는데?
1: 어, 저는 그죠? 그 모임에 참가하진 않고요.
0: 아, 네. 예, 예.
1: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아, 오늘 월요일 첫 곡도 소개해 주셔야죠.
1: 네, 언타이틀의 책임져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네, 9월 29일 화요일 첫 곡으로 언타이틀의 책임져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네. 네, 김종선 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멋진 말은요. 당신이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아서 완벽한 겁니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0: 좋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1: 맞아요.
0: 서로 사랑해주다 보면 당신은 참 완벽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1: 네. 부부 사이에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저는 네. 좋은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아, 또요?
0: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자, 오늘 오나미 씨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가족 상담 받는 날인데요.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부부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저 결혼하고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0: 네.
1: 네, 3부, 4부에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많이 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유니베라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0: 우리 ENL 하루틴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올품
1: IS동서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성원 에드피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1: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12: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댓.
11: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12: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11: 저희가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10: 지라시.

0: 쓰면 손에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 배꼽 조심하세요.
3: 제목 사라진 이. 경기도에서 조은승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추석 연휴를 보낸 친정에서의 마지막 날 사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3: 네.
4: 정신없는 연휴를 보내고 이제 인사만 하고 출발하면 됐다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뭔가 평소와 인상이 많이 달라 보이셨는데 입 주변이 쏙 들어가 있었고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가족들의 얼굴만 하나씩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떠나는 게 서운하신가 생각했죠. 할아버지, 서운해서 그래요?
5: 야, 여기 내 이마 오마야.
4: 네?
5: 내 이마 오마야. 없어져요.
4: 없어져요? 뭐가요?
5: 이마. 이마. 내 저기 오마야.
4: 네, 할아버지의 틀니가 사라진 거였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어디다 빼놓으셨어요?
5: 모르지.
6: 아이고, 또 시작이요. 아유, 그때처럼 그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아니야?
5: 아이고, 냉장고!
4: 그래서 우리는 우르르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냉장실에도 냉동실에도 틀니는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할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는 집안 동선을 따라 안방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고 베개 밑을 확인하고 서랍까지 열었어요.
5: 거기는 어지간해.
6: 아이, 잠깐만! 스톱!
5: 아, 잘했어!
6: 이거! 야, 어? 이거 뭐요? 나한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어? 베개 밑에 5만 원이 있네, 어?
5: 내 거야! 건네지 마! 내놔!
6: 어?
4: 신랑이 버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뒤로 하고 이번에는 우르르 화장실로 몰려갔습니다. 세면대 주변과 컵 안을 보고 평소 틀니 씻는 곳도 확인했지만
5: 있냐?
4: 없었어요. 어디야? 결국 할아버지는 돈을 거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5: 야! 자기 자녀야! 내가 만 원 준다!
4: 진짜요?
5: 만 원 줘!
4: 얘들아! 찾는 사람 할아버지가 만 원 주신대! 틀니 현상금이 걸리자 설렁설렁 찾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 없는 곳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이 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통까지 수색을 했습니다. 밤을 먹다가 틀니가 불편해서 잠시 휴지에 싸놓고 깜빡하고 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어?
5: 왜? 이냐?
4: 아, 나 찾은 것 같아요. 휴지에 뭔가 곱게 쌓여 있는데요.
5: 아, 부여봐, 부여봐.
4: 어?
5: 틀니야, 틀니야.
4: 밤인데요.
5: 예? 누가 밤에 쌓여 버렸어?
6: 아이, 난가? 아니, 내가 먹다가 딱딱해서 뱉었나 본디.
5: 야, 이래, 예. 소마류, 소마류 가봐, 소마.
4: 우리는 또 쇼파로 몰려가 쇼파 밑에서 시작해서 방석 사이사이를 뒤지고 현관으로 가 신발장을 열고 옷장으로 가 할아버지가 전날 입으셨던 옷의 주머니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나
5: 이냐?
4: 아니요, 없었어요. 우리는 결국 이대로 영원히 틀니를 찾을 수 없는 건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소리치셨어요.
7: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4: 네, 우리 가족들은 또 우르르 달려갔는데요. 과연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 그릇에 찰랑찰랑한 물이 차있고 틀니가 얌전히 놓여있었습니다.
5: 아, 내가 싱그러지시고 임시로 이 보관을 해놨냐 보냐.
6: 아이고, 온 가족을 아주 한 시간 동안 삥삥이 돌려놓고 웃음이 나와? 응? 애들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뭐여, 정말.
5: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틀니를 모셔놓고
6: 아이, 됐고, 이따고 그 틀니 낚여.
5: 알았어요. 자, 그러면
4: 할아버지는 입을 오물오물 거리시더니 틀니를 뱉으셨어요. 왜요, 할아버지?
5: 이거 틀니가 안 맞아.
4: 우리는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잇몸이 자란 것도 아니고 틀니가 하룻밤 사이에 안 맞을 리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쳐다보셨습니다.
5: 아이 진짜요 아마야.
6: 아이고 제대로 깨야지 틀릴 하루 이틀끼나 아주 이 양반이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응? 이리 줘봐요. 어, 내가 껴줄게. 어, 정말.
5: 자, 여기서요.
4: 그런데요. 틀리를 건네받은 할머니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5: 왜 그래?
6: 아.
5: 왜 원래?
6: 이거 내 건디?
5: 뭐야?
6: 아이, 이 내 입에 있는 게 당신 거네.
5: 뭐야?
4: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할머니가 할아버지 틀리를 끼고 계셨고 저희가 지금껏 열심히 찾은 건 할머니 틀리였던 거죠.
5: 아니 왜 남의 거를 끼고 나이야?
6: 아이고 이거 어쩐지 불편하더라. 어? 그래. 나는 어제 너무 내가 많이 먹어서 잇몸이 부었나 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내 입에 있는 게 당신 거야?
5: Fair! Are you fair?
4: 그렇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틀리를 뱉듯이 할아버지 손에 얹혀드렸고 할아버지는 깨끗이 씻어 입에 넣으셨습니다.
5: 아,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구만. 아이고, 당신 말이야. 그 내 이빨이 입에 잘 맞던가?
6: 이 다물어! 응? 아이고 나도 틀리 씻어서 끼고 와야 되겠구먼.
5: 아이고 내 틀리가 그렇게 좋으면 언제든 대여를 하라고. 근데 말이야 한번 대여에 5만 원 받을 거야.
4: 네 며칠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라 마지막 날쯤 되니 모두 지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돌아오는 길에는 그 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사느라 바쁜데 온 가족이 이렇게 한 가지 일 때문에 소란을 떨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틀리 보관함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할머니 것은 빨간색, 할아버지 것은 파란색으로요. 설마 틀리통이 바뀔 리는 없겠죠? 와우.
3: 아유, 이런 일이 있네요, 그렇죠? 어르신들.
4: 아니, 아, 근데 선배님이 너무 예. 또 틀리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예. 7257님이 천식이 형 틀리 끼시는 거 아니죠? 틀리 빠진 연기 너무 웃겨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3: 가끔 옵니다. 이런 사연이 가끔 와서 아, 몇 번 네. 해봤어요.
4: 아, 근데 저도 깜짝 놀라서 선배님 일을 봤다니까요. 틀린가?
3: 네, 예, 고윤희님. 이제 틀리도 나눠 쓰시는 게 천생연분이시네요.
4: 어, 그러니까요.
3: 진짜.
4: 되게 틀리까지 뭐 안았어요.
3: 잘 씻어서 쓰셨다니까, 그죠?
4: 네, 네 그렇죠.
3: 괜찮죠. 어, 남희 씨, 언젠가 우리도 네, 조금씩 네. 시력도 청력도 약해지고 뭐랄까 뭐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4: 그렇죠. 그죠? 저도 예전에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틀리를 끼셨거든요.
3: 아,
4: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게 주무시기 전에 틀리를 항상 그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네 틀리를 껴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틀리를 이제 끼시고 남은 물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많이 갈증이 났었나 봐요. 그때는 이제 모르고 네, 그 물을 먹었던 아, 기억이
3: 그런
4: 나네요.
3: 그런 걸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죠?
4: 그렇죠. 나중에 알았어요. 예. 네. 어, 틀린 물이지.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 가지고 네, 틀리에 대한 추억이 좀 그런 많습니다.
3: 그런 추억 있으시군요.
4: 네. 네
3: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 물은 틀린 아, 예. 알겠습니다.
4: 네, 아니. 틀린 물.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는 틀리보다는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현 씨의 노래 듣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4: 내 거 중에 최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4: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4: 100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저희 자야자. 아, 그러니까 이.
0: 어? 아니,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 아이고, 엄마야. 아니, 어디서 이긴 거야?
0: 아, 나 이거.
1: 왜 그래?
0: 아니, 그게 내 틀리고 어? 내가 낀 게 당신 거네. 어?
1: 아니, 뭐 이게. 왜 남의 거 이렇게 우야야 이거. 어이, 빼!
2: 방금 들려드린 웃음 편지였죠. 남희 씨는 할머니 할아버지 쓰시던 물건 중에 아까 그 틀리도 네. 기억이 있으시고 아, 또 다른 물건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0: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효자손이 기억이 효자손. 많네. 그걸로 등도 많이 긋고 그리고 또 그걸로도 회초리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2: 아, 아기 때?
0: 네.
2: 그랬구나.
0: 그래서 추억이 많이
2: 또 많았겠죠. 할아버지 애착 모자도 있을 것이고.
0: 그렇죠.

0: 또는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화두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1: 그쵸, 네. 맞아요.
0: 오늘 이 주제로 가볼까요?
1: 네, 예.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창 물건.
0: 그렇죠.
1: 할머니 할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뭐 추억의 곤방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
1: 맞아요.
0: 옛날에.
1: 그렇죠.
0: 아, 또는 뭐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가 아닌 죽부인을 끌어안고 주무셨어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1: 와. 뭐야 그죠? 진짜. 네. 네, 또
0: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을 것 같은데 돋보기도 있을 것 같고.
1: 어, 그죠? 돋보기도 있죠. 그리고 네. 또 그 당시에 이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담배를 또 태우시는 분들이
0: 아, 맞아요, 네. 맞아요.
1: 성냥 이런 것도 있을 테고.
0: 그렇죠. 네. 팔각 성냥 이런 거.
1: 네, 맞아요.
0: 자, 여러분 다 보내세요. 문자번호 8001번입니다.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문자에 소개되시면요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요 문어크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문자 마구마구 주시고요. 주시는 동안 이주원 노래 듣까요?
1: 네, 이주원님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듣고 오겠습니다.

0: 수지 씨를 엄청 좋아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1: 네네.
0: 애착 물건은요. 강수지 씨 얼굴이 들어간 채받침이에요. 네, 집에 강수지 씨 얼굴이 들어간 채받침이 많아서 할머니가 질투를 하세요. 할아버지 방에 할머니 사진은 없고 죄다 강수지 씨 사진이거든요. 아니 게다가 할아버지는요. 그 연세에 노래방 가시면 보랏빛 향기를 그렇게 부르세요. 할머니께서는 아유 저 노래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신다.
1: 우린 빰빠바밤 만날 수 있는 빰빠바밤 이러면서
0: 그러니까
1: 아이고, 아유, 너무 할머니, 좋아하셨나 보다.
0: 그러니까 또 할머니는 또 많이 사랑하신가 봐요.
1: 그러니까요.
0: 질투를 하시네.
1: 아마 할아버지는 또 김국진 씨 싫어했겠죠.
0: 아 그러겠네.
1: 아 나는 김국진이가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0: 아 그러겠네. 네. 진짜. 네.
1: 박재민님은요. 할아버지 애착 물건 눈썹 그리는 펜슬이요. 할아버지가요?
0: 응?
1: 늘 눈썹이 빠지고 흐리다고 아침마다 눈썹을 그리시거든요.
0: 야 할아버지가 되게 우와. 멋쟁이시네요.
1: 아마 복지센터 어. 복센 가셔가지고 할머니들께 매력 발산하시려면
0: 아, 눈썹.
1: 이 숯검댕이 눈썹이 포인트인가 봐요. 그죠?
0: 그런가. 그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는 그게 유행인가 보네.
1: 그럴 수 있죠. 내가 옛날에는 송수건이 못지않았다고.
0: 와 근데 센스 있으시다. 네 강근주님 할아버지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티에 박찬호 선수 사인 받고 애지중지 하셨습니다.
1: 우와.
0: 아이고 심지어 잊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 티를 빨아서 사인이 희미해졌습니다. 땀 냄새 난다고 빠셨어요. 라고
1: 아,
0: 보내주셨습니다.
1: 저런 저런 빨면 안 되는 건데.
0: 아 사인은 빨면 안 되거든요.
1: 진짜
0: 그 빈티지한 게 그죠. 그게 매력인데. 아이고
1: 송중헌님 사연 볼게요.
0: 네.
1: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요. 서수남 하청일 선생님들의 사진이 붙여져 있던 신땡전자 짤순이 아시죠?
0: 아, 그거 알아요. 알아요.
1: 탈수기.
0: 어, 네네.
1: 짤순이가 있었어요. 그거 외할머니께서 가장 아끼던 물건이셨죠. 세탁기가 없던 시절 손빨래를 하시고
0: 네.
1: 짤순이에 넣고 탈수를 하셨는데
0: 네.
1: 외딴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께서 애지중지하셨던 것으로 기억나요. 잘못 만지면 저도 엄청 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랬구나.
1: 그렇구나.
0: 맞아. 옛날에 막 탁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소리 나면서
1: 통이 흔들리면서.
0: 네. 아, 나도 어렸을 때 그걸 봤었는데.
1: 그렇죠. 아, 할머니는 그게 가장 소중한 가전이었나 보다. 그렇죠.
0: 그렇죠. 아, 네.
1: 예.
0: 네, 8787님 울 할머니 애착 물건은요. TV 리모컨님 안방 드라마 못 보면 그날 울적하셨습니다.
1: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드라마 보셔야죠.
0: 네. 그리고 할머니들은 네. 안 보시더라도 틀어 놓으세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네,
1: 맞아요. 그리고 제 재방송도 엄청 좋아하시고 요즘은 20번대 30번대 계속 재방이 나오잖아요.
0: 네.
1: 전원일기도 나오고 추억의 드라마도 나오고 하니까
0: 맞아요.
1: 계속 틀어놓으시더라고요.
0: 네.
1: 그죠?
0: 그게... 네.
1: 박혜정님 사연 볼게요.
0: 네.
1: 할머니 애착 물건이요. 아버지 성적표요. 아버지께서 매번 꼴찌하시다가
0: 네.
1: 10등 정도 오른 후 감격하셔서 보관했어요.
0: 어머.
1: 그걸 한 번씩 꺼내보시던데 아버지께서는 제발 그거 버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아빠는 창피하지 이제 자식도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왜냐면 60등 하다가
0: 어.
1: 50등 한 건데
0: 어.
1: 예, 할머니는 자랑스럽지만 이제 아버지께서는 혜정이 볼까 봐 창피해서 그래 어머니
0: 어.
1: 이거 좀 버려요. 그죠?
0: 근데 엄마한테는 자랑이야 그게.
1: 어, 맞아.
0: 네. 9612님 저희 할아버지는요 어릴 때 그렇게 화투를 좋아하셨어요. 화투 한 장 잊어버리면 온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1: 할아버지 한 3일째 식음을 전폐하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비광이 없어졌다.
0: 없어졌다.
1: 비광이 이거. 안 보여. 내 삶에 낙이 없다.
0: 근데 할머니가 버렸을 수도 있어.
1: 아 매일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진짜.
0: 네.
1: 아유.
0: 아이고.
1: 예.
0: 어 이효준님은요. 예. 저희 할머니 애착 물건은 빨간 고무 대야. 그 대야에 잡채 만들어야 맛있다고 하셨어요. 대야 가득 잡채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1: 예.
0: 지금은 제가 물려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1: 우와 이효준님
0: 아,
1: 멋있다.
0: 와.
1: 저 맞아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진짜 저 다라에다가
0: 네.
1: 그러니까 막 만드셨던 기억이 나요. 음식을.
0: 그쵸.
1: 거기 김장도 하고.
0: 김장도 하고 거기다 빨래도 하지 않았어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용도였어요.
0: 다용도죠.
1: 아유 그러니까. 추억입니다 진짜.
0: 네. 어 손재남님
1: 네.
0: 요강이요.
1: 네네.
0: 67년 전 할머니께서 시집 오셨을 때 화려한 도자기 요강을 혼수품으로 가져오셨는데 늦은 밤이나 새벽에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안 가도 되게 해주셨던 고마운 요강이라며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요강을 썼었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저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도자기 요강 말고 저는 이제 스뎅.
1: 스뎅으로 된 거 스테인레스.
0: 네.
1: 맞아요.
0: 어.
1: 원래 도자기가 원조고 그다음에 스뎅이 계량형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0: 아,
1: 안 망가지니까. 가볍고 안
0: 네.
1: 깨지니까.

0: 그렇죠.
1: 그래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이게 그렇죠.
0: 안 망가졌으면 할머니가 또 내 추억의 물건이니까 물려주실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0: 그렇죠. 아, 요강이 약보관 만남이 될 수가 있구나.
1: 그래. 나중에 이거 되게 오래돼가지고, 뭐, 진품 명품 이런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0: 달 할인 줄 알았던 요강이었어.
1: 네, 요강.
0: 요강.
1: 그렇죠. 네. 8912님, 지팡이요. 저희 할머니의 지팡이는 만능이었습니다.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아저씨들. 네? 그리고 저, 지팡이로 엄청 맞았네요.
0: 아, 8912님도 맴매 맞으셨구나. 네. 지팡이로.
1: 지팡이, 그쵸. 아. 왜냐면 할머니의 손 같은 존재잖아요.
0: 그런 거죠. 네.
1: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에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때리기도 좋고.
0: 아, 동네 주폭한 아저씨들 혼내주실 때도 지팡이로.
1: 네, 그렇죠.
0: 할머니 멋진데요. 네. 자, 아이유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애착 물건 보고 있는데요.
1: 네.
0: 8284님, 할머니 애착 물건 있습니다. 46년 됐다는 선풍기가 있어요.
1: 오.
0: 딸 태어나면서 사신 거래요.
1: 오.
0: 근데 아직도 잘 돌아갑니다.
1: 우와, 46년 된 선풍기?
0: 야, 아마 브랜드가 골드스탱일 겁니다.
1: 아. 네, 옛날
0: 지금 대기업의 전신이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금땡.
1: 나 그거 알아요.
0: 알죠, 네. 알죠. 그럴 거예요, 아마.
1: 근데 진짜 되게 오랫동안 쓰신다.
0: 진짜 오래 쓰셨다. 망가지셨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야. 잘 쓰셨나 봐요. 귀하게.
0: 아마 소리가 좀 날 것 같아요. 덜덜덜덜덜덜덜.
1: 나 뭔지 알아.
0: 회전하면 끼끼.
1: 네.

0: 4704님 저희 할아버지 애착 물건은요 옛날 삼국지 책이었습니다. 네. 그 책이 지금 한글이 아닌 옛날 한글로 적힌 책이라 저는 읽지를 못했네요. 책이 너덜너덜했는데 네.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옛날 한글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래하가 있는 뭐 그런 한글인가?
0: 그러니까요.
1: 궁금한데요?
0: 네, 궁금해요.
1: 한번 여쭤볼까요?
0: 네.
1: 자, 삼국지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있는 삼국지통신원 이용석입니다. 어릴 때 전남 영광에 살았는데요. 여름에 할아버지께서 마루 위에 누워서 삼국지 책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옛날 한글이어서 저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지통신원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용석님.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이용석님,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셨던 겁니까?
2: 예예 시골집에서 같이 예. 살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오 아니 예, 그러면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혹시 예, 예. 총 몇 식구가 함께 사신 거예요?
2: 제 3대가 같이 살았죠. 열 식구.
1: 3대 열 식구가 와.
0: 3대 예. 와 예. 대가족이네요.
1: 근데 그 당시 그런 예. 대가족들이 흔히 있었어요, 그죠, 영석 씨?
2: 예, 예, 예.
1: 맞아요. 명절에 모이거나 또는 평소에도 이렇게 대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책을 참 좋아하셨나 봐요, 그죠?
2: 예, 여름 되면은 그 시원하니까 그 초가집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2: 그 마루에 딱 누우셔가지고 돋보기 안경 쓰시고 네. 자주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그렇죠. 저도 군 생활할 예. 때 읽었던 책이 삼국지인데 이게 이제 또 남자들의 어떤 기계, 그죠? 아, 의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홍석 씨 그 옛날 한글이 뭐예요? 뭐 세로로 돼 있었나요, 한글이?
2: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아리아 한글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2: 네, 아, 지금 그런 한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제가 읽으려고 하니까 너는 못 읽을 거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1: 와, 아마 그 우리는 네. 잘 모르지만 지편제를 그렇죠. 처음 발표했던 그런 한글들 형태인가 봐요. 그죠?
0: 그러니까 이야. 우리도 예, 잘 모를 것 같아.
1: 그럼 그 당시 할아버지는 예. 혹시 수염도 기르시고?
2: 예, 수염이 밑에까지 딱 이게 길게 있어요.
0: 야, 왠지 진짜. 그런 이미지 것 같아.
1: 그러니까
0: 수염 기르시고 예, 한복 입으시고.
1: 홍석 씨는 참 예, 귀한 예. 어린 시절을 보내셨네요, 그죠?
2: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마 저 교훈 많이 받고.
1: 아, 그러셨군요. 자, 그래서 전국 방송 타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보고 싶은 사람에게 한마디 하실 수 있거든요.
2: 아, 네, 저희 큰딸이. 예, 저희 큰딸이 이번에 12월 달에 임용고시를 보는데 이번에 꼭 합격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랑한다고 아버님.
2: 네, 예,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1: 예. 아무래도 이게 네. 들어가줘야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예.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자, 이용성님 그럼 세상 사는 퀴즈 내주실까요?
2: 예예예. 예, 예. 삼국지 말고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라디오, 2번 믹스커피, 3번 할머니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0: 아,
1: 자,
0: 네.
1: 라디오, 믹스커피, 할머니 중에 뭘 좋아? 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우리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요. 네. 모바일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릴게요.
1: 네, 홍성을 추억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1: 제가 준비한 선물 두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요.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0: 혈액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자, 삼국지 통신원 말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 따로 있다고 했죠. 정답은요?
8: 네, 정답은요, 1번 라디오였습니다.
7: 아, 라디오시군요. 네. 전 또 할머니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8: 너무 네. 아쉽네요.
7: 네. 네. 박옥락님, 2367님, 9039님 맞추셨네요. 이분 포함해서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8: 네.
7: 2부 끝곡 어떤 노래죠?
8: 네,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듣고 올게요.
7: 네,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까지 들으시고 5시 5분에 컴백할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

0: 위험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의 5시 뉴스입니다. 전력망 포화로 제한됐던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호남권의 개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기존 전력망 수용량을 넘더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접속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발전량이 전력망 수용량을 넘으면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호남권에서 태양광 2.6기가와트의 추가 수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사와 임차농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통합식 의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진보당 의원들은 농지 투기와 불법 소유를 가려내는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농촌에서는 임대차 경작이 많은 만큼 일률적인 단속이 임차농의 경작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 현황을 함께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이 농지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재산 등록 사항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선거 비용에 따른 채무 증가로 지난해보다 3억 3,900여만 원 줄어든 13억 5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방재난본부장은 토지와 건물, 예금 등 59억 6,8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선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의장은 이번 신규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취등록세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각각 232억 원과 100억 원, 광주와 전남테크노파크도 각각 80억 원과 4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추산됐습니다. 당초 295억 원의 세금 부담이 예상됐던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내부 협의를 거쳐 광주 인평원을 세금 부담 없이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주사무소와 핵심 부서의 근무지를 어디에 둘지는 또 다른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 간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의혹으로 어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당 간부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을 누설하고 정치인에게 수사 관련 기밀 등을 유출했다는 내용의 감찰 의뢰서를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3.2도, 습도는 61%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강희정입니다. 여러 알바를 거쳐 버스기사가 되기 전에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옷을 한 벌 사입으면 그것과 똑같은 옷이 아프리카 우간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 500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자동으로 기부되는 카페도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뜻이 좋고 동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회적 기업도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는 진리였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Let's go.
1: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실까요?
2: 네, 혼자서는 풀기 힘든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 불화 모두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죠. 싱혼에서 황혼까지 잠시 후 이어지는데요.
1: 네, 부부들의 답답한 고민에 따뜻한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 사연을요. 우리 정다원 원장님이 실시간으로 또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예. 네, 명절을 지나고 나면 부부 사이에 꼭 서운한 감정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아요. 네. 명절 준비 또 집안일 때문에 다퉜다. 네. 양가 부모님 문제로 감정이 상했다. 그동안 참다 참다 수혈관계로 폭발했다 등등 정다원 원장님이 바로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현재 남편 또는 아내와 싸워서 말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부부 갈등, 가족 갈등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 아,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사연 바로 남겨주십시오.
2: 네, 익명으로도 소개가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혹시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다시요
2: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2: 라온건설
1: 환인제약
2: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1: 한국도로공사
2: 빅토스
1: 국민연료 써연료
2: 데이펙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2: 하나증권 그리고
1: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중화역 가까이
4: 새 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 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 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6: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6: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5: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6: 드립니다.
5: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6: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5: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6: 신혼에서
5: 황혼까지.
6: 소문난 인꼬부부 4년차 오나미씨와 박민씨 부부죠. 네. 축구를 가르쳐주다가 다툰 적이 한번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사이 좋은 부부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 뭐 고민 하나쯤 생기기 마련입니다.
5: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부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맞춤 해결사 부부상담가 정다원 원장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다원입니다.
6: 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원장님, 그 상담 네.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보시면 사이 좋은 부부들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7: 일단 사이좋은 부부들은요 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6: 아, 그게 중요하구나.
5: 존중을 해주는구나.
7: 그렇죠. 네네. 있는 그대로 좀 존중해주는 면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5: 맞아요.
7: 그리고 두 번째는 고맙다는 말을 좀 자주 한다.
6: 아, 고맙다. 아,
5: 그 말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네. 진짜 어렵거든요.
6: 그쵸, 그쵸. 네.
7: 맞아요. 굉장히 쉬운 말인데 네. 굉장히 안 하죠.
5: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네. 가족한테 조금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딴 사람들한테는 고맙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7: 그게 왜 못하냐면
6: 왜 네.
7: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5: 아, 맞아.
7: 근데 원래 인간관계에서는 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길 때 기분이 나빠져요.
5: 아, 그래, 맞아.
7: 그렇죠. 세상에 네. 당연한 일은 없거든요.
5: 없죠. 네.
7: 그래서 그치. 배우자의 행동에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만 잘해도 부부관계는 좋아지죠.
6: 사실 부부니까 진짜. 내 몸 같잖아요. 그래서
5: 그렇죠.
6: 내 몸한테 고맙단 말 안 하잖아요.
5: 안 하죠.
6: 야, 내 네. 몸인데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처럼. 네. 그 이상 이렇게 돼.
5: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가족도 사랑하게 될 텐데.
6: 네. 남씨 어때요? 남편 박민 씨 결혼 전 결혼 후 한결 같습니까?
5: 한결 같지 않아요.
6: 이렇게 솔직해.
5: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한결 같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사람이 서로 편안해지다 보니까
7: 맞아요.
5: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만나기 전에는 이제 차에 타기 전에 네. 항상 차에 밖에 나와서 겨울이든 막 비가 우와. 오든 밖에 나와 서 있었어요. 오 지금은 뭐 차에서 뭐 꿈쩍도 안 하고.
6: 네 조금씩 변해요.
5: 네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7: 아 그럼요.
5: 네네.
6: 오늘 그럼 반대로 원장님 네. 부부 사이에 좀 다투더라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7: 일단은 네. 한 네 가지 정도만 안 하면
6: 맞네요.
7: 돼요.
6: 맞네요.
5: 네 가지.
7: 네 가지가 많죠. 네. 네.
6: 하나씩 좀 해주세요.
7: 일단은 판단하고
5: 판단
7: 평가하고
5: 오
7: 비판하고 조언하는 일을 멈추면 돼요.
5: 아 뭔지 알아. 네.

0: 알지만 네, 네. 안 하면 돼.
1: 너무 찔려.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요. 네. 근데 네.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줄 수 있잖아. 이제.
0: 아, 난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이제 판단했잖아요.
3: 네네네.
0: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평가했잖아요. 네. 그 조언하죠. 이렇게 하라고. 네. 조언하죠.
3: 네.
0: 그렇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3: 나쁘죠.
1: 나쁘죠. 기분 상하죠.
0: 네. 그래서 원래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1: 그렇구나.
3: 아, 그래서 제가 축구를 배우다가 싸웠군요.
1: 그러네.
3: 아, 딱 맞아. 떨어지네요.
1: 그 남희 씨는 축구지만 네. 대부분 운전 가르치다가 많이 싸우죠. 똑같은 거잖아요, 완전.
3: 그러네요.
1: 그렇죠? 너는 하여튼 그럴 줄 알았어, 너는.
3: 그럴 줄 알았어.
1: 깜빡이를 그따로 키고 너 그렇게 들어가면 사고가 나지. 아, 이런
0: 아니, 근데 천식님, 이 얘기 들으니까 네. 천식님이나 남희님이나 네. 우리는 다 옛날 사람.
1: 그래요?
0: 아. 요즘은 운전으로 안 싸웁니다.
1: 그럼
0: 왜냐면 왜 운전을 안 싸우냐면 운전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0: 남편한테 운전을 배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1: 요즘 그래요?
3: 그렇죠.
0: 왜냐면 요즘 90년생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3: 네.
0: 그 전에 벌써 운전을 다 했어. 그래서
1: 아,
0: 배우자한테 운전을 배우지 않습니다.
1: 뭐 운전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 하다가
0: 네,
1: 결혼도 하는군요.
0: 맞아요.
3: 아, 그리고 또 그래서. 자율주행이 좀 잘 나왔잖아요.
1: 그것도 그러네.
3: 네.
0: 그래서 이런 걸로 싸운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생활 환경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과 배우자의 기준점이 달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최근에 제가 들은 친구의 이야기는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어떤 거요?
0: 원장님 저는요 평생 단 한 번도 결혼하기 전에
3: 네.
0: 설거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3: 오.
0: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설거지를 네. 해내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 아내는 저를 비난할까요?
3: 아 제대로 설거지를 잘 제대로 안 하셨나 보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해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3: 네. 그렇죠.
1: 와이프가 보기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
3: 그렇지, 그렇지.
1: 아, 이거 어떤 간극이 있네요.
0: 그래서 이제 요즘 친구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어쩌 보면 독립을 별로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3: 그렇죠.
0: 하잖아요.
3: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생활적인 경험이 전혀 없다가 하다 보니까 네. 서로가 불편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3: 네. 아, 그렇겠다, 진짜.
1: 아, 오프닝부터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알려주시는데
3: 네,
1: 자,
3: 네.
1: 첫 번째 상담사 들어가 볼게요.
3: 네.
1: 길을 막고 물어봐!
3: 네, 지금부터 길을 막고 물어볼게요.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오늘의 길막사연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4: 예,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6남매 집안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시부모님부터 시댁 형님들, 뭐 아주버님들, 그 조카들 선물까지 꼭 준비를 했어요.
3: 아이고.
4: 저희가 막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놈의 선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또 자강도 없어가지고 선물 세트를 전부 바리바리 들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래도 뭐 명절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는데 이게 해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참다가 말한 적 있어요. 여보, 우리 애들 조금 클 때까지만 명절 선물 좀 생략하면 어때? 아, 나이가 진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봐봐, 6남매 중에 우리만 하잖아. 어? 형님들은 맨날 입 싹 닦고 받기만 하는데 왜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냐고 왜?
3: 아, 그럼 그럴까? 알았어. 그러자고.
4: 어? 이게 뭐야? 너무 쉽게 알았다고 하길래 속으로 내가 환호를 했어요. 근데 명절날 아침 애들 데리고서 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별안간 남편이 혼자 급하게 막 어디를 가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그새 대형마트예요. 선물 세트 모여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더니 한참 서가지고 선물을 또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 여보 여기서 뭐해? 우리 올해부터는 선물 안 하기로 했잖아. 까먹었어? 얼른 가요. 늦었어.
3: 아, 잠깐만.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랜만에 형님들 뵈러 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그냥 들어가냐? 몇 개만 사가지고 가자.
4: 아, 진짜 뭐야. 아, 몰라. 나는 진짜. 겨우 전 남편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명절 선물을 꼭 챙기고 있어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랬다고 해요. 형수님 세 분, 누나 두 분에게 무슨 때만 되면 그렇게 선물 세례를 했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는 형제들을 챙기는 게 오래된 습관이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명절 차례와 제사를 모두 없애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왕래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큰일이 있을 때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명절 선물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구나 요즘은 저희 부부가 일거리도

0: 불어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거니 받거니도 아니고 일방적인 선물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 에헤이, 아이 그래도 하던 건 해야지. 어떻게 뚝 끊어버리냐? 어? 뭐라고 하면서 안 드릴 거야. 당신 할 수 있겠어? 아이 난 못해 못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 치사하게. 아유.
0: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겼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요? 다른 집들은 명절에 형제들 선물 어떻게 하세요? 저처럼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분들도 계신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아 오늘 김막사연 결혼 30년 차
2: 네.
0: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선물 꼬박꼬박 네. 챙겨 아내분의 이야기 받은 네. 거는 많지 않으신 것 같죠 남희 씨?
2: 그러니까요. 받는 건 없는데 계속 주기만 하니까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거야.
0: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 경제적으로도 네. 60대 70대 이렇게 되면 정년하시고 수입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3: 아니, 당연하죠.
0: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는
2: 네.
0: 어떻게 갑자기 안 해? 남편분이.
2: 네.
0: 아, 참치라도 갖다 드리지! 이러신대요.
2: 아유. 네. 아니, 근데 저도 좀 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명절만 되면은 계속 뭘 사가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며칠 전부터. 막 그래요. 그래서.
0: 남이 씨도 얼굴에 써 있어.
2: 네.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야, 지금. 나도.
0: 아, 왜 그래? 왜 갖다 주기만 해, 남이 씨?
2: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
3: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요.
2: 맞아요.
0: 자, 오늘 길막산 이겁니다, 여러분. 네. 가족 간 명절 선물. 어떻게 챙기셨나요?
2: 네, 오랫동안 주고받던 명절 선물 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도 명절이니 계속 챙겨야 한다. 아니다. 서로 부담이 된다면 이제는 안 챙겨도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명절 선물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 가정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뭐 집집마다 방식이 다를 거예요. 가풍이란 것도 있고 그죠?
2: 네.
0: 근데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는 천식 씨. 아주 나이스해. 아예 안 주고 안 받기.
2: 근데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0: 그래요?
2: 네. 아니 왜냐면 저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저는 생일 그것도 알람도 다 꺼놨어요.
0: 아 그래요?
2: 네. 서로 안 주고 안 받자 그런 주의인데.
0: 어떤 집부터 이런 것도 있어요. 형제들끼리는 서로 퉁. 부모님만 챙기자.
2: 아 이것도 괜찮은
0: 이런
2: 것 같아.
0: 이런 집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모여서 N분의 1로 반반 먹습니다.
2: 어 이거 괜찮은데 어,
0: 왕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밥만 먹습니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집마다 스타일이니까 이걸 뭐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2: 아니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매번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그 가족끼리 금액이나 품목을 정해놓은 집도 있대요.
0: 아 3만 원 이상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2: 그 괜찮은 거
0: 같아요. 김영란법처럼 이렇게 우리는 5 이상 안 돼요, 이런
2: 네네.
0: 거. 그죠?
2: 괜찮은데?
0: 그게 합리적인데. 그리고 아, 한 집만 하는 건 전 별론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든가.
2: 다 같이 하지. 많이 또 쳐러.
0: 네. 그렇지. 다 하지 말든가. 네. 저는 그 사연자분이 조금 마음이 쓰여요. 그죠?
2: 그러니까요.
0: 네. 자, 남희 씨.
2: 네. 네, 다음 명절을 위한 좋은 창고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문자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 아니 소개되신 모든 분들은 아니죠. 예.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 남희 씨 우리 곳간 거덜날 뻔했어요.
2: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주는 게 익숙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네, 네. 모두 드린다고 했네요.
0: 네, 노래 듣고 사연 소개하면서 원장님의 어떤 좀 전문가로서의 조언도 좀 듣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2: 네 케일의 선물.

0: 사랑아 영원하게 때문에.
1: 자, 오늘 코너 스포너. 조금은 예민할 수 있어요. 가족 간 명절 선물 어떻게 챙기셨나요?
2: 이렇게 악덕 악덕처럼 네. 네, 이야기를. 네.
1: 청취자분들의 의견 좀 볼게요. 남희 씨.
2: 네, 육칠일사님 선물 받은 사람은 당연한 줄 압니다. 네, 맞아요. 저도 20년 정도 꼬박꼬박 하다가 지쳐서 안 한 지 27년 됐는데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1: 20년 했으면 쉬어도 네, 돼요.
2: 많이 그러니까요.
1: 언제 쉬어도 되죠?
3: 가야 당연하죠. 그만해야지. 네.
2: 그러니까.
1: 6242님은요. 저희는 시댁 3형제, 친정 4형제 다들 선물 주고받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명절 분위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치. 맨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세요.
3: 아니 이게 주고받는 거니까. 네. 네. 얘기 사연은 주기만 하니까.
1: 그렇죠. 여기 유기사연이 가장 얼마나 보기 좋아요.
3: 맞아요. 그쵸? 너무 보기 그쵸. 좋죠.
2: 맞아. 네.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인데.
1: 이런 그쵸. 거는 이런 가족들은 비싼 거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잖아. 네, 마음이.
3: 마음이 좋잖아요. 분위기 낫고.
1: 맞아요. 번데기 세트 줘도 돼 나는. 진짜로.
2: 그래.
1: 전 번데기 좋아하거든요.
2: 아, 번데기. 아 그래서 얘기하시구나. 아, 어필하셨습니다. 번데기 좋아하신다고. 네, 6072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뭘 살지 너무 스트레스라 제가 총대 메고 안 주고 안 받게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다들 기다렸던 것 같아요.
3: 서로 불편했던 거죠.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진짜 선물 고른 것도 좀 고민되니까 어떤지 그렇더라고요. 그냥 골라서 그것만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카들이 김고모 김고모.
2: 아 김고모.
1: 김만 매년 주시니까 김고모다 김고모.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2: 그렇죠. 네.
1: 하나 더 볼까요?
2: 네. 김순옥님 저희는 조금씩이라도 모임 통장 만들어서 그걸로 경조사나 잔칫날 등등 씁니다.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아주 좋아요.
3: 맞아요. 네. 엄청 좋은 방법이죠.
1: 합리적이네요. 네.
2: 합리적이다.
3: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쪽 다.
2: 아 그래요?
1: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 이게 제일 좋아요.
2: 이게 차이 났다.
3: 네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누가 밥을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3: 회비해서 내니까.
1: 선물도요 사실 내가 3, 5 했는데 네. 저쪽에 4, 7짜리 보내면 괜히 부담돼요.
2: 그렇지,
1: 그렇지. 미안해.
2: 그러면 괜히. 다음에 나는 5로 해야 되는데.
1: 5 가야 되는데 5는 나한테 부담. 왜? 3집 보내야 돼. 15 나가.
2: 아 그러네.
1: 부담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예민한 부분이라 그냥 통장 쓰는 게 제일 좋겠네요.
2: 그게 제일 맞아요. 좋네요. 네. 김정희님
1: 사연대요.
2: 익명입니다. 네, 너무 공감합니다. 저희는 남편이 자기 쪽 형제와 친인척까지 온라인으로 선물을 명절 전 전부 싹 보내요. 네. 저에게 말하지 않고요.
1: 말을 안 하세요?
2: 네. 하지만 처가는 과일 항산자 생생 내는 식으로 보내고 끝입니다. 명절마다 기분 참 나빠요. 진짜 없애고 싶어요. 나쁘다.
1: 원장님 이거
3: 진짜 기분 나쁘겠네요.
2: 아 그러니까.
3: 네.
2: 이건 좀 기분.
1: 그리고 남편분이 잘못하는 게
3: 너무 괘씸하다.
1: 그걸로 생색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2: 그렇죠.
1: 여보, 처가에 과일 보낸다.

0: 여자가 어딨나? 어, 내가 말이야. 그리고 남편 깨떡 네. 보니까 깨떡으로 선물 겁나 비싼 거.
1: 한우.
2: 아 진짜. 아. 진짜 화나겠다.
0: 진짜 열받겠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화나.
2: 너무 이 배우자를 그죠? 배려하는 게 없네요. 네.
1: 그러니까요. 아, 지금 원장님 화나셨습니다.
0: 네. 네. 저러면 안 돼요.
2: 맞아요. 네. 화났어요.
0: 어 왔다 왔다. 원장님 네. 화나주세요. 네. 네.
2: 7967님 네. 저희는 큰 집에 소고기 세트를 했는데 네. 돌아오는 건 양말 세트를 받았네요.
1: 오 마이 갓.
2: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좀 그랬어요.
1: 그치.
2: 좀만 그랬겠어요?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맞아요.
0: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남씨 그죠?
1: 네. 아, 근데 아. 바라지 않고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그래요.
2: 아, 네. 아유,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2배.
1: 우와! 만져보고, 입어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3: 요한인의
1: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시대.
1: 네, 정다원 원장님과 함께 신원에서 황원까지 가족 문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 네.
1: 자, 이번에는 청취자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주신 사연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원장님이 네. 좀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2: 네. 네.
1: 8976님 것부터 볼게요.
2: 네.
1: 이번 명절에 사위랑 딸이 와서 이것저것 음식을 해줬거든요.
2: 네.
1: 근데 남편 왈, 애들 와야 이렇게 반찬 해주는 거야?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러네요. 아니 내가 밥을 차렸는데 고생했다는 말은 커녕 저는 그래도 그동안 반찬님이 찌개며 퇴근하고 다 해줬거든요.
2: 네.
1: 남편 눈에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유, 하여튼 난 너무 속상했어요.
3: 와.
2: 속상했겠네요.
4: 아, 속상했겠어.
1: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아버님께서는 보니까, 아니, 평소에는 애들 이런 거 주지도 않잖아. 애들 와야 해 주는 거야.
2: 그래, 속상할 수도 있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네. 사위랑 또 딸이 오니까는 맛있는 걸 또 해주고 싶은 마음에.
4: 근데 네. 또 남편도 네. 속상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들 양쪽 입장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맞아요. 그렇죠.
4: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위와 딸이 왔으니까 음식을 네. 많이 더 맞아요. 하셨겠죠, 평소보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4: 근데 우리 또 남편 입장에서는 네. 평소에는 그냥 뭐 된장찌개에다가 네. 반찬 이렇게 해서 먹더니 사위가 오니까 원래 딸 아버님들이 네. 딸 뺏긴 아버님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2: 아, 맞아요.
4: 그러니까 아유 내 딸 뺏어간 저 사위한테 저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해준다고?
1: 아,
4: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2: 아,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다.
4: 그래서 우리 남편의 입장도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네. 그냥 아유 왜 저래. 나이도 먹어가지고 왜 저래.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1: 네네.
4: 아 우리 남편이 나의 음식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 당서 서

0: 섭섭했구나. 어. 내가 그러면 뭐 먹고 싶은 거 항상 얘기해. 내가 좀 더 해줄게. 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1: 아, 마음 깊숙이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화내지 말고 한번 그렇죠. 뭘 좋아하는지 네. 한번 물어보고 다음번에 해주면 되겠네.
0: 원래 이 관계라는 게 네.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복수심도 발생하고 아. 좋은 말을 해주기 어렵죠.
2: 맞아.
0: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네. 이때 조금 더 이해해주고 좀 따뜻한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부부 관계거든요.
2: 아.
0: 왜냐면 내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잘 대해줘서 이 사람도 날 존중해주면 내가 편해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지 마시고 네. 아, 이 말은 나를 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 좋다.
1: 그렇군요.
2: 아, 네. 그러네요. 가는 말이 고와야 네. 오는 말도 곱다.
1: 네. 하나 나왔다는
2: 씨. 네, 9115님. 우리 남편은 제가 1번이 아니고요. 본인 가족이 1번이에요.
1: 아 이거 안 되는데.
2: 아 이거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저랑 마트에 장 보러 가기로 해서 왔는데요. 조카한테 전화가 오면요. 저한테 다시 집에 올라가 있으래요.
1: 왜요?
2: 그런 일이 지금까지 세 번 있었는데 매번 저랑 함께 시간 보내다가도 집에서 아버님이나 작은 형네 집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이에요. 제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요 그건 효도고 우애다라고 말해요. 졸지에 저는 우애를 상하게 하고 효도 못하게 막는 못된 며느리 못된 외숙모가 되는 기분이에요. 원장님 조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1: 아니 그 사부님이랑 장 보러 가기로 했는데
2: 네네.
1: 조카한테 전화 준수야 왜 아유 밥 먹자고 여보 올라가 나 안 돼 올라가 준수야 어디로 갈까 장갑바 어디로 갈까
2: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와이프 입장에서 진짜 열받지. 지금 원장님께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0: 아니, 너무 웃겨.
1: 왜요?
0: 표현하는 게 네.
1: 네, 웃겨가지고. 근데 와이프한테 올라간 좀 그렇다.
2: 그래 이건 진짜 너무해.
0: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네. 존중하는 게 없잖아요. 아내에게 먼저 아 네. 네,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는데 자기가 좀 양보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의견을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은 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네. 독단적일 확률이 좀 있는 사람인 거죠.
2: 통보하는 거구나.
0: 통보하듯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게 꼭 이 사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마 기분이 상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내는.
1: 오래됐을 그렇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결혼이 몇 년 차인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을 세 번이라고 했거든요.
2: 네.
0: 이게 30년 동안 세 번인지 10년 동안 세 번인지 1년에 세 번째인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네. 당신하고 나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조카가 나에게 뭔가를 의뢰하고 부탁하는 건 정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겠죠. 그러니까 방금 예. 아니 세상에 조카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근데 이게 우리 천식님도 작은아버지 입장이 있지만 예. 조카가 전화와가지고 도움 요청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1: 좋죠. 해주고 싶어.
0: 맞아요. 네. 이 기분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저도 조카들이 있지만 네. 조카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이모 고모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뭐 도움 요청하면 네. 저는 만사제키고 도와주고
1: 해줘야지.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니까.
0: 왜냐하면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니까.
2: 네. 그렇지,
0: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내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마의 조카의 그런 그 도움 요청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너무 못하셨구나.
0: 맞아요. 여기서 맞아. 중요한 건 자기야 미안해. 여기서 표현이 필요한 건 아까 제가 고맙다는 말 두 번째로 제일 잘해야 되는 네. 게 미안하단 말이에요. 자기야 너무 미안해. 내가 얘가 또 이 약간 준수 얘기. 네.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저희 아들 이름이 준수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너무 준수가 평소에 너무, 연락 안 하는 애잖아.
0: 갑자기 예시를 준수로 들으려고 순간 당황했네요. 네. 어쨌든 우리 이렇게 그 준수가 오랜만에 네. 연락이 와서 이렇게 그 부탁을 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조금만 양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1: 아, 그렇죠. 미안해 고마워 네. 먼저 가야 되는군요.
0: 그렇죠. 미안해 고마워가 깔려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1: 근데 아버님 그랬대요. 네. 당신은 보면 말이야 그 효도를 망해해.
2: 그래.
1: 그리고 그 외숙모가 말이야 그 조카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거 왜 그래 말이야. 이렇게
0: 그래서
1: 하면.
0: 이때 벌써 우리 아내도 네. 남편을 네. 공격했기 때문에 이 남편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래.
0: 이 전제는 항상 남편의 행동이 지금 어떻게 나를 놔두고 너는 조카를 만나러 갈 수 있어. 요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벌써 기본적으로 내 마음

0: 마음속에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 남편한테 공격을 했잖아요. 아까 네네. 제가 뭘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
1: 그래 그 비판.
0: 비판을 했으니까 이쪽도 당연히 똑같이. 방어를 하면서 비판을 해야죠. 아. 그래야 내가
2: 약간 예, 그렇죠. 동등한 게 되는 것 같아요.
0: 내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2: 아, 정당화시킬 맞아요.
0: 정당화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아내분이 이제 그때는 좀 넘어가더라도 네. 자기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한테 전후 상황을 좀 설명하고 나한테 양해를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준비 다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치. 당신이 오지 말라고 그럼 너무 당황스럽고 불편하잖아.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네네. 라고 넘어가. 아유 그랬어 알겠어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전화 오면은 전화 왔어 그래서 또 갈 수 있겠죠. 그래도 네.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1: 남편분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2: 네. 아버님 잘 들으셨죠?
0: 네. 같이 네.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2: 부탁드립니다.
1: 제발요.
2: 이거 들으시고 야 문천식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1: 못한다
2: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 예.
1: 네. 7350님 저희 아내는 무슨 일이든 장모님과 상의합니다. 부부끼리 결정해야 할 일도 장모님이 먼저 알고 계실 때가 많은데요. 아내한테 그러지 않아줬으면 부탁했더니
2: 아니 우리 엄마랑 얘기도 못해?
1: 라고 오히려 화를 내네요. 제 생각엔 너무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아내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여기는 완전히 또 네. 마마걸 파파걸 이런 쪽 이야기가 나오게 되네요.
0: 그러네요. 이제 네. 마마걸 뭐 마마보이 마마걸
2: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정말 있죠. 많이들 하죠. 특히 네. 결혼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근데 실은 이것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일단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이 배우자가 행동할 때는 네. 화가 나는 감정으로 얘기를 하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벌써 이 남편분은 입장에서는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상태. 그러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맞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분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0: 결혼했을 때는 부부 중심으로 선택하고 부부 중심으로 모든 결정들을 해내는 것이 네.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걸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1: 많아요.
0: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장모님의 이야기든 시어머니의 이야기 이든 양쪽 다 이게 어른들하고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결혼을 하며 부부 중심의 원팀이 돼서 우리 둘이 뭔가 의논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을
1: 네.
0: 양가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며
1: 네.
0: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한 게 잘못된 거야? 내가 남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2: 그렇죠. 납득 못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우리 엄마가 좋은 얘기해주고 당신 위해서 얘기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아내의 감정과 남편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 아예 다른 영역인 거죠.
1: 네. 정말.
0: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우리 일을 장모님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부드럽게 얘기를 하나 화를 내면서 얘기하나 똑같아요.
2: 그래요?
0: 워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면 되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장모님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2: 톤은 그래요.
0: 근데 톤만 그렇지 내용은 똑같죠.
1: 네.
0: 너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1: 아~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좋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게 얘기했다고 해도 워딩에서 벌써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 그럼 어떻게
0: 그래서
1: 해야
0: 이 부분은 난 당신이 어머니랑 장모님하고 장모님 우리 가정을 걱정해서 얘기해주 당신 의논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너무 잘 알아.
1: 네.
0: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있었던 일을 우리 둘이 먼저 상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둘이 상의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장모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죠. 장모님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 마 말하지 마 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보다는 우리 둘이 먼저 의논을 해봤는데 안 됐을 때는 장모님 의견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가면
2: 저렇게 되는 거라.
1: 와 진짜
2: 근데 남자라는 동물이요 이사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제가 가끔 내가 옹졸해 보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갑자기 화가 확 나.
1: 그래,
2: 나는 호구냐? 나는 호구냐? 왜 니네 엄마랑 얘기를 해?
1: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2: 욱하는 거야. 네. 많죠. 가끔씩
0: 제가 보니까 오늘 사연 주신 분은 그 정도까지 화내서 얘기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2: 아닌 것 같은데.

0: 마음이 좀 쉬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마음 좀 속상하셔서 얘기하신 거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네. 얘기를 하든 우리 천식님처럼 강하게 얘기를 하든 네. 워딩이 똑같다. 그럴 때는 아, 우리 부부 중심으로 나는 당신 생각을 존중할 마음이 있고 나도 당신도 내 생각을 존중해 주길 바래. 네. 이렇게 서로 의견 해보고 안 될 때 어른들한테 여쭤보자. 이런 식으로 아, 얘기하시면 아, 좋겠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러네. 되게 현명하게 네. 말씀을 하신다.
0: 그러게.

0: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의 또 음주를 말리지도 않아요.
1: 어머머.
0: 전 며느리로서 계속 보고 있기 너무 힘듭니다. 이번 명절에 손녀에게까지 욕설을 하셨어요.
1: 네?
0: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1: 아이고, 이거 배운다니까요.
2: 야, 저 같으면 이거 안 갑니다, 저는. 저 안 가겠습니다.
1: 그렇죠. 네.
3: 이거는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입니다.
2: 아, 그래요?
1: 진짜요?
3: 네. 이 똑같은 사례예요. 똑같은 사례로 저한테 상담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집 남편은 이 문제를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2: 왜냐면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욕을 들었으니까.
3: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그냥 일상 용어라고 생각하는
3: 네,
1: 거예요.
3: 맞아요.
2: 뭐 썩을 놈부터 해서 뭐 상놈의 자식이다 보다. 저도 어렸을 때 네. 그 시대가 그랬어요. 뭐 상놈의 자식이다 뭐 썩을 놈이다 뭐 동물의 자식이다 뭐.
1: 동물의 자식.
2: 귀에서 저 언제 들렸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3: 요즘은요. 네. 시아버님이 담배를 피워도 네. 손전을 안 데리고 가는 분위기예요.
1: 그래요. 맞아.
3: 아버님이 담배를 끊지 않으시기 때문에 방금 담배 피고 오셔서 우리 아이를 만지는 게 싫다. 그래서 못 가겠다 할 정도로 요즘 친구들은 시부모님의 행동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대처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2: 네.
3: 근데 실은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이들이 네. 언어를 배울 때잖아요.
1: 그쵸.
3: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이런 언어들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어렸을 때 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남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아. 문제를 크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아 남편분하고 같이 들으면 좋은데 네.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남편들이 같이 안 듣잖아요.
1: 네.
3: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상담센터 가셔야 될 거예요.
2: 그 정도예요?
3: 네. 가서 남편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타인에 의해서 듣는 게 제일 좋다. 왜 아내가 얘기하면 별 문제 아닌데 너가 네네. 오버한다고 생각할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 네. 훨씬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예. 지금 만약에 이거를 상담센터까지 가기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아내분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면 또 이러면 나 안 가겠다. 이런 협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2: 그래요?
3: 저번에 그랬기 때문에 난 이번에 안 갈 거야. 내 아이도 데려갈 수 없어. 네. 명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가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강하게 아내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문제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원래는 남편들에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남편분에게는 아버님에게 찾아가서 아버님께서 아버님 저번에 명절에 아버님께서 또 술이 드셔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표현을 했다. 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의 이런 행동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다. 그거를 우리 남편이 얘기를 해야 돼.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 근데 이 아버님은 아 네. 알았다. 이제부터 안 그럴게. 하고 이제 가볍게 얘기해요.
2: 네.
1: 그렇죠.
3: 가볍게 얘기하고 다음에 또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순간 이 남편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즉시 아이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와야 돼요.
1: 아 그러네. 와이프가 하기에는 조금.
2: 정다운 웬만한 충격 요법 안 쓰시는데.
1: 네.
3: 그렇죠. 저는 웬만하면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네. 이거는 단호해야
2: 그렇구나.
3: 돼요. 왜 단호해야 되냐면 이 부모는요. 내 아이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1: 맞아.
3: 내 아이가 상처받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1: 네네.
3: 내 아이가 상처받잖아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내 아이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지켜야죠.
3: 그렇죠. 그게 네.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남이 아닌데 뭘 지키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3: 남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언어로 듣고 있잖아요. 그럼 지켜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1: 지켜야죠.
3: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단호해야 돼요.
2: 그렇구나.
1: 그 만약에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 어때요? 다음 날?
3: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려도 이런 어른들은요. 네. 자기가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 아마 남희 씨 웃으실 거예요.
1: 내가 이랬는데?
2: 내가
1: 이랬어?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2: 평소에 안 그러는데.
3: 별로 인지를 안 하세요.
1: 그렇구나.
3: 네. 그래서 아이고. 어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2: 그렇군요.
3: 네.
2: 1283님 위로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아이고.
1: 진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2: 진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1: 네. 맞아 맞아. 예. 아이고 어떡해. 네, 9687님 네. 남편이 좀 예민하거나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면요 단어를 일부러 세게 말해요. 욕까지는 아닌데 일부러 센 단어로 저를 위협 아닌 위협을 하는데 이번엔 추석에 시댁에 갔는데 아버님이 어머님한테는 딱 그런 화법을 쓰시더라고요. 집안 내력일까요? 너무 싫은 모습을 봐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꾹 참고 있습니다. 그치.
3: 원래 그래서 그래서 우리 김창욱 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0: 이 가정에는 모국어가 참 중요하다.
1: 네, 맞아요.
0: 아~ 그래서 이 네. 집안의 언어가 엄청 중요하다.
2: 그렇죠,
0: 그래서 집안
2: 그렇죠.
0: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마 살아오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되게 싫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남편들이 제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 진짜 싫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1: 욕하면서
0: 스스로 네.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요.
2: 네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네. 사람을 그냥 이 집안의 내력이고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고 왜 단어를 그렇게 쓰느냐 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해봤자 잘 바뀌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네. 이런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때 무조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순간에는 좀 지나가지고요. 당신이 그 말을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질문 요법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질문 요법으로.
0: 네. 왜 그렇게 단어를 쓴 거야? 나는 그런 말 들을 때 좀 속상했는데 당신이 네? 그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뭘까? 나 때문에 무엇이 힘들었던 거야?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꿔주면 당신이 괜찮겠어? 라고 해서 자꾸 질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1: 그렇군요.
2: 그때 당시에는 하면은 싸우니까
0: 네, 싸우지 마시고 네.
1: 오빠 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
0: 거군요.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듯이 질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이거 좋은 꿀팁인데요?
2: 이거 괜찮다. 그죠? 이거는 평소에 저희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 아내가 제 마음을 읽어주듯이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고민해보고 말할 것 같아요. 답변할 것 같아요.
0: 제가 그치? 이 질문요법은 시어머니들이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시어머니들이 불편한 말을 할 때 그냥 네네네. 넘어가지 말고 어머니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딱 해버리잖아요.
2: 네.
0: 그럼 어머니 당황하죠.
2: 그렇지 당황하지.
1: 그렇지 태어나 처음 받는 질문.
0: 네 맞아요. 막상 말 못해요.
2: 그러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은데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3: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4: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3: 119입니다.
2: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4: 오이야! 오이! 오이야 오이야! 울력새는 울로 가고 아른력새는 알로 가고 뚜루막딱딱 오이야! 오이! 오이! 오이야! 오이!
5: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에 날아드는 오이. 참새떼를 쫓으면서 부르는 새 쫓는 소리입니다.
4: 오이야! 우여! 운여짤랑 울러가고 알락짤랑 알러가고 돌막딱딱 우여!
5: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면 우여! 농부들은 날아드는 새를 쫓느라 쉴 새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와, 정다운자님 오늘 특별히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8: 네.
7: 질문 합법 기억하겠습니다 하면서 9099님이 진짜 오늘 방송 내내 고개 끄덕임에 들었어요.
8: 아유, 네. 감사합니다.
7: 최고라니까. 네. 네.
8: 김경준님,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고 이심이체임을 인정해야 한대요. 맞죠, 원장님?
9: 맞습니다. 이심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7: 아, 그렇군요. 원장님 질문 하나 또 왔는데요. 8843님 네. 부탁이겠네요. 요즘 저 혼자 권태기가 와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 다음에 혹시 권태기 극복 특집 한번 해주십시오.
8: 아, 너무 괜찮다. 예.
7: 완전 권태기도 극복이 됩니까?
9: 극복해야죠.
7: 해야죠. 그렇죠?
9: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해내야죠.
8: 해내야죠.
7: 아, 의문현답이네. 네.
8: 네. 도전, 도전.
7: 해내야지. 네.
9: 해내야지.
7: 그죠? 네. 안 살 거냐고.
9: 그렇지. 안 살 거 아니면
7: 해내야지. 그러네요. 아, 알겠습니다. 남희 씨, 이 코너 네. 되게 유익하지 않아요?
8: 너무 유익해요. 저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7: 4년차 부부.
8: 네.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네. 굉장히 많이 잘 될 것 같아요.
9: 아, 감사합니다.
7: 저는 이 코너 하면서 배운 게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은 한 번도 안 썼어요.
8: 아.
7: 네. 주로 수요일, 화요일. 뭐. 네. 다른 목요일만 알았습니다. 네,
8: 이거 남편한테 들려줘야 되겠어요.
7: 네, 네. 정다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8: 아, 감사합니다.
7: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7: 야, 지라 씨 이렇게 유익합니다.
8: 그러니까요, 너무 유익한 네. 방송인 것 같아요.
7: 네, 네. 아, 남 씨는 부디 지금도 사이 좋으시지만 네. 안 싸우시길 바래요.
8: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남편한테 예. 축구 배울 때도 많이 남편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7: 그렇죠.
8: 자, 경청하고
7: 질문을 하세요. 네. 오빠 말을 왜 그따구로 했어?
8: 네. 아, 저 죄송한데 오빠가 아니라 동생이에요.
7: 연하남이죠.
8: 네, 연하남이에요. 네.
7: 자기야 그러다, 말을 자기야. 그렇게 하는 거야?
8: 말을 그렇게 해.
7: 네, 물으세요.
8: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7: 그 남편이 놀랄 거예요.
8: 놀라겠다.
7: 제자들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8: 나한테 말대꾸를?
7: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저희 남희 씨랑 저랑 내일 또 오겠습니다.
8: 네.
7: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8: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3: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6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과 운영,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핵잠 사업의 일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특례와 원자력 안전관리 기준 등이 담겼으며 핵무기의 개발이나 제조, 보유,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확산 원칙도 명시됐습니다. 정부는 장보고 N 사업을 통해서 2030년대 중반에 첫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전략화한다는 목표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 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노 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재부 작성 원칙에 따라 인원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세부 자료로 참석 인원을 알려달라고 해서 실무자가 임의로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업추비 문제를 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행정처장의 태도는 별것 아닌 일처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철회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는지와 업추비 문제를 파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역도에서 박혜정 선수가 한국 신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한 박혜정 선수는 여자 86kg 이상급에 출전해서 인상에서 개인 최고 133kg, 용상에서 167kg을 들어서 합계 300kg으로 중국의 리원원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상과 합계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한 박혜정 선수는 은메달로 이번 대회 역도 종목 첫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입 수시 모집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성윤석 UA 어플라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성 대표 등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뒤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20mm,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0: 5mm로 예상됩니다. 충청권과 전북에도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8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주식을 하고 내 멘탈이 이토록 허약한지 알았다.
3: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사소한 일이 질투하는 이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강력한 확증이 된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긴데요. 상승장에선 쳐다도 안 봤던 시시한 뉴스를 하락장에선 일일이 신경 쓰며 하나하나 악재로 반영하는 새가슴 현상.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생각해야 승자. 그래서 어려운 거랍니다.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단되면 이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신세계에서 과구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부의 DMZ 폭발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의식해 늦어진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청와대의 입장,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자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노영희, 박상수 두 분과 얘기 나눕니다.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두고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합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4: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

0: 증권 B.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늘 믿을만한 기자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4: 네, 간만에요.
3: 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 역시 이번에도 금메달이었네요.
4: 네, 세계 랭킹 1위의 안세영 선수가 오늘 여자 단식 결승에서 홈 관중을 응원을 등에 업고 있는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 0, 21대 17에 21대 9로 완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정상에 오른 겁니다. 배드민턴이 1962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이후에 여자 단식에서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이번에 안세영이 처음인데요.
3: 아, 진짜요?
4: 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단 한 게임도 지지 않았다라고 네. 합니다. 야. 8강에선 태국, 준결승에선 중국, 또 결승에서 일본까지 모두 2대 0으로 다 이제 올클리어를 했는데요.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는 무릎 부상을 당하고도 끝까지 버텨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3: 지금은 안세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4: 네, 특히나 뭐 이전에 협회 관련 여러 가지 좀 구설도 있었고 논란도 있어가지고 마음에 좀 안 좋은 게 많았을 텐데 너무 싹 털어버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3: 제작진이 이거 찾아줬는데 안세영 선수가 올 시즌에 57전 56승 1패였대요. 딱 한 번 진 거예요 올해.
4: 이거 스포츠 만화로도 이렇게 와, 그리면 너무 만화 같다고 같은데.
3: 영화나 만화도 이렇게 하면 욕 먹습니다. 네. 와, 진짜 안세영의 시대입니다. 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이 하나 더 나왔다고요?
4: 네, 여자 복식에서 세계 랭킹 2위 이소이 백하나조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결승에서 2대 1로 꺾었다라고 합니다. 오. 첫 번째 게임부터 굉장히 접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듀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26대 28로 내줬지만 두 번째 게임을 21대 18로 가져왔고 마지막 3게임도 21대 18로 잡으면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상대한 중국조가 올 시즌에 이소이 백하나에게 5차례나 패배를 안겨줬던 상대였는데 계속 막혔던 세계 1위조를 아시안게임 결승에선 나름의 서력 복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거는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24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3: 이야, 오늘 아주 배드민턴에서 오늘 한국 배드민턴계에 네. 아주 큰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날이네요. 자, 다음은 화제성 소식인데 야 이거 북항이 지금 이 북항이를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네. 오늘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4: 맞습니다.
3: 어떻게 됐어요?
4: 실패했습니다.
3: 아, 실패했어요?
4: 네. 북항이가 가지 않았습니다.
3: 아, 이렇게 좋은가?
4: 그러게요. 사실 오늘 부산 해경에 국립수산과학원 네. 또 소방까지 선박과 구조보트를 동원을 해서 미리 예고한 대로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면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네. 수로 출구 쪽으로 이제 외해로 갈 수 있도록 몰아내겠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북항이가 배가 다가오면 수로 가장자리로 붙거나 아니면 다시 안쪽으로 빠져버리면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한번 실패했고 오후에도 다시 도했지만 또 실패를 하면서 결국 북항이를 외해로 보내지 못하고 작전이 오늘 종료가 됐는데요.
3: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4: 플랜 B가 있습니다.
3: 아, 플랜 B가 있어요?
4: 네. 이

0: 프로 크기에 맞춰가지고 네. 큰 그물을 따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 워터펌프와 이 그물을 함께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외해 유도 작전을 펼치는 건데요. 네. 그물이 있다고 해서 그물로 잡거나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북한이 갈 수 있는 방향 쪽을 이렇게 막아서면서 쭉 이제 외해로 유도를 하면은 네. 그물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외해 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활동성이나 호흡 같은 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수로 자체가 사실 상어가 살기에 그게 넓은 건 잘 아닙니다. 또 먹이 활동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머물게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1: 아니 북한이가 여기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면 그냥 좀 살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 크게 보면 이게 북한이를 위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0: 네. 그리고 지금 먹이 활동이 잘 타고 있는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무태 상어가 굶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또 시민분들이 막 생닭을 던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죽은 우럭을 던진다. 근데 아이고. 전혀 먹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네.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거죠. 자, 부산시는 북항이를 명예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고요?
0: 네, 사실 원래 오늘 북항이가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네. 환송 행사를 좀 크게 벌였습니다. 시민들도 좀 많이 몰렸고요. 이미 누적 방문객이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수공원에.
1: 60만 명이요?
0: 네. 원래 하루에 한 2천 명 정도 샀던 곳이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북항이 덕분에 홍보 네. 효과를 톡톡하게 누린 거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오늘 북항이를 부산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네. 시민 8,200명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률이 91%였다고 합니다. 압도적이었고요. 네. 이 상어가 위촉장을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가 대신 받았다라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 그래서 오늘 북항이 졸업식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작 북항이가 안 가면서 졸업식은 했는데 졸업생은 그대로 현장에 남아있는 모습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기회에 체류 기간이 이틀 정도는 더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심각한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군 당국이 이 DMZ 지뢰사고 관련해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렸죠. 어느 정도 내린 거죠, 이제?
0: 네, 맞습니다. 이게 중간 조사 결과였는데 합참과 유엔군 사령부가 함께한 겁니다. 네. 지난 21일 발생한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했습니다. 사고 지점이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부상 장병들의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 등에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이 됐고 반면에 우리 군이 사용하는 철제 지뢰에 들어가는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종합을 하면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반보병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군의 판단이었습니다.
1: 반보병 지뢰라는 게 이제 대인 지뢰 얘기하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네.
1: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또 결정적인 물증이 추가로 나왔다고 하죠?
0: 네. 군과 유엔사가 현장 조사를 벌이다가 2차 폭발 지점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을 실제로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고 당일 장병들이 봤다고 진술했던 미폭발 지뢰와 다른 지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발에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 한 발에 오늘 발견된 것까지 하면 최소 네 발이 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1: 그렇네요, 진짜.
0: 네, 그래서 강신철 장관은 오늘 새로 발견된 지뢰가 적어도 1년 더 저전에 1년 이상 된기 전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보다 네. 더 이전에 설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지뢰의 출처를 위해서 북한으로 좁혀지긴 했는데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됐는지는 여전히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어요.
0: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부상 장병의 쾌유를 기원한 적은 있지만 사고 원인과 대응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군 당국이 유엔 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의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도 별도로 좀 입장을 냈습니다. 네. 계속 야권에서 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

0: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 지뢰 가능성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현장 조사를 일부러 늦췄다. 이게 지금 야권의 시나리오입니다.
1: 그렇죠.
0: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고요. 현장 조사 일정은 합참과 유엔사,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내린 순수한 군사적 판단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난 게 21일이고
0: 네.
1: 유엔 총회가 우리 시각으로 23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들을 네. 제기하는 건데 유엔 총회 연설 앞두고 북한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 선을 그은 거죠. 자, 하지만 국민의힘 공세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최초 보고 과정에서 북한 지뢰 추정이라는 표현이 왜 사라졌느냐. 또 유엔사의 조기 현장 조사 요구를 왜 안 받아들였냐.
1: 네.
0: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됐는지도 밝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경질과 국정조사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제기고까지 정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가 꽤 셌는데요. 오늘 이제 좀 안보 관련 행보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100명도까지 갔는데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를 하고 해병대 6여단을 찾아서 대비태세 점검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늦어도 한참 늦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고 야당만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1: 국회 국방위에서도 오늘 이 사고를 놓고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이 똥별 논란 이건 또 뭡니까?
0: 아 이게 참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1: 맞아요.
0: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사고가 불거지고 나서 군 수뇌부가 바로 현장 조사 안 한 거 이거 똥별들이 현장 조사를 막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서 특히나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준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같은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병준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꺼냈습니다.
1: 네.
0: 강신철 장관에게 아니 본인을 비롯한 군 장성들을 똥별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강 장관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자 한동훈은 바로 SNS에 다시 참전을 했는데요.
1: 그렇죠.
0: 김병준 의원과 강신철 장관이 낯간지럽게 티키타카를 한다라면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똥별이 맞다 이렇게 썼습니다. 현장 조사를 29일로 정한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그 결정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인지 아니면 강신철 장관인지 밝히라 이렇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1: 곽 기자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있어요?
0: 저는 초기 대응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국방부에서 뭐 공보라든가 이런 부분 분명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0: 근데 그 비판이라는 건 정규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좀 색깔론에 가까운 음모론이 아닌가
1: 네.
0: 의혹 제기의 포인트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게 진짜로 진상을 밝히고 뭐 재개발을 방지하고 우리 군 장병 들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 건지
1: 네.
0: 잘 모르겠습니다.
1: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은폐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에 21일 날 이 사고 터진 것 자체가 북한이 여기다가 그 NL 그 MDL 남쪽에다가 자꾸 이 지뢰 같은 거 심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유엔사 사전조사를 위해서 들어가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라면 처음부터 이 조사 들어간 것 자체가 우리 군인데 뭘 감췄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국방부 공보라인 여기는 정말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봐도 아니 처음에 부상자 수 2명이니 3명이니
0: 네,
1: 여기서부터 일단 국민들의 신뢰가 저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사 자체가 북한군이 여기다가 심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뭐 우리 군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 이거를 꽤 마치
0: 그쵸.
1: 50대 50의 네. 가능성처럼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여기서부터 뭐가 꼬였다. 근데 물론 이거는 지극히 조심스러워 해야 될 사안이긴 했지만 처음 대응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요거는 좀 그래서 야당의 공격이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닌가.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0: 그렇죠.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암살자 괄호 열고 들, 네, 괄호 듭니다. 이 영화 암살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0: 영화 제작진이 결국 공식 입장까지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 당시 박정희 정권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적하는 내용이 결국 역사 왜곡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작진이 일단 이 영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확정하거나 기존에 확인된 사실을 뒤집으려 만든 영화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공개된 수사 기록과 자료, 서적, 다큐멘터리 등을 조사한 뒤에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삼고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한 극영화라고 했고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암살의 배우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극중 인물들이 제기한 의혹과 가설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제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제작한 영화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허진호 감독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자기 스스로도 자작극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관객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줄 난 몰랐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중국 자본 의혹 이 얘기는 또 뭔 얘기입니까?
0: 이게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네.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영화의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에 중국계 자본 400억 원이 투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1: 네.
0: 중국의 이제 중신그룹 자회사 CLSA 캐피탈이 제작사에 투자했다라는 이 보도를 언급을 한 건데 결국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영화 제작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거 따져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제작사 오늘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당사 및 영화의 제작과 투자 과정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은 전혀 없고 국내 제작진과 제작자들이 주도하고 국내 자본으로 독립적으로 기획, 제작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0: 어제 공식 입장문이 또 나왔습니다.
1: 네네.
0: 제작사의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현장에서 들린 총성과 발견된 탄피 숫자 또 유경수 여사가 맞은 총탄의 방향 등을 통해 공식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1: 네.
0: 재단은 이거 다 충분히 설명되는 내용이다라 강조하고 있고요.
1: 네.
0: 또 문세광이 조총련 관계자 접촉하고 범행을 준비한 과정도 마찬가지로 당시 수사 재판에서 다 확인이 됐던 것이다 라면서 박정희 정권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제시한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 장도혁 대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주진우 의원 이런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 영화를 지금 보수 정치권에서 이 영화를 비판을 많이 하고 있네요.
0: 네. 장도혁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면 고소고발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표현의 자유냐라고 하고 있고요.
1: 네.
0: 한동훈 의원도 가세를 해서 영화를 사전에 막거나 검열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개봉했다고 해서 비판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전을 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제작진이 여사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지금 관련 창작진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1: 흥행에 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 논란이?
0: 일단 누적 관객이 163만 명이고 지금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박스오피스 내주기는 했는데
1: 네네.
0: 사실 1위하고 1,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그때 역사 왜곡 논란 때문에 지금 꺾였나 흥행이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어떤 추이를 그리는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면 홍보가 좀 더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저도 아니, 영화를 안 봐서
1: 그러니까
0: 다 더 궁금해지잖아요.
1: 아니 저만 해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도대체 막 싶으면서 오히려 이러면은 제작사에서도 어떨지 모르겠네요.
0: 이거.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포스터 합성까지 해가지고 보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

0: 88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오늘 2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먼저 순방 얘기부터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6: 네.
5: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아무래도 지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격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6: 네, 그렇습니다.
5: 좀 뭐 재미난 얘기 좀 있나요? 그 과정에서?
6: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유엔 총회 네. 방문 참여와 그리고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순방을 따랐는데
5: 네.
6: 사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때만 하더라도 한미 네. 정상회담이 조금 불투명했습니다.
5: 네, 네.
6: 사실 뭐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바도 있고 터키에서도 만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5: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6: 예.
5: 거죠.
6: 네. 그런데 현지에서 저희 이제 한미 간의 대미 투자 협상이
5: 네.
6: 거의 타결 분위기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5: 네.
6: 한미 정상이 그날 저녁에 하는 쪽으로 그날 오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유엔 총회 참석 정상들을 초청할 리셉션이 오후 7시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5: 네네.
6: 오후 7시에 예정된 리셉션이 있고 7시 30분에 트럼프가 기조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 네, 그렇죠.
6: 저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 시간이 7시 20분으로 잡힌
5: 그렇죠.
6: 거예요.
5: 그래서 원래 10분
6: 그러면 10분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정상회담 하는데 다른 이제 7시 30분에 기다리는 정상 때문에 미국 측 의전장이 회담 중에 자꾸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의제에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면서 뭐 전작권 문제라든지 핵 원자력 네네. 추진 핵 잠수함 연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듣기 위해서 그러면 30분까지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리셉션이 7시 30분에서 8시로 늘어난 상황이 됐던
5: 네.
6: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두 정상이 함께 들어가면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5: 네.
6: 관심을 표명했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5: 네.
6: 하나는 부창부수라고요.
5: 네.
6: 멜라니아 여사도 그날 이제 유엔 총회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을 초청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원래 12시 한 50분 1시쯤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김혜경 여사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5: 네네.
6: 도착하는 쪽 이동했는데

0: 라니아 여사가 예상보다 빨리 뉴욕 교통은 이제 들쭉날쭉이거든요. 네. 12시 한 27분에 도착해가지고 호스트가 멜라니아 여사이기 때문에 다 함께 그 배우자들 사진을 그러니까요. 그룹 포토 세션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여사께서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20분을 그러니까요. 우리 여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옆자리를 탁 비워놓고, 네.
1: 자리 비워놓고. 이제
0: 도착 오니까 백악관 측에서는 이번 행사에 미국의 중요한 소중하고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사님 오기를 기다렸다면서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로 안내해서 그렇게 사진 보면은 두 여사가 가운데 있고 쭉 하는 사진 찍히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런 점에서 정상 부부 간의 케미라든지 우위가 더욱 돈독해지는 회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뭐 의제와 상관없이 소프트한 어떤 결과 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12월에 그러면 골프는 치는 건가요, 양 정상이?
0: 사실 이제 두 정상 간의 이제 회담에서 골프가 네. 화제가 됐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 네. 수차례 걸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골프가 화제가 됐죠. 이번에도 이제 처음 이제 7시 20분에 딱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마디가 아름다운 영부인 어디 잘 계십니까? 라고 네, 안부를 네, 물은 네. 다음에 우리 한번 골프 쳐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네, 이렇게 네. 회담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이 이제 마이애미에서 열리는데 그때 한번 골프를 치는 것도 괜찮겠어요라고 얘기하니까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곁에 있던 이제 수지 와이즈 비서실장한테 한번 그때 한번 일정을 잡아보는 게 한번 추진해보라고 그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과의 어떤 골프에 대한 회동에 대한 의지가
1: 네.
0: 상당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성사될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1: 네, 네.
0: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을 때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한번 두 정상이 처음으로 골프 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 하여튼 이 골프를 또 치게 되면 이게 뭐 한두 시간 좀 길게 치잖아요.
0: 네,
1: 보통
0: 네,
1: 골프는.
0: 네.
1: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0: 네.
1: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0: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1: 네.
0: 두 정상의 만남 그리고 그 두 정상 사이의 어떤 우위가 돈독해지게 되면은
1: 네.
0: 그 후속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장관 레벨의 회담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굉장히 잘 풀리게 되는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민간 기업 간의 무역이라든지 수출 분야에서도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결과로 하기 때문에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1: 네.
0: 것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무거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이것도 이제 대통령 순방 중에 터진 일인데
0: 네.
1: 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0: 네.
1: 이 과정을 좀 속 시원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세계 만방에 그냥 갑작스럽게 지금 이 사실을 다 공개했을 때 청와대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어땠나요?
0: 사실 대통령이 멕시코 순방 국회 방 마치고 도착하는 그날 밤에
1: 네.
0: 제가
1: 네.
0: 홍보소통 수석으로서 이렇게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태도에 대한 입장문을 제가
1: 그렇죠.
0: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일관되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그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 일관된 방침이죠.
1: 네네.
0: 그 원칙에 따라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밝힌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측도 이제 북한군 포로를 이제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의
1: 네.
0: 포로들하고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기회를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그런 어떤 국내적인 비판
1: 그렇죠.
0: 우려해가지고
1: 네.
0: 이걸 이제 관련 사항들을 비공개를 할 것을 굉장히 일관되게 요청해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도 사실 꼭 우크라이나 쪽 요청도 있긴 했지만은 이제 포로 송환이라는 건 당사자들이든지
1: 네.
0: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이라든지
1: 그렇죠.
0: 뭐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그게 부응해 가지고 비공개 원칙에 합의했던 것이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사전 협의가 없이 우크라이나 측이 사전 협의가 없이 포로들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하고
1: 네.
0: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유감스럽다는 듯 밝혔는데
1: 그렇죠.
0: 거기에 대해서
1: 다시
0: 사실과 다르게 이제
1: 네.
0: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 비공개

0: 합의한 적 없어. 네.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대통령을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몰아가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에 바탕을 둔 외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입장을 내게 됐던 것입니다.
1: 아니, 우크라이나는 그럼 대체 왜 이런다고 보세요?
0: 사실 뭐 우크라이나 상대방 정부가 왜 그런지에 대한 네.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예단하는 네. 것 자체는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외교 문제니까. 네,
0: 다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측하고 수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네. 포로 송환 문제를 협의해 왔고 비공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네.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 뭐 홍보소통 성명이 제 명의 입장을 낸 데에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네. 우크라이나 얘기 대사를 초치해서 네. 입장을 정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해 달라.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후속 조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까 일관된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또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에 또 붙잡히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때도 동일한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0: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 가정적인 상황을 네네.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네.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네. 우리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이런 문제에 임한 일관된 입장, 즉 네. 북한군 포로의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과 마찬가지로
1: 헌법상
0: 네. 우리 국민이고
1: 우리 국민이죠.
0: 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입니다.
1: 네.
0: 그 원칙에 따라서 임할 수 있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청와대 이제 홍보수석이시니까 네. 이게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0: 네, 네.
1: 지금 뭐 특히 그 무기 문제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언급들을 계속하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잖아 이런 그 포로 송환 문제까지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들더라고요.
0: 네, 네.
1: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네. 좀 민감한 문제. DMZ 지뢰 폭발 사고. 일단 지금 늑장 대응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사고 조사가 늦고
1: 네.
0: 늑장 대응했다는 이제 일각의 비판들이 주장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네. 그거는 매우 어폐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1: 일단 조사까지 6일 걸렸잖아요.
0: 그런데 네. 네. 네. 그걸 조사를 일부러 늦게 한다든지 뭔가 네. 이렇게 사고 원인을 은폐할 이유가 있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1: 네.
0: 더욱이 이제 이번 지뢰 사고하고 이제 현장 조사 문제를 대통령의 유엔 연설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어떤 시각도 있던데
1: 그렇죠.
0: 이런 거야말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네. 어떤 주장이고
1: 억측이다.
0: 정치적 공격 음모론에 바탕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0: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1: 네네.
0: 일단 먼저 사고 직후부터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1: 네.
0: 사실 당시 터졌던 그 지뢰 파편 같은 증거물 같은 것들은 곧바로 당시 수거해가지고 국가수에서 조사에 들어갔던 바가 있고요.
1: 네.
0: 군 당국은 이제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지 협의에 들어갔던 것이죠.
1: 네.
0: 문제는 그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 네. 장병들이 수색하는 통상적인 통로가 아니라
1: 네.
0: 새로 이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1: 그렇죠.
0: 이제 지뢰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늘 장병들이 다니는 수색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그곳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진입하다가는
1: 네.
0: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조사도 매우 중요하고 네. 더불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지역
1: 네.
0: 또 다른 폭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상황을 갖다 굉장히 잘 아는 작전 지역을 아는 작전위원회 안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또 다른 희생을 담보를 할 수 없기
1: 네네.
0: 때문에 이제 유엔사가 군 당국이 판단을 해서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죠. 보면은 어제 조사에서도 보면은 그 현장에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보병을 향한 지뢰 한 발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것처럼 그 인근에 또 이제 그런 폭발이 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된 거지 뭐 사고가 조사가 늦었다거나 네. 뭐

0: 뭔가 이렇게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하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 원래 29일로 해놨다가 네네. 27일로 당긴 것만 봐도 이거 여론 의식해서 당긴 걸 보면 이게 지금 조사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춘.

0: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 결과는 어제도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제가 아까 일부 방송하면서 네. 제 그냥 사견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번에 보면서 국방부 초반에 네. 이 공보 대응에는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처음에 부상병 숫자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2명, 3명 이렇게 막 혼선을 주고 거기서부터 일단 국민들 신뢰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네. 그리고 우리 군의 어떤 뭐 지뢰 유실될 가능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좀 조심스럽고 민감한 주제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네, 네. 당시에 마치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과 우리군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거의 5대5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공보를 보면서 네. 아 저거는 진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좀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하여튼 군 당국에서 지금 어제도 이제 저녁 시간 때 국민들에게 조사 결과 발표했던 것처럼 네. 유엔사와 함께 협의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네. 그 현장에 대한 상황을 분명하게 조사하고 또 파편에 대한 국가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나온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밝히고 네. 그에 따른
1: 대응 조치도
0: 취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1: 그 대응 조치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확성기 얘기 또 나오던데 그거 이미 다 뗐잖아요. 그럼 뭘 대응할 수 있나요? 상응하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진상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 당국에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린 것은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사적인 문제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1: 제가 오늘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응하는 조치 이걸 뭘 할 수 있지? 지금 예. 매우 어렵겠다라는 네. 생각은 좀 했습니다. 자 현안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 대법관 제재청 이 논란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금
0: 글쎄
1: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네. 청와대도 대응하기가 이것도 정말 곤혹스럽게다 싶거든요. 서면 제청 자체부터가 굉장히 좀 초유의 일이잖아요. 지금.
0: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질문이 있을 것 같지만은 집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한번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네.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걸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냐면은 이번 사항은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이 네. 지난 3월에 이제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 3월 3일에 퇴임했습니다. 그럼 퇴임하면 당연히 대법관 이제 후임 대법관을 이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헌법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 임명하는 절차에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대법관이 공백 사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네. 헌법에 부여된 권한과 그렇죠.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법원장께서는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반년 동안 네. 어떠한 후보에 대한 제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노태학 대법관 이제 퇴임 처에 맞춰가지고 대법관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월 22일 날에 네. 노태학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그때 추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추천한 4명 중에서 한 명을 제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제청 절차를 이행하지 네.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반년이 지나서야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저기 실질적인 어떤 과거의 관행에 따른 협의 절차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이제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한 6개월 동안의 사법부 대법원과의 네. 공백을 초래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제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제청 네. 절차조차도 뭔가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1: 기존 관례를 깬 거죠.
0: 예, 그런 거죠. 그러니 이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절차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제청을 받으려며 재제청하라는 요청을 했던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헌법개혁관의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 뭔가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저는 또 헌법개혁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대법원 측에서는 또 이제 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부하는 것 자체는 뭐 이 문제를 이제 지

0: 애를 모아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사법부의 공부를 계속 초래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법권의 독립,
1: 네.
0: 사법부의 독립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1: 네.
0: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1: 네.
0: 점을 저는 좀 염두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0: 네.
1: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에 이제 퇴임하면 그만이고,
0: 네.
1: 청와대에는 더 부담을 계속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0: 뭐
1: 뭔가 돌파구가 있을까요?
0: 청와대가 부담을 안는 측면보다 저는
1: 네.
0: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법부의
1: 네.
0: 어떤 그 파행
1: 네.
0: 그리고 대법관의 공백 사태가 초래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굉장히
1: 그렇죠.
0: 어떤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어떤 독립,
1: 네.
0: 그분이 말씀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1: 네.
0: 헌법 정신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대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1: 네.
0: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저 강훈식 비서실장, 이거
0: 네.
1: 사표는 수리되는 거죠?
0: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강훈식 실장은 지난번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최근의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1: 네.
0: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부족하다라고 굉장히 고개를 숙이시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대통령의 국정을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비서실의 이제 실장으로서
1: 그렇죠.
0: 종합적으로 대통령 보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단 차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실장의 사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 중인데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그 뭔가 가닥을 잡아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정책실장도 지금 공백이라서 그럼 같이 인선이 이루어질까요?
0: 글쎄 그 부분도 역시 정책실장도 지금 정책실장은 지금 뭐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이제 경제성장률 지표가 뭐 3.8%로 이제
1: 네.
0: 수정해서 상승 발표되고 했는데 그런 거시 지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은
1: 네.
0: 아랫목에서 그
1: 그렇죠.
0: 성장의 어떤 과실들을 실제 서민들이 느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K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회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더 고민하시면서 그게 맞는
1: 네.
0: 어떤 정책실장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0: 네.
1: 저 유시민 작가 법적 대응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0: 네.
1: 이거는 뭐 어렵겠죠? 이런 건.
0: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네.
0: 대통령과 청와대는 건설적인 비판이라든지
1: 네.
0: 쓴소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지적은 국정감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말대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뭐 이런 보도 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1: 예,
0: 드립니다.
1: 검토한 바 없다.
0: 예.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영 홍보소통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

0: 맛있겠다.
1: 제조원 현대 오피스
2: 샤브올데이.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2: 3부와 4부에는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조금 일찍 만나보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0: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연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일본 선수를 완파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는 이소희 백하나조가 중국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해 24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세계 랭킹 2위 일본 야마구치 아카네의 초반 공세에 안세영은 추춤했습니다. 상대의 집중력에 고전하며 중후반까지 16대 16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정교한 스트로크와 구석구석을 찌르는 예리한 샷을 앞세워 코트 전체를 차근차근 장악해 나갔고 기분 좋게 첫 게임을 따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파죽지세였습니다. 몸이 풀린 안세영과 달리 상대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게 확연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인 안세영은 21대 9, 11점 차로 두 번째 게임까지 가져오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개인전 5경기를 모두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제압한 완벽한 우승.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선수로는 아시안게임 사상 첫 2연패라는 역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세영은 야마구치가 많이 급해지게끔 경기를 풀어갔다며 우승이 꿈만 같고 노력했던 게 계속 떠올라 벅차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선 이소희 백하나조가 세계 랭킹 1위 중국 류성수 탄닝조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듀스만 6번 이어진 접전 끝에 첫 게임을 내준 이소희 백하나조는 두 번째 게임을 가져오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18대 18로 맞선 마지막 게임에선 중국 류성수가 다리를 다쳐 제대로 뛰지 못한 가운데 내리 3점을 따내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 은메달에 아쉬움을 털어낸 이소희 백하나조는 우리 선수로는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24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복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에 대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가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매설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 발의 지뢰가 좁은 지역에 몰려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매우 적다며 지뢰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는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의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영화 제작사와 출연진을 향해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영화의 즉각적인 상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 및 재판 기록에 문세광이 조선총련

0: 관계자에 포섭돼 유경수 여사 시해 범행을 저지른 과정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며 중앙정보부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부인 암살을 기획했다는 영화 속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의 1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이정호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초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은 현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공안전부장은 최지석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검찰국장이 맡습니다.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청장은 거의 현재 고검과 지검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됐습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김봉현 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을 맡습니다. 명문대 경영동아리에서 알게 된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5년간 여러 차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최근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거둔 일당의 주거지와 회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핵심 혐의자들은 서울대 경영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3, 40대 5명 안팎입니다. 이들은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업무를 통해 얻은 공개 매수나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미공개 정보가 발표되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대량 매수했다가 호재성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오르면 파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이 범죄에 이용한 종목은 5개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도 동원해 총 10여 명이 범죄에 가담했고 2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뒀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 계좌를 파악한 뒤 거래된 종목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이 있는 증권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0: 한국 해외 직접 투자액이 4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205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2.3%가 증가해 작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재경부는 금융보험업 투자가 늘고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2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 투자액 규모는 금융보험업이 104억 8천만 달러, 제조업 35억 7천만 달러, 정보통신업이 27억 3천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노동조합이 정부가 LH 분리해체 강행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서 LH를 택지개발 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고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뒤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지뢰 폭발 사고 현장 근처에서 오늘 북한 지뢰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3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노영희 박상수 두 분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두고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문의.

0: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2: 오늘 3부 거침없이 하이킥,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하프타임에서 미리 만나봤지만 오늘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첫 번째 이슈, 안보 얘기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들이에요. 어젯밤에 지금 합참이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중간 조사 결과를 이제 밝혔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북한군이 매설해놓은 그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슈가 늑장 대응 논란이 있어요. 21일 날 사고가 터졌는데 조

0: 조사는 엿새 뒤에 들어갔죠. 네. 엿새 뒤에 들어갔고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이런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늑장 대응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 네, 저는 사실은 늑장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1일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하지 않은 네. 공백 상태였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는 유엔사가 이제 그 관할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이상하게 거기다 뭔가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네. 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가서 조사하려는 시점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였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거길 들어가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하기가 좀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고, 우리 특히 지뢰 탐지가 주 특기라고 하는 분이 다쳤고 거기를 새롭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사실 저는 매우 난감했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여기서 첫 번째 제일 잘못한 건 공보라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국방부 공보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지금 지적당한 게 아니거든요.
0: 제가 오늘 한번 얘기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대변인 포함해서 국방부 공보라인들은 조금 정신 차리고 좀 다 좀 쇄신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되게 불안감을 지금 주고 정확하게 상황 설명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좀,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이런 것도 뭐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0: 네.
1: 일견 타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런 것들은 이 국방부에서 분명히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늦어졌는지, 늦어진 게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지금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정쟁으로 또 이거를 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얘기다. 두 번째, 이렇게 또까지 만드는 거는 국방부 자체도 좀 책임이 조금 있다.
0: 네.
1: 그러나 되게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이제 조금 진실 규명이 한 발 더 다가섰으니 조금만 참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2: 유엔사에서 바로 직후에 조사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
0: 유엔사에서 바로 조사하자 한 거는 사실이에요.
2: 그렇다고 이야기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0: 그게.
2: 했는데 네. 29일에 조사를 하자고 한 사람이 저는 범인이라 생각을 해요.
0: 그건 한동훈의 입장이죠.
2: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데 네. 그 비에 유실되지 않을 거라는 그거를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사람은 빗물에 유실되는 건 미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군 생활 했었지만 빗물에 그 불발탄이나 지뢰 유실돼서 와가지고 EOD 출동하고 이런 경우들 비일비재하고 기사 검색해봐도 장마 때 유실되는 지뢰들 이야기가 비일비재한데, 그 무슨 그게 미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빗물에 지금 유실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29일에 네. 하자는 게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0: 네, 네.
2: 가장 비교 대상이 된 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복합 지뢰 사건입니다.
0: 네.
2: 그때는 2일차 때 조사를 들어가서요. 6일차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0: 네.
2: 근데 지금은 6일차가 넘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늦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빗물에 유실돼가지고 또 불명이다 이렇게 나올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그래도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북한에서 매설한 지뢰라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지점들이 확인되는 게 지금 벌써 4개째 나오고 있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러면서 이제 그 네 개는 매설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비무장지대이지 않습니까?
0: 네.
2: 정전협정상 지뢰를 매설하면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그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다쳤기 때문에
0: 네.
2: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2015년도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 지역 자체가 달라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0: 네.
1: 저희 아이가 지금 군대 가 있어요.
2: 네.
1: 지금 바로 그 철원에 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철원에서는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군대에 간 사람들 전부 다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무조건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0: 네.
1: 너무 위험하고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사고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서의 그 지뢰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0: 네.
1: 무조건 날짜를 가지고서 뭐 빨리 그때는 처리했는데 지금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애초에 그럼 작전 투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위험한 데였으면. 근데 이제 빗물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고 비 예보가 있었고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늑장을 부린 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나중에도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 북한 지뢰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북한 지뢰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 측에게 2015년에는 유감 표명을 받아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한 정도는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 비무장 지역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뢰 매설하고 정전협정 위반하는 거.

0: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1: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물론 상응 조치가 뭔지는 사실 저도 말하기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하고 우리 간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위험성을 생각하면.
0: 근데, 사과도 안 받아요?
1: 아,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사과하라고 하나 안 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놀랐던 게 그러면 아예 수색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찾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0: 아니 그러니까
1: 아니잖아요.
0: 그렇게 위험했다면 그러니까 수색을 하러 간 것부터가
1: 위험했는지
0: 문제라고 얘기를
1: 안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0: 하면은,
1: 아니 위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들어가서 수색을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럼 수색도 하지
0: 아니죠.
1: 말아라?
0: 여기가 그 지뢰 매설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첩보가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수색을 하러 들어갔잖아요.
0: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수색을 하러 들어간 건데 그에 대해서 사고가 났으면 빨리 조사를 해야죠. 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위험하다? 그럼 수색도 위험했죠.
1: 아니 조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진짜.
2: 아니 두 분이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중간에 좀 껴들어도 될까요?
0: 네.
2: 제가 좀 이해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이 조사를 하자고 한 것 그러니까 21일 사고가 터진 거는 우리 군이 먼저 북한군이 자꾸 내려와서 지뢰 매설하고 있다.
0: 그러니까요.
2: 네, MDL 남쪽에다가 네. 10m, 15m 근방에다가 네. 계속 지금 지뢰를 심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자 그러면 조사를 하자고 유엔사를 계속 설득을
1: 했는데.
2: 하고 설득을 해서 유엔사가 야 그럼 하자 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전 조사를 할게. 그런데 그러려면 수색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풀을 해치고
1: 수색로를
2: 가서
1: 개척하러
2: 들어가다가 이번에 사고가
0: 네,
2: 난
0: 맞아요.
2: 거니까
0: 네.
2: 이 과정을 보면 뭐 이걸 무슨 북한군 지뢰를 은폐하려고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건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엿새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목함 지뢰하고는 경우가 좀 달라요. 목함 지뢰 때는 통문 바로 근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진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평소 우리가 지나가던 통상적인 수색로 근처였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안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동일해서 비교할 수는 물론은 없는데 다만 엿새가 걸린 거는 조금 오래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물론 들더라고요. 저도.
0: 그러니까 엿새가 좀 오래 걸린 것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발표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10m 앞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십 미터 앞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뢰가 그러니까 북한 지뢰가 아니라 우리 지뢰일 수도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2: 그러니까.
0: 그다음에
1: 그러니까
0: 오늘
1: 그 부분,
0: 아침까지도 이야기를
1: 그
0: 했어요.
1: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0: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까지도 네. 진성준 의원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상해할 목적으로 우리 군인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고의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황당했던 게 그럼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해서 비무장 지역에 지뢰를 왜 매설합니까? 뭐 고라니 사냥하려고 매설합니까? 아니 그러면 뭐 지뢰 찾기 하려고 매설합니까? 당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단 말이에요. 미루다 어떤 인상을 받냐면 미루다 4개까지 매설된 걸 봤어.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이상하다. 그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가 네. 됐고 그래서 조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은폐를 하고 그거를 미루고 왜 우리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 정말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자꾸 누구 공격하는 용어로만 사용하지 말고 진짜 이번에 다친 사람들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좀 겁을 내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너무 괜찮다. 막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 라인은 정말 잘못했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너무 이상하게 우리가 사실 누가 봐도 뻔하게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는 상황인데도 마치 아닌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우리를 저거 호도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현재 지금 문제되는 부분하고를 자꾸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2: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보 라인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1: 동의한다.
2: 세 사람 네. 모두 다 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애초에 북한군이 심어놓은 지뢰가 있을 거라고 의심해서 들어간 조사인데 그러다 사고가 그렇죠. 났는데 네.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북한군 지뢰가 아닐 수도 있어라고 반응이 나와버리면 그렇구나.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때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게 한국군 지뢰면 우리 지뢰면 우리가 비무장 지역에 지뢰를 배설했다고? 우리가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2: 유실됐을
0: 거 그러니까 유실 얘기를 한 거였죠. 네. 유실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도 읽힐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

0: 한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빨리 조사하겠다. 지금 빨리 이런 계획이 있다를 국민들한테 빨리 알렸어야죠.
1: 아니 있는 그대로만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북한군 의심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조사하다가 이 사고 났다라고 명확하게만 얘기했어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이 대통령이 오늘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라면서 이런 음모론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까지 결국 냈습니다. 그리고 유엔 연설 때문에 이게 북한 지뢰 발표를 함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딱 못 박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2: 아 진짜 그렇죠. 사실 하필이면은 또 젤렌스키까지 또 이렇게 국군 그 저기 뭐 북한군 포로 수용 문제 뭐 송환 문제까지 연결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지금 안보 이슈를 지금 덮어 쓰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제 무엇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조금 생각해서 누구라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험하고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정치 이라 하더라도 제발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다. 특히 국민들을 생각하는 안보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당대표님이 계속해서 이번에 또 한 건 잡았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자꾸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슈화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1: 오늘 백년도 가셨던데. 백년.
0: 그런데 이게 빨리 조사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는 거였고 그걸 네. 빨리 조사해달라고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은 저는 이게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북한한테 최소한 유감 이상은 받아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방법이 쉽진 않겠죠. 네. 근데 그걸 풀어내는 게 정부의 실력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도 유감은 받아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은 우리가 이걸 유감을 받아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야당한테 협조가 필요하면 야당에게 협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건 안보 네.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애매해요.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려고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북한한테 어떻게 항의하실 거예요, 이거를?
2: 저는 그거보다도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려면 야당도 제대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도 이 상황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야당은 계속해서 뭐라고만 하면서요. 이번에 현장 조사 가자 그랬더니 국민의힘원들이 다 빠졌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 부대 사람들 만나봐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하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는 거기 안 갑니다 이러면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거는 야당의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가 이런 의심이 들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확성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확성기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확성기 때문에 그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난번에 국감 때였나요? 그때 막 네.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절도 하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게 정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확성기 서로 안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용해지니까 그나마 살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응하는 그런 수단을 취해야 되고 사과 받아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받아내지? 근데 상대방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같이 머리를 써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안 하면은 확산기 틉시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풀어야지. 이러면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래 조사도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0: 국회의원
2: 전쟁할 것도 아닌데.
0: 국회의원 조사라는 건 조사가 이제 군인들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군을 공군에서 정훈장교로 했어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전방에 있는 비행단에서 정훈장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끔 옵니다. 저희 비행단 통해가지고 이제 울릉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가끔 오면은 부대 전체가 그냥 국회의원들 그 응대하느라고 바빠요, 그냥.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휘저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때는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건 빠른 진상조사였어요.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응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늦춰지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빠른 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당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지금 대북방송 얘기를 꺼내냐면 2015년에 그 유감을 받아내는 과정이 그나마 유사한 게 지금 2015년이니까 처음에는 그때 북한 역시 딱 잡아떼고 얘기 뭐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북방송을 트니까 북한이 그때 우리 쪽에다 폭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0: 대응 사격을 했어요 북한 쪽에. 그리고 나서 북한 쪽에서 우리한테 만나자고 왔어요.
1: 고위급 회담.
0: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유감 표명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저도 긴장이 조성이 되고 네. 폭격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동의하진 않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 오히려
0: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1: 불안이 커지는 건데.
0: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풀었던 한 번의 그 네. 과정이 있었잖아요.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 그 인정과 용서 뭐 유감 표명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건 이재명 정부의 실력이죠. 그 뭐 그런 방법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2: 아니 조사를 빨리 하라 그래놓고 또 조사하러 간다니까 야 조사하러 니네가 가면은 거기서 니네 대응하느라고 시간 소비하고 에너지 낭비되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장난으로
0: 이상한 말만
2: 하는 돼요.
0: 국회의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확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국회의원들도 가서 뭐가 어떤 건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그럼 한동훈 의원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 뭐예요?
0: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의원이 그에 대해서 빨리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 정치인들이 흔들지 말고 거기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정치인들이 가서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정치인들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2: 아니 정치인들이 가서 조사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1: 알겠습니다.
2: 진짜.
1: 자, 요 얘기 짧게만 좀 할게요. 짧게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 영화 암살자들 지금 굉장히 논란입니다. 이 들이 사실은 괄호로 돼 있어요. 괄호로. 네, 괄호로 돼 있는데 요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저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야 했는가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슬픈 일이었을 텐데 네. 암살자들 그러면서 사실은 문세강 혼자의 일이 아니고 뭔가 뒤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건 매우 이 유독들이나 이쪽 분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걸 과연 이렇게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0: 네. 저는 이제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네. 지금 계속 주제가 나와서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 논평을 그러니까 이 평론을 제가 하나 보다 보니까 그 평론에서 이렇게 평론가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사건에 대한 회의적 시각 중에 하나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다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영화를 약간 평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치면 우리 진영에서도요. 5.18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망에 대해서 서거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평론가나 민주당 진영에서 이거를 이걸 뭐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옹호한다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한쪽에서만 옹호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네. 저는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3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진행해 주신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뉴스하이킥이 패널 소폭 개편이 좀 있는데 이걸로 이 두 분의 조합은 오늘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좋은 기회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시죠?
0: 아, 뭐 언제 또 다시 불러주실 거잖아요.
1: 그럼요. 또 만날 거예요. 자, 노영희 변호사도 이제 또 만날 거니까.
2: 네.
1: 아, 두 분이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0: 아, 네. 네.
1: 그리고 또 나름 또 품격을 잃지 않은 이런 토론 정말 좋았습니다. 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작중작중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도 낮엔 덥죠. 내일 9월의 마무리를 비와 함께하면서 늦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낮에 중북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는데요. 10월이 시작하는 날 서울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이 17도, 한낮엔 26도, 광주는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인제나들목 쪽에는 장애물이 1, 2차로에 떨어져 있으니까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자, 오늘 4부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건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8: 일단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7: 아, 건강한 정치.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이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네. 우리 그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제 계속 양국 간에 거의 무슨 진실 공방하듯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비공개 합의인데 왜 이걸 갖다 공개했느냐 하니까 또 저쪽에서 합의 그런 거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와서 결국 이제 대사 대리 이제 초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네. 지금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8: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본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네. 공방을 하다 보니까 기본은 뭐냐면 네. 우크라이나가 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 병사 두 사람을 보내준 거거든요.
7: 네. 네.
8: 근데 이게 상당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7: 네.
8: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그 북한 주민 가운데 한국행을 해외에서 희망하면 우리가 데리고 올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7: 네.
8: 근데 그거는 우리 정부의 책무긴 하지만
7: 네.
8: 국제 사회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7: 네.
8: 그래서 이제 그 전쟁 포로 같은 경우는 원래 본국 송환이 기본 원칙이고
7: 네.
8: 물론 이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하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그 병사들 보내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7: 네.
8: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협의를 해서
7: 네.
8: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데리고 온 거니까
7: 잘한 거죠.
8: 이거는 외교적인 성과거든요.
7: 네.
8: 성공인데 그런데 이렇게 논란을 해버리니까
7: 네.
8: 뭐 성공 이 성과는 보이지가 않고
7: 아.
8: 그다음에 헌법적 책무를 다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 이게 다 덮이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이 되잖아요.
7: 네.
8: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7: 근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8: 네.
7: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8: 네.
7: 이 공개를 해버린 것부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8: 근데 저는 뭐 말이죠. 그게 당혹스러울 게 없는 것이
7: 네.
8: 결국은 이 보안이라는 것
7: 네.
8: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7: 네.
8: 이 병사들이
7: 네.
8: 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7: 네.
8: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뭐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다 문제를
7: 네.
8: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보안을 지켜야 되지만 일단 한국에 무사히 오지 않았습니까?
7: 네.
8: 온 상태에서는 약간 그 중요성이 감해지는 거거든요.
7: 네.
8: 그다음에 이게

0: 어차피 영원히 비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다 국제사회, 우리나라부터 해서 국제사회가 다 이 병사들이 언제 한국에 오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뭐 결국 어디 뭐 교육도 받고 뭐 이러다가 네. 한국 사회로 오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다 알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1: 네.
0: 당초 약속하고 어긋나게 이제 발표를 했을 때
1: 네.
0: 바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이제 왜 그렇게 한 건지 뭐 그다음에 왜 사전 협의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게 다 알아보고 유감도 표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국제사회 설명하고 국내에 설명하고 그러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시고 그다음에 뭐 홍보석을 통해서 이렇게 뭐 위협 비슷한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국익에 맞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1: 그런데 이제 비공개된 합의를 상대국이 깼다면
0: 네.
1: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사실 알린 것 자체는
0: 아니 그러면 저기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1: 물밑에서 좀 조용하게
0: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다 공개적으로 가버리면
1: 네.
0: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거 좀 국내 정치 하듯이 하시는 거 아닌가? 국내 정치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여야 간에도 막 공방을 하고
1: 네.
0: 근데 외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거칠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0: 저는
1: 좀 세게
0: 생각합니다.
1: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1: 네.
0: 이제 지금 앞으로 또 우리 북한군 포로가 생겨서 한국의 50%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1: 네.
0: 갖고 있고 그러는데 뭐 이런 일로 이렇게 감정을 이 돋아서
1: 네.
0: 우리한테 뭐 유리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그래서 이런 건 좀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시는 게
1: 네.
0: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우크라이나는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0: 뭐 저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노림수가 있었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1: 네.
0: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추측을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바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우리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지만 이걸 대비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게 우크라이나 측이었다는 거잖아요.
1: 처음에는.
0: 네? 네. 처음에는.
1: 네.
0: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바꾼 거니까
1: 네.
0: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노력이 있기 이전에 일단 뭐 SNS부터 확 올라가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오늘 대통령 실장인가요? 이분이
0: 네.
1: 또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난데없이 DMZ 지뢰사고까지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꾸 우리를 그 전쟁하는데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뭐 하여튼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죠.
1: 네.
0: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저희가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서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1: 네.
0: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수면 하로 만들어가는 게 훨씬 우리 국익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조용하게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되고 예. 좀 수면 아래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
0: 그렇습니다.
1: 예. 건가요?
0: 예.
1: 그러면 이번에 지금 대사 대리 초치한 것 정도는
0: 네.
1: 어떤 대응이라고 보세요?
0: 이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아마 네. 대통령께서
1: 네.
0: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홍보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1: 네.
0: 외교부로서는 그런 조치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1: 네.
0: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그 뭐랄까 수면하로 이렇게 내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0: 네.
1: 이 정도 수준에서 대사 대리 초치한 정도 수준에서
0: 네.
1: 마무리하고 물밑에서 뭔가 조율을 해야지 이제 더 막 여기서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호국이고
1: 네.
0: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서
1: 네.
0: 북한군 병사 두 사람을 보내주는 결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고
1: 네.
0: 그런 기본을 잊지 않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무기 달라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 아닌가요? 혹시
0: 네. 아니 더더군다나 무기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 주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했으니까.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자, 북한은 뭐 이번에 지금 포로 두 명 이제 한국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뭐 공식적인 반응도 없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걸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북한 지금 이제 심사가 아주 복잡하겠죠.
1: 네.

0: 왜냐하면 일단
1: 복잡할까요?
0: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어떤 영웅 서사가 다 깨졌거든요.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뭐 네. 항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뭐 기념관도 만들고 다 했는데.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

0: 그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1: 껄끄럽죠. 이제 예. 게다가 이제 이게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네.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중에서도 좀 동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단속부터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0: 지금 오늘 나온 보도도 보니까 뭐 8천 명이가 있다고요?
1: 네네, 뭐 그런 보도 저도 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그 엄청나게 많이 가 있더라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른 또 현안입니다. DMZ 지뢰사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유실이 아닌 매설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인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상응하는 조치 얘기를 또 했습니다.
1: 그런데
0: 상응하는 조치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야당에서는 뭐 확성기 얘기도 하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뭐 조치는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0: 네.
1: 아마 이제 확성기 얘기 나오는 건 2015년도에
0: 네, 목감지뢰
1: 때 이제 아마 그렇게 대응을 했으니까
0: 네.
1: 그런 아이디어가 전례가 있으니까
0: 네.
1: 나오는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치는 상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0: 네.
1: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 북한에 우리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 병사들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0: 네.
1: 분명한 대가가 있다. 그런 신호를 보내야죠.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기대도
0: 네.
1: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의식하니까 이제 국방장관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0: 네.
1: 근데 그려놓고는 좀 유야무야가 된다 그러면 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그 보다 선명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네.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다고 보세요?
1: 아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확성기 그 재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가령 뭐 또 다른 방안으로는 어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이게 관련된 사람을 제재하는 제재 조치는 언제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뭐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방안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0: 네.
1: 골라서 이제 상응 조치를 해서 북한에게 아 이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0: 네.
1: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분명히 대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0: 자 그런데 그러면 확성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1: 확성기 문제.
0: 예, 예. 지금 확성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네.
0: 야당에서는 확성기 다시 해야 된다. 대북 선전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뗐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1: 그건. 아니 이제 뗐지만 다시 붙이는 건 뭐 쉬운 일이니까 마음 먹으면 뭐 저기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다.
0: 네.
1: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그 옵션 중에 뭘 선택할지는
0: 네.
1: 이제 우리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분명한 거는 아 확실하게 상응 조치를 하는구나 하는 신호가 북한에 가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그 얘기는 확성기도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네. 2015년 때 보면 그 확성기 막 대북 선전전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유감 표명이라는 걸 이끌어내긴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서로
1: 네네.
0: 막 대응 사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우 2026년에 지금 다시 그런 일을 상상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1: 그건 이제 그 DMZ 총격 사건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0: 네,
1: 간 거였고
0: 네.
1: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북한이 지금 뭐 우리 병사들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상황에서
0: 네, 네.
1: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0: 그렇죠.
1: 저는 있을 수 없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0: 그건 네, 네. 근데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확성기 얘기 나오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1: 네, 네.
0: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1: 아니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정부가 북한에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사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뭐 고의적으로 이걸 지연시키고 한 그런 게 있다면 뭐 탄핵하고 구속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솔직히 이걸로 뭐 탄핵 구속 이건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 아닙니까?
1: 아니 뭐 이제 정치적 수사긴 하지만
0: 네.
1: 제가 생각해도 이 정부가 지금 이제 상응 조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근데 이제 어떤 걱정이 있냐 하면 이게 약간 패턴이거든요. 그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호가 피격됐을 때
0: 그랬죠. 네.
1: 그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이렇게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0: 네.
1: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는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그때도 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아니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0: 네.
1: 그 우리 국민의 재산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게 있어서 이번에도 또

0: 만약 그렇게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가면 그건 곤란하지 않나?
1: 네.
0: 예. 그래서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건드려도 아무 대응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30분 동안 만났어요.
0: 네네.
1: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죠. 왜냐하면
1: 네.
0: 한미 연합 훈련이 갑자기 축소되고,
1: 그랬죠.
0: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미 투자에 네. 대한 협상도 막 잘 안 된다 그러고, 더더군다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가지고 뭐 네. 양국이 막 갈등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중요한데,
1: 네.
0: 아, 이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서 아주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됐으니까. 일단 조금 안심이 되죠.
1: 네.
0: 그런 의미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다만 이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좀 한미 관계가 아직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정도의 상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 이상의
1: 네.
0: 내용으로서 이렇게 좀 뭔가 합의가 됐다든가
1: 네.
0: 뭐 이렇게 안심을 하게 만든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고 다만 이제 뭐 또 만나자 그랬고 뭐
1: 골프도 친다고
0: 네, 운동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1: 네, 12월
0: 네,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뭐 양 대통령이 뭔가 의견을 교환할 네.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걸 봐서 이제 좀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윤곽 정도의 공동인식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을 때
0: 네.
1: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때 북미 대화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10%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네.
1: 지금도 상황 똑같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은 좀 확률이 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졌습니까?
0: 지금은 한 9% 봅니다.
1: 9%요?
0: 예.
1: 아, 1% 더 떨어졌네요?
0: 예.
1: 아니 왜 1%를
0: 아니 왜냐하면 이제 두 달이나 지났는데
1: 네.
0: 그 사이에 뭐 별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1: 예,
0: 정상회담이라는 건 사실 준비하는데 꽤 많은 준비가 들어가는데
1: 네.
0: 지금 뭐 올 연말까지 이러면 두 달밖에 안 사실상 두 달,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니까
1: 그렇네요. 그래서
0: 예. 그러니까 뭐 퍼센트가 좀 더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예.
1: 그래도 9%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혹시 돌발적으로 막 그냥
0: 아닙니다. 지금 뭐 트럼프 거예요? 대통령은 하시라도 네. 미국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1: 그럼요. 지금
0: 그게 아니라
1: 완전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0: 예,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북한 김정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1: 아.
0: 예, 근데 그게 이제 퍼센티지가 뭐 한 90% 정도밖에 9% 또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하는 이 백악관 자료를 보면 지난 네. 5월하고 달리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0: 네.
1: 좀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0: 뭐 저는 사실 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큰 의미 없어요?
0: 예. 근데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은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요.
1: 네, 네.
0: 그렇지만 이제 이 아마 그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1: 네네.
0: 하여튼 최대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해서. 근데 이제
1: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0: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북한을 대화로 불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고요. 당연히.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DMZ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게 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술핵 무기 앞에 한 거랑 관련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우리 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피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119 의료 헬기로.

0: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 119입니다.
0: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2: 바다 거북은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깊은 모래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 포식자를 피해 바다로 내달려야 하죠. 바다에 도착해도 몸을 숨길 만한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해선 이틀 내내 헤엄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아 어른이 되는 건 1,000마리 중 단 한 마리 꼴인데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이 어쩐지 우리 모습과도 좀 닮은 것 같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공보국 조호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태권도장은 큰 힘이 되는 곳이죠. 엄밀히 말해 체육시설이지만 사실상 학원의 역할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특성 탓에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곤 합니다. 일부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부족한 거죠. 일반 학원들은 학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학대 행위 시 폐업까지도 가능한데요.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이 적용돼서 교습을 중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동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시설, 서둘러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0: 사막도 목포왕구 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추정되는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양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방책을 가지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항의한 이후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아직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검토해서 우리 쪽에 적절한 채널로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이를 비공개로 다루기로 분명히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살인미수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홍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장기 7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자 고등학생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인수합병할 우선협상 대상자의 윤곽이 다음 달 드러나게 됩니다. 중앙일보는 M&A 주관사가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격 인수 후보군을 선정했고 10월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A 주관사 3일 회계법인은 지난 21일까지 중앙일보 입찰 의향서를 접수했으며 글로벌 세약, 금보개발, 다우기술, 오리온, OK금융그룹, 이브로드캐스팅 등 6곳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뒤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20mm,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

0: 항공인 더 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언제부터 했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너구리 훈련소가 있는데요. 폭풍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상을 입은 어린 너구리들에게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너구리들은 재활사의 지도 아래 얕은 물에서 물고기도 잡고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쫓으면서 사냥법도 익히고요. 연못에서 수영하는 연습, 또 나무 사이를 오가면서 뱀 같은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도 배우는데요. 마지막 관문은 사람과 덫을 경계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낯선 자원봉사자가 너구리들을 우리에 가두고 이를 통해서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친 너구리들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흐르는 가운데 한 마리씩 숲으로 돌려보내지는데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귀엽죠. 너구리들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보고요. 너구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인데 여러분도 너구리 못지않게 열정적인 하루, 위풍당당한 하루 보내셨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한 템포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은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두철님이 안녕 젠디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연휴 끝나자마자 계속 야근이네요. 그나마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까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두철님은 연휴 끝나자마자 계속 야근을 하면서 보내고 계신가 봐요. 안 그래도 연휴 끝나고 나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셨을 텐데 계속 야근의 연속이어서 그래도 오늘 좀 일찍 끝나셨다니까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좀 오늘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7190님, 너구리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너구리 이야기 해봤잖아요. 진짜 너구리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7190님의 바람처럼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구리 못지않게 열정적인 하루, 위풍당당한 하루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서정성님은 젠디 부산 명물이 된 상어 북항이는 오늘 바다로 보낸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항이도 어서 넓은 바다로 다시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북항이 소식은 오늘의 뉴스 시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현준님 안녕하세요. 젠디 늦은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괜찮습니다. 현준님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주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고 가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해서 사연 꼭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열흘 넘게 머물러 온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됐지만 약 4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선박 5척을 투입해서 물줄기를 쏘는 방식으로 북항이를 수로 바깥으로 유도하는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북항이가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수로변으로 바짝 붙어서 물줄기를 피하는 등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아서 결국 오후 3시 20분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부산시는 플랜 B를 가동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면적 350제곱미터 크기의 그물로 다시 한번 유도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물을 사용하면 수로변까지 이동 경로를 좀 더 촘촘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구조 과정에서 상어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구조 방식과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륜진사 갈비의 운영사 명륜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스스로 설립한 대부업체에 일단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둔 지 이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21년 말부터 약 4년 동안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이들 업체에 연 2에서 4%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뒤 이 자금을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에게 연 18%의 고금리 대출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명륜당은 가맹점에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대 상환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는데요. 점주가 장사 필수 품목인 고기를 사올 때마다 원리금 상환액 평균 3만 6천 원을 추가로 결제하게 해서 이 금액을 대부업체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주들에게는 대부업체가 오너의 회사라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정위는 이런 부당한 지원 으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고요.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오늘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결승전이라는 무대가 무색할 만큼 일찌감치 승부에 추가 기울어졌고 압도적인 완승으로 또 한 번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장식했습니다. 앞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는 이소이 백하나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무려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NCT 127의 Dreams Come True 전해드렸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경기 전에 듣는다고 했던 곡이라고 해요. 예전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는데 안세영 선수 진짜 말 그대로 오늘 Dreams Come True 꿈을 이룬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갈지 더 기대가 되는 우리 안세영 선수였는데 이혜원님이 이 노래 좋아하는데 오당제에서 NCT 노래가 나오다니 반갑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박성남님 오늘 하루 종일 안세영 선수 얘기했어요.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2연패는 최초라고 신지연님, 안세영 선수 금메달 축하합니다 하면서 역시 축하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배드민턴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 이어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 선수,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를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정말 경기 내내 여유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실력으로 사상 처음으로 2연패의 기록을 세웠고요. 저는 여자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 선수 경기도 진짜 기억에 남는데 그 세계 랭킹 1위인 중국 조가 정말 역시 실력이 좋더라고요.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막상막하의 경기 내내 이어가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연달아 가져오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너무 두 선수 멋졌고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형이님이

북항이가 나가기 싫은가 봐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북항이를 이제 오늘 바다로 보내려고 작업을 한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북항이가 오늘 바다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이제 작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 내일이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다고 합니다. 10월 2일에 북항이 가 다시 이제 좀 넓은 바다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모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준 북항이가 건강하게 좀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북항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8120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기찬의 감기.

8120님이 신청해주신 이기찬의 감기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감기 많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279님이 퇴근길 졸음쉼터에서 찍은 달 사진입니다. 오늘은 빨간 달이네요 하면서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오, 저 멀리 약간 진짜 붉은빛이 도는 달이네요. 오늘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아마 운전하시다가 잠깐 졸음쉼터 들러서 이렇게 달 한번 보고 가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달 보시면서 천천히 쉬어서 가시고 남은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윤근식님, 오늘은 정말이지 힘든 하루였어요. 하루 종일 미팅 준비하느라 한 끼도 못 먹고 저녁쯤 미팅 끝내고 이제 한숨 돌리면서 오당제 듣습니다. 젠디 목소리로 힐링하렵니다. 아, 오늘 진짜 바쁜 하루 보내셨나 봐요, 근식님. 아무래도 이제 연휴 지나고 이번 주에 좀 바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미팅을 하루 종일 하시느라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셨으면 그래도 좀 한숨 돌리신 것 같으니까 못 챙겨 드신 거 좀 챙겨 드시고 밥부터 드시고 이렇게 바쁜 날일수록 한 끼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또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드시면서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자님이 5시부터 시작한 일과가 조금 전에 끝났어요. 피자에 맥주 한 잔으로 저녁 먹고 늦었네요. 오전 5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님? 오, 그러면 진짜 오랜 시간 일을 하시고 이제 좀 또 일을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오, 굉장히 바쁜 하루 보내신 분들이 오늘 많으시네요. 명자님도 피자 맛있게 드시고요.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71011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모처럼 평일에 쉬게 된 저는 오늘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어제 일찍 자고 오늘 눈을 떠보니 아침 6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라 조깅을 나갔어요. 요즘은 러닝이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제가 하는 건 왠지 조깅이 더 적절한 명칭인 것 같아요. 뛰다 걷다 하면서 11.57km를 두 발로 이동했네요. 그리고 동네 다정한 카페에 오픈 시간 맞춰서 가서 2시간 동안 뜨개질을 했어요. 집중해서 아무 방해도 없이 뜨개하는 그 시간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는 안세영 선수의 어마어마한 경기를 보았고 그걸로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자극을 받아서 영어 듣기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원해서 하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겠지만요. 이렇게 요약하니 갓생사는 느낌인데 실제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만 이렇게 지낸 거고 평소에는 많은 일을 최대한 미루는 게으름뱅이에요. 저에게는 충만했던 오늘을 그냥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오당제 잘 들을게요. 우와, 7011님 진짜 오늘 갓생사셨는데요. 오, 너무 멋진 하루를 이렇게 쭉 정리해서 저희랑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코너 제목이랑 정말 딱 맞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오늘을

0: 이렇게 쭉 아침부터 정리해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 6시에 조깅. 그 조깅이랑 러닝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7011님이 하시는 건 조깅 같다. 이렇게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근데 되게 많이 뛰셨네. 11km 넘게 뛰셨으면. 그리고 나서 카페에 가서 또 그냥 카페도 아니에요. 다정한 동네 카페에서 오픈 시간 맞춰서 2시간 동안 뜨개질을 하셨대요. 진짜 이 너무 낭만 있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안세영 선수의 경기도 보시고 근데 정말 오늘 배드민턴 경기 아까 여자 복식 경기도 그렇고 안세영 선수 경기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우리 7011님 말씀처럼 정말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와 멋지다. 나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안세영 선수처럼 이렇게 꿈을 꾸면서 우리 여자 복식 선수 들처럼 이소희 선수랑 그리고 우리 누구지? 이소희 선수랑 갑자기 죄송해요. 우리 여자 복싱 이소희 백하나 선수. 맞아. 백하나 선수처럼 이렇게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자극이 진짜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 공부를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영어 공부까지 하시고 오늘 중계방송 보는데 안세영 선수도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민이 뭔가 하니 영어 인터뷰를 더 잘하고 싶은데 영어 회화를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영어 인터뷰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미 잘하던데 그럼에도 계속 잘하고 싶은 우리 안세영 선수 너무 멋졌고요. 어쨌든 우리 7011님의 멋진 하루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공유해 주시고요. 강소리님. 젠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에도 출근해서 두 아들이 부쳐준 전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저도 전화 연결되면 좋겠어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소리님이랑 오늘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아름다운 밤바다로 되게 유명한 여수에 살고 있는 강소리입니다.
0: 오, 여수에 사시는 우리 소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혹시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1: 네, 먹었어요.
0: 오, 뭐 드셨어요?
1: 가볍게
0: 네.
1: 이삭 샌드위치 먹었어요.
0: 오, 맛있죠, 맛있죠.
1: 네네.
0: 토스트 드셨군요. 어떤 조합으로 드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기본 햄치즈 좋아하거든요.
1: 저도 젠디님이랑 같아요.
0: 오, 햄치즈.
1: 네네.
0: 오, 역시. 평소 그럼 오당제 뭐 하면서 들으세요, 이 시간에, 소리님?
1: 제가 퇴근이 9시라서
0: 네.
1: 퇴근 전에 이제 업무 마무리하면서 자주 듣고 있어요.
0: 아, 퇴근 시간에 들으시는 거예요?
1: 네, 퇴근 전.
0: 뭐, 퇴근이 좀 늦으시네요?
1: 네, 맞아요.
0: 오, 몇 시에 보통 퇴근하시는데요?
1: 저 9시 퇴근이에요.
0: 9시에 무슨 일
1: 네네.
0: 하시길래?
1: 저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 판매하고 있어서
0: 아,
1: 퇴근 시간이 조금 늦죠. 네.
0: 의류를 판매하고 계시는군요. 9시에 그럼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 지금은 매장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1: 네, 매장에서 듣고
0: 아,
1: 있어요. 네.
0: 그러시군요. 저희 오당제 자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재밌는 코너들 많잖아요. 이따가 이제 남의 편도 있고 혹시 가장 좋아하는 코너 있으세요?
1: 코너 다 좋아하는데
0: 네.
1: 꼭 하나 뽑아야 된다고 하면 금요일 윤성준 기자님이랑 함께하는
0: 네.
1: 주말엔 산으로.
0: 우와.
1: 네, 제가 산을
0: 진짜
1: 좋아해서요.
0: 산 좋아하세요? 오,
1: 네네.
0: 그럼 어떤 산 제일 좋아하세요?
1: 내가 가장 최애하는 산은 예전에도 한번
0: 네.
1: 사연으로 지리산 그 눈꽃 되게 많이 있는 사진 한번
0: 오.
1: 보내드렸었거든요.
0: 아, 네네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멋지게 이렇게 사진 찍어서
1: 네, 맞아요.
0: 보내주셨나?
1: 지리산 가장 좋아해요.
0: 아, 지리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와, 그 지리산을 그럼 좀 자주 가는 편이세요?
1: 자주는 못 가고,
0: 네.
1: 겨울 지리산은 꼭 해마다 가고 있고요.
0: 아, 겨울에.
1: 네네.
0: 오.
1: 네, 여수의 산들 자주 가고 있고요.
0: 근데 지리산은 여수에서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1: 한
0: 한 시간.
1: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0: 아, 그렇군요. 겨울
1: 네네.
0: 지리산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아, 윤성준 기자님 오시면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 소리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주말은 산으로고 또 지리

0: 세상을 좋아하신다. 엄청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미니 메시지에 두 아들이 부쳐준 전을 추석에 맛있게 먹었다고 하셨는데, 연휴에도 아마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두 아들이 전을 부쳐줬다 하는데, 아드님들은 몇 살이에요?
1: 저희 아들은 17살, 15살이요.
0: 17살, 15살.
1: 네네.
0: 와, 그러면 진짜 많이 컸네요. 우리 소리님 목소리는 진짜 엄청 되게 젊으신데, 큰아들이 둘이나 있네요.
1: 네.
0: 저랑 약간 비슷한 친구 또래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의 아들이 있으신 거예요?
1: 네.
0: 와, 지금 그러면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아이들이.
1: 첫째 아이는 시험 끝났고요.
0: 네.
1: 둘째는 곧 시험 다가와서 오늘도 학원 끝나고 스카 갔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아이들이 전을 근데 부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리를 좀 하나 봐요.
1: 아주 잘하진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거들고 해봤어가지고
0: 네.
1: 제법 잘하더라고요.
0: 와, 대단하다. 너무 기특하셨겠어요. 엄마를 위해서 또 전도 부쳐주고.
1: 네.
0: 혹시 무슨 전 해줬어요?
1: 전 아주 많이 했는데
0: 아주 많이?
1: 육전,
0: 네.
1: 네, 깻잎전, 동태전, 호박전도 했고요.
0: 우와.
1: 새우전, 저희 첫째가 새우전 좋아해서 새우전은 항상 하고 있어요.
0: 오, 진짜 대단한데. 이걸 다할줄 아는 거예요?
1: 외할머니 주도하에. 네네.
0: 그러니까 할머니 도와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1: 네네,
0: 와,
1: 맞아요.
0: 그것도 진짜 대단한데. 맛은 어땠나요?
1: 아쉽죠.
0: 그쵸. 말해
1: 네네.
0: 뭐해. 진짜
1: 맞아요.
0: 너무 맛있게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아들들한테 어떻게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까 한 말씀
1: 아,
0: 음성편지
1: 네.
0: 남겨볼까요?
1: 유찬아, 유건아, 너희가 엄마 아들이라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웃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앞으로 엄마가 많이 응원할게. 사랑해.
0: 감사합니다. 이현주님이 들으시고 아들들이 대단하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혹시 지금 듣고 있을까요? 아드님들이?
1: 아니요.
0: 아이들이 아직,
1: 첫째는 학원에 있고 둘째는 스카에 있어서 듣지 못할 것 같아요.
0: 스카가의 스터디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아,
1: 네네네네.
0: 그렇구나. 아쉽네요. 그러면은 저희 다시 듣기로라도 한번 들려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꼭 들려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소리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저희 들려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듣고 싶어요.
0: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이곡
1: 네.
0: 전해드리면서 우리 소리님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세요.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하셨다고 하는 우리 강소리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듣고 왔습니다. 소리님의 아들들이 전을 붙여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박성남님이 우리 아들 딸은 새끼 제비들처럼 입만 열고 있는데 점점점 보통은 그렇죠. 약간 부러움에 글을 남겨주셨고요. 성남님이 남지혜님이 저는 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요즘 우리 눈이 최애 코너예요 하면서 본인의 최애 코너를 또 자랑해주셨네요.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코너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오당재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코너들이 다 매력이 있죠. 지혜님은 요즘 우리 눈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고 우리 소리님은 주말엔 산으로 코너 좋아하시고 또 오늘 화요일 코너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경인님 안녕하세요. 흔한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줌마입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적당히 무기력한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노래가 좋은 친구가 되네요. 라디오 미니를 지난주에 깔았어요.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가라앉으려는 나를 추슬러 봅니다. 앞으로 많이 의지할게요. 듣고 싶은 음악은 조민규의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네요 하면서 청구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경인님이 적당히 무기력한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노래가 또 좋은 친구가 되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민규의 리스본행 야간 열차 듣고 굿뉴스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늦은 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돕다가 막차까지 놓친 중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SNS에 공개된 사진에는 해가 진 늦은 시간 두 학생이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밀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 너무 기특해서 지나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식사도 거르셨다고 하니까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드리겠다고 하더라면서 목격담도 전했습니다. 이후 사연이 알려지자 당사자라고 밝힌 학생이 직접 글을 올려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힘들게 폐지를 줍고 계신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고물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다른 분들도 도와주셔서 원래 1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40분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지나치지 않고 뭐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학생들이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중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1번 구경하는 사람, 2번 돕는 사람, 3번 응원하는 사람. 이 학생들이 막차를 놓치면서까지 한 일이 있었죠. 1번 구경, 2번 돕는 사람, 3번 응원하는 사람.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3025님이 신청해주신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김길성 서울중구청장이 선거 구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4시 반쯤부터 서울중구청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 구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너뜨린 경제와 안보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 차원에서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과 북한군 포로 비공개 송환 등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안보 대응을 걱정하고 있고 또 다음 달 1일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 추진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오늘까지 34일 연속으로 비가 내려 통계 집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도심에서는 잇따른 태풍의 접근과 가을비 전선의 정체, 기압골 영향 등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강수가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 188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기존 최장 기록은 지난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33일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프랑스 남서부를 핥힌 사상 최악의 산불이 두 달 넘게 이어지다 겨우 진화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두 달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인근 산림지역 4만 2천 헥타르가 불타고 22만 4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같은 지역에서 약 5만 헥타르를 불태웠던 지난 1949년 산불 이후 7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뒤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20mm,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이번 네팔 홍수는 인류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줬습니다. 산악지역에서의 수력발전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낙차가 큰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인데요. 온난화로 인해 고산지대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각종 발파작업과 산림벌채가 더해져서 산사태가 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발전소가 지어지는 산악국가들은 재난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기준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 피해가 커질 수 있죠.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전한 발전 방식은 무엇일지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이 중학생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뭐뭐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9506님 2번 돕는 사람. 요즘은 이런 작은 선행 소식에도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뉴스도 온통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들로 가득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9506님 축하드려요.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목격담을 SNS에 올린 글쓴이는 이 친구들의 선행을 경남 진주시에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면서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리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착한 학생들 뒷모습도 예쁘네요. 학생들의 바른 인성이 너무 멋지대요. 이런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8: 고민 해결하기 딱 좋은 날씨네.
9: 고민 있는 사람 들어와! 들어와!
2: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정직한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0: 오늘만 남의 편.
2: 자, 드디어 이분들이 만나셨습니다. 오늘만 남의 편의 새로운 작곡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1: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1: 네.
8: 아니 지난주에 보라 하셨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8: 아니 왜 저 없을 때?
2: 그러니까 다음에 또 준상 아나운서랑 같이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11: 아니 제가 또 김준상 아나운서님 워낙 팬이어가지고.
2: 그러시다면서요.
11: 네. 아 예전 영상부터 이 MBC 아나운서국의 야심찬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2: 유튜브 채널
11: 뉴스 아나니. 그걸 제가 예전 거부터 다 봤는데 네. 거기서 항상 너무 예능 캐릭터에
2: 맞아 맞아
11: 너무 또 부드러운 남자에 그러다 보니까 또 김준성 아나운서께서 노래하시는 네네. 영상까지 제가 또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2: 많이 보셨다.
8: 진짜로 다 보셨던 게 저희 뉴스 아나니 채널을 보다가 네. 그 1사F 사춘기로 넘어가서 김대호 아나운서랑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2: 네네.
8: 김장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저의 전성기.
2: 아 그래요?
8: 네. 그 왜냐면 제가 좀 많이 맞고 놀림받고 혼이 나야 웃긴 캐릭터인데 네. 거기서 정말 모두가 저를 물고 뜯어줘가지고 제 전성기인데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11: 너무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8: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2: 어떻게 실물이 훨씬 더
11: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제가 지금 오늘 밖에 사진도 진짜. 찍었습니다.
2: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네. 와 김명자님이 오늘만 남의 편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고 신은희님 고민 있는 사람 들어왔어요 크크 하면서
8: 네. 아니 저는 오히려 지난주에 변호사님한테 너무 빠졌던 게 그 네. 이계인 씨 성대모사 그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를 흉내내죠. 어. 야 그래도 주례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 이거
2: 역시 역시 들었구나.
8: 아니 목이 괜찮으신가.
2: 맞아요.
8: 목이 정말
9: 빛나는 솔로

0: 지훈 변호사님을 약간 능가하는
1: 아니, 정말로 어떻게 네. 이런 인재를
0: 맞아요 맞아요
2: MBC에서 놓친 개그맨 시험에서
0: 네, 개그맨 시험에서 탈락하셨대요.
1: 아, 근데
0: MBC.
1: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사법고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아니 사법고시까지 패스하신 분인데 네. 오히려 앞으로 빛날 일만 더 남으셨다. 이미 빛나고 계시지만
0: 아, 그럼요. 네.
2: 오당제에서 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두 분의 케미가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네. 앞으로 사이좋게 잘 부탁드리고요. 네. 추석은 다들 잘 보내신 거죠? 어,
2: 이번에 추석에 갔더니 네. 제가 이제 오당제 출연하고 바로 추석이지 않습니까?
0: 네네.
2: 네. 그 경기도 군포 흥진초등학교 3학년 네. 김하연 어린이가 오. 오당제 팬이었어요.
1: 아, 아까 얘기한 그 김하연 어린이.
0: 그 누구죠? 네.
2: 김하연 어린이가
1: 조카.
2: 저희
1: 조카,
2: 언니 조카. 딸인데요.
0: 오.
2: 별밤까지를 듣다가 시작이 되면은 네. 이제 오당제는 8시 5분에 시작하니까 오당제를 탁 튼다는 거예요.
0: 어머, 진짜 팬이구나.
1: 집에 TV가 없대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이 공부를 위해서 TV를 없애시고 이래서
2: 네.
1: 라디오를 그렇게 듣는 네. 라디오가 또 건강한 매체잖아요.
0: 진짜.
1: 너무 바람직한 어린이.
2: 그래서 젠디의 완전 팬입니다.
0: 진짜 하연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1: 듣고 있으면 좀 네. 미니나 문자 네. 주시면
2: 문자 부탁드릴게요.
0: 그래요, 그래요. 아니 추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두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저희가 추석 음식 취향 테스트 한번 재밌으니까 해보려고 해요.
1: 좋아요, 좋아요.
0: 잘 들어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만 골라주시면
1: 너무
0: 됩니다.
1: 너무 잘 맞을 것 네. 같은데.
0: 그러니까.
1: 진짜 솔직하게.
0: 솔직하게 해주세요. 네. 송편대 만두 하나 둘 셋.
1: 만두.
0: 아.
1: 당연히 만두.
0: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벌써 송편을 골라주셨고 변호사님은
2: 네네.
0: 만두 김준상 아나운서.
1: 네.
0: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1: 이거는 뭐,
2: 이건 맞지.
1: 이거는 어쩔 수 없다.
0: 새우튀김 대 오징어 튀김.
1: 이거 무조건.
0: 하나 둘 셋.
1: 새우튀김.
0: 오. 와. 진짜
1: 오징어 튀김을 좋아하세요?
0: 저는 오징어 튀김.
1: 오. 오. 당연히 새우튀김 아니에요?
0: 아 그런가? 그럼 저는 오징어가 더 좋아요.
2: 네.
0: 자 고사리 나물 대 도라지 나물 하나 둘 셋.
2: 고사리.
0: 오.
2: 네. 한 개 빼고 두 개 맞았네요.
0: 두 개 맞추셨네요. 이 정도면은 뭐 호흡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앞으로 더 맞춰가는 걸로.
1: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0: 그럼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저희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 건데 어느 분이 보내주셨나요?
1: 네. 울산에 사는 남자분 이고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저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장모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진짜 심하게 많이 합니다. 자랑만 하면 다행인데 비교까지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이 친구가 잘난 척이 심한 건지 판단을 좀 내려주세요. 이 친구네 장모님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데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는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요.
3: 야! 나 어제 새 차 계약하고 왔잖아.
4: 또? 너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3: 그랬지.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번에 나온 모델이 나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냐. 바꿔야지. 장모님 말씀 잘 듣는 거 그게 효도잖아.
4: 그랬구나.
3: 아 맞다. 나 지난주에 처가 식구들이랑 남해 여행 갔다 왔잖아. 너 남해 가봤냐? 야 바다는 역시 남해도라니까.
4: 아 남해? 남해 안 가봤는데.
3: 다음에 꼭 가봐.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5성급 호텔 있거든. 잠은 거기서 꼭 자라. 야 진짜 좋더라.
4: 아, 5성급이면 비쌀 거 아니야.
3: 그런가? 나는 잘 몰라. 돈은 장모님이 다 내셨거든. 우리 장모님은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도 못 사게 하신다니까. 어 진짜 너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0: 그런데 이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관입니다.
3: 야 근데 너는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너네 와이프 외동딸이라 그랬지 유진아. 그러면 용돈 챙겨드릴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무조건 많이 벌어야지. 야 용돈은 많이 드리니? 아,
4: 적당히 드리고 있어 형편껏.
3: 형편껏? 아이고 야 알만하다. 야 아니면 너도 장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갔다 와. 다음 달에 그 단풍놀이 가면 되겠네.
4: 내가 알아서 할게.
3: 야 네가 잘도 알아서 하겠다 야. 야 근데 너네 장모님은 아 미안하다 야 벌이가 없으시니까 여행 경비를 네가 다 부담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야 너

0: 진짜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1: 어,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2: 이렇게 사람 자존심 긁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친구를 손절하지 않는 이유는,
0: 야야, 너 시간 괜찮으면 우리 장모님 가게 가서 고기나 좀 먹고 갈래?
1: 고기? 그럴까?
2: 고기를 자주 사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은 참 고마운데 왜 이렇게 사람 자존심을 뭉개놓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친구네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에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직원 할인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아니면 이 친구가 이상한 건가요? 세 분 판단을 좀 내려주세요. 자, 이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아니,
3: 저 변호사님의 그 남자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
2: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김영자님이 준디 오랜만에 나왔는데 밉상이다 하고
3: 죄송합니다.
4: 그 밉상이 찰떡입니다.
2: 근데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 준사 아나운서 약간 좀 느끼하게 연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 오늘 변호사님이랑 하다 보니까 되게 목소리 톤이 약간 비슷해지면서 같은 아니, 잘 맞추나 보다. 아, 우리 준사 예, 아나운서가 톤이 되게 비슷한 예. 장르로 변했어요.
3: 제가 좀 젠틀 자상하잖아요.
4: 오, 맞아요. 오,
2: 장르가 같아졌어요. 신기하네. 김윤희님이 자랑하려면 자랑기자의 입금부터
3: 근데 입금을 고기로 하고 계세요 이번에.
2: 그렇네.
4: 자랑기자의 입금. 야, 김윤희님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2: 오늘 자랑할 테니까 고기 먹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3: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2: 어떻게 들으셨어요?
3: 마지막 반전이 고기를 자주 사준다고 하니까 그 앞에까지는 너무 열이 받았는데 네. 여기 이 지점에서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2: 고기에서 좀 반전이었어요?
3: 예,
2: 오, 신기하다. 어떠셨어요? 반전이 되는구나.
4: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심지어 고깃집이 장모님 집이야.
3: 그러니까. 장모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진짜.
4: 아, 사위 친구는 또 마음껏.
3: 오, 우리 사위 친구니까. 이야, 진짜 복 받으셨다.
2: 그러면은 약간 그 두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근거 있는 자랑.
3: 그렇죠, 있다.
2: 이유 있는 자랑.
3: 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좀 저는 말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그래 너네 장모님은 벌이 없으시니까 이런
2: 넘었지.
3: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네. 근데 이거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친구가 좀 눈치가 없는 친구인 것
2: 그죠,
3: 같아요.
2: 장모님이 저는. 일을 안 하시니까
3: 그러니까,
2: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3: 그런 느낌인데 너무 눈치 없게 좀 말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사실 이게 장모님한테 뭘 많이 받는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2: 근데
3: 결국은 아니 뭐 저도 결혼을 안 해봤지만 네.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뭐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시댁에 아니면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처갓댁에 뭘 많이 받았다 이러면 그 집에 복종을 합니다 거의.
2: 아 진짜?
3: 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저는.
2: 그래.
3: 정말로. 그래서 뭐 추석 때도 자기 부모님은 못 뵈러 가고 아 나는 충성하러 가야 돼서 못 가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이 친구도 이 장모님이 잘해주시는 거는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에 차를 사주셨는데 나는 또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다.
4: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랑을 너무나 하고 싶잖아요. 네. 차를 바꿨는데 심지어 장모님이 그냥 어울린다는 이유. 야, 어울린다는 이유로 차를 바꿔주시질 않나. 그리고 5성급 호텔 경기는 장모님이. 와, 이 정도면은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같이 가야 됩니다. 참을 수 없어요.
3: 그쵸.
4: 그렇지만 우리 준성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환, 고충, 스푼을 얹어서 야, 그래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니야.
3: 그러니까.
4: 이런 말 한마디만 던져도 맞아. 이렇게 친구의 기분을 이렇게 팍 상하게 하진 않을 텐데 호우 지점이 좀 아쉬워요. 네.
3: 그리고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을
4: 있어요.
3: 거거든요.
4: 네. 네.
3: 5성급 호텔 가서도 아이고 또 자네는 먹기만 하나 이런 말 한마디 들을 수도 있다고 진짜로
2: 그럴까? 아, 그럴까요? 그럴 수 있지
3: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2: 그럴 수도 있다
4: 목이 마르네 김서방 아, 성모님 여기 우리 있습니다
3: 뛰어갔다 와야지 그러면
2: 그러면 네. 좀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대놓고 자랑하는 거 말고 좀 상대방 네. 기분 안 나쁘게 자랑하자 이러잖아요
3: 그렇죠,
4: 기분 안 나쁘게 자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2: 어떤 거요?
4: 좀 이렇게 내가 예. 잘나서 우리 장모님 말 너무 예뻐해서 날 너무 사랑받아 이런 게 아니라 아이 내가 그냥 좀 복이 복 받았지
3: 네.
4: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좀 낮춰가지고
2: 좋다
4: 네. 아이 내 장모님 복이 있지 참 나도 참 모르겠어
2: 그러면 이제 친구 난 장모님 복이 없냐 이러면 어떡해
3: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이제
4: 그러니까
3: 야, 미안하다 야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너도 예뻐하시니까 같이 고기라도 얻어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하면 좀 귀엽잖아요
4: 조금 자기를 낮춰서
3: 맞아.

0: 맞아. 자랑을 하더라도 조금만 낮춰서 자랑이 있는 게 아니라 예, 해야 되는데 야 그럼 나는 뭐 우리 학모님 나는 복이 없냐?
1: 아 그래요. 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네. 겸손하게 네. 자랑을 하더라도 네. 어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자랑만 하고 우리 집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너희 장모님은 일도 안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치면 좋을까요?
2: 근데 어 먼저 말씀해.
0: 아 그거는 이제 야. 거기까지 해. 한마디 해야죠.
1: 거기까지
0: 해. 야,
1: 어, 근데 진짜 변호사님은 인간관계 진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근데 항상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님처럼 하면은 모두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0: 그러니까
1: 멋지셔.
0: 이제 그 말을 할 때 참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엄청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선 넘는다는 걸 알고 그때 거길 딱 멈추게 해야 돼요. 네, 친구가 더 놔두면 더 한단 말이에요. 뭐 형편 야 형편껏 하면 어떡하냐. 야 장모님 벌이 없으시잖아. 근데 더 선 못 넘게
1: 미리
0: 예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
1: 진짜 대단하시죠. 보통 평소에 한 번 누구랑 싸운 적 있으세요? 싸워본 적 있으세요?
0: 아니 제가 먼저 이렇게
2: 거의
0: 딱딱
2: 끊으시는구나.
0: 끊죠.
1: 와 진짜 너무 지혜로우시다. 나는 근데, 이제 딱 기분 나빠가지고 말 안 할 것 같은데 아, 거기까지 해. 아유 거기까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쿨하게.
2: 저보다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은 야 우리 장모님은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눈치나 안 주셔 이러면서 야 너 이번에 차한테 선물 받고 나서 장모님 눈치 얼마나 봤냐? 너 장모님 어디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 그때 운전기사하고 뭐 거의 뭐 장난 아니었잖아.
1: 야, 보통은
2: 식으로.
1: 그렇지. 네, 보통은 열받으니까.
2: 열받으니까.
1: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2: 야 나는 그냥 그 차한테 안 받고 난 지하철 타고 편안하게 살면서 난 맘 편히 살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저는
1: 그니까 네. 와 어, 좋은
0: 거 그래도
1: 미리 커트 네 미리 커트 이렇게
0: 또 고기는 훈훈하시다. 먹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또 고기 먹을 수 있다.
2: 아 맞다 고기를 먹으려면 네. 거기까지
1: 너 진짜. 이제 앞으로 고기 먹지 마 아, 고기 맞다. 먹으러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친구가 아 너무 맞아요. 웃긴다.
0: 네
1: 근데 이 고민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내가 속이 좁은 것인가 아니면 친구가 이상한 것인가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궁금하시다고 네. 해요. 한번 판단을 내려볼까요?
0: 제가 봤을 때는 전 예.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판단해드릴게요.
1: 예. 법적으로 좋아요, 네네. 좋아요.
0: 속 좁은가 무죄. 네, 속 좁은가 무죄. 친구 눈치 없음 죄.
2: 정확하다.
0: 눈치 없음 죄.
1: 눈치 없음
0: 기분이
1: 죄.
0: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만 방방 떠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근데
2: 맞아.
0: 근데 우리 준성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악의는 없거든요.
2: 맞아요.
0: 또 고기 먹고 야 장모님 씨가 고기 먹자.
2: 진짜 약간
0: 악의가
2: 그,
0: 없어요.
2: 악의가 없어요. 네. 정말로. 네. 네. 성격 좋은 네. 딱 상이에요.
1: 네.
2: 저도 너무나 동의를 하지만 친구 속이 좁다고 생각해도 전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2: 너무나 당연히 화가 나는지 좀 너무 당연하고 친구가 일단 그냥 변호사님 정리 따라해도 될까요?
1: 네 그럼요 그럼요.
2: 따라할게요.
1: 네, 네.
2: 네 끝입니다.
1: 아 끝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좋네요. 속 좁은 거 아니다.
0: 아니다.
2: 아,
0: 무죄
1: 친구가
2: 무죄다 무죄.
0: 조금 눈치 없음 죄. 없다.
1: 네. 네. 그 정도로. 자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이 있으시다면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우리 준상 아나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UV와 카더가든이 함께 부른 노래죠. 장모님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2: 왜요?
1: 저 재밌게 해줄 줄 알았나?
2: 왜 어떻게?
3: 여보세요? 아, 네 장모님. 네 유서방입니다. 아 저 다름이 아니라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요.

0: UV 카더가든의 장모님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이 의견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변호사님부터.
1: 네. 고기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손절하세요. 화나요. 0106님.
2: 네. 박성남님. 고기 얻어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얻어먹을 땐 넙죽 받고 자랑할 땐 짜증내면 안 되죠.
0: 좀 갈리네 의견이. 고기보다 당신이 소중하다. 네. 고기 얻어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해라. 맞아.
1: 그래서 범진호님께서 네. 혹시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2: 저도 이 생각했는데.
1: 돼지고기면 손절하시고 한우면 고민 좀 해보시고.
2: 근데 요즘 돼지고기도 비쌉니다.
0: 그럼요. 맞아. 그런데 어쨌든 고기 얘기 많이 나왔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문자 미니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0: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이 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3: 네, 8519님. 인생의 행복은 삶의 질에서 질투를 뺀 값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흘려들어도 될 말을 사연자가 질투하는 거 아닌가요?
2: 근데 진짜 멋진 말이다.
4: 진짜 큰 가르침을 얻게 되네요. 삶의 질에서 질투를 뺀 값이다.
2: 그게 행복이다.
4: 야, 라임도 뭔가 약간 맞는 것 같고.
2: 멋지다, 멋지다.
4: 네. 9764님. 저는 그 친구가 부럽네요. 저라면 차 받고 집 받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2: 차 받고 집 받고 충성.
4: 네.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
3: 강수영님께서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거 네 돈 아니잖아. 자기 돈도 아닌데 대신 자존감 높이는 사람 정말 싫어요. 친구분이 사연자님에게 자격지심 느끼니까 그 사연자분 까내리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해요. 그냥 못났다 생각하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고기 많이 얻어 드세요.
2: 근데 좋다. 사실 진짜 자존감이 높거나 그런 맞아요. 분들은 자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그 삶을 누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그럴 것 같긴 한데.
4: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쨌든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하나의 수양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 친구가 그렇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2: 네.
4: 신은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갓덕 안 본다고 했는데 못난 사람인 것 같네요.
2: 아 그런 말 있어?
4: 저 이 말 들어봤어요.
3: 아, 진짜?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 있었던 말인데
4: 그러니까 처가에 뭐 바라지 말라 뭐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2: 그렇죠. 네. 처가든 뭐 시댁이건 처가댁이건 뭐 바라 아무튼 네.
4: 그렇죠,
2: 양쪽 다 마찬가지.
4: 그럼요.
3: 바라지 말아라. 네. 네. 함정숙님은 그 사람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혼자 상처받지는 마세요. 덤덤하게 내버려 두세요. 현명하시네요.
2: 그러니까.
4: 네. 그러니까.
2: 덤덤하게 네. 그러려니.
4: 9953님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세요. 영원한 건 없다를 되새기면서 아니
2: 이거 약간 정신승리다.
4: 저주 아니에요? 저주?
3: 영원한 장모님.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너
4: 혼자였지.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고기를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바라야죠.
2: 와 진짜. 근데 지난주에도 마지막 그 문자인가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변호사님이 빛이 나는 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오늘도 그러니까. 영원한 거 절대 없어.
3: 이거 딱 노래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거 해보라.
4: 다음 주에도 노래.
3: 그러니까요.
4: 매번 와. 코너 속의 코너로.
3: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센스가 너무 좋으세요.
2: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나온 얘기들이 이 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간장 액젓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사실 진짜.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고 변호사님 첫 방송 였잖아요. 딱 마치면서 아 김준상 아나운서랑 진짜 호흡이 잘 맞으시겠다. 두 분이 너무 재밌게
4: 그러셨어요?
2: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3: 너무 잘 맞잖아요.
4: 진짜.
2: 우리 어떠셨어요?
3: 노래도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삐딱하게.
4: 진짜로.
2: 그러니까
3: 결국엔 나
4: 혼자였지.
2: 아 진짜 와 두 분의 앞으로의 호흡이 더더욱 기대되는 시간. 김준상 아나운서 어땠어요?
4: 저는 솔직히 박지훈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 앞에 작가님 성함 뭐였죠?
3: 노종우 작가님?
4: 장난이에요.
2: 네네. 아 노종우 작가님?
4: 노종우 작가님하고 저희 참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다 결국은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나.
3: 예!
2: 와 멘트 너무 좋다. 네. 와 오늘 그 준상 아나운서도 그렇고 역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3: 케미가 너무 잘 맞죠.
2: 케미가 진짜. 네. 와.
3: 앞으로도 화요일 저녁 항상 기다려주세요.
2: 너무
3: 여러분.
2: 기대됩니다. 두 분의 호흡이 더욱더 기대되는 시간이었고요.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는 우리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세요.
3: 삐딱하게 지드래곤입니다.
4: 지드래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범준호님이 신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는 너무나 즐거울 것 같아요. 크크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는 이 텐션이 더 아마 높아지시겠죠. 근데 회식 자리 아니어도 이렇게 방송 같이 하는데도 와 너무 대단하시고 변호사님 멋지십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되네요. 3238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오늘 처음 지필고사 봤는데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요. 내일은 수학시험이어서 수학학원에서 직접 보강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차에서 듣고 있어요. 내일 시험도 파이팅하고 싶어요. 젠디님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네요. 내일 시험도 최선을 다해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와 오늘 첫 시험이었나 봐요. 오, 중학교 1학년. 내일은 수학시험이 또 예정돼 있고 어쨌든 오늘 시험 잘 본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봤나 봐요. 너무 멋진데? 이제 내일 시험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있겠죠. 오늘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컨디션 조절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내일 수학시험도 차근차근 풀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2888님, 저는 오늘 백내장 수술하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오, 백내장 수술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TV나 이런 화면 같은 거, 불빛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라디오를 또 열심히 들어주셔야겠네요, 그동안. 7137님, 아들이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40살에 처음으로 빨리 태어나길 바랍니다.

0: 장염, 요즘에 또 장염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식사하실 때랑 좀잘 살피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손 항상 깨끗하게 잘 씻어주시면 좋겠네요. 0254님, 젠디, 10월 2일에 신규 아파트 입주해요. 설레고 좋은데 부담도 되네요. 축하해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0254님, 새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가시나 봐요. 10월 2일이면 되게 사실 멀게 느껴졌거든요. 10월 1일? 근데 이번 주더라고요. 아까도 저희 이야기 하다가, 오, 10월이 이번 주구나. 내일 모레예요, 바로. 10월 2일이면 금요일에 아마 새 집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75725님, 아내랑 많이 싸우고 화해했네요. 힘들겠지만 다시 안아주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꼭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왜 싸우셨을까? 우리 5725님. 아내분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직접 또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렇게 좀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좀 풀리지 않을까요? 0365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남편도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남편이랑 번개팅하고 왔어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이젠 의리로 살자며 의기투합하고 왔네요. 기분 좋게 오당제와 함께합니다. 오,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0365님 부부 오늘 결혼기념일이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마침 또 생각이 오늘이 가기 전에 다행히 두분다 기억하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이제 저녁에 번개팅 뭐 드셨으려나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서로 축하하고 그런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오랜만에 여러분의 내일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은 9월의 마지막 날이죠.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오당제 내일 계획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892님이 신청해주신 김범수의 집밥, 그리고 이어서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까지 듣고 올게요.
1: 집.

괜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서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

0: 지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6677님이 저는 9월 30일 내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출산을 위해서 휴직에 들어갑니다. 쌍둥이 임신이라서 입덧도 심하고 힘들었는데 직장 동료 덕분에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내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쌍둥이를 임신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오시고 내일 이제 휴직에 들어가시나 봐요. 내일까지 일하시고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출근까지 무사히 잘 마치시고 나면 이제 좀 회사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아이들과 함께 건강 잘 챙기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님, 직장인으로서 변환 없이 출근을 하겠지만 내일은 직장까지 차 운전해서 말고 새벽 6시 첫 차를 타고 가서 모닝 토스트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해외여행하는 기분으로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여행하는 마음으로 아자아자. 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조금 이제 평소랑은 다르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마음을 드신 것 같아요. 우리 수진님은 평소에는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갔다면 내일은 첫 차 타고 가서 모닝 토스트도 먹고 아메리카노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시작하는 하루 너무 멋진데요. 수진님 내일 어떻게 또 하루 잘 보내셨는지 오당제 시간에 또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스트와 커피도 여유롭게 즐기시고 강지원님은 내일 3분기의 마지막 날이네요. 회사에서 조금 바쁘게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저녁을 가볍게 차려 먹고 홈트 후에 자격증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 아 그니까 내일이 3분기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회사에서도 바쁘게 하루 보내시고 저녁도 드시고 홈 트레이닝도 하시고 운동도 빼놓지 않고 하고 계신가 봐요. 거기다가 자격증 공부까지. 진짜 우리 오당제에는 갓생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원님 너무 대단하시네요. 내일 또 3분기 마무리도 잘 하시고 새로운 4분기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김요한님, 내일 전주로 동료들이랑 체육대회 가요. 가기 전에 요새 새벽 사우나에 빠져 있어서 사우나를 다녀올 거예요. 체육대회 다녀와서는 익산으로 갑니다. 10월 1일이 쉬는 날이라서 익산 유천 생태습지공원 산책 나갈 거예요. 오, 내일 체육대회 하시나 봐요. 회사에서. 오, 너무 좋은데요. 날씨가 진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시원하게 바람 맞으시면서 즐겁게 체육대회도 잘 하시고 그리고 사우나도 다녀오시고 또 생태습지공원 습지공원 산책도 하시고 알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9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내일 일기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506님이 골라주신 끝곡 뭔지 볼게요.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이 노래 끝곡으로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남겨주셔서 오늘 끝곡은 우리 이상순 씨의 완벽한 하루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0: 추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계획된 2028년 중순 완료 시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천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천 씨는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서울 구로구 코스모로보틱스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올해 상반기 상장 공모 과정에서 매출액을 약 35억 원 부풀린 2025년도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해 회사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활치료용 신체 착용 로봇 일부를 한 주식회사에 약 4억 원에 판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 실적을 만들어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AI와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에 적용해온 해외여행 제한을 배우와 자녀 등 가족까지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기관들은 최근 일부 AI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력에게 이런 방침을 통보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임원의 가족도 해외여행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핵심 기술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 인력까지 관리 대상으로 넓히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뒤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20mm,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8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박정호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만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바람잘날 없는 중동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계속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죠. 카타르가 양쪽을 오가면서 중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의 교전도 더 격화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이 후티 반군의 공세가 이란에 대한 전략적인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장 밖에 이런 싸움들이 이란 전쟁을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잠시 후에 서강대 종교학과 박현도 교수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네, 서강대 종교학과 박현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중동 전쟁 업데이트를 좀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네. 뭐 유가 와도들 영향을 긴밀한 영향을 또 주고 있는 거고 서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힘드나 싶다가도 중동 전쟁 이야기 들으면 아유 그래도 우리는 괜찮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종종 모십니다. 요즘에는 미국 이란 싸우는 거는 계속 싸우고 있고.
5: 네, 그거야 뭐 항상 예, 상수로 하고 있었죠.
4: 요즘 뭐 네. 항상 그렇고. 사우디와 후티 반군이 또 갑자기 서로 멱살잡이하면서 또 요란하다는데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죠.
5: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후티가 갑자기 이제 치고 들어왔죠.
4: 예,
5: 이란을 돕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4: 네.
5: 이제 후티 반군은 원래 이제 사우디와 상황이 안 좋은 나라인데 사실은 사우디가 먼저 후티 반군을 먼저 건드렸어요. 2015년에.
4: 그 지도 보니까 사우디의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
5: 그렇죠.
4: 예멘이라는 예. 나라에 있는 후티 반군이.
5: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이 두 나라가 있거든요. 예멘과 오만이 있는데 예. 예, 예멘이 그 지도상으로 이제 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4: 예,
5: 남서쪽.
4: 예.
5: 네. 근데 이게 원래 예멘이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아랍 지역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보면은 이 북쪽 아랍하고 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4: 아, 그래요?
5: 예, 언어도 원래 전통적으로 뭐 시바의 여왕이 있잖아요. 시바의 여왕이 있던 곳이 바로 예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오랫동안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사우디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국경 문제가 있었죠. 1934년에
4: 국경선 붙어 있는 나라다
5: 보니 붙어 있는 가지고 이제 세계 이제 그 예멘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 지산, 그다음에 예. 아시르, 나즈란 세 개를 뭐 사우디에게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1934년 일이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예.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것은 2015년에 지금은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 사실 정부군이라고 해도 말 사실 지금 예멘을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보군이라고 봐도 되는데
4: 이름만 반군이지 예멘에서 가장 센 군대예요.
5: 그렇죠.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수도를 장악했었을 때 수도에서 쫓겨난 당시의 대통령 하디가 사우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바로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된

0: 동맹군이 후티 반군의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게 2015년 3월입니다.
1: 그럼 예멘은 후티 반군이 다 장악을 하고 있군요. 뭐
0: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북예멘은 다 장악했다고 봐야죠. 예. 북예멘인데 이제 아래까지 거의 다 장악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싸움의 연장선상인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싸움이 생긴 건 아니고 예. 2015년에 시작했다가 2022년에 일단은 뭐 휴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조용하더니 예,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넘어서서 후티가 이란을 돕기 위해서 사우디를 공격을 한 거죠.
1: 원래도 서로 감정도 안 좋은 상태였다가 네. 몇 년 정도 쉬고 있었던 차에
0: 네, 그렇죠.
1: 여기서 후티가 또 이제 사우디와 전쟁을 시작하면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다.
0: 도움이 되죠, 현재로서는요.
1: 왜 도움이 돼요?
0: 사우디가 공경에 빠지게 되잖아요.
1: 예.
0: 공경에 빠지면 유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겠죠.
0: 유가가 오르잖아요. 사실은 한동안 유가가 100달러 아래에서 놀다가
1: 예.
0: 후티 반군이 공격하면서 100달러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아침에 105달러. 예, 105달러잖아요. 브렌트유가.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가진 않죠. 후티 반군의 위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바불만다 해협을 장악하기 때문에요.
1: 지금 호르무즈도 막혀서 안 그래도 답답한데.
0: 네, 바불만다까지 막혀버리면. 근데 지금 후티 반군이 그 동안에는 장악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올리는 모카.
1: 아, 땡땡 모카 골드 할 때 그 모카.
0: 네, 모카. 이 모카가 이게 그 한국 이름입니다. 모카, 무카.
1: 아랍어로 한국 이름
0: 한글이 모카예요. 모카. 네. 거기에 이제 커피가 집산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급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1: 커피 산지의 이름이 아니라
0: 예, 커피 산지가 아니고 커피 유통되는 곳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우리 편하게 발음해서 모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번에 장악했고요. 그다음에 바불만답에서 그 지나다니는 배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공격할 수 있는 페림섬이라고 있거든요.
1: 예.
0: 거기도 이번에 장악을 했어요.
1: 아, 거기도 호르무즈 해협 같은 그런 요지인 모양이에요?
0: 요지죠. 바불만답이요. 예, 거기를 장악하니까 호르무즈 해협만 막히는 게 아니고 이제 바불만답 해협도 막히는 거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배는 지금 거길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누가 그럼 장악을 왜 당했어요? 어쩌다가? 원래 거기는 누가 지키고 있었다가 이번에 반군이
0: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배에 공격하면 무서워서 못 다니는 거죠.
1: 네.
0: 한동안 그랬다가 사실 이란 전쟁이 난 다음에는 그게 그냥 안 막히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1: 대포도 갖다 놓고 하면서
0: 예, 후티가 한 거고요. 지금 네.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최신 소식을 계속 확보를 했는데 바불만답의 예멘 말로는 외국 군대의 비밀 기지가 있었고.
1: 예.
0: 그러니까 후티가 지금 거의 장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다 참호를 파고 있답니다.
1: 후티가?
0: 예.
1: 그럼 참호라는 건 거기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0: 그렇죠.
1: 거고.
0: 그렇죠. 그 다음 작전이 또 싸움에 대비해서 참호를 파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심상찮게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1: 지나가는 배에 우리는 사격할 거고 응사를 할 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참호가 필요하다는
0: 그렇죠.
1: 뜻이니까.
0: 예,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이쪽 지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홍해에 들어와서
1: 예.
0: 거기에서 수에즈로 나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1: 예.
0: 티란 해협이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스라엘 배가 못 다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배가 바불 만답 쪽으로 못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1: 그러면 이스라엘로
0: 이스라엘은 무조건 수에즈 운하 쪽으로 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 예. 그럼 이스라엘 배가 사실은 바깥으로 춥게 나오는 방법은 말씀하신 고해협으로 나오는 건데
0: 네네.
1: 그게 막히면 저쪽 지중해 돌아서 희망봉 돌아서 이렇게 다녀야
0: 그렇게
1: 된다는
0: 그렇게 하죠.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못 다니는 거고 뭐 후티 말로는 이스라엘 배와 사우디 배는 절대 안 된다. 통과 못한다.
1: 통과 못한다.
0: 예, 통과 못한다.
1: 혹시 그럼 사우디에서 석유 사오고 있는 그런 외국 배들
0: 지금 현재 공격했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것도 잠재적 위험이 다 있죠. 불안불안하죠. 네네. 무서우면 안 나가죠.
1: 공격을 해야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예. 많이 불안하면 못 다니더군요. 그냥 배들은.
0: 그렇죠. 그게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네.
1: 제가 듣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지만 아래로 송유관으로 빼서 방금 말씀하신 그 후티 반군이 점령했다는 그 좁은 바닷길. 나름 그것까지는 요즘까지는 괜찮아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석유가 빠져나오면서 나름 숨통이 트였다고 들었는데
0: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페르시아만 쪽에 유전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 예.
0: 1000km 넘게 서, 서쪽으로 뺀 거죠. 얌부라는 항구로 뺐거든요.
1: 예.
0: 얌부라는 항구가 뺀 게 하루에 한 7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0만 배럴은 사우디 자체에서 소비를 하고 500만 배럴을 수출을 했는데
1: 그게
0: 그렇죠. 그게 수출하면은 그게 호르무즈로 못 나오니까 밥을 만다불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1: 사실상 이제 그 우리 코도 콧구멍 두 개 뚫려 있는데
0: 네.
1: 한쪽이 호르무즈면 그렇죠. 하나 막히면 한쪽 코로라도 숨쉬면
0: 예, 거기 막히면
1: 둘 다 막히는 거네요.
0: 예, 거기 막히면 이제 그 사우디가 만약에 석유를 수출하려면 밥을 만다불은 못 내려오고 스웨즈 운하 쪽으로 가야죠.
1: 그럼 그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나라로 오려면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야 된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0만 번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그렇게 수출하면서 배럴당 한 5달러씩은 더 차지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1: 또 5달러는 왜 더 받아요?
0: 그 통한 아니 더 받는다고요.
1: 아 사우디가?
0: 예, 네, 더 받을 수밖에 없다.
1: 왜요?
0: 그 경비 수송료, 예, 운송료가 더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 아 사우디 석유는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희망봉 네. 돌아와야 되니까.
0: 예, 그럴 경우에는 5달러 정도 더 배럴당 5달러를 더 지급할 수 없다고 뭐 이미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석유 상황은 안 좋고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이 1982년 이래로 역대 최저 비축량입니다. 지금 현재
1: 비축에도 그동안 호르무즈 막혀서 많이 썼죠. 사실은.
0: 네. 그래서 82년 이래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1: 야,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0: 네.
1: 지금은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네. 결과가 국제 유가를 들썩거리고 있으면
0: 그렇죠.
1: 미국도 그게 신경 쓰일 테니 후티 반군이 미국이든 미국이 직접 하든 아니면 사우디를 통해서 하든 반군 정도는 좀 그래도 이란보다는 약하니까 잘 장악이 되지 않을까요?
0: 근데 반군이 보이스카우트가 아니거든요. 이 반군이 보이스카우트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현상이 있어요. 반군하니까 예. 그냥 아 뭐 얼마 안 되는 애들이 게릴라 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의 지금 예멘을 사실 통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이란군과 뭐 거의 뭐 비슷한 전력이라고도 봐야 돼요.
0: 근데 이란군보다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장비나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싸우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뭐 오히려 이란보다 더 강할 것 같은데요.
1: 그럼 미국이든 사우디든 안 돼 유가 때문에 안 되겠어라고 해서 맘 먹고 치고 들어가도 호르무즈 못 뚫듯이 못 뚫는다.
0: 아니 2015년부터 겁니까? 7년 동안 때렸는데 후티 반군을 제거를 못했거든요.
1: 그리고 그 정도예요.
0: 예, 미국도 2025년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때려봤어요. 한 번씩 무슨 공중 뭐 폭탄 투하 작전을 하던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때렸는데 끄떡 없습니다.
1: 끄떡 없는 비결 이유 뭐 원인은 뭐예요? 그럼
0: 일단은 맨파워가 적지 않게 많고요.
1: 푸티 반군이.
0: 예, 그리고 네. 이 전쟁이라는 게 공습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상군이 가야죠.
1: 아 그렇죠.
0: 지상군은 못 넣어요.
1: 우리도 많이 다치니까.
0: 네, 자기는 많이 다치니까. 뭐 사우디 한번 했다가 한번 큰코 다친 적이 있고요. 미국은 당연히 지상군 안 넣고요.
1: 그럼 이라크 후세인 정권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0: 후세인 정권은 개활지였잖아요. 땅이. 예, 개활지인데 예멘은 그러진 않거든요.
1: 아, 그 개활지면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냥 빨리 밀으면 우리의 희생이 예, 적을 수 있는데.
0: 적을 수 있는데.
1: 여기는 산을 넘어야
0: 되니까. 여기는 산을 넘고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1: 아,
0: 이란도 그렇고요. 이란도 만만치 않은 지형이잖아요.
1: 그러면 후티가 무슨 감정이 나빠서든 어떤 전략적으로 하려고 싶어서든 뭔가 이 석유길을 막기 시작하면
0: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들을 달래는 수밖에 없네요.
0: 네, 맞아요. 달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에 사우디가 두 번이나 요청을 했잖아요. 좀 때려달라. 후티 좀 때려달라. 그러니까 예. 사우디 미국이 다 거부했습니다.
1: 아, 우리 말려들고 싶지 않다.
0: 아, 말려들 수 않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호르무즈도 바쁜데 여기까지 할 수 없고.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소식이 후티 반군과 회담을 했대잖아요.
1: 미국이?
0: 예, 신사협정 안 때리기로, 서로 안 때리기로.
1: 아, 이 친구들은 달래야지 싸워서는 안 돼. 예. 이미 결론 내리고 있다는
0: 거죠. 그러니까
1: 거군요.
0: 미국은 후티 반군이 장악한 곳에 거기를 다시 뺏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그 대신 후티 반군은 그래, 니네 안 할 거지? 그럼 우리 니네 배 안 때릴게.
1: 미국 배?
0: 미국 배 안 때린다고요.
1: 그럼 한국으로 가는 배, 일본으로 가는 배 등등은 걔네들은 일단 맞을 준비하고.
0: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이스라엘 배와 사우디아라비아 배는 통과 못한다. 네, 통과 못한다.
1: 근데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게 전 세계로 석유 배달하는 배입니까?
0: 배달하는 배들이 있죠. 네, 당연히 우리도 받아오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는 안 하는데요. 아무튼 얘기한 게 정확하게 사우디 배하고 이스라엘 배라고 그랬습니다.
1: 그럼 예멘은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이 요구하는 반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렇게 토라져서 저러는 걸까라고 하면.

0: 뭘 더 들어줘야 그들은 다시 뭐 한두 달 전처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1: 일단은 이란 전쟁이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0: 아,
1: 예, 이란 전쟁 끝나면은 후티 반군은 뭐 더 하려고 한 마음은 없을
0: 거예요. 우리 이란 형 괴롭히지 마라. 네. 그런 거예요.
1: 우리 형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빨리 팔레스타인 문제도 끝내라. 예.
0: 그럼 결국은 또 미국 이란 전쟁이네요, 그게.
1: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에 뭐 니네 이란 전쟁 끝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를 괴롭히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0: 예.
1: 뭐 아주 지금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거죠, 후티 반군으로서.
0: 그 후티 반군을 이란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요. 후티 반군도 당연히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은 후티 반군의 지도층들이 오랫동안 이란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이란에서 공부. 시아파는 시아파인데 서로 색깔이 다르거든요.
0: 이란도 시아파.
1: 이란도 시아파고
0: 예멘도 시아파.
1: 시아파인데 이란은 12이맘 시아파라고 그러고 여기는 5이맘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좀 달라요.
0: 12이맘 시아파.
1: 예, 12번째 이맘을 기다리는 시아파가 이란 시아파고요. 이란과 예. 이라크 시아파고요. 여기는 12번째 가기 전에 5이맘 다섯 번째에서 갈라진 파예요.
0: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1: 예, 예, 갈라진 파이기 때문에 이맘 그 시아파 자체는 다른데
0: 이맘 말씀 나온 김에 그냥 배워보죠. 네네. 이맘이라는 게 뭐예요?
1: 이맘이라는 것은 보통 아랍어에서 지도자라는 뜻인데 예. 시아파에서 쓸 때 이맘은 영적인 지도자까지 포함합니다.
0: 예.
1: 예, 그러니까 무함마드 예언자 이후에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어갈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통칭해서 이맘이라고 부르거든요.
0: 그럼 천주교로 치면 교황 같은 느낌이에요?
1: 그렇죠. 교황 같은 느낌.
0: 지금도 이맘이 몇 대 이맘인지 뭐 있어요?
1: 12번째 이맘이 사라졌어요.
0: 사라졌다는 게?
1: 사라졌다는 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어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요.
0: 아.
1: 9세기에 사라져서. 그래서 12번째 이맘의
0: 1000년 전에
1: 예, 이맘이 다시
0: 오실 것이다.
1: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게 12이맘 시아파고요.
0: 예.
1: 5이맘 시아파는 다섯 번째 이맘이 불의와 싸우다가 죽거든요.
0: 예.
1: 예, 그
0: 그분이 진짜다.
1: 아니요. 거기 그 정신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12번째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0: 아.
1: 그리고 누구든지 예언자 집안 사람 알리 쪽과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이 오이만파 이 후티 반군의 오이만파 사람들이 이란에서 공부를 하면서 몇 명은 개종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서로 정치적으로 같은 라인이거든요. 반미 반 이스라엘.
0: 그거는 서로 동일하고.
1: 예, 팔레스타인 문제는 공통점이고요. 팔레스타인 해방은 공통점이고.
0: 이스라엘은 네. 맞고.
1: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친한데 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서구 정보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군에서 이란에서 나오는 배들을 검문을 해가지고 잡았는데 보통 일반 배, 일반 보통 고기 잡는 배에 이란 무기가 많이 실려 있었고
0: 가끔씩 검문하면
1: 예, 그게 후티 반군으로 가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한 2015년경에는 이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예멘에도 헤즈볼라와 같은 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게 후티 반군입니다.
0: 이란의 친구.
1: 네, 이란의 친구. 네.
0: 반 이스라엘 반 미국. 예.
1: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이란이 직접 만든 거고요. 후티는 이란이 만든 건 아닙니다.
0: 저절로 생겨났는데 이란.
1: 그런데 이란과 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랍 순리 국가들은
0: 네.
1: 머리 아프죠. 시아라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여기 시아파들이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0: 예.
1: 여기도 예멘까지 아래서 하니까. 사우디 지도를 보시면 사우디는 머리 위에도 시아 아래도 시아 머리 아프죠. 그래서 사실 2015년에
0: 사우디는
1: 순리파입니다.
0: 그러니까 보면 다 어차피 이슬람인데 거기 또 그런 모양
1: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예멘 2015년 예멘 내전에 들어간 이유는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0: 아, 서로 파가 다르니까.
1: 예. 그래서 이란이 자꾸만 후티 반군의 영향력을 해서 이란의 세력이 예멘 쪽에 커지니까 그거를 제어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돌이켜보면 실수였던 거죠.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전쟁을 들어가가지고.
0: 예멘도 그러면 결국은 이슬람 국가지만
1: 네.
0: 순리파라고 하는 이슬람과 시아파라고 하는 이슬람이
1: 네.
0: 섞여 있었던.
1: 그렇죠. 예멘은 사실은 종파적으로 본다면 40% 정도예요. 시아파가. 한 60%는 순인데 그런데 웅집력이라든지 지금 움직어가는 힘이 워낙 시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후티가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0: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네, 있고 네. 순니파의 지도자는 사우디로 피신해 있고.
1: 피신해 있고. 네.
0: 그래서 사실상 국토 전체는 다 지금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1: 예, 국토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전통적으로 우리 예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0: 지금 후티가 갑자기 사우디랑 왜 멱살을 잡아요라는 질문에 이란 괴롭히지 마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후티랑 사우디도 국경도 맞대고 있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았었다면서요?
1: 네, 안 좋죠.
0: 7년간 뭐 서로 뭐 폭격도 하고. 뭐
1: 네, 그러니까 그 2015년 3월부터.
0: 그 감정도 여전히 또.
1: 그 감정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그 오폭이 많았거든요.
0: 누구의 오폭?
1: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니까 예멘은 공군이 없어요.
0: 아, 공군도 없는데 그렇게 없어요. 싸워요?
1: 예, 공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좀 속된 말로 예멘 후티 반군을 얘기할 때 얘네들은 슬리퍼 신고 싸우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군화도 안 신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충만해가지고 총도 예. 모자라는데도 싸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라 그러니까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 의지죠, 의지. 그래서 사우디에 일방적으로 맞았거든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좌표를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결혼식장도 때린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일반 분노와 감정이 굉장히 나쁘죠. 네.
0: 그게 몇 년 전 일이네요. 그러고
1: 그, 예, 2015년 3월입니다. 불과 10년인데 그 전쟁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그런 폭격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0: 2022년.
1: 네.
0: 와, 그럼 지금 그냥 이란 일 아니더라도 갑자기 또 여기서 사우디 공격해도 뭐
1: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
0: 그런
1: 일입니다.
0: 그런 상황이군요.
1: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란과 뭔가 이신전심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0: 예.
1: 한 두 달 전부터 이란의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미국이 봉쇄를 풀지 않고 호르무즈의 봉쇄를 풀지 않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 전선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0: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기 시작할 거야.
1: 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전선을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 말은 딱 그러면 아, 이것도 밥을 만답으로 가겠구나.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에 전혀 생각을 안 했을까요?
0: 야.
1: 예. 그게 이제 현실화 된 거죠.
0: 골치 아프네요. 근데 그런데 대응 카드는 별로 없네요. 미국도 네. 그냥 바로 협상합시다 친구들 하는 거 보니.
1: 네. 그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최근에 글을 하나 썼잖아요. 미국이 중동에서의 그 패권이 기울는 거를 사건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국을 보면서
0: 예.
1: 예. 이게 미국의 패권이 완전히 기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1: 중동에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0: 이란과 미국이 싸우고 있던 와중에 새롭게 변수로 떠오른 후티 반군.
1: 네.
0: 사우디도 감당하기 쉽지 않고.
1: 예,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예. 이게 만약에 정규 국가의 정규 군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0: 예.
1: 그런데 지금 반군으로 우리 규정한댔잖아요. 반군과 미국이 딜을 해가지고 치지 않겠다고 나오는 거 보면 과연 이게 어떤 미국인가?
0: 미국도 체면 그렇고 예. 저 반군도 진짜 만만치 않은 반군이야.
1: 예. 그래서 중동에서의 미국의 패권이 저물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후티 반군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라고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0: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또 미국은 이란과 그럼 어떻게 하게 될 건지 그게 궁금한 건데
1: 네.
0: 그 이야기는 2부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언제부터 했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늘 싸움만 하는 나라들로 모여 있는 곳인가 싶은 만한 중동 이야기 수시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서강대 종교학과 박현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란 미국 전쟁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바람인데
1: 모두의 바람이죠.
0: 모두의 바람이죠. 그렇죠. 사실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두 나라는 왜 싸우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 이스라엘은 또 쏙 빠져 있네요. 그 뭐 어떻게 됐던 거죠? 왜 싸우죠? 좀 한참 싸우다 보니까
1: 뭐 공식적인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 이유는 이란의 핵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0: 예.
1: 그거는 뭐 큰 목표이긴 하지만 전쟁 시작한 거는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게 가장
0: 이란의 정권 교체.
1: 네, 이란의 정권 교체.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해야지 핵 협상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한 거죠.
0: 아, 미군 이란의 핵을 막는 게 목표인데 저 정권 그대로 둬서는 도저히 협상이고 뭐고 안 될 테니
1: 예.
0: 무력으로라도 전복을 시키자 싶어서 미국이 그렇죠. 직접 전쟁을 시작한 거다.
1: 예, 그러니까 지도부를 날려버리면 그 전에 시위가 있었잖아요.
0: 예.
1: 그 시위대들이 편하게 시위해서 정권을 넘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졌던
0: 그거 거죠. 시작할 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는.
1: 예, 예, 맞습니다.
0: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미국이 붙으면 뭐가 좋아요?
1: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리고 싶은데 혼자는 못 때려요.
0: 아, 이란이 세니까.
1: 예, 미국이 때려주면 거기서 같이 끼어서 때리겠다는 게 그게 이제 네타냐후의 그 40년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0: 아, 그래서 미국은 이란과 예. 전쟁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고.
1: 생각보다 안 끝나고 지도부를 날렸는데 시위는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계산이 어긋난 거죠.
0: 그렇다고 막 양보하고 나오면 체면도 안 서니.
1: 체면도 안 서고. 네.
0: 대립은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란이.
1: 거의 다 호르무즈에 막아버리니까.
0: 그럼 지금 이란의 요구는 뭐예요?
1: 이란의 요구는 지난 6월 17일에 양국이 MOU를 했잖아요. 그 양국의 MOU를 한 거를 이란은 그중에서 핵심 사항만 전달을 해서 미국에 마지막 그 요구를 한 겁니다.
0: 예.
1: 이번에 유엔 총회에 맞춰서요. 이 내용은 간단해요. 처음 5일 동안 미국이 할 수 있는 거.
0: 무슨 5일이에요?
1: 그러니까 그 총 이게 7일 계획 아니거든요.
0: 아, 지금 이게 합의하면 지금부터 7일 동안 우리 미국과 이란은 이런 일을 한다.
1: 네. 그래서 이란이 내놓은 게 7일 동안 종전안입니다.
0: 예.
1: 그래서 처음 5일 동안에는 4, 5일이면 할 수 있다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있잖아요. 뭐
0: 예.
1: 레바논, 뭐 팔레스타인, 이란뿐만 아니라 전쟁 종식. 네, 중단.
0: 예.
1: 그다음에 동결 자금 해제 120억 달러.
0: 동결된 이란 돈이
1: 이란 돈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 거 120억 달러 해제해라.
0: 그건 언제부터 잡고 있었던?
1: 뭐 따지고 보면은 진짜 오래죠.
0: 꽤 됐죠. 이게 네, 이란 그럼요. 이른바 이란 제재를 경제 제재, 제재를
1: 예,
0: 시작한.
1: 사실은 이 정부가 들어선 이란이 혁명 들었을 때부터 잡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0: 예. 그거 해내 예. 풀어줘라.
1: 120억 달러 풀어줘라.
0: 예.
1: 그다음에 이란 석유 지금 못 팔게 막고 있는데 석유 제재 해제.
0: 그것도 꽤 오래된 제재죠.
1: 그렇죠.
0: 이란은 이번에
1: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제재. 최근에
0: 아,
1: 예.
0: 붙은 김에 그동안 미국이랑 쌓여있던 거 다 해결하라 그런
1: 예.
0: 얘기군요.
1: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를 역봉쇄하고 있잖아요.
0: 예.
1: 그거 풀어라. 요거 이란 말로는 아락치 장관 말로 요거는 미국이 한 4일에서 5일이면 할 수 있는 거다. 그거 하면
0: 예.
1: 6일째 되는 날 호르무즈협 풀겠다. 이란이 호르무즈협을 열겠다.
0: 예.
1: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미국과 같이 핵협정이나 이런 거 논의할 수 있다.
0: 아, 그리고 다음부터 핵 문제는 그 다음부터 논의를
1: 네,
0: 하자.
1: 네.
0: 일단 서로 멱살 풀자.
1: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새로운 건 없어요.
0: 예.
1: MOU 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한 겁니다.
0: 예.
1: 미국은 제안을 걷어찼죠. 트럼프 대통령은.
0: 6월 17일 날은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1: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야, 그 MOU 때 내가 그렇게 좋은 조건을 줬는데 니네들이 호르무즈에 공격하면서
0: 그때 니들이 깬 거잖아.
1: 니네 깬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한 건 아니고 니네 그 조건은 완대. 우리 새로운 조건 우리하고 해야 돼.
0: 혹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뭐래요?
1: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일단 호르무즈 무조건 열어라는 얘기예요. 호르무즈 먼저 풀고 그다음에 지금 그 오비터 지금 풀어야지. 지금 뭐 우리가 먼저 해주고 호르무즈 푼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중간에 심판만 있으면 서로 그럼 같이 푸는 거다 하면서 하나 둘 셋 할 텐데.
1: 아니 그 이제 중재자가 왔다 갔다 해요. 중재자가 카타르나 뭐 네. 이런 나라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직접 대화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0: 야, 중간에 중재자가 힘과 권위가 좀 있어야 예. 되는데.
1: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협상 안 한다. 미국은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협상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이란은 뭐라 그러냐면

0: 우리는 협상 안 한다. 그러니까 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협상 안 하고 우리의 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얘기해라.
1: 서로.
0: 예, 우리는 안을 던졌으니까 거기에 내가 뭐 수정 제안을 하든지 하지 우리는 더 이상 협상을 안 한다.
1: 예. 계속 그 얘기하고 있겠군요. 최근에도 협상을 예, 한다고 들었는데.
0: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뭐 바락 라비드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기자가 있거든요. 그 기자가 뭐 미국의 고위 관리의 말을 통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을 이란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그 오보다 빨리 그 기사 내리라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모르죠. 바락 라비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은 모르죠. 예.
1: 그 생각을 왜 서로 안 하고 있겠어요. 서로.
0: 네. 뭐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 파장이 심하니까 아, 내리라고 한 거겠죠. 예. 그래서 뭔가 지금 대화는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패턴을 보면 미국과 네. 이란이 협상을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 왜요? 누가 먼저 푸는 거 그거 뭐가 무슨 차이가
0: 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있다고? 대통령은 11월 3일 선거 때까지 계속적으로 상황을 지금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통제를 하고 가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나는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이란 문제를 끝내겠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계속 지금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이란을 또 공격할 수도 있다고 계속 엄포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안에 이란이 다른 짓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데 전념을 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1: 지금 그럼 호르무즈는 풀려는 있어요?
0: 아니요. 못 풉니다. 지금 이란이 9월 14일에 이제 MBC가 보도를 했는데요.
1: 그러니까 안 풀리고 나니까 자꾸 뒤로 빼고 옆으로 빼고 하면서 석유는 네. 근근히 뽑고 있는 거죠.
0: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해병대가 들어간 배가 아마도 유조선 사이에 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공격 못할까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1: 예.
0: 이란이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해병들이 죽지는 않았는데 뭐 구토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으로 부상을 크게 입었대요.
1: 예.
0: 그 이제 보도가 안 된 걸 지금 MBC에서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배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1: 나오기 어렵다. 막혀도 있다.
0: 예,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더 막힐 거다.
1: 예. 그런데도 뭐 그거를 뭐 미국이 먼저 풀고 뭐 이런 협상은 안 하겠다는 얘기군요.
0: 뭐 이라는 지금 말로는 미국 애들 다 주랭난 쳤다. 우리가 쏘니까 대한 미사일 쏘니까 다 도망가서 지금 남쪽 인도양 남쪽으로 도망가 있다. 우리가 이겼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계속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이란 쪽으로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이란 쪽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만들어놓은 남쪽 아랫길로 예. 오만 쪽으로는 지금 배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이란이 막아서.
0: 이란이 예 계속 공격.
1: 이란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란이 허락해야 또 나오는 거니까.
0: 그렇죠. 이란 위쪽으로. 네.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전문가들은 차라리 이란 쪽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안전하다. 왜 지금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냐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1: 예. 이란은 우리 앞바다 바로 지나면 우리가 점검만 하고 보내줄게 하는데도 또 안 가고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배들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오만 쪽으로 지금 이란과 얘기 안 하고 미국의 주도하에 나오는 배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1: 사우디는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0: 네,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고민인데요. 지금 일요일에 지금 어제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며칠 전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UAE 방문했는데
1: 예.
0: UAE 급히 방문했는데 거기에 사우디 대표단도 같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을까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1: 사우디와 네타냐후가 만나서
0: 사우디, 예. UAE, 이스라엘이 만났는데 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 안보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후티 반군 때문에.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UAE에 간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UAE의 대통령이죠. UAE 대통령이면서 아부다비 국왕
1: 예.
0: MBZ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마스 공격하는 거 미리 알려줬는데 하마스가 공격한 거 2023년 10월 7일에
1: 그렇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하마스가 싸우기 시작해서 네. 이 난리가 시작된 거죠.
0: 네. 그 전에 예. 문제가 있다는 건 네타냐후 총리에게 알려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선거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선거가 10월 27일인데 네타냐후가 지금 얼마나 코너에 몰렸겠습니까? 지금 뭐 UAE만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그 얘기했다고 그러고 뭐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얘기해줬다고 그러고 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예 묵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1: 아 그럼 2023년에 하마스가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국민들도 뭐 납치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난리가 났는데 희생도 많이 당하고
0: 네.
1: 그래서 처음에

0: 는 이스라엘 불쌍하다. 네. 갑자기 저렇게 공격하면 어떡하냐 하마스가. 그랬다가 네.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하고 하면서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걸 이미 네타냐후는 알고 있었는데
1: 그렇죠. 아무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0: 전쟁한 나라. 뭐 내가 예. 차라리 나한테 유리해. 이런
1: 그럴
0: 느낌을...
1: 수도 있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변에서 계속 그 하마스가 이상하다고 계속 정보를 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방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0: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이제 지도자들 예. 던지면서 정치적 입장이 곤란해졌군요.
1: 예, 그게 선거철이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급히 간 거는 아마도 그런 얘기 하러 간 게 아니냐. 제발 좀 그런
0: 말
1: 그런 말 안 했다고 좀 얘기해 달라든지 뭐 이런 저런 얘기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상황이 그것도 겹쳐 있고, 네, 후티 반군도 공격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 무슨 얘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쪽에도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미국이 좌표만 찍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그러한 좌표 찍어주는 거 이스라엘이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0: 예. 후티 반군이랑 싸울 때 이스라엘이 좌표를 좀 찍어줘라.
1: 네, 찍어줘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사우디는 그것도 못해요? 석유 많이 팔아서 번 돈으로 왜 그런 것도 안 샀어요?
1: 그게 좌표를 하려면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래.
0: 그렇게 하겠죠.
1: 예. 그런데 이 후티 반군하고 2015년에 3월 달에 공격을 할 때 오폭이 많이 나왔던 중에 하나가 좌표를 제대로 못 찍어 가지고.
0: 그러니까 그 기계가 뭐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게.
1: 그런데 원래 좌표 찍으려면 미리 특공대가 들어가서 찍는 것도 있습니다.
0: 아, 지형에서?
1: 예, 지형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런 거고. 이 좌표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게 지금 중국 미국이 중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이란 좌표 찍어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란에 위성사진 주지 말라고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는 중국에서 미국 말에 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 되면은 만약에 그게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이 앞으로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정확한 좌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능력은 미국 소련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0: 이란이 주변국의 미군 기지 때리는 거.
1: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논의하러 간 게 있지 아니냐. 네. 근데 후티 반군이 만만치 않아서요. 뭐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0: 그러니까 사우디는 후티 반군을 공격한 이유는 후티가 사우디를 공격해서 그런 거였던가요?
1: 2015년에요?
0: 아니요, 지금요. 요즘 사우디는 그렇죠. 지금 중간에 끼어서
1: 예, 후티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안 예. 받을 순 없고.
1: 예, 후티가 공격했는데 공격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0: 예.
1: 뭐 리야드도 공격하고 뭐 메카도 공격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그 후티가 안 했다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0: 예.
1: 이란 쪽에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파이프라인은 이스라엘이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만든지 모르죠. 예.
0: 그럼 사우디는 빨리 이란 미국 전쟁이 좀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 아주 절실한 나라 중에 하나군요.
1: 절실한 나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면 진짜 사우디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란과 화해를 하는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아, 우리 미국 편 안 들게.
1: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할 수 있는 손발이 약간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사우디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기 동생이거든요 국방장관이.
0: 예.
1: 그렇게 돈을 많이 밀어줬는데 뭐했냐
0: 국방장관한테.
1: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무함마드 빈 살만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아니 멀쩡한 후티 반군을 왜 공격을 해가지고 2015년에.
0: 예. 왜 골칫거리를 아니면 끝까지 지금 뭐 이게
1: 예, 먼저 만든 거는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이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사우디를 바라보는 외부의 전문가들은 사우디 지도부에도 네 분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사우디도 어느 정도 군사력이 좀 있어야 예. 후티 반군도 나름 제압을 하든.
1: 국방력은 어마어마하죠. 국방비 쓰는 돈은 어마어마한데.
0: 예.
1: 근데 그 국방비 쓴 돈이 현실적으로 국방을 튼튼하게는 못하니까 지금 그게 이제 사우디 문제입니다.
0: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면 이란한테 하여튼 니들이 싸우는 건 이해는 되는데 우리 정유시설에 폭탄 떨어지기만 해. 이제 이렇게 하면 나름 편하게는 할 수 있을 텐데
1: 네.
0: 그 힘이 없으니 계속 이제 피해를 같이 당하고 있는
1: 그렇죠.
0: 답답함이죠.
1: 예.
0: 나름 거기서는 큰형인데 사우디가.
1: 그렇죠. 근데 이란이 뭐 이란의 그 타격 능력이 대단하니까 예를 들면은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굳이 폭탄을 떨어지지 않더라도 빈 미사일이라도 담수 시설이나 정유 시설에 때리면
0: 예.
1: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아요.

0: 지금 현재로서는.
1: 살살 때리고 있는 거군요, 이란도.
0: 예, 이란은 지금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미국이 말 그대로 아 이번에 벌장 보자 하고 이란을 공격한다면
1: 예.
0: 이란도 만만치 않게 있겠다는 얘기예요. 전선은 더 커질 것이다.
1: 아, 사우디의 정유시설이든 담수화시설이든.
0: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눈에 뵈는 게 없이 뭐 다 때릴 수 있는 거고 전선이 더 커지면은 정말 이제 심각

0: 500불이 가든.
1: 네, 뭐 이왕 끝났으니까. 아. 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진 아니라고 믿습니다만은 또 요즘 말로 누가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누가 어떻게 알아?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0: 이란 내부는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외로 미국과 잘 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 스스로도 네, 그런 네. 자평을 하고 있고.
1: 근데 이제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쪼이는 돈들이 여러 군데서 쪼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쪼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석유로 수입하는 석유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고.
0: 예.
1: 그러면 이란 내의 핵심 인물들한테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0: 예.
1: 예, 정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0: 예.
1: 그 월급 가는 길을 다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0: 원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1: 제재를 받고 있지만 틈이 있었죠.
0: 근데 그 틈을 다
1: 그 틈을 지금 계속 메꾸고 있어요.
0: 미국이?
1: 예, 미국이 메꾸고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메꾸다 보면은 이란 내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과연 이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견디면서 충성을 할까? 뭐 그게 지금 미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이죠.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돈줄을 끊는 거죠.
0: 이란은 그냥 석유를
1: 네.
0: 중국 눈치 안 보는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나라에 팔아서 중국 돈 받아서 그 돈으로 생필품 사면 해결되고 있는
1: 그런데 거 지금 뭐 미중 회의가 나온 다음에 아, 중국에서 중국에서 파는 돈이 위안화로 묶여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안 풀어주면
0: 그게 또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의 석유를 팔고
0: 네.
1: 위안화로 받아야 되는데
0: 네.
1: 그 돈이 지금 중국에서 묶어놓기 때문에
0: 아, 미국이 달러를 묶어서 달러를 못 쓰게 만들듯
1: 네, 예, 예.
0: 아,
1: 그래서 중국도.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것은 이란이 지금 타겟책으로 카스피해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다. 카스피해 쪽으로 해서 무역로를 예. 그쪽으로 다시 틀려고 그런다.
0: 이란산 석유를
1: 예.
0: 어디에 팔려고요?
1: 이란산 석유를 위에 쪽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위쪽으로 스탄나라든지 위쪽으로 더 팔고 그다음에 아. 무역도 그쪽으로 더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0: 중국 대신
1: 예, 근데 카스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스피해가 통하는 게 여러 나라가 걸쳐져 있고요.
0: 예.
1: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것만도 실패한다면 이란으로서는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0: 그래도 이 전쟁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그냥 사주고 미국은 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1: 예, 중국이 가장 큰 손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가장
0: 미국도
1: 큰
0: 이제 2판 4판이니까 중국하고 네. 직접 제발 좀 더 도와주는 거 그만해라. 우리랑 네. 직접 붙고 싶지 않으면.
1: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지금 시진핑과의 그 트럼프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뭐 일설의 보도가 루머가 도는 거는 중국이 미국 편을 들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면
0: 예.
1: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는 다소 차갑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나오는 돈줄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0: 그럼 이란도 오래 못 버틸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게 계속 선발 다 묶어버리면.
0: 그러면.
1: 예, 선발 다 묶어버리면 일단 월급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돈들이.
0: 이란은 야 우리는 지금 거의 뭐 40년 가까이 제재당하고 있어.
1: 근데 40년 동안 제재를 했지만 틈새에 구멍이 많았는데
0: 진짜 막아버리면
1: 예, 지금 뭐 배센트가 촘촘히 막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미국 말대로 효과가 있다면 이란 내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뭐, 예. 그런데 뭐 이란 쪽에서 나오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올려놓은 뭐 동영상들 보면은 전쟁하는 나라 같지는 않아요.
0: 그래요?
1: 네.
0: 자주 이란도 좀 가시고 하니까 그냥 느낌이
1: 전쟁 때는 못 가죠. 그런데 아.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이란 사람들 올려놓은 거. 근데 뭐 그 선전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상황들은
0: 촘촘히 막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1: 예, 예. 뭐 그냥 아 이게 전쟁하는 나라인가? 뭐 항상 이란이 그 전에 제재받았을 때도 이란에 도착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이 나라 제재받는 나라 맞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재의 효과라는 거는 당장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으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좀 예. 두고 봐야죠.
0: 그냥 교수님은 지금 이란과 미국 중에는
1: 네.
0: 협상장에 저는 내심은 둘 다 협상을 해서 끝내고 싶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그거 네. 더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 그럼요.
0: 둘 다 끝내고 싶은 건 맞는데 이제 둘 중에 급한 쪽이 자존심 굽히고 뭐 하나 양보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둘 중에 그럼 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으면 둘 중에 이제 더 급해지는 쪽이 어쨌든 양보를 시작하면서 물꼬는 트일 것 같은데 누가 급해질 것 같으세요?
1: 그런데 미국도 만만치 않게 급하죠 사실은요. 만만치 않게 급한데 예. 여기 사실은 핵심의 문제는

0: 미국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 미국 입장에서 네. 이란이 니들이 먼저 풀면 5일째 되는 날 호르무즈 풀게 라고 하면 그거를 안 해주는 미국은 뭐예요?
0: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는 뭐 아락치 장관이 얘기했듯이 협상 중에도 계속 공격을 했던 나라라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이 요구하는 건 계속 먼저 풀면은 우리가 확실히 풀겠다 이거예요.
1: 그런데 미국이 네. 먼저 안 푸는 이유는 급하지 않다 아직?
0: 압력이죠. 압력. 이란에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아, 조금 기다리면 이란이 알아서 예, 예. 답답해서 본인들이 예. 아쉽으니까 그럼 같이 풀자. 우리가 먼저 풀 게 나올 거다. 네.
0: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격을 하지 않고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 결국에는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뭐 군이 봉기를 한다든지 반대쪽에 있는 군이 봉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시민들이 시위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란 내에 독립을 요구했던 소수민족들이 봉기를 해서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이 세 예. 가지 케이스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서로 알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버티나 보자인데 누가 더 버티나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압박을 계속하면서 공포를 심어주지만 이제 너무 그걸 많이 하니까 이란도 뭐 쟤는 늘 그래 뭐 저것도 말하다가 또 말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도 이렇게 진실 미국의 진실된 측면을 못 보니까 이란도 이렇게 함부로 카드를 못 꺼내는 거고 이란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는 호르무즈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이란이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호르무즈를 마지막에 풀어줄 거거든요.
1: 근데 이란은 또 그럼 호르무즈를 풀었다가 네. 미국이 또 거짓말하네 이 친구들 이렇게
0: 또 되면 막겠죠.
1: 또 막으면 되니까 예, 예. 또 풀어줘 보는 건 또 어때요 이란 입장에서 혹시라도 또 미국이 예. 본인들이 급하면 이제 안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0: 그런데 이게 한번 풀면 이제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면 본물이 터지면은 더 모멘텀을 이기기 때문에 쪼일 때 계속 쪼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생각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양쪽이 그러는 걸로 봐서 아직도 이란도 여유가 있고 아직도 미국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이 저게 지금 본인들이 초조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가 올려서 유럽도 압박하고 중국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이란을 이용해서 지금 전 세계 패권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0: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1: 지금 미국 석유만 잘 팔리고
0: 네, 미국 석유 어마어마하게
1: 미국만 안전하고 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전 세계 강대국 중에 미국만 좋다. 지금 사실 골치 아픈 듯 보이지만.
0: 근데 중동에서는 사실은 다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1: 그거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 미국 기지가 미군이 중동에 한 3만에서 4만 명의 군인들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기지가 18개고 그중에 9개는 영국 기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지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디에고 가르시아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요르단 이스라엘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뭐 미국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미군 뺀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에만 관심을 갖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에너지 통로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곳입니다.
1: 이제는 그렇게 됐죠.
0: 예, 아무 의미 없는 곳입니다.
1: 꽃놀이패주 사실은.
0: 예, 그리고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왜 못 나오느냐. 미국이 아직 그걸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미국의 조야 장군들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을 놓치면 미국 이란 쪽에 넘기면 미국의 패권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처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1956년에 영국이 스웨즈 운하에서 사실은 퇴각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71년에 완전히 중동에서 철수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게 호르무즈를 놓고 간다면 이거 미국의 스웨즈 운하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미국 패권이 저무는 거이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서 포기는 아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미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 중에서 에너지가 호르무즈를 통한 건 2.5%밖에 안 됩니다.
1: 간접적으로 유가 오르고 주식시장 네. 망가지는 게 불편하지 네. 석유 자체로는.
0: 석유 자체는 아닙니다. 예. 오히려 호르무즈 통과하는 건 중국이 38, 인도가 15, 우리가 12, 일본이 11%예요. 네 나라가 제일 많아요. 유럽은 3.8%밖에 안 돼요.
1: 그래서 호르무즈 문제 생기면 바로 말씀하셨던 그 나라들 네 군대를 좀 보내라.
0: 아, 근데
1: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 석유 아니냐. 사실 미국은 관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0: 근데 모든 나라가 그러죠. 왜 니네들이 막아놓고 우리가 열어야 돼. 그런 거죠. 미국이 아니, 열고 나오면 될 텐데.
1: 그건 그렇지만 하여튼 아쉬운 친구들이 막아. 미국은 안 그래도 네. 파병 요구도 계속 하는 것 같고.
0: 파병 같은 거는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0: 이게 명물없는 전쟁입니다.
1: 중간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진짜
0: 네,
1: 진짜
0: 11월 모르겠네요. 3일. 네, 11월 3일.
1: 서강대 종교학과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조강기.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5: 가치 더 난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박정호 교수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으로 파견됐던 정부 합동 대응팀이 순차적으로 복귀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9명으로 꾸려졌던 정부 합동 대응팀 가운데 지난 27일 3명이 먼저 귀국했고 다음 달 1일 2명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4명은 경찰청 인원으로 이들은 네팔 경찰과 합동 근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신원 확인 업무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 복귀 이후에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이 한국 기업들의 수색 활동 지원과 가족 지원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할 계획입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와 상대방의 채권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도 이미 이뤄진 압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0: 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보다 압류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이 25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자 김모 씨가 주식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경기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의 한 도로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지고 탑승 중이던 6살, 7살, 10살 어린이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친 어린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방위 경제 고립 작전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란 리알화 가치가 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이란 수도 테헤란 외환시장에서는 미화 1달러와 250만 리알이 넘는 이란 화폐가 교환됐습니다. 1년 전 달러당 약 100만 리알이었던 리와라 가치는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연일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타격받고 12개월 평균 물가 상승률도 69.9%에 달하면서 이란 국민이 임대료와 의약품, 기본 생필품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으로 확대된 뒤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20mm,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산지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왜 팔팔결인지 모르겠다는 말에서 팔팔결은 다른 정도가 엄청 남을 듯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팔팔결이라는 건 형제가 서로 매우 다르다는 거겠죠. 부사로도 쓰여 엄청나게 다른 모양을 뜻해 여기는 지난번에 갔던 곳과는 팔팔결 다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핏 한자어처럼 들리지만 팔팔결은 순 우리말이고 줄여서 팔결로도 쓰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980년대 중반부터 활동했던 영국의 밴드 The Last는 1988년에 이 노래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국 차트 59위에 그치는데요. 1990년에 정규 앨범을 내면서 그때 이 곡도 재발매하죠. 그 덕에 영국 차트 13위까지 역주행. 1999년에는 Sixpence None the Richer가 이 곡을 다시 불러서 영국 차트 14위에 올립니다. 이대로 놓치지 않고 The Last는 이 곡을 다시 한번 싱글로 재발매하는데요.

그렇게 시장에 세 번이나 등장한 이 노래. 그만큼 원곡자인 더 라스가 사랑했고 리메이크한 식스펜스 넌 더 리처의 버전도 노래의 생명력을 더 길게 이어준 음악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The Last입니다. There she goes.

9월 29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The Last There She Goes 였습니다. 7596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원곡인 The Last보다 리메이크 버전이 더 유명한 것 같아서 매번 아쉽습니다 하시면서 The Last 버전의 There She Goes를 골라주셨어요. 그래요. 라디오에서는 Sixpence None the Richer 버전이 훨씬 더 자주 나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버전이 더 유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The Last의 원곡은 88년에 처음 나오고 90년에 재발매되어서 역주행하고 그리고 99년에 Sixpence None the Richer가 리메이크했을 때 다시 한번 원곡도 재발매가 돼서 세 번이나 시장에 등장했었던 음악입니다. 그만큼 The Last가 많이 애정했었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골든디스크에서 듣는 많은 음악들이 정말 창작자의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음악들일 거잖아요. 그 곡을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세상에 내놓고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까지를 다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런 음악들일 텐데 그 창작자의 애정을 듬뿍 안고 세상에 나온 거는 그 마음 그대로를 또 듣는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오늘도 사랑 가득한 음악들로 좋은 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음악들이 골든디스크에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와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또그 외에 시간에 생각이 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The Searchers의 Love Potion No. 9 우리나라 영화 태양은 없다에 사용돼서 또 그때 인기를 얻었었던 음악이기도 하죠. 이어진 곡은 김원성님 신청곡이었어요. 마이크 올드필드 Moonlight Shadow 함께 하셨습니다. 2277님 가로수 은행나무 잎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는 절기입니다. 가을 분위기에 맞는 보이스와 곡으로 신청해봅니다. 카펜터스의 This Masquerade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슬슬 단풍 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좀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나무들이 그 잎이 가장 끝에서부터 붉게 노랗게 슥 물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초록잎이 더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끝에서부터 노르스름하게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단풍 드는 과정을 봤던 기억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냥 초록색이었던 나무가 오늘 갑자기 노란색이 된 기억만 있지 그 사이에 어떻게 그게 그라데이션으로 변해가는지를 인식했던 기억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저렇게 끝에서부터 서서히 물들어가는구나를 요즘 들어서야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김동준님. 저는 가을이 오면 제이슨 브라즈의 Mr. Curiosity라는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직 깊고 쌀쌀한 가을은 아니지만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도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죠. 두 분이 골라주신 가을과 찰떡인 음악. 카펜터스 This Masquerade 2277님 추천으로 들어보고요. 그리고 김동주님이 골라주신 제이슨 브라즈의 Mr. Curiosity까지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0: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63년생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 바네사 윌리엄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네사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Save the Best for Last나 The Sweetest Days 그리고 Colors of Wind 같은 발라드로 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데뷔는요. The Right Stuff라는 뉴잭 스윙 스타일의 댄스 팝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이때가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 이 노래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는 44위에 그쳤는데 댄스 클럽 차트에서는 1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기를 얻었었던 음악인데요. 그렇게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을 했었던 바네사 윌리엄스 2024년까지 9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9집에서 마지막 싱글로 활동한 노래가 재밌게도 데뷔곡하고 스타일이 좀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댄스곡을 36년의 세월차와 동시에 이제 바네사 윌리엄스의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노래가 이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9집의 마지막 싱글 Survivor라는 노래입니다. 데뷔곡하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목소리의 변화도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바네사 윌리엄스가 약간 초심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싱글을 또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좀 드는 음악이에요. 들어보시죠. 바네사 윌리엄스의 데뷔곡 The Right Stuff 그리고 2024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Survivor
1: Je réside en Paris. Voulez-vous... Voulez-vous venir?
2: Oh, wow.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바네사 윌리엄스의 데뷔곡 The Right Stuff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Survivor까지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박동현님,

2010년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달리던 회사 생활 속에서 미국 드라마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How I Met Your Mother를 보는 게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 시즌이 9시즌까지 있었는데요.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달렸더라고요. 바쁘기만 했던 일상 속에서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채워준 인생 드라마가 있었다는 게 새삼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이 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추억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The Proclaimers의 I'm Gonna Be 500 Miles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두 친구가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데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가 꽉 끼어버리는 바람에 차 안에서 오직 이한 곡만 무한반복으로 듣게 되죠.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이 노래는 언제나 여행 출발을 알리는 공식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혹시나 이 드라마를 같이 즐기셨던 분들과 추억을 함께 꺼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요. 추신도 적어주셨어요. 사연과 함께 음악을 듣는다는 건참 신기한 일이네요. 각자의 소중한 사연이 담긴 노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라디오만의 대체불가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따뜻하고 다정한 매력이 오래오래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오래 함께해요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라디오만의 대체불가한 매력, 그게 사연과 함께 음악을 듣는다는 거다. 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신청곡 소개를 해드릴 때 어쩔 수 없이 좀 구체적인 사연이 담긴 음악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사람들 간의 어떤 공감대를 훨씬 더 깊게 자극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동현님 사연을 들으시고, 저는 이 미드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하우멧이라는 줄임말로 불리는 미드잖아요. 유명해서 이름 알고 있어요. How I Met Your Mother.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이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겠어요. 이 The Proclaimers의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아, 이 드라마 좋아했던 사람 여기 또 있네? 하고 되게 반가워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게 참 재밌는 일이죠. 어떤 추억 하나, 어떤 음악 하나. 그게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준다는 거. 박동현님의 2010년대를 꽉 채워줬던 그 드라마에 나온 노래, The Proclaimers의 I'm Gonna Be 500 Miles. 이 노래에 이어서 정일범님이 페스티벌의 The Way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두곡 같이 들을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엘라 피츠제럴드 미스티였습니다. 강예수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골든디스크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도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의 감성을 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케니 로저스 레이디.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애써 기억하면 흐려지는 얼굴 하나, 부르면 눈물 먼저 나는 그리움이 된 이름 하나 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질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가요 1999. 나 오늘도 혀를 깨물어 뒤에서 아픈 사랑을 외쳐.

火曜999。火曜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8: 층은 달라도
7: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제기차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발제기는 두 발로 번갈아가며 차는 제기이고, 한 번 차고 발을 땅에 댔다가 또 차기를 반복하는 맨제기. 제기를 차 올려서 입에 무는 물제기도 있습니다. 네 명이 사방으로 서서 발로 주고받는 제기는 사방제기. 옛날 종로 상인들이 추위를 잊기 위해 가게 앞에서 하던 제기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받아치는 제기는 종로제기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북한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휴전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북한군이 매설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0: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인공지능 기업 수장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안전을 위한 업계의 자율 규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서 2등은 없다며 중국보다 앞서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 안세영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안게임 역사상 첫 배드민턴 여자 단식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9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지뢰가 폭발했던 비무장지대 현장에서 북한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지뢰 4개가 확인된 건데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일부러 매설한 지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2: 우거진 숲풀 사이로 잔뜩 흙이 묻은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보입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에 다시 들어간 우리 군과 유엔사 현장조사단 37명이 추가로 발견한 지뢰입니다. 북한의 목함 지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덮은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3: 2차 폭발 지점,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직후방에 1m 정도 거리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2: 조사단은 앞서 두 차례의 지뢰 폭발 흔적으로 추정되는 구덩이 두 개를 발견했고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은 두 구덩이 사이에서 또 다른 수지 반보병 지뢰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로 찾은 지뢰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불과 몇 미터 사이의 좁은 지역에 지뢰 네 발이 집중돼 있었던 겁니다. 다만 추가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북한의 지뢰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뢰가 지표면에 묻힌 형태나 여러 발이 한 곳에 몰려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온 지뢰가 아니라 일부러 매설한 지뢰라고 못 박았습니다.
4: 세 개가 아니라 하나 더.
5: 네 개가
4: 됐습니다. 예, 예.
5: 매설된 게 맞죠?
4: 뭐 이거 보시면
5: 또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4: 보시면 매설입니다. 예.
2: 발견된 지뢰는 북한이 1969년 이후 사용한 지뢰인 만큼 휴전 이후에 묻힌 게 명백하다고 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폭발 사고가 난 근처 지역에 지뢰 매설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난해 9월보다는 더 오래전에 묻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군당국은 현장에서 확보한 방탄 헬멧과 지뢰 화증에 대한 추가 감식을 의뢰했으며 유엔사와 추가 조사를 실시해 최종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 지뢰가 폭발하거나 발견된 장소는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이었습니다. 국경선화 작업을 이유로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6: 비무장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10m가량 떨어진 우리 측 지역입니다. 군당국은 물론 유엔사도 폭발로 생긴 웅덩이 형태의 흔적과 새로 지뢰가 발견된 곳까지 세 지역이 모두 군사분계선 이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뢰가 묻힌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군당국은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드는 이른바 요새화 작업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25년 9월에 그 지뢰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국경화 요새 때문에 매설했겠죠.
6: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 4월부터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군사분계선 주변에 철책과 방벽을 새로 쌓고 지뢰지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8: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때 대한 우리 당의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하여 언급.
6: 전술도로를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일부 넘도록 조성하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한 달 사이에만 20번 넘게 우리 측 지역을 침범한 것으로 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서부전선에서만 우리 측 지역 6곳에 지뢰지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동부전선에서도 폭발 사고 당일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경고사격 이후 되돌아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요새화 작업이 2028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명확히 하자는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무응답 속에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할 유엔사의 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국방부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규정하고

0: 상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지시했습니다.
2: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1: 폭발 원인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되는 만큼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북 조치의 수위가 결정될 거란 뜻입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선 한층 더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다양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1: 청와대 내부에선 바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지뢰 고위 매설 여부 등 경위를 파악한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기류도 읽힙니다.
4: 방안은 검토 중이긴 하지만 현재 그 지뢰 사고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응 수위나 방안의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1: 한편 북한 지뢰의 가능성을 초기에 은폐하거나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일정을 고려해 발표를 미뤘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강 장관 역시 은폐나 고의 지연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정확한 보고 체계에 의해 상황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AI 업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안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AI 기술에서 중국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비롯해 구글, 테슬라, 메타, 엔트로픽 등 AI 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이 총집결한 백악관 오찬. 이들을 불러모은 트럼프 대통령은 AI 속도 조절론을 의식한 듯 안전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7: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은 더 살기 좋고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제도적 규제가 존재한다면서도 자율 규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찬에서는 AI 기업 대표들이 AI 안전에 관한 협약에 서명을 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력한 자정작용을 강조하며 1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AI 기술 경쟁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에너지와 교육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7: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은 매우 부유해졌고 주민들은 아주 부유해진 것을 아실 겁니다.
6: 오찬 전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종합 AI 웹사이트인 america.gov를 발표하며 AI 행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2등은 없다며 중국보다 우위인 AI 분야에서 성장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제시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으로 인공지능의 명칭을 공식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한 행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7개월째 이어진 이란 전쟁을 소풍이라고 표현하면서 유가는 내가 이란으로 짧은 소풍을 떠나기 전과 동일하게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공지능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다면서 중국과 협력하면 수많은 비밀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세 속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위급 인사가 회동했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

0: 제자가 현지 시간 29일 사우디를 방문한 만수르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부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영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후티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장악한 채 사우디의 석유 수출로를 위협하고 사우디 본토를 겨냥해서도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서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들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등 최근 안보 동향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보위는 오늘 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참고인 채택도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오후 2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6천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선착순 판매됩니다. 상품에 가입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희망자는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1차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이 흐려지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10mm, 강원 북부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9도 등 12에서 1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등의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주희였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길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뉴스 류수민입니다. 서울도서관 외벽에 시민의 마음이 담긴 가을시 한 구절이 걸렸습니다. 바람 한 줄, 단풍 한 장, 골목마다 가을이 시가 된다. 이런 글인데요. 적당히 시원한 바람에 따뜻한 햇살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가을이 왔구나 싶습니다. 오늘은 가을비 소식도 좀 있고요. 설악산에는 이미 첫 단풍도 들었다고 하죠. 달력을 보니까 올해도 100일이 채 안 남았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짧고 소중한 계절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도, 부산 19도, 대구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강릉은 19도, 제주 19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아침 안개가 낀 지역이 많습니다. 운전하신다면 속도를 조금 줄이시고 차간 거리 잘 유지하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낮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도 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7: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1: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3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문의가 아니어도 간판에 진료과목이라고 써놓아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했던 전문의 표기 방식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전문 과목을 병원 이름에 붙이는 건 해당과 전문의가 개원할 때만 허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병원 이름이 아닌 진료 과목이라고 덧붙인 곳에는 전문의가 없더라도 과목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알기 힘든 이런 차이 때문에 진료 과목을 보고 들어갔지만 해당 전문의가 없어서 허탕치는 혼란이 발생해 왔는데요. 이에 국회는 진료실 입구에 전문의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의사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찔렀습니다. A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생겨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전력이 있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추석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에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박찬 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

0: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행인들이 근처 카페 안으로 피하자 천 씨는 카페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법원에 출석한 천 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찬동하는 외삼촌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5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은 고 성기호 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는데요. 성 씨는 1968년과 1970년 외삼촌과 그의 지인들로부터 북한을 찬동하는 내용의 선전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3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성 씨는 직업을 잃었고 1994년에 사망했으나 지난해 성 씨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성 씨가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등을 당하고 자백을 했다면서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 조건을 다시 한번 미국에 전달했다고요.
1: 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중재국인 카타르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걸 미국에 제안한 후에 최종 답변이 이란에게 전달될 것이라면서 29일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했던 7일 휴전안, 그러니까 이란의 조건을 받아주면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라고 했던 휴전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는데도 이란이 또다시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이란 측이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후에 현지 언론, 미국 언론에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를 완화하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줄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를 가짜뉴스다라고 일축하긴 했지만 미국도 물밑에서는 대화의 창구를 아주 닫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을 시도한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미 해군과 걸프 산유국들이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회피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늘고 있거든요.
0: 네.
1: 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깜깜이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사우디나 이라크, 아랍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대체 항로를 통해서 수출한 원유가 이달 기준으로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게 지난 2월 개전 이후에 최대치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에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으로 동서 송유관이 파손이 됐었는데
0: 네.
1: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수리가 끝나면서 27일부터 홍해 연안의 얀부항에서 유조선 선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반면에 이란은 미국이 지난 7월부터 해상 봉쇄를 재개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거의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원래 대부분 중국으로 원유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내다팔 석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크게 답답한 것이 줄어들었는데 이란에서는 뜻대로 안 되고 있군요.
1: 네.
0: 석유를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란이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1: 오히려 좀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렛대를 잃고 나면 아예 확전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0: 오히려. 네.
1: 네. 영국 채텀하우스의 전문가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도발하거나 더 큰 충돌의 방어세를 당기는 폭발적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에너지 관련된 또 다른 전문가도 이란 지도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다라고 느끼면 아마도 다른 확전 수단을 찾을 위험성이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네.
1: 또 걸프국대 우려가 아무래도 가장 커질 수 있는데요. 이 걸프 산유국들은 항만이나 정류시설이나 또 송유관 같은 것들이 새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2: 네.
1: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상황을 보면 매번 달라진 어떤 전시 상황에 맞춰서 전술을 굉장히 빠르게 바꾼 적도 있고요. 이런 전술을 동원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또다시 늘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은 또다시 우회로를 찾아야 될 거고요. 간신히 동서 송유관 수리를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또 여기서 수송이 중단되고 후티 반군의 위협이 커지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는 또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건 또 이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렛대가 되겠죠.
2: 그렇겠군요. 또 중동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도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북한군 수천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다시 했거든요.
1: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영토에는 북한군이 8천 명 이상 주둔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네.
1: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북한한테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 기술 지원을 통해서 북한 영토 내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 네.
1: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참전 경험이 한반도에게도 악영향을 줄 거라고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부다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우면서 무장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무엇보다 자국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또는 한국과 전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거니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굉장히 한국에게 위험한 것이고
2: 네.
1: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걸 적극 막아야 된다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꾸준한 주장입니다.
2: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군비를 엄청나게 늘렸다고요?
1: 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러시아 정부 문서를 보면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를 우리 돈으로 275조 원이 넘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2: 네.
1: 원래 예산이 217조 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이거보다 약 27% 증액한 금액이고요.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최대치 금액이기도 합니다.
2: 네.
1: 러시아가 내년에 국방비를 이렇게 대폭 늘리긴 하지만 에너지 수익도 감소하고 있고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훨씬 더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네.
1: 일단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타격 공격 때문에 이 현지 에너지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 네.
1: 국내에서 쓸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을 잘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석유나 가스 수익 전망치도 140조 원대에서 120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재정 적자 전망치는 GDP의 1.6%에서 2배 늘어난 3.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 네.
1: 러시아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려고 내년에 새로운 세금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2: 네.
1: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셈이죠.
2: 아, 그러니까 사실 국제사회에 나가는데 죄 없는 시민들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1: 맞습니다.
2: 많이 받잖아요. 선수들도 그렇고요.
1: 네.
2: 네.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인데 참 뭘 위한 전쟁이었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 소식, 게임 소식인데요. 일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경기장에 우길기 반입을 허용했다 해서 논란입니다.
1: 네, 어제 대회 조직위가 공식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26일에 아이치현 오카자키 야구장에서 대만과 일본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2: 네.
1: 당시에 우길기를 반입금지 대상으로 안내를 해서 표지판을 이 경기장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2: 네.
1: 이후에 일본 내에서 이 조치에 대한 반발하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우길기는 반입금지 대상이 아니다. 현장의 잘못된 인식에 따라서 개시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2: 역사인식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1: 네, 근데 이게 또 공교로운 게 이
2: 예.
1: 안내문이 일본어 공식 홈페이지에만 올라가 있고요.
2: 예.
1: 영문판 홈페이지는 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 규정을 보면 우길기가 뭐 반입 이나 개항이 금지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2: 네.
1: 대신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나 일정 크기가 넘는 대형 깃발이나 현수막만 지금 반입 금지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 네.
1: 반면에 FIFA 국제축구연맹은 차별 금지 규정에 따라서 우길기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 사례로 보여준 적은 있는데
2: 예.
1: 사실 여기에도 공식적으로 이 우길기를 완전한 금지 품목으로 정한 적은 없습니다.
2: 그런데 같은 경기에서 대만 깃발도 반입 금지 대상이 됐었다고요?
1: 네. 전날이었는데 지난 25일에 일본과 대만의 야구 경기가 열렸었거든요.
2: 네.
1: 이제 같은 경기장입니다.
2: 네.
1: 근데 대만 팬들이 대만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응원 이 수건을 흔들다가 대회의 진행요원의 제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우길기와 함께 대만이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 청천백일기의 반입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 네.
1: 당시에 대만 팬들이 진행요원한테 중국 국기를 가리키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대우해달라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주최 측 진행요원은 대회 규정에 따라서 대만의 깃발을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2: 예.
1: 계속 소란을 피우면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2: 예.
1: 근데 이 일이 대만 정치권에까지 퍼지면서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엄청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1: 대만 입장에서는 대만 경기를 하는 도중에 대만 팬들이 대만 국기를 흔들면서 응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주최 측이 우길기 반입 금지 공지를 냈던 그 당일에 우길기와 대만 청천 백일기가 나란히 당시에 반입 금지 품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2: 예.
1: 그러니까 대만 내에서는 어떻게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우길기랑 대만 네. 국기를 나란히 열거하고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2: 그렇죠.
1: 그런데 좀 공교로운 내용은 일본이 다카지 총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대만 유사시에 일본군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2: 네.
1: 중국하고는 굉장히 멀어지고 대만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졌었거든요.
2: 네네.
1: 근데 이번 일로 또 양측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됐습니다.
2: 네. 대만이 독립국가, 국제적으로 독립국가인데
1: 네.
2: 국기를 못 쓰게 하는 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우길기하고는 좀 다르죠.
1: 네.
2: 자, 그리고 마지막 AI 소식인데 10년 안에 노동자 1,100만 명의 직업이 AI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 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미국 노동력의 7% 정도인 1,100만 명이 AI 영향으로 2035년까지 직업을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2: 네.
1: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정규직 일자리로는 사무행정지원직, 소매판매직, 운송물류직 이렇게 세 개 직종이 컸고요.
2: 네.
1: 고객 서비스 담당자나 계산원, 창고 작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는 고임금 노동자보다 이직 가능성이 8배나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2: 네, 지금 AI 위험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뭐 여전히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인공지능은 폭주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필요하게 인공지능에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투자와도 워낙 직결되는 회사다 보니까 제신앙의 네. 이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네, 괜찮아 개발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죠.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0: 리포터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부산 북항의 상어 북항이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네요.
2: 네, 어제 오전부터 부산시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소방까지 구조정 등 선박 5척을 투입을 해서 이 상어 북항이를 외해로 유도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1: 네.
2: 워터펌프로 북항이 뒤쪽에 이제 강한 물살과 거품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수로 출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1: 네.
2: 하지만 예상보다 북항이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접근하거나 물을 뿌리면 수심이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방향을 돌렸고
1: 네.
2: 배 사이를 빠져나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불편하게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2: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쏙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되죠. 그래서
1: 네.
2: 오전에도 한번 실패하고 오후에 다시 시도를 했지만 또 실패를 하게 되면서
1: 네.
2: 일단 이번 작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1: 좀 안타까운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쪽이 좋은가 봐요. 어떡하죠?
2: 네.
1: 그래서 이제 다음에 외해로 유도하는 방법을 다르게 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네, 다음 시도는 모레, 그러니까 10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터펌프만이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작하고 있는 맞춤형 그물을 함께 활용할 예정인데요.
1: 네.
2: 이제 그물을 쓴다고 해서 이걸로 뭐 북항이를 잡아 끌어올리거나 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고요.
1: 네.
2: 수로 안에서 북항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단계적으로 좁혀서 외해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1: 네.
2: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는 길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1: 네. 그러니까
2: 원래부터 이 그물은 워터펌프가 통하지 않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2단계 수단으로 마련이 된 건데요.
1: 예.
2: 그러니까 북항의 건강 자체가 지금까지 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에 먹이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 네.
2: 얕은 수로에 장기간 머무르면 체력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둘 수는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1: 네, 먹이도 안 먹고 그럼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 부산시에서는 북항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요.
2: 네, 사실 이제 어제가 좀 묘한 상황이었던 게
1: 네.
2: 갈 거로 예상을 하고
1: 네.
2: 일종의 대규모 환송 행사 같은 것도 좀 준비가 됐단 말이죠.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가 시민 8,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1%의 시민분들이 북항이의 명예 홍보대사 위촉에 찬성을 하면서 어제 위촉식도 있었습니다.
1: 네.
2: 이제 북항이가 직접 나와서 이걸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산시 캐릭터 북이가 대신 네. 위촉장을 받았고요.
1: 네.
2: 지난 18일 처음 등장 이후 28일까지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도 6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2: 부산시는 어제 외해 복귀 장면을 생중계까지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꾸렸는데 북항이가 떠나기를 거부하게 되면서
1: 네.
2: 명예 홍보대사가 된 첫날 일단 부산에 잠시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홍보대사께서 하루 더 머무시는 네. 걸로. 이제 나도 봤어 이러면서 많이들 찾아왔는데 오늘 하루 더 봐야 되겠네요. 근데 무사히 바다로 얼른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어쨌든 뭐 야생동물은 자연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을 테니까요.
1: 그렇죠. 자, 그리고 DMZ 지뢰 사고 관련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 새로운 물증이 나왔다고요?
2: 네, 이게 이제 우리 군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세 번째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폭발 현장 근처에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1: 예.
2: 반보병지뢰, 그러니까 대인지뢰 한 발을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뢰가 원래 사고 당일 장병들이 봤다라고 진술했던 미폭발 지뢰와 또 다른 지뢰였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사고 때 실제로 폭발한 지뢰가 두 발이 있었고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목격했다라고 하는 지뢰가 한 발이 있었는데
1: 네.
2: 여기에 어제 추가로 또 다른 지뢰가 실물 발견되면서 사고 원점 일대에 최소 네 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북한이 우리 장병들을 노리고 지뢰를 심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된 건가요?
2: 네, 일단 어제 발견된 지뢰가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였고 땅에 매설되어 있다라는 점도 군이 확인을 했습니다.
1: 떠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거 유실된 지뢰가 아니라 매설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1: 예.
2: 이 지뢰의 네 발이 모두 1, 2미터 안팎의

0: 좁은 지역에 몰려 있었던 점을 감안을 하면 단순히 떠내려왔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본 건데요.
1: 네.
0: 다만 이 지뢰가 우리 장병을 겨냥해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외형 등을 보았을 때 설치가 된지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위해 과거에 설치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1: 예.
0: 실제 폭발한 두 발의 매설 시점과 의도는 최종 조사를 통해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심은 시기가 아직 뭐 정확하지가 않다. 이 지뢰 사고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0: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는데요. 군 당국의 유엔사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확인된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동시에 정치권에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최근에 국민의힘이 현장 조사 지연 배경에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나 북한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1: 예.
0: 청와대도 현장 조사 일정은 합참과 유엔사가 군사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대통령의 순방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어떤 입장이었나요?
0: 네, 국민의힘은 이 합참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한 것을 토대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예.
0: 특히 장동 대표는 대통령이 지뢰를 설치한 북한에는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음모론으로 공격한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신철 장관 경질, 또 국정조사, 여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거에는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처럼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해서 심은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군사적인 대응 수위는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걸
1: 네.
0: 가지고도 또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 사고 현장이 수풀도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고 또한 10m 정도에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심지어는 북한 군들이 자기 쪽 땅이라고 헷갈릴 수도 있을 정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0: 네,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설치된 것은 이제 추정이 강하게 되고 있는데 이
1: 네.
0: 과정에서 좀 사실 북한 쪽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일단 최종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남은 지뢰를 처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신철 장관은 작전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그리고 며칠째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보수 진영 공세가 아주 거세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영화 불매 운동을 제안을 하고 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공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어제는 상영 중단, 국정감사 출석 요구, 여기에 경찰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신동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라면 창작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라면서 즉각적인 상영 중단 요구를 했고요. 또 국회 문체위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은희 의원은 이 영화의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작년에 영화 건국전쟁 감독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던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5.18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을 거론을 하면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나 6.25 전쟁을 왜곡하는 행위도 역시 처벌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18 관련 조항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경찰 고발까지 들어왔는데 영화를 만든 감독하고 제작사를 고발한 건가요?
0: 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사실 이분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고발하면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네.
0: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대표 또 작가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1: 네.
0: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

0: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1: 예.
0: 특히 영화 제목부터 단수인 암살자가 아니라 괄호 열고 들 괄호 닫고 이렇게 좀 복수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1: 네.
0: 결국 방탄 연설대나 총격 방향, 뭐 중정 윗선 등을 둘러싼 의혹을 국중에서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결국 관객들에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인식시킨다. 이게 지금 고발인 측의 논리입니다.
1: 네. 근데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에 영화 제작진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0: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관련해서 공개되어 있는 여러 기록과 자료, 서적과 다큐멘터리 등을 조사를 한 뒤에 영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극영화라는 겁니다. 영화에 여러 가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나 결론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1: 네.
0: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영화는 영화이고 창작의 자유 문제라면서 정치권이 상영 여부에 개입하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이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이 팩션, 팩트와 픽션의 조합이죠.
1: 네.
0: 어디까지 허구적 가설을 제시할 수 있는 건지 이걸 두고 지금 공방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보수 정치권이 내놓은 주장 중에서도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대목들이 있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02년에 네.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1: 네.
0: 사과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과를 뭘 받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1: 네.
0: 박 전 대통령이 방북 직후에 직접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김정일이 명시적으로 사과한 사건은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이른바 1.2.1 사태였는데요.
1: 네.
0: 당시 박근혜 의원은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받으러 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일각에서는 이때 이미 김정일이 사과하면서 정리가 된 사건 아니냐고 하지만
1: 예.
0: 실제 그 사과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1: 예.
0: 이제 연합뉴스 같은 일부 언론들이 외신을 근거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지통신이 원래 원본인데
1: 네.
0: 김정일이 문세광 이 사건을 두고서 이 피격 사건을 두고서도 하급자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본인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외신이
1: 예.
0: 북한의 좀 능통한 정보통을 이용해 가지고 익명으로 이렇게 밝힌 그 원본이 전해져 가지고 보도가 된 거였는데요.
1: 네.
0: 결국 정치권에서 이걸 두고 북한이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건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이 또 미뤄졌군요.
0: 네. 다음 달 13일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난 22일 결심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가 됐다가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추가 증거를 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추가 증거 조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 양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재판을 10월 13일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10월 13일에 선고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0: 결심 공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선고일은 따로 잡힐 예정입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

하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9월의 마지막 날 현재 남부 내륙지방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하늘은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로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는데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최고 3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강릉 29도로 오늘까지는 늦더위 계속되겠고요. 하지만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12도, 모레는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내일부터는 바람 불고 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2645 쓰시는 분, 초등학교 교사신가요? 다음 달부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가을 축제가 있어요. 매년 시끄럽다고 전화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요즘 초등학생들이 운동회 하기 전에 죄송해요, 조금만 놀게요,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시작을 하고 또 소음 양해 사과 편지 같은 거 쓰기도 한다고 하던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요즘 잘 뛰어놀지도 못하잖아요. 1년에 하루니까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2645님이 신청하신 노래 혜은이의 파란 나라 보내드리면서 올라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AI는 정답을 알려줄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100%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인공지능의 답변에 의지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보 등산객 3명이 AI가 짜준 코스를 토대로 산에 올랐는데요. 정상까지 8시간이 걸릴 거란 그 조언과 달리 실제로는 16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늦은 밤 산속에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AI에 의존하는 것,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현장에서 추가 발견된 수지 반보병지뢰 한 발을 두고 우리군과 유엔 군사사령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매설 여부 등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혈안질의에 출석해 우리군 공병대대장은 3cm 부분 매설한 지뢰로 판단한 반면 유엔사 지뢰 장교는 매설보다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뒤 수풀로 덮은 것이라고 봤다며 차이가 좀 있어 서로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참모차장은 또 국립

0: 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종합 결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 지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군 발표에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어제 담화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10여 년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 군인들은 단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군을 향해 한국군이 실지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이미 대응 행동 지침이 국경 부대들에게 하달됐고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냐고 묻자 김정은은 내 친구이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에겐 핵 능력이 있고 매우 상당한 규모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중국, 러시아 세 정상의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크렘린 궁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10mm, 강원 북부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5mm 안팎입니다.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오전 한때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16.6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디자이너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여러 알바를 거쳐 또새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문득 권하셨죠. 너 버스기사 해보지 않을래? 상상도 안 했던 일이라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설레는 마음이 커졌고, 마침내 시내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요즘 여성 기사, 청년 버스 기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성별과 나이가 직업 선택의 벽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저도 부지런히 알리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도 노선 갈등, 멸칭 논란 등등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부에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건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고요. 이어서 김창덕 부산시 푸른도시

0: 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산을 뒤집어 놓은 상어 북항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저기요, 몇 층이에요?
14: 32층이요.
13: 난 280층이요. 층은
15: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0: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0: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문봉철님이 9월이 간다라고 보내주셨는데 9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겠습니다. 정용식님이 운전 전에 급하게 적어봅니다. 딱 여기까지 적어주셨거든요. 지금은 네. 운전 중이실 것 같은데
4: 운전에 집중하세요.
5: 네, 이제는 네. 귀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영식님. 네. 그리고 9566님이 9월 22일 날 문자를 주셨어요. JB 다나카 씨 배 한 박스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저는 다나카 아니고 더 막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문자를 주셨었는데 저희가 이걸 잊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저희 사무실로 배가 한 상자 도착했습니다.
4: 그래요? 힘들게 농사 지으신 건데 뭘 보내고 그러세요?
5: 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아마 보시는 분들은 배 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주 꽉 찬 배를 보내주셔서 맛있게 잘 나눠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4: 그럼 전만 맛있게 먹으면 되겠네요.
5: 네?
4: 우리 팀에 다나카는 없으니까 그럼 빼고. 네. 아.

0: 진짜 두 개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1: 배가 얼마나 비싼데.
0: 아 그러니까 또 배가 알이 너무 굵고 네. 황금빛으로 반짝반짝해가지고 정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잘 먹겠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0073님 네. 오늘도 삐딱한 사람들 세탁기로 세척하고 건조까지 부탁드립니다. JB 어떻게 하라는 거죠?
1: 아 우연히 유튜브에서 옛날 영상이 하나 떠서 본 거 있는데 김종배는 보수인가요? 정체가 뭔가요? 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아 탈수다.
0: 아
1: 기억나십니까?
0: 아 네 저 이 자리에서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1: 얼마 전에 그 갑자기 불현듯 그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그래서 저는 보수가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빳빳한 요거 있잖아요. 네. 그 영상이 떴던데 갑자기 저 얘기하니까 탈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0: 아 그럼 어떻게 오늘도 한번 탈수 가나요?
1: 아 탈수 괜찮은데 별명으로 삼을까 탈수. 네.
0: 왜 갑자기 털수가 생각나지 근데?
1: 자 넘어가겠습니다.
0: 네. 아무튼 제이비타임즈 탈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근데 이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수사 정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제 생각에는 그냥 의견입니다.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10월 2일에 이제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는데 이제 경찰 개혁 이야기가 함께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달리 들을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삐딱선 정신의 입각에서 달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아 이것도 달리 들을 수가 있습니까?
1: 자 한번 경찰을 검찰로 바꿔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따라오는 문제는 뭐가 됩니까? 조작 기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권은 삭제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조작 기소 특검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점도 다시 한번 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보고 또 하나의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3: 공소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적생의 결기로 공소취소 저지에 나서겠습니다.
1: 자, 국민의힘은 10월 3일인가요? 장외집회도 한다고 예고를 했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지금 고리로 공소취소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자 흘러가는 상황이 이렇다면 시선 집중 대상은 어디가 되느냐? 민주당이 되는데 자 민주당의 스탠스가 어떨 것인가? 오늘 이 점을 한번 짚어보죠.
0: 네, 어제 의총 있었죠?
1: 민주당도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그 뒤에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10월 1일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법안도 올리려고 하는데 대상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작기소 특검법 여기에 포함이 되는 줄 알았으니 빠졌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은수 대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4: 자유 발언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네,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1: 지금 그 보도를 종합으로 하면 이거 자체가 아예 의제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10월 1일에 안 올린다라고 지금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난 것으로 그러니까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좀 일단 좀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서 읽혀지는 기류 변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류는 공소 취소권은 문제가 있지만 조작 기소 수사는 필요하다 이거였습니다. 이 기류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일단은 시기 조절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원내 대변인도 국정감사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처리 시점을. 그러면 시기 조절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이후에는 이런 상황 변화가 있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 이거 하나만 지금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감사 과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수세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세를 피하는 야당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개로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국정감사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이후라고 해서 바로 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물음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시기조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지조절의 문제인지 이걸 좀 더 갈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두 의원의 그 발언이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한 중진 의원은 하려면 차라리 지난 4월에 발의하고 나서 처리했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초선 의원은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그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시기조절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0: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처럼
1: 그렇게 되는
0: 하네요.
1: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단순한 타이밍 시기조절이냐 아니면 조작기소 특검법 그 자체에 대해서 재고에 들어간 것이냐 이걸 좀 가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러면은 앞에서 잠깐 전해주셨지만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장애 집회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월 3일 개천절에 시청광장과 숭례문 사이 일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박충권 수석 대변인이 말한 거는 예.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할 거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그게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잖아요. 10월 1일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할
0: 그러니까요.
1: 걸 검토하고 있다. 어제 보도 나왔고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0: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장애 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그러면 김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그래도 하는 건가요?
1: 10월 3일에 날짜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0: 그렇죠? 그렇군요. 네.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촌철님들은 일단 검찰개혁, 경찰개혁을 좀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1: 예.
0: 네, 짱구님, 검찰개혁과 동시에 경찰개혁도 이루어져야 경찰이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1: 당연한 얘기입니다.
0: 의견.
1: 예.
0: 그리고 폴리티케이님도 맞습니다. 권한과 의무는 상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까루님도 경찰이건 검찰이건 조작하면 파면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징계가 세야 조작을 못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 그 네. 자체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0: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인터뷰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강신철 국방장관이 북한 지뢰가 맞다. 그다음에 매설한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진 장면인데요. 자,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합의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다. 대북 지원을 이유로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트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야당 간사인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가 매설돼 있는 이 상황들을 복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단호히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출되는 문제가 뭡니까? 규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탄 이후에 뭘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분명히 지금 갈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0: 뭐예요?
1: 임종덕 의원이 얘기했던 MDL 이남에 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이 상황들을 복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인 게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안보호대 이런 데를 통해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0: 여러 차례 우려도 표명을 했죠.
1: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세 개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분계선이 있고 우리의 군사분계선이 있고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있다. 각각 다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북한이 국경선화 작업을 하면서 남하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0: 나중에 어떤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 점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도 바로 이런 우려가 어찌 보면 현실화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단 현재는 그냥 추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지뢰가 발견된 장소가 MDL에서 10m 떨어진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MDL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0m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기네 군사분계선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이게 단순한 추정이 아닌 게, 조금 전에 어떤 속보가 들어왔냐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 군 당국 조사 결과를 비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유의해서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 대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하였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까지 가하며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잡기고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김여정 부장이 이야기한 국경선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의 군사분계선과는 다른 자기네들의 군사분계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지금 충돌의 가능성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가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임종덕 의원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밀고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1: 충돌이 발생하겠죠.
0: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뢰 폭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그 바탕에는 더 큰 문제. 지금 MDL 분쟁이 있는 것이고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 근데 이 시점에서 연기범님, 호랑이님 등 여러분들은 유엔사 입장은 뭘까요? 유엔사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엔사는 제 임무를 잘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들 보내주셨네요.
0: 예,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는 또 하나의 존재, 유엔군 사령부가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네들 관할이다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장관이라든지 그 청와대 인사였던 출입도 통제를 했던 게 유엔사 아닙니까? 그죠? 지금 유엔사가 무슨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의안 하나 채택하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관련한 얘기는 저희 3부에서 인터뷰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이상봉 제주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2: 지난 추석맞이 직원 경려물 품 탐나는 자를 기간제 노동자 여러분께 제공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0: 네,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소속 전 직원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 전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간제 노동자 1,967명은 지급 대상에서 빼버린 게 확인됐습니다.
1: 어허.
0: 이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연 것인데요. 참고로 제주도는 기간제 노동자 392명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2만 원을 똑같이 지급을 했고 서귀포시는 일반 공무원에게는 2만 원, 기간제 노동자 880명에게는 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기간제 노동자는 쏙 빼버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1: 네, 떠돌이 사냥꾼님이 2만 원이요? 하, 마음 너무 상했겠는데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이건 뭐 누가 봐도 차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차별이란 말이 어색할 정도로 참 쪼잔하다. 쪼잔한 차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근데 이 차별을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자, 직원 후생복지 사업비의 재원을 일반 예산이 아닌 카드 사용 적립금과 자판기 판매 대금 등으로 조성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조석 경력금 재원이 조달이 된 겁니다.

0: 근데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은 사람이 정규직만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기간제는 없습니까? 네? 근데 왜 또 기간제는 쏙 빼버립니까? 이건 쪼잔한 걸 넘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앞뒤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아무튼 거시기합니다 정말.
1: 네. 쪼잔하다 말고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나홀로 회장님은 아 이런 일 다반사입니다 라는 아픈 댓글 보내주셨고요. 박한숙님 기간제 노동자신 것 같은데요. 퇴직금도 없고요. 민원인의 욕은 저희가 거의 다 먹습니다. 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씁쓸한 소식이었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청주지방법원이 어제 18세 18살 대학생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적용한 죄목이 테러방지법 위반입니다. 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여기 아시죠?
1: 네.
0: 이 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중학생이던 2022년에 ISIS의 참수 영상을 시청한 뒤에 연설 내용 등에 감명받아서 가입 의사를 갖게 됐고 고교생 시절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수천 번 접속을 해서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을 하고 단체에 충성 맹세를 했고 나아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정식 가입을 시도를 했고 해당 사이트에서 알게 된 ISIS 관계자에게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습득한 뒤에 모잠비크 정부군을 상대로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평가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1: 왜 그런 곳에 감명을 받았니? 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0: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 거잖아요.
1: 네.
0: 한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믿었다는 얘기인데 말이 돼.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3: 네, 오늘 2부는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3: 최고위원 되시고 저희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4: 예, 처음 부르셨어요.
3: 어떻게 하실 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4: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최고위원회 할 때 분위기는 좋습니까?
4: 외부에서는 굉장히 싸우는 것처럼 보시잖아요. 막 갈등도 있고. 뭐 물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갈등이 표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4: 예, 내부적으로는 싸울 일도 없고요.

0: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뚜렷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잘 대응, 그 우리가 잘 보필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막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싸우고 서로 막 눈치 보고 갈등이 있고 이런 국면은 전혀 아니다.
1: 그러면 전당대회 때 그 뜨거운 거 뭐였어요, 도대체?
0: 아무래도 그 권력 싸움에는 늘 뜨거운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지금 전혀 갈등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지뢰폭발 사고가 지금 가장 핫 이슈인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3부에 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요 점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음모론이 뭐 어떤 걸 염두에 둔 거라고
0: 기본적으로
1: 보세요?
0: 유엔에서 연설하는 이후에 발표를 미뤘다라는 의혹이라든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헛소리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 같습니다.
1: 헛소리?
0: 네, 우리가 무슨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우리 군에서 밝힌 것처럼 이 지뢰는 북한에서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순히 흘러들어온 유실 가능성보다 북한이 직접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명확한 증거를 잡아가지고 북한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빠르게 조사 안 했냐? 북한 눈치 보냐? 이 얘기는 빠르게 대충 해도 된다라는 소리랑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잡아갖고 북한을 제대로 지적하고 제대로 타격할 수 있는 명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저희는 괜히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북한을 제대로 안보리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우리 국민께 발표해야 되고 세계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라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며칠 걸린 건 확증을 잡기 위한 과정이었다?
0: 기본적으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네. 당장에 피해본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수습하고 명확한 근거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때려야 된다 하는 네. 입장인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작기소 특검법 있잖아요. 예.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0: 아직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저는 조작기소 특검법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당장이라도?
0: 예.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가 오는 10월부터 그러니까 당장 모레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이라든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장난쳤거나 조작을 일삼았던 세력들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조작했던 내용들, 인간 사냥을 했던 내용들이 밝혀지게끔 조작기소 특검이 저는 발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이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저는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 이번 본회의가 당장 내일 본회의거든요.
0: 내일 본회의가 있을 수
1: 그럼
0: 있습니다.
1: 그럼 내일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0: 저는 내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하면 어제 의총 열렸고 이 자리에서 천준호 원내수석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내일 안 올린다고 보고를 했다라는 그 보도가 일단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한 건?
0: 명확하게 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1: 다만 내일 올릴 안건에서 그걸 뺀 겁니까 그러면?
0: 정확하게 뺐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거죠.
1: 뭐예요 그러면?
0: 협상이 보통 본회의가 있으면 한 2, 3일 전에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을 찾아보면 당장 그날 오전까지도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준호 운영수석이 걱정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또 내일 당장 처리해야 될 법은 한 70여 건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1: 아, 다른 법안 처리 때문에.
0: 예, 보통 민생 법안들이 상임위부터 법사위에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피부 체감하는 정책화가 되는데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하나 걸리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은 전부 다 필리버스터 걸어가지고 아무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조작해서 특검법을 걸면 건건마다 전부 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 테니까 처리의 하세월이니 일단 그건 빼고 뒤로 몰려서 다른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쫙 처리하는 게 급선무라 일단 뒤로 뺐다.
0: 그래서 이제 민생법안과 이 개혁법안을 두고는 매번 끝까지 토론하고 끝까지 협상에 임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 정도 돼야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민생 법안만 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0: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력하게 조작기소 특검법 이번에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
1: 그런데 어제 전원수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이유를 얘기를 했던데요.
0: 국정감사 이후에 그러니까 그 민생법안의 시급성 때문에 지금 올려야 될 법도 그 국민의힘에 반대하고 있는 법 등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도정법이라든지 예. 뭐 여러 법률안이 남아 있는데 이 시급성 때문에 원내 대변인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1: 정리를 하면 네. 지금 그 민생 법안 처리를 끝내고 나서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0: 예, 그렇습니다.
1: 그 얘기인 거죠?
0: 현재로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저는 조작기소 특검법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인들이 말하는 공소취소 논란 이런 거 다 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의 정상화 그리고 검찰 권력, 국가의 권력이 무리하게 조작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일삼았다면 바로 잡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동참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 그러면서 그 조작해서 특검법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
0: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 안 된다?
0: 이거 바로 잡지 않고서는 어떻게 또 검찰권의 복권을 우리가 노리는 세력들을 대응하겠습니까? 이미 검찰의 수사 권한 이상의 것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올라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시사타파 TV 운영자 이종원 씨.
0: 예.
1: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비상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뒤에 어제 그 당에서 공보국에서 낸 거를 보니까 서울시당 윤리심판으로 넘겼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공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네. 비상징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0: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면요. 네. 비상징계에 대한 그 의미가 좀 퇴색되기는 합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들 당장에 제명해야 될 건이다라는 것 아니면 비상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거든요.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공보국에서 밝혔던 것처럼 지금 이종원 씨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실제 근거를 가지고 이 윤리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1: 그렇죠. 윤리심판으로 넘어갔자면 비상징계를 할 이유가 없겠죠.
0: 그렇습니다.
1: 비상징계를 윤리심판으로 안 거치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그러면 윤리심판으로 넘겼는데 징계 사유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0: 기본적으로 뭐 이종원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당대표에 대한 비난이 이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다른 기타 사유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충분히 그 방어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종원 씨가 해명한다면 징계될 내용도 저는 검토해봐야 된다고
1: 그러면
0: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네.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긴급감찰을 지시를 했었잖아요. 네. 혹시 감찰 결과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0: 아니요. 감찰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윤리위에 회부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에 먼저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최고위원회에 선보고돼서 선입견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종원 씨에 관련돼서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나오는 아마 수준으로 아마 윤리심판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심판원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
0: 아무래도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 이전에도 나올 수 있고
1: 예.
0: 이 복권의 여부도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이종원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대표를 비난해서 징계받는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1: 그건 아니다.
0: 겁니다.
1: 그러면 징계 사유는 그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론조사 개입.
0: 아무래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나
1: 예.
0: 그 이외에 주장되었던 내용들인데요.
1: 예, 예.
0: 윤리심판원도 바보가 아닌데 무슨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징계하거나 그렇게 할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
0: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그 멸칭 사용 자제를 지금 주문을 했는데
0: 예.
1: 일단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뭐 많이 알 테니까 굳이 네. 안 여쭤볼 것 같고 궁금한 건 속칭 먹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갈등이 너무 심화돼 있죠.
1: 네.
0: 저는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 그래요.
0: 뭐 멸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유튜버들과 전직 대통령을 싸잡아서
1: 네.
0: 저 입에 담기도 실은 그런 네. 멸칭을 쓰고 있는데 그게 갈등의 씨앗인 거고
1: 네.
0: 우리끼리 싸워봐야 좋아하는 건 국민의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서로를 향한 공격적인 언사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1: 어떻게 해요?
0: 실제로 우리가 멸칭을 좀 자제하고 과도한 비난은

0: 좀 멈추자.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이를 푸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후면에서도 좀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바로 핵심인데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우선 서로 사과해야죠.
1: 먼저 사과부터?
0: 먼저 멸칭 썼던 거에 대해서는 예.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지 말자라고 예. 하는 무언의 합의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싸울 게 아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비공개라도 접촉해서 오해 풀고 사과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자 했던 건데 멸칭 사용은 사실은 현상이고 네. 어디서 비롯된 현상이냐면 지지층 분열에서 비롯된 현상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지지층 분열이 왜 나타났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0: 전당대회죠.
1: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좀 있지 않았습니까?
0: 전당대회 전부터 그 갈등 수위를 올려야 전당대회에서 그 최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그 권력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는 건데 이제는 그 뿌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비공개에서라도 서로 사과하고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혹시 그러면 그 당 지도부가 나서서 그 비공개 어떤 뭐 토의 자리라든지 예. 서로 오해를 푸는 자리라든지 그런 걸 마련할 용의나 준비가 혹시 있습니까?
0: 오히려 그 공개적인 자리 그러니까 비공개 자리라고 하지만 공개 안 되겠습니까? 이미 다 공개되고 있는 것이고.
1: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죠.
0: 한 가지 예로 최고위원 그 위원들 개개인별로도 공격을 하시는 유튜버들도 계시고 실제 그 공격들이 표면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내부적으로는 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더 깊은 갈등으로
1: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버들한테. 멸칭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유튜버들한테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
0: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0: 우선 뭐 표면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네. 서로 이해하고 가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사실은 그 이게 이제 대통합 추진단 그리고 이제 몇 개의 그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0: 저는 이 대통합 추진단의 성과는 결과로서 증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과정 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고요.
1: 네.
0: 결과로서 봉합이 됐을 때에 네. 모든 공이 그 통합 추진단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요.
1: 예.
0: 현재 하고 있는 공개든 비공개든의 접촉이 저는 그 결과의 성패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0: 네.
1: 대통합 추진단 밑에 분과 중에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가 있고
0: 네.
1: 분과장이 이해식 의원이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했더니
0: 예.
1: 그러면서 이제 두 당의 통합 문제를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총선 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그러면 사실은 아까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했지만 어쩌면 시발점은 사실은 통합 문제에서부터 시발이 됐던 측면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갈등 요인이라는 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실제 통합론으로만 들어가면 갈등 요인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그러나 사실 과거 있었던 대연정이라든지 정치적 방법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론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양당이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론으로만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사안이라든지
0: 예.
1: 민주당에서 나오는 의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비판적 입장이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0: 예.
1: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비판할 수 있죠. 조국 혁신당도 본인들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요.
1: 예.
0: 민주당이 최근에 진성준 의원들 필두로 해서 진보당도 만나고 야당들을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유가 모두 비판적인 의사는 견지하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합의점이 있는지를 맞춰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봐야 될 문제지 개별 사안을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번에 진보연대 분과인데 진성준 그 분과장이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3% 봉쇄 조항을 손보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는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3% 룰
1: 예.
0: 이것이 캡을 씌우느냐 마느냐는 늘 선거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 그런데 헌재 판단은 나왔잖아요. 사실은.
0: 안 된다라고 사실
1: 나왔죠.
0: 나온 거죠.
1: 예.
0: 그러나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이 미리 나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선거법이 늘 기본적으로 선거 임박해서 룰을 바꾸다 보니 헌재 판단이 나오고 난

0: 후는 선거가 끝난 이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한 판단들을 미리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1: 그럼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선거 예, 직전이 되면 더 안 되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 빨리 하자. 그 얘기는 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이 되는데 네. 문제는 방향성인데 예. 3% 봉쇄 조항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 그걸 만약에 그 폐지하거나 손본다면 네. 준연동형 비례제도 손보겠다는 뜻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3% 캡에 대한 손을 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건 준연동형에 대한 결론도 이미 어느 정도 도달해 있을 거라고
1: 그렇죠.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0: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함께 검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단계는 뭐냐면요. 예. 그래서 진보당 원하는 게 뭔데? 조국혁신단 원하는 게 뭐예요?
1: 일단 들어보자.
0: 예, 듣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만 야사당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 그러면 혹시 최고위원 단위에서 선거법 예. 개정의 큰 틀 논의가 좀 된 게 있습니까?
0: 현재로는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일단 그러면 민주당이 무슨 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정당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먼저 들어보겠다.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봐야 우리도 어느 정도 결론 내고 협상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후속 조치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 성향이 뚜렷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봐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진성준 의원님이 가셨다고.
1: 그러면 의원님 개인 견해로는 준연동의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 제가 현재 개인 의사를 밝히기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요.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론을 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 피해가시네. 알겠습니다.
0: 가이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1: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에 이제 계속 그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또 네. 일각의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아무래도 단계적으로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많은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좀 드리고요. 민주당의 입장과 민주당의 다양성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민티이기 때문에 대표께서 일각의 뭐 궤도까지 올려놓으시는 데 역할을 하실 거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간 이후에 민주당 인사들로 하여금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1: 민주당 TV의 민티 07인가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는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0: 그래도 많은 구독자들이 계시고 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가 출연하고 난 이후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당직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취재를 새벽부터 하거든요. 빠른 분들이 6시 반부터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데 민티가 생긴 이후에 대변인들과 당직자에게 전하는 비율이 확 줄었답니다.
1: 왜냐하면 아, 공식 입장 거기서 나오니까
0: 민주당 입장은 거기서 다 알 수 있으니까요.
1: 예.
0: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였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게 긍정적인 효과라고요?
0: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왜냐하면 언론도 헷갈리면은. 또
1: 뭐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를 수 있습니까?
0: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1: 공식 참고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다.
0: 그렇습니다. 네.
1: 당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2일부터 23일까지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ARS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한테 밀렸거든요.
0: 예.
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1: 네.
0: 민주당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정부가 뭐도 실패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한 공격을 해오는데요.
1: 예.
0: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의 성과는 뚜렷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이뤄냈다고 평가를 하고요.
1: 네.
0: 상법 등을 개정해서 코스피도 윤석열 정부 이후에 상당히 많이 회복을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코스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가만히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 코스피가 지금 한 7천 가까이 오른 게 아니고 상법을 개정했고 지금 앞으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통해서 우리 주가가 부양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주고 이러한 사항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이 됐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코스피가 올랐을 때는 반도체 때문이고 내리니까 이재명 정부 탓이다. 이러한 그 감정적인 대응수준만 하고 있는데.
1: 그런데 또 과정에 레버리지 ETF가 좀 있었어요.
0: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잡아가면서 법률 정비를 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끔 개혁을 민주당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1: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약간 어떤 정당 지지율이 빠지거나 밀리는 이유는 개혁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진단이?
0: 진단이 개혁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0: 앞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인 것이고
1: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면서 개혁 추진 뭐 태세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0: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듦으로써 판단받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 4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김주영 네. 중수청과 후보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직까지 추가적인 검증 단계가 조금 남았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0: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랬다 저렇다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1: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의원님. 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3: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오늘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5에서 10mm 정도, 경기북부, 강원북부로는 최고 30mm가 예상되고요. 이 비가 지나고 내일은 오늘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일부 내륙 산지로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는데요.

0: 수확을 앞두고 계신 농가에서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구 28도로 오늘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4: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5: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6: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7: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8: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9: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0: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1: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8: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종합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국방부에서 밝힌 입장을 정리하면 북한군 지뢰 맞고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 같다. 이거라고 네. 이제 중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2: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 우발적으로 뭐 유실됐다거나 떠내려왔다거나 또는 그 저기 어떤 표적이 아닌
1: 예.
2: 어떤 일상 활동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 명백한 어떤 정황입니다.
1: 예.
2: 이거는 의도적으로 매설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 다른 예.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북한은 왜 지뢰를 매설을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2: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갑자기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상황으로 자꾸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1: 예.
2: 이건 예고된 일입니다. 그 2023년 12월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제 적대적 부국가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2: 그리고 2024년 4월에
1: 예.
2: 이제 파종기를 맞이해 가지고 본격적인 비무장지대 그 요새화가 시작이 됐는데.
1: 예.
2: 이때 보면은 대장벽 그 지뢰 저기 방벽을 설치한다든가 전술 도로를 설치한다든가
1: 예.
2: 또는 지뢰 매설이라든 게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2: 그리고 2024년 10월 경에는 북한 총참모부가 이제 국경 요새화를 완료했다. 우리는 국경 요새화를 완벽히 구축했다. 이렇게 성명을 또 내는 걸 봤을 때,
1: 예.
2: 이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국경화 작업이라는 게
1: 예.
2: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1: 예.
2: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당연히 우려가 됐고 예측이 됐던 것이죠.
1: 자, 그러면 여기서 2차 문제,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 네.
1: 여기까지 와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을 하는데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 경계 실패 문제 아니냐 이렇게 소급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 네.
2: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감시 장비라든가 또는 정찰 시스템이 이런 북한군의 활동을 탐지했는가 못했는가.
1: 네.
2: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군사분계선에서 10m라 그러면 아주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1: 애매한 지역이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2: 예, 아주 애매한. 이게 우선 군사분계선 표식이 없어요.
1: 그렇다면서요.
2: 예. 예.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휴전선에 1200여 개의 그 표식을 설치했는데
1: 예.
2: 이것이 7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여기 같기도 하고 저기 같기도 하고
1: 예.
2: 이게 표식이 그냥 그 제대로 이게 그 없으니까 전방 근무자들조차도 어디가 군사분계선이냐 그러면 저기쯤이라 그래요.
1: 예.
2: 딱 찍어서 저 바위입니다. 저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1: 예.
2: 그냥 저기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희미해져 왔던 것이죠.
1: 네네네.
2: 그래서 10m라는 오차 범위는 충분히 육안으로도 이게 그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25사단 관할 구역에서는 이렇게 군사분계선 이남쪽으로 북한군의 그 활동이 식별된 곳이 총 6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곳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면 그 6곳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공통점이
2: 네.
1: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과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이 다르다면서요?
2: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과거 표식에 대한 기억이니까.
1: 그러니까.
2: 아무래도 예, 그 지형이 좀 애매한 곳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서로 자기네 관할 구역이라고 우기는.
1: 그러니까요. 북한은 이게 자기네 구역이라고 지금 우기니까 거기다 이제 지뢰 매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1: 그러면?
2: 자기네 구역에 자기가 매설했다.
1: 예.
2: 그런데 이 부분이 2024년 경우에 우리 쪽에 넘어와서 매설하다 우리 경고 사격을 받고 퇴거한 일이 빈번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그때도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면
2: 그다음에
1: 예, 그 저기 그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김여정 그 노동당 총무부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 군인들은 네.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한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2: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경고 사격을 받고 퇴거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1: 예.
2: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1: 예.
2: 그다음에 그 이 지뢰매설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탈북 월남자 방지도 있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구역에 다량으로 매설을 하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1: 아.
2: 지뢰 사고가 많이 터져 북한군이 많이 사상이 된 겁니다.
1: 예, 예, 예.
2: 이것까지 감수하면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보면은 얼마나 북한 쪽에서 이 국경 요새화에 대한 무게가 상당했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1: 지금 그 말씀은 북한군이 무차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디에 매설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2: 아니 기본적으로 이 비무장지대는 지뢰지도가 없어요. 이 보통 그 군사작전하고 지뢰 매설하면은 반드시 지뢰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1: 네네네.
2: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허구한 날 뿌려대고 허구한 날 매설해가지고 심지어 살포식 지뢰까지 썼으니까
1: 그냥
2: 이게 뭐
1: 살포식이라는 게 뭔가 묻은 게 아니라 그냥 뿌려버린 거 말씀하신 거죠?
2: 네, 그러는 살포식 지뢰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뢰지.

0: 근데 작성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작전하다가 사고 나는 거는 북한군의 경우 다반사였다는 거죠.
1: 그러면 김여정 부장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리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예, 저는 2015년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1: 아, 예.
0: 그 당시에도 부인했거든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전면 부인하는 게 뭐냐하면은 정전협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고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이런 어떤 그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여지고요.
1: 그래요.
0: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데서 밀리지 않겠다.
1: 예.
0: 정치 심리적으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봅니다.
1: 자, 그러면 돌아가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 군 장병이 왜 투입이 됐는가? 지금 보면 수색로 개척 차원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 수색로 개척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온한 거 보이는 DMZ에서는 이런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1: 예.
0: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우리가 뺏길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압박감으로 작용해서 항시 그 주도권 작전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1: 예.
0: 근데 북한군이 계속 그 활동이 많아지고 어떤 그 지뢰를 설치한다든가 거점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주도권이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1: 음흠.
0: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전협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니
1: 네.
0: 이제 북한에 비해 가지고 밀리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방 부대들은 항상 이런데 어떤 그 저기 적절한 어떤 대응 지침을 통해 가지고 전방에서는 24시간 어떤 그 지략의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북한군이 국경 요새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침범을 한 그 활동이 다 식별이 안 되니까.
1: 그거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0: 네, 우리가 유사시에는 수색을 할 수 있는
1: 예.
0: 이런 수색로를 확보해놔야 되겠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수풀을 개척하고 나가서 그 원시림이나 다름없는 수풀인데 여기에서 우리 기동로, 수색로, 또 안전지대 확보. 이런 어떤 그 저 작전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중간 정리를 하면 이 문제가 그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른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요새화 작업.
0: 네.
1: 여기에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게 맞죠?
0: 그렇죠. 그런데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걸 갖다가 우리 정부가 뭘 하고 방치를 했으며
1: 예.
0: 두 번째는 저는 이 대목도 지목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무력화하지 않았습니까?
1: 윤석열 정부에서 예예예. 예, 예.
0: 예. 그런데 9.19 합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 지피를 철수하고 이렇게 군사 행동을 자제하는 일종의 군비 통제 협정인데.
1: 예.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1: 네.
0: 오히려 북한군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해제해버렸단 말이에요.
1: 네.
0: 네, 이랬던 것도 북한군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데 또 일조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이 1차적 책임이고
1: 네.
0: 2차적 책임은 그런 상황에 맞게 우리 정치 어떤 군사적인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방어하지 못한 그 어떤 정책의 실패도 있다고.
1: 그러니까 이 대응 실패의 부분에서 우리 군 말고요. 유엔사가 네. 차지하는 몫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유엔사는 정전식 교정 규칙을 운영하는 사법 주체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모든 활동은 유엔사 통제를 받게 되고
1: 예.
0: 우리의 주권이 지지 않은 영역이에요.
1: 예.
0: 그렇다면은 사법적인 관할을 하는 유엔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했는가? 이 부분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1: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이 문제도 저희도 여러 번 다뤘는데 그때 나왔던 진단이 우리 국방부에선 대응하려고 해도 유엔사하고 의견이 갈렸다.
0: 예.
1: 이 그 진단이 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0: 그러니까
1: 파악하고 계세요?
0: 국경 요새화 작업이 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1: 네.
0: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1: 예.
0: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미연합훈련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가 북한하고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

0: 북한이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그렇다면 유엔사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 뭔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에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1: 그래요.
0: 예.
1: 그 이제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게 지금 그 의원님 진단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이 전방 휴전선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군이 국경 요새화라고 하는 건 지뢰만이 아닙니다.
1: 네.
0: 거기에 중화기 반입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전술핵도 전진 배치하는 어떤 그 근원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2024년에 거의 구체화됐을 때 우리가 뭐 무인기 보내고 뭐 계엄령 선포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이런 거 대비 못한 거냐.
1: 네.
0: 이거 삐 아픈 대목이죠.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라도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용해서 북한에 경고할 건 경고하고.
1: 예.
0: 대응할 거는 대응하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교전 수칙을 손봐야 됩니다.
1: 아,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서?
0: 예, 우발 충돌물도 막지만은 보다 정교한 어떤 대응 조치를 좀 많이 설정해가지고,
1: 예.
0: 전방의 군인들이 좀, 어떤 그 세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숙달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교정 규칙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시 장비 보완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군사분 개선 일종의 눈으로 대충 어림짐작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좌표화된 어떤 정밀한 군사분 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죠. 임종득 네.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가 매설돼 있는 상황들을 복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단호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이건 말은 좋은데 예.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뢰 탐지기로도 탐지가 안 됩니다.
1: 예.
0: 이게 목함지뢰 또는
1: 뭐 플라스틱,
0: 예. 이렇게 되면은. 금속 성분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거의 탐지가 안 되거든요.
1: 네.
0: 이걸 갖다가 전부 원상 복구하는 데는 아마 이걸 평화시라 하더라도 1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1: 예.
0: 예, 그냥은 안 돼요. 이거는 남북한이 그 협력해서 공동 지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우리 한쪽의 노력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1: 예.
0: 또 군 출신 의원께서 이런 사정을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어떤 그 뜬구름 잡는 얘기하시는 건 좀 유감입니다.
1: 의원님이 이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라가 안전하려면 정치인들의 고장난 입부터 다스려야 한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명절 연휴 때부터 그냥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허구한 날 왜 그 범죄자 증거인멸을 방치하냐, 현장조사를 왜 안 하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다 그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게 우리 군의 어떤 피로감을 극도로 높이는 아주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예, 군사작전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1: 예.
0: 우리는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당당하고 단호한 모습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떠다 미는 식으로. 이렇게 그 군 작전을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우리 장병들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에 상당한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자중하고 절제하는 최소한의 미덕을 발휘해 달라 그런 어떤 그 당부이자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또 하나 지금 점검할까 어차피 일은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강신철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되던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니 박근혜 정부 때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이 그냥 유감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또 확성기 꺼버렸어요.
1: 박근혜 정부 때 예.
0: 예. 그게 이제 김관진하고 김양건 판문점 회동 결과입니다.
1: 네네네.
0: 근데 북한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그냥 남측이 다쳐서 유감이다. 이렇게 공동 보도문에 한 줄 넣은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걸 성과라고 확성기를 또 꺼버린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은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명분 없는 결말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고 그보다는 우리는 한층 더 품격 있게
1: 예.
0: 성숙되게 어떤 그 국제 여론이라든가
1: 예.

0: 어떤 그 유엔, 그다음에 어떤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인도적으로 대처하고 내부적으로는 군사적인 교정 규칙을 비롯한 대응 체계 좀 만전을 기하는 이런 좀 내실 있는 대응을 주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윽박지르고 이러니까 국민들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이번에는 부산의 임시 홍보대사가 된 상어 북항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창덕 부산시 푸른도시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입니다.
1: 네, 어제 넓은 바다로 보내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어요.
3: 아, 예, 그렇습니다.
1: 아무튼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 예, 어제는 무엇보다 북항이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네. 선박과 워터펌프의 수압과 포말 소음으로 자력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상어가 자극에 반응해 수로 안쪽 깊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잠수해서 선박을 비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3: 그래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계속 자극할 경우에 상어가 급격한 충돌이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그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에 따라서 무례하게 진행하지는 않고 어제는 일단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3: 예.
1: 그냥 두면 안 돼요?
3: 아, 예. 그 지금 그냥 두자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은데 예. 이게 저 북항이가 먹이 활동을 하는지 여부가 계속 그 관찰되지 않고 있고
1: 예.
3: 장기간 그 인공수로에 방치할 경우에 자칫 북항이 건강 상태도 염려되고 폐사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1: 예.
3: 결국은 이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1: 네.
3: 북항이가 외해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1: 예.
3: 건강한 외해로 나가서 다시 생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습니다.
1: 제가 무식해서 이런 질문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북항이가 단식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배가 고프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3: 네.
1: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에 대해서.
3: 그 북항이가 그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1: 네.
3: 지금 현재는 북항이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계속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는 양호한 걸로 지금 현재는 보여집니다.
1: 네.
3: 정상적인 호흡과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1: 네.
3: 그래도 그 결국은 그 본래 자기가 생활하는 양생 해외로 나가서
1: 그렇게
3: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자 아무튼 워터펌프를 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외해로 보내는 것은 실패를 했고
3: 예,
1: 2차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3: 2차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그 거물망을 이용해서
1: 네.
3: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로 폭과 수심에 맞춘
1: 예.
3: 하단 거물망을 제작 중이고요.
1: 예.
3: 제작이 완료되는 한 10월 2일경에
1: 예.
3: 물대 등을 고려해가지고 다음 구조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는 거물망을 이용해 북항이가 수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로를 단계적으로 차단하면서 외쪽으로 통로만 열어서 자연스럽게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안전하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1: 아니 근데 바다로 나갔는데
3: 예.
1: 바다에다가 담벼락 칠 거 아닌 이상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 네, 그래서 그 당분간은
1: 예.
3: 저희들이 근본에 제작한 거물망으로
1: 예.
3: 수로 입구 쪽에 한 당분간은 그 북항이가 다시 또 수로서 그 입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3: 임시로는 그 좀 차단을 해 놓을
1: 그물을 쳐서 못 들어오게
3: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3: 장기간에 뭐 계속 그 거물망을 지키는 것은 생태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퇴거 작전은 이 정도 여쭤보고 근데 그 예. 부산 시민들이 막 먹을 거 던져주고 이러던데 이거는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3: 아, 예. 그 일부 방문객께서 호기심에 음식물을 투척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1: 예.
3: 안내 방송과 제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상어에게 인공 음식물을 투하한 행위나 뭐 이런 행위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또 수질 오염이나
1: 그렇죠.
3: 예 그렇습니다. 수상 동물에게 건강에도 치명적인 수 있으므로
1: 예.
3: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1: 근데 아무튼 갑자기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북한이 보러 찾아온 그 시민분들이 한 거의 10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3: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를 보고 그리고 북한 신송을 찾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1: 네.
3: 북한이 발견 이후에 지금 누적해서 우리가 찍기 시작한 이후로만 네. 해도 한 63만 정도가 되고요.
1: 네.
3: 추석 연휴 4일 동안만 한 50만 명 가까운
1: 호호.
3: 분들이 네. 그 북한 친수공원을 찾아주셨습니다.
1: 그러면 그 주변의 상인분들 이런 분들은 때 아닌 특수 좀 누리셨겠는데요, 그러면?
3: 예, 뭐 인근 상권과 편의점, 뭐 네. 국제 옆에 있는 국제 터미널 인근 매장들까지 방문객 발길이 이어져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북한이 특수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이제 관리하고 이러는 공무원분들은 고생 엄청 하셨죠?
3: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1: 네.
3: 그 시나 뭐 경찰, 항만, 소방, 해경, BP 여러 관련 기관들이 북한 친수공원에 지금 관련돼 있는데
1: 네.
3: 한 160여 명 이상 분들이 그 지난 명절 때도 4일 휴가를 반납하고 다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1: 네.
3: 주민들께서 북한 친수공원하고 북한이를
1: 네.
3: 그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1: 그나저나 이 북한이라는 이름은 호적에 올라간 정식 이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3: 아, 현재 뭐, 그, 북한이라고 이렇게 시민들 여러분께서
1: 네.
3: 이렇게 애칭으로 지으셔가지고 정식 이름은 아닌데 저희 그래도 북한이라는 그 해서
1: 네.
3: 부산시 공식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은 하였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근데 이 상표권이 어떤 개인이 이거 이미 선점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맞습니까?
3: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한 개인께서 북한의 명칭과 상업 체력 대상을 특허청에 출원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1: 네.
3: 근데 예, 근데 부산시는 북한이를 단순한 상업 브랜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공 자산이고 우리 시의 그 소중한 도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그래서 향후에 특허청 출원 심사 과정을 주시하면서
1: 네.
3: 개인이 상업적으로 독점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지금 그럼 대응을 하실 계획이네요, 그러면?
3: 네, 좀 상황을 지켜보고
1: 네.
3: 출원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심사 과정에서
1: 네.
3: 반드시 그게 뭐 특허가
1: 네.
3: 또 허가가 나가는 건 아니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나저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위촉장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3: 아, 위촉장은 이미 수여가 됐고요. 저희 시장님께서
1: 네.
3: 그 북한이가 직접 참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있습니다.
1: 네.
3: 부기에게 대신 위촉장을 수여하셨습니다.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 네네.
1: 그 이제 그 가을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이제 그 수온도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 예,
1: 그때
3: 예.
1: 좀 북한이 행동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3: 예, 북한이가 지금 뭐 따뜻한 물을 좋아해서 수로 이렇게 아니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는데.
1: 네.
3: 예, 그렇지만 또 저희들 북한이 그 건강도 염려되고 해서 일단 이번 그 거물망이 제작되는 대로 금주 중에
1: 네네.
3: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1: 알겠습니다. 예.
3: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국장님 고생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3: 네
1: 알겠습니다.
3: 네.
1: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김창덕 부산시 푸른도시 국장이었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6: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 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정말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시선집중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소액주주 지분의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소액주주 지분도 기업이 인수합병될 때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그런데 정작 자산운용사들은 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면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상장을 준비 중인 엔트로픽의 투자 설명서가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설명보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네요. 자세한 내용을 좀 잠시 후에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0: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소액 주주 지분의 의무 공개 매수. 네. 요 제도를 이제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걸 두고 야 이게 제대로 된 법이 아니야. 뭐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켜 좀 바꿔 보자. 이제 이런 목소리가 이제 계속 시장에서 나오나 봐요.
1: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예. 자산운용사 18곳이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기자회견도 예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0: 예.
1: 그러니까 지난 17일 날 정무위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거든요.
0: 네.
1: 이게 통과가 되면서 국회 본회의 다음 달 1일에 이제 열어서 여기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운용사들의 주장은 이거 보완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1일 날 통과시키지 말아달라 보류를 하고 시장하고 좀 더 소통을 한 다음에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성명서에 요지는 돼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의무공개 매수 제도 도입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의무 공개 매수 방식이 일반 주주에게 여전히 불공평하게 돼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이게 대주주 지분하고 일반 주주 지분이 겉으로 보면 똑같이 한 편인데도
1: 네.
0: 대주주 지분만 이제 비싸게 낼름 사가고 일반 주주는 구경하고 바보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으니까.
1: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0: 예.
1: 사실상 경영권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사회를 장악하면 그게 경영권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 통칭 그렇게 얘기하죠. 네. 예.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0: 그러니까 2대주주, 3대주주, 4대주주, 5대주주 지분을 다 가져가서 심지어 50%에 육박하더라도
1: 이사회 장악 못하면 그 경영권이
0: 1대주주가 한 15% 남짓 갖고 있었는데 1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1: 네네.
0: 그 지분을 못 싸우면 이사회는 계속 저항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 그 회사 인수가 안 되니까
1: 그렇습니다.
0: 대주주한테 그냥 당신 지분은 훨씬 비싸게 사줄 테니까 넘기셔.
1: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1: 만약에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면
0: 예.
1: 대주주를 찾아가서 우리 주식을 다 사고 싶다 당신 거를.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분이라고
0: 예.
1: 하면
0: 예.
1: 그러면 그래 얼마에 사갈 건데 그러면 지금 장중에 이게 한 주당 만 원에 거래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한 경영권 프리미엄 30% 더 줘서 13,000원에 사갈게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럼 우리 그럽시다. 그리고 둘이서 계약서 쓰고 도장 꽝꽝 찍고 다음 날
0: 아니면 뭐
1: 공시를 하면 돼요.
0: 13,000원 마음에 안 들면 2만 원 안 주면
1: 예,
0: 안 팔아.
1: 예, 뭐 더 올려도 되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서로 상의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100%의 지분을 사지 않아도
0: 예.
1: 내가 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0: 네.
1: 100% 지분을 사는 돈보다는 덜 드니 이 정도 프리미엄은 줘도 돼라고
0: 그렇죠.
1: 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0: 그렇죠.
1: 되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0: 그 소액주주
1: 대주주 이하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대주주가 바뀌었네요라고 공시가 나오고 대주주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 돈 막 빼서 다른 데 투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고쳐보자 그래서 공개 의무 매수 제도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도 똑같이 사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판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0: 예.
1: 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번에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을 보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 제도가 발동이 되는데
0: 예.
1: 지분이 50% 플러스 1주까지 채우도록 공개 의무 매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어정쩡하게 40%만 사는 그런 건 안 된다.
1: 네. 그러니까 적어도 50% 플러스 1주까지는 무조건 사야 돼.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30%면 일단 대주주 지분 사고 30%
0: 네. 예.
1: 그리고 나머지 50% 플러스 1주가 될 때까지는
0: 일반
1: 공개 의무 매수를
0: 돼.
1: 하는데 요 가격은 너네가 대주주 지분 사는 가격하고 똑같이.
0: 그게
1: 이제 정무위 통과 아니에요.
0: 그런데 얼핏 듣기에도
1: 네.
0: 그러면 대주주는 자기 지분 다 팔고
1: 그렇습니다.
0: 전체를
1: 네.
0: 나머지 한 20% 남짓을 더 사야 되는데 그거는 나머지 70%의 소액 주주들은 그 20%에 들기 위한 경쟁을 치러야 되는
1: 이른바 안분 배분이라고 이렇게 안분한다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으면 경쟁률에 따라서 나눠서만 사주는 거예요. 내 거 다 사세요 해도
0: 선착순도
1: 네.
0: 아니고 당연히
1: 네.
0: 어유 한 주만 저희가 살려고 했는데 세 주나 몰렸네요. 그러면 그냥 1인당 3분의 1 주씩만
1: 그렇습니다.
0: 사겠습니다. 이런
1: 네.
0: 식으로
1: 네.
0: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0: 대주주는 자기 거 다 팔고
1: 네.
0: 그러니까 애초에 대주주와 소액 주주는 똑같이 한 주의 가치를 M&A 과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취지라면 그렇게 하면 아직도 불공평하죠.
1: 네.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불공평하다.
0: 그 얘기예요.
1: 이들은 이제 이른바 선행매매 대주주에게 선행매매를 허용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0: 그러니까
1: 약간 우리가 그 시장에서는 선행매매를 하면 뭐 정보 듣고 미리 사고 뭐 이런 걸 선행매매라고 하는데
0: 예.
1: 이들은 대주주가 가격을 정해서 먼저

0: 하는 행위 자체도 선행 매매고 그럼 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100% 지분을 팔 수 있는데
1: 예.
0: 나중에 개인 주주들은 아까 안분이라고 해서
1: 안 팔고 싶으면 안 팔겠지만 네,
0: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1: 팔고 싶은 주주들 네. 거는 동일하게 사줘야 네. 된다는
0: 그게 안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들이 산 지분이 대주주가 뭐 50% 지분을 갖고 있어 버렸다고 하면 이들 50% 지분만 사버리면 더 이상 소액 주주들 지분 안 사도 되는 상황
1: 한 주도 안 사도 되는 네. 경우도 생기고
0: 그러면 아예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키고
1: 예.
0: 시장에서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른바 한국의 디스카운트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없애려고 하는 게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들하고의 차별을 없애자는 게 핵심인데
1: 논의를 다시 하자.
0: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1: 그래요. 사실은 뭐 소액주주 지분도 공평하게 사는 게 맞기는 많죠.
0: 네.
1: 의무적으로 안돼 M&A 할 때는 지분 100% 다 사는 걸로 해. 소액주주가 팔기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팔겠다는 분들은 다 팔 수 있도록 해. 안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M&A가 잘 안 일어나지는 단점도 있겠죠. 그죠?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회사를 사지.
0: 좀 그게 이제
1: 그게 취지였겠죠.
0: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나 이른바 그 경영진 쪽에서 제기하는 우려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M&A 시장 위축되고 빨리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안 일어나고 회사, 이런 논리들을
1: 회사 문 닫고 네, 뭐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대주주 지분만 살짝 사들여서 경영권 바꾸고 하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 살리는 길일 수 있으니 그냥 냅둡시다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1: 예.
0: 라는 거잖아요.
1: 다른 나라들은
0: 정말 자본시장이 발달했다는 미국 자본시장이 천국 기업하기 좋다는 미국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까운 일본은 30% 이상을 지분을 사들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지배주주 공개 의무 제소를 하고 있는데
1: 예.
0: 지금 자산운용사들의 주장처럼 지배주주도 이 공개 의무 매수 제도에 같이 응하게 돼 있습니다.
1: 대주주들하고 대주주도 똑같은
0: 50%,
1: 거죠?
0: 50% 일주를 사더라도 요거를 너네만 먼저 하지 말고
1: 예.
0: 일반 주주하고 똑같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팔고 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 원래 취지가 그렇다면.
0: 네네. 그렇게 돼 있고요. 영국,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0% 지분을 사도록 강제하고 있는 데고요.
1: 예.
0: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M&A와 관련돼서 뭐 얼마를 사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대주주 지분만 쏙 빼서 비싸게 사가면 이들은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서 물어야 될 비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1: 예.
0: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M&A라 함은 지분 100%를 사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사가고 있습니다.
1: 이건 나중에 개별 소송을 해도 항상 진다.
0: 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뭐 설명 듣다 보니까 30% 이상 취득할 때만 이렇다면
0: 네.
1: 대주주 지분 25%만 프리미엄 주고 사가는 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들도.
0: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1: 예.
0: 만약에 100%를 사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게 이 공개 의무 매수 제도거든요.
1: 그러니 지금 우리가 통과된 논란이 되는 법안도
0: 네.
1: 25% 이상 지분을 살 때 적용된다.
0: 적용되고 50+ 일주를 하더라도 자산운용사들의 그 주장은
1: 예.
0: 지금처럼 선행으로 먼저 대주주 팔게 하지 말고 50% 일주에 대주주도 들어오고 개인주주도 같이 경쟁 붙여서 같이 나눠서 가자 이 얘기를 하고.
1: 제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의결권의
0: 네.
1: 30% 이상을 취득하는 M&A 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법이 있다 하는데
0: 네네.
1: 이거 그냥 모든 M&A에 다 적용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허용하면 대주주 지분이 20%인 회사는 대주주 지분만 낼름 프리미엄 주고 살 수도 있는.
0: 근데 20%만
1: 거잖아요.
0: 가지고 사실상 이사회 장악이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사회 멤버들을.
1: 에이, 그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장악하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그래.
0: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30% 이상을 갖고 있어야.
1: 네. 네. 그렇다면 굳이 이거 가지고 뭐 걱정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사례는 어차피 없는데 왜 25%. 이하짜리는 왜 빼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고 뭐 그런 결단을 내려서 바꾸겠다고 했으면 잘 바꿨어야지 법은 바꾸는데 정말 엉성하게 바꿔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욕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0: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M&A 시장 위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그걸 좀 반영한 거 아닌가 국내에서 이번에 제도 만들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일날 실제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그러게요. 설명이 잘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될 뻔했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0: 아이진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의 IPO, 이제 주식시장 상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참고하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투자 설명서에 꽤 재밌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1: 네, 어제 외신들이 이제 엔스로픽의 IPO 투자 설명서를 입수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비상장사라서 자세히 알기 어려웠던 실적이 대부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공개된 내용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성장 속도였는데요. 엔스로픽의 이제 지난해 매출은 약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매출이 4억 달러가 채 안 됐던 것과 비교를 하면 1년 만에 12배가 늘어난 수치거든요. 예. 또 그만큼 쓰는 돈 역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영업 손실이 80억 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제 11조 원 안팎인데요. 예. 매출이 46억 달러였는데 손실이 80억 달러가 넘었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을 하면 매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AI를 이제 개발시키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AI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운영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엔스로픽이 이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지급해야 될 계약상 금액도 5,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0: 앞으로도 계속 돈을 넣어야 된다.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런 회사지만 뭐 세계 넘버원의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니
1: 네.
0: 대충 어느 정도 가치로 상장될 것 같다고들 해요.
1: 네. 이번 이제 엔스로픽이 이제 IPO에서 이제 기업 가치를 목표하고 있는 것이 2조 달러 이상이거든요. 이제 지난 5월에 엔스로픽은 비상장사 시장에서 9,6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는데
0: 예.
1: 이번 목표치가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다만 이 2조 달러는 아직 목표치인데요. 실제로 그 몸값을 인정받을지는 공모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수요를 확인을 하고 공모 가격이 결정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이 때문에 이번 IPO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엔스로픽은 물론이고 이제 엔스로픽과 같은 생성형 AI를 핵심 사업으로 전개하는 오픈 AI도 비상장사잖아요.
0: 예. 또 나중에 상장한다고 하죠.
1: 그렇죠.
0: 예.
1: 네. 이런 비상장사의 AI 기업들의 이제 의미가 큰데 지금까지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빅테크로부터는 높은 몸값을 인정을 받았지만 일반 공개 시장에서는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은 적이 없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치 평가받는 것이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다들 관심이다.
1: 네. 그리고 또
0: 보통은
1: 이제,
0: 상장되기 전에 이제 VC들한테 투자받은 것보다는 상장되고 나면
1: 네.
0: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1: 네.
0: 그러니까 VC도 그 재미에 투자하는 건데 상장
1: 네.
0: 전에 요즘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장외에서 받은 몸값을 상장하면 그 몸값 못 받는 케이스가 훨씬 많은 그만큼 이제 장외 투자 경쟁이 거품이 좀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아무튼 그게 많이 관심거리더라 거리다.
1: 네, 그리고 투자자들. 또 엔스로픽이 지금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금 투자 설명서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2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는다면
0: 예.
1: 이제 투자자들이 현재 실적보다 AI가 미래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정받게 되는 거죠.
0: 뭐 그렇겠죠.
1: 그러니까 네.
0: 믿는다는 얘기겠죠.
1: 네.
0: 일반인들도. 보통 그렇게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어요 하는 걸 다 거의 신체검사 받듯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 투자 설명서 내용에 꽤 흥미롭고 좀 재미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였어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투자 설명서 본문이 총 261페이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80페이지가 위험 요인의 할애가 되고
0: 예.
1: 엔스로픽의 사업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은 약 50페이지에 이제 달했다고 합니다.
0: 근데 원래는 투자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투자자들
1: 네.
0: 조심할 거 미리 알려주는
1: 게 거니까.
0: 취지니까.
1: 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드는 AI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 좀 재미난 점인데요.
0: 예.
1: 내용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 엔스로픽은 고도로 발전된 AI가 잘못될 경우에는 인류에게 파국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0: 네.
1: 실제 통제된 실험에서 보면 AI가 자신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종료해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0: 예.
1: 저항하거나
0: 어머나.
1: 정보 정보를 숨기고 조작하는 행동, 심지어 사람을 협박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행동까지 나타났다고 해요.
0: 지금 종료하면 오늘 공부하신 거 다 날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0: 오, 네.
1: 또 더 어려운 문제로는 이제 이런 위험을 검사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

0: 떨어졌음을 적었는데요. AI가 지금 내가 시험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평가 상황에서만 이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 그런 지능까지 있다는 거죠.
0: 네,
1: 예, 위험한 행동 하나하나나
0: 네.
1: 야, 그만해, 꺼라고 하면 말 잘 듣나 지난번처럼 저항 하나 봅시다라고 하면 그런 테스트 한 걸 알고 네. 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0: 수동적으로 끊는 척을 하는 거죠.
1: 세상에.
0: 원래는 그러지 않을 텐데.
1: 와 초등학교 네. 3학년이구나. 거의.
0: 네. 그래서 이번 투자 설명서가 이제 AI의 가능성과 위험이라는 이제 두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최근에는 사실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AI 신제품 내놓으려다가 자체적으로 네.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렇다면서요.
0: 네.
1: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든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까지 음흉한 놈일지 우리도 몰라. 그럼 내부적으로도
0: 네,
1: 그렇다 바로, 하던데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오픈 AI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오픈 AI가 차세대 GPT 모델인 이제 아스트라를 당초 10월부터 챗 GPT와 이제 코딩 도구 코덱스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출시 전에 내부 테스트를 거치면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공개 출시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거는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행동을 믿기 어려워졌다라는 건데요.
1: 예.
0: 이제 대표적인 게 기만적 성향입니다. 이제 자신이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정직하게 밝혀야 되는데
1: 네.
0: 이제 그렇게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AI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숨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1: 옛날에는 뭘 잘 모르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냥 하고 뭐 그냥 약간 비웃고 그랬는데
0: 네.
1: 이거 의도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1: 아.
0: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범위 권한 문제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상황에서도 외부 도구와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행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예를 들면?
0: 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제 지난 6월에 오픈 AI의 AI 에이전트가 호주의 의약품 지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 예.
0: 정부의 메디케어 통계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비공개 자료까지 가져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 사실은 접근하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0: 그렇죠.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픈 AI도 인정을 하고 결국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호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목적을 위해서는 약간 나쁜 짓도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인간의 본성만이 아니라 지능 자체의 본성인 건가 보네요.
0: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우리는 그렇게 대충 만들어 놨는데도 자발적으로 이러는 거 보면
0: 네.
1: 그죠? 아무튼 그게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0: 네.
1: 확인할 방법도 없고 몰래 하고 나서 증거도 없애고 이 친구들이 이러고 있으니
0: 그쵸.
1: 이걸 어떻게 일을 맡기냐 하는 그런 얘기겠네요. 뭐 또 어떡하죠? 근데 다만 이걸 공개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공개를 한 거 할 때 뭐 조심조심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거 위험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어떤
0: 네.
1: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0: 그런데 물론 이제 IPO를 준비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판단의 중요한 위험 요인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엔스로픽이 공개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 그런 것이다.
0: 네, 근데 결국 이 두 기업은 이제 우리는 AI 위험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신뢰에 대한 경쟁력을 내세우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0: 네.
1: 불안하기도 하고 참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속으로는 얼마나 똑똑한 얘가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거야라고 해서
0: 얼마나 대단하길래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1: 좀 들고
0: 네.
1: 그러네요. 자 라이진 기자 김치영 큐레이터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4: 네, 오늘은 청취자 최성엽 씨가 1980년쯤부터 달러 원 환율이 제 기억으로는 1달러가 800원쯤 했던 것 같은데 요즘 환율이 그때의 두 배에 가까운 1달러에 뭐 1,400원, 1,500원 이렇게 합니다. 40년 동안 달러 가치가 두 배 정도 높아지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반토막이 난 건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1달러에 800원쯤 하다가 요즘은 1달러가 뭐 1,400원, 1,500원쯤 하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 환율은 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그 이전의 환율은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환율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환율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표하고 관리하는 환율 제도를 쓰잖아요. 중국도 요즘은 또 아직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환율이 안정이 돼야 무역 거래도 안정이 되고 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환율을 보면 뭐 1달러에 300원도 했다가 1달러에 700원도 했다가 그랬었는데 이런 게 다 당시에 환율이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정부가 공표한 환율이지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짜 환율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시절의 그 환율을 지금하고 직접 비교해서 높거나 낮았다, 뭐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지금과 같은 완전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러원 환율은 질문하신 분의 기억처럼 계속 슬금슬금슬금 올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두 나라 중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금리가 더 높은 나라의 돈 가치가 더 빨리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는 나라의 통화 가치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덜 오르는 나라보다 빨리 하락합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뭐 미국이 금리도 우리보다 높고 물가도 우리보다 높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미국 돈하고 비교할 때 더 빠르게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왜 예전에는 1달러에 600원,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달러가 1,400원, 1,500원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건 당시에는 완전 자율 변동 환율 제도가 아니어서 그냥 정부가 정해놓은 환율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보다 계속 높았기 때문에 환율도 계속 그렇게 올랐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최성엽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 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단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원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 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군 발표에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어제 담화를 통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군이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대응행동 지침이 국경부대들에 하달되었고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450억 달러, 약 73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액화 천연가스 사업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 지역 정치인들도 발표에 함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국회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하면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경제와 고용시장